0: 두려운 눈으로.
1: 그렇죠.
0: 누가요?
1: 한반도에서 지배자 노릇을 했던 일본인들.
0: 아, 일본 사람들은 이제 두렵겠죠.
1: 그렇죠. 왜냐하면 8월 15일 날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세계사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 바뀌었다라는 걸 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인식을 했는데, 네. 이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한국 사람들은 환호를 해도 되나? 라고 고민을 했겠지만, 네. 일본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지?
0: 이제 우리 큰일 났다.
1: 라는 생각들을 같이 했을 거라는 거를
0: 그렇죠.
1: 보면은,
0: 예, 예.
1: 그런 면에서 이제 이 8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그러니까 문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해방을 맞이해서 그때부터 뭐,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0: 네.
1: 그 날짜 당시의 모습들을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를 들이대고 바라보는 방식으로는 조금 덜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이렇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뒤를 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누굴 스토킹? 네.
1: 네. 그렇죠. 스토킹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이분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8월 15일 전후에 어떤 흐름에 대해서 조금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0: 예.
1: 그 인물이 바로 독립운동가로 많이 알려진 몽양 여운형 선생입니다.
0: 아, 여운형 선생의 뒤를 따라가 보면
1: 네.
0: 8월 15일 전후의 사정을 좀 내막을 알 수가 있다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1: 여운형 선생은 국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정보망을 가장 넓게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1년 전 1944년 8월 달에 조선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독립운동 단체라고 하면은 뭐 독립, 광복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건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0: 44년에요?
1: 44년에.
0: 1년 전에.
1: 1년 전에. 그러면 이 건국이라는 말은 독립은 당연한 거고.
0: 그렇죠.
1: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건가라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한 단체로서 건국동맹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 독립운동 단체들을 쭉 지하로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네. 이제 건국준비위원회에 각 지역의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고요.
0: 네.
1: 45년 이제 8월 즈음에는 단파 방송을 계속 들었다고 해요.
0: 단파 방송.
1: 그러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영어를 잘하셨으니까 여운형 선생이
0: 예.
1: 그 영어로 된 지금 전황을 계속 듣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8월 10날 즈음에는 아마 추정컨대 아 일본 망했겠구나.
0: 그때는 감이었다.
1: 예, 왜냐면은 8월 10날 우리가 알고 있는 포츠담 선언, 그러니까 1945년 7월 26일에 있었던 포츠담 선언을 그 일본이 수락한 상황이었고, 그 내용들이 각 그 일본 외교관들의 그렇죠. 통보되던 시기였습니다.
0: 8월 10일이면 원폭 다 떨어지고
1: 9일 다음 날.
0: 그렇죠. 그리고 네. 포츠담 선언 수락하고.
1: 네. 예, 예, 예. 이렇게 되니까 네. 이제 8월 10날부터 아마 14일 정도는 아 이거 이제 어느 시기가 될 거지? 라고 하는데 14일 저녁에 조선총독부에서
0: 예.
1: 따르릉하고 전화통이 오는 거예요. 엔도 정무총감인데 정무총감은 좀 낯선 이름이긴 하지만 당시 조선총독부의 1인자가 총독이잖아요.
0: 아베 총독.
1: 예, 아베 노부유키.
0: 예, 예.
1: 근데 이 사람이 아파서 그 직무를 못 보고 있었어요.
0: 아, 예.
1: 그럼 2인자가 누구냐면 정무총감이에요.
0: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한테 전화 걸었다고요?
1: 그렇죠.
0: 14일 저녁에.
1: 14일 저녁에.
0: 예.
1: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일 아침에 제 관저에서 봅시다. 필동에. 지금 한국에 집 있는 자로. 그러니까
0: 네.
1: 이거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0: 네.
1: 그다음에
0: 아, 그렇죠.
1: 총독부에서 온 전화. 그다음에 지금 한반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0: 네.
1: 나한테 부탁하는 거네. 라는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0: 이미 14일 전에
1: 네.
0: 전화를 받으셨을 때.
1: 전화 받고 나서부터 부랴부랴 이제 준비를 하면서 15일 아침 미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0: 뭐 좀 긴장감이 생기네요. 이분 뒤를 밟길 잘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예.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총독부가 왜 여운형 선생 보자고 한 겁니까?
1: 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1945년 8월 15일은 우리에게는 해방이 된 날이지만 동아시아 전체에 급격한 인구의 이동이 있을 가능성을 만들어준 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패망한다라는
0: 네.
1: 하나의 이제 사실을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떤 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각 지역의 식민지 지배지라고 또는 관계지라고 나가 있었던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런데
0: 예.
1: 그 인구가 무려 700만, 800만입니다. 당시 일본 인구가 7천만이거든요.
0: 해외에 살고 있던 일본인이
1: 네.
0: 700만이나 됐어요.
1: 네. 한반도에도 한 90만, 92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인구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0: 네.
1: 한반도 인구에 비하면 2%, 3%밖에 안 되는 숫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의 무력이 사라지면 이 사람들의 신변은
0: 굉장히 불안해지죠.
1: 위험하고 불안해지는 거고 그들이 단순하게 공존했던 것이 아니라 지배자로 군림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피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보복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0: 그렇죠. 예.
1: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누군가와 협의를 해야 될 텐데.
0: 아.
1: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줘야지라고 할 수 있는 유명세와 그 사이 업적들이 있는 사람.
0: 심지어 1년 전에 이미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들었던.
1: 그래서 밑에 조직을 지하 조직을 만들고 있었던 이 사람이면 적절하겠다고 싶어서 여운형 선생에 전화를 했을 거고.
0: 한국인은 일본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1: 그렇죠. 아.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럼 그 물러나기 위한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0: 예.
1: 그러려면은 어떻게 보면 조선의 지식인 또는 조선의 명망가에게 협조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조선 총독부 안에서 했을 거고요.
0: 근데 여운형 선생도 어쨌든 피지배 민족의 지도자인데.
1: 그렇죠.
0: 그걸 순순히 들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운형 선생의 생각은 몇 가지가 있죠. 만약에 연합군이 들어와서 조선 총독부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게 낫고 두 번째는 일본인을 안정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을 안정적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0: 생각을
1: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라고
0: 보시죠. 15일 아침에 만난 거죠.
1: 그렇습니다.
0: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로 갔을까요?
1: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담판이 이루어지는데 여운형 선생님 딱 그냥 생각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5개 조항을 수락해라. 엔도 정무총감한테.
0: 뭡니까?
1: 그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쪽에서는 신변 안전이나 조선총독부의 어떤 그렇죠. 관리 문제를 얘기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정치 경제범 석방해라.
0: 지금
1: 서대문 형무소, 경성남무소 형무소에 있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3개월치 식량 확보해라. 지금 문제가 생기면
0: 3개월치 식량.
1: 네. 식량을 각 지역에서 확보를 해서 수출하지 말고 갖고 있어라.
0: 예.
1: 그다음에 치안 유지 활동 우리가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고 그다음에 청년을 우리가 조직을 할 거다. 조선 청년들을 한국 청년들을 조직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고 그리고 일본 노무자들이 건설 사업에 왜냐면은 파괴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새로 지으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역할이 기술로. 필요하니까 그들도 그대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라.
0: 일본 노무자들이.
1: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엔도 정무총감은 모두 수락합니다.
0: 아, 왜냐면 자기도 지금 얻을 게 크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광복일인 8월 15일 당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민중의 분위기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날로 가면 생각보다 조용했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예. 이제 그 정무총감 관저에서는 긴박한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8월 15일 정오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일단 뭘 기다려야 되냐면 그날 일왕의 특별 방송이 있을 거다.
0: 라는 게 예고가 됐나요?
1: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 일본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8월 14일까지도 일본군이 승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곳곳에서 방송에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0: 그 한국에서는?
1: 예, 한국뿐만 아니라 만주에서도.
0: 만주에서도.
1: 그러니까 8월 15일 방송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중대 변하겠다 정도로 생각을 했고 약간 촉이 있는 일본인들은 패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모두 8월 15일 하루는 서로 눈치만 보고
0: 그랬겠네. 진짜.
1: 만약에 이 상황에서 혹시 이게 지금 일본이 패망한 게 아닌데 밖으로 뛰쳐나가서 독립 만세, 해방 만세를 외쳤다가는
0: 그렇죠.
1: 잡혀갈 수 있잖아요.
0: 아직 그 통치 기관이 버젓이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그래서 8월 15일 당일은
0: 일본인, 한국인 다 눈치만 보고 조용하게.
1: 이제 큰 변화는 있었다, 오늘. 요것만 확인하는.
0: 근데 질문이, 아까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정보를 통해서 분위기를 한 며칠 전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1: 네.
0: 그럼 일반 조선인, 그 한국인들도 대략적인 그 짐작은?
1: 짐작은 했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짐작은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거리에 뛰쳐나갈 정도까지는 뭔가 이게 분위기가 만들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15일은 조용하게 지나가고요. 그럼 우리가 하는 그 만세와 환호의 순간은 언제 시작된 거죠?
1: 8월 16일 아침.
0: 16일 아침에
1: 일찍 갑니다. 여운형 선생님 어디로 가냐면 서대문형무소하고 경성형무소로 가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범 경제범 석방을 시키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일본 간수가 와서 그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가 와서 열쇠를 열고 그 그 수영복 그대로 감옥에서 입은 옷 그대로 뛰쳐나와서 독립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0: 아...
1: 이게 이제 신문의 사진에 우리가 알고 있는
0: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네. 본 저 사진.
1: 그래서 저기 전차가 가다가 멈춰 있고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저게 이제 무학재 넘어가는 전차였을 텐데 네.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 함성이 공덕동에서 그다음에 서대문에서 이제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오늘 강연회가 있다. 네. 1시에 휘문중학교 지금의 안국동 그 현대사옥 그 자리에서 네. 강연회가 있다. 누가 하느냐? 여운형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독립을 했습니다.
0: 아, 그래서 아까 연설하신 거구나. 네. 16일에.
1: 그래서 1시에 휘문중학교에서 여운형 선생님 연설을 하고.
0: 아까 그 만세 사진 한 번만 다시 볼까요? 그 유명한 사진. 그 저분들이 저는 예전에는 그냥 일반 민중이라고 생각했는데.
1: 네. 앞에 가운데 분들은 수감되어 있었던 분들이
0: 가운데 분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수감됐다는 건 독립운동가라는 거 아니에요?
1: 독립운동가인 거죠. 사상범들이.
0: 예.
1: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저기 보면은 네. 분명히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막 그 뛰쳐나갈 때 태극기 흔들어야 되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1: 태극기 흔들 시간이 없잖아. 만들 시간도.
0: 맞아 맞아.
1: 그러니까 그냥 옷 그대로 나왔고 다만 3.1운동하고 다른 점 뭐냐면 네. 3.1운동은 그때 고종의 국장이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었다면은 네. 저거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흰 옷도 있고 검은 옷이 있나
0: 맞다.
1: 이런 상황들이 조금
0: 저기서 제일 앞에 그 고개 뒤돌아보고 계신 여성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0: 저분 표정이 너무 좋아요.
1: 포토제닉이에요.
0: 볼 때마다 너무 좋아. 아, 참 얼마나 저 살아 있습니다 표정이.
1: 네.
0: 예. 16일에 아침부터
1: 네.
0: 그런 감격과 환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는 건데 하지만 아쉽게도 그 흐름이 오래 가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1: 네, 일단은 이거는 더 오래 가게 될 수,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된 거는 오후 3시에 아. 안재홍 선생이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독립을 맞이했다라는 거를 라디오 방송을 세 번 재방송으로.
0: 라디오 방송으로.
1: 네.
0: 공식 확인이죠.
1: 공식 확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만들어서 뛰쳐나오는 그 장면은 8월 16일 오후 4시 이후 5시 그 즈음에 이제 시내하면서 이제 근데 그때 외쳤던 구호가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 1919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서울 아닌 지역에도 금방 퍼졌겠죠.
1: 라디오가 나왔어요.
0: 그렇죠. 라디오가 나왔으니까. 네. 예.
1: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광복을 맞이했고 세상이 뒤바뀌었고 그러고 각 그 공공기관들의 이제 상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8월 16일, 17일 날 이제 17일이 되겠죠. 네. 17일 날 그 학교에 있었던 그 막 그 평소에 교사들을 괴롭히던 일본어 안 가르친다고
0: 네.
1: 교장이 한국인 교사한테 와서 내가 평소에 그대에게 그렇게 잘못한 것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태세 전환.
0: 그렇죠, 태세 전환.
1: 그다음에 이제 네. 공공기관 사장은 보통 출근을 안 하니까
0: 네.
1: 이제 거기에 있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사장실을 점거를 하고
0: 야.
1: 이런 방식이 이제 17, 18일 날.
0: 일장기는 당연히 다 내렸겠죠.
1: 당연히 내리는 거고요. 내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약삭빠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기차를 타고 도망가야겠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제일 좋은 거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부산, 목포, 그다음에 여수 이런 데는 그 밀항선들이 그 부쩍 16, 17, 18일 날 늘어나면서 야.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0: 네.
1: 이제 광복 해방의 순간이 한국인에게 있어서도 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한반도의 일본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겠구나.
0: 네.
1: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예. 미 군정이 들어온 건 언제입니까?
1: 미 군정이 들어오는 거는 9월 달에 들어오게 되는데
0: 9월에?
1: 문제는 8월 20일에 먼저 조선총독부에 통보가 옵니다.
0: 뭐라고요?
1: 현상 유지해라.
0: 미 군정이 조선총독부에?
1: 네. 그러니까 그 HQ가 지금 도쿄에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도쿄의 그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조선총독부에 앞으로 항복이 공식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항복이 9월 2일 날
0: 네.
1: 요코하마에 있는 미주리에호 함상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0: 네.
1: 그때까지 조선총독부는 현상 유지해라.
0: 8월 20일이면 조선총독부에 아직도 아베 노부유키가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0: 아.
1: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는 전 조선총독부 조선총독이 되는 겁니다.
0: 아.
1: 그렇지만 전 조선총독에게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소식이 관공서를 통해서 다시 퍼져나갑니다.
0: 예, 예, 예.
1: 그랬더니 이제 학교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관공서에 다시 일본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0: 아, 다시 며칠
1: 네,
0: 만에?
1: 며칠 만에.
0: 한 3, 4일 만에?
1: 방송국에 다시 일본인 기술자들이 들어와요.
0: 와.
1: 그러니까 8월 한 20일부터 9월 한 2일까지는 또 이게 뭐지?
0: 한국인들은 다시 또 불안해질 수 있죠.
1: 그렇죠. 일본이, 해방이 진짜. 됐는데 그 상황은 분명히 바뀌긴 했지만 네, 네. 일본인들이 예전만은 못하겠지만 어? 분위기가 이게 뭐지?
0: 슬금슬금 다시 나타나고.
1: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0: 아.
1: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이때 이제 이때 이제 냉전이 시작되면서
0: 네.
1: 미국과 소련이 이제 기싸움을 하잖아요.
0: 예.
1: 이제 기싸움을 하면서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미국하고 소련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냐면은
0: 네.
1: 일본에 대해서는 미군이 통치한다.
0: 일본에 대해서는 미군이 통치한다.
1: 그런데 그때 소련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권이 러시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0: 예.
1: 그래서 류순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얼빈 같은데.
0: 아 중국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1: 네. 그래서 만주는 우리가 이익을 챙긴다.
0: 네.
1: 그러니까 점령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얘가 중국 땅이기 때문에 네. 장제스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 이익은 우리가 챙긴다.
0: 예예 예, 예.
1: 그럼 중요한 게 중립지대가 한반도잖아요.
0: 그렇죠.
1: 이 한반도라는 아... 중립지대를 어떻게 할 건지를 8월 10날 정도까지도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다가 8월 한 10날에서 15일 어느 순간에 보통은 11일로 알려져 있는데
0: 예.
1: 38도선을 긋자.
0: 그때 분할선이 생긴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아.
1: 분할에 대한 의미는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에서부터 어느 정도 얘기는 됐지만
0: 네.
1: 그때는 분할에 대한 얘기가 됐지 38선 얘기는 없었어요.
0: 광복일 전에 이미
1: 한 4, 5일 사이에.
0: 그때 38선 개념도.
1: 그렇죠. 왜냐하면
0: 아...
1: 38선이 그어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일본인들에 대한 무장해제선이면서 미군과 소련이 들어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점령선이 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요게 그때 확보가 됐으니까 미 군정으로 볼 때는 일단은 조선은 조선총독부가
0: 네.
1: 현상 유지를 해라. 미군이 들어가고
0: 네.
1: 소련군이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0: 아...
1: 그때까지 항복 준비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선한테 항복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항복해야 된다? 미군과 소련한테 항복을 해야 된다.
0: 그렇죠.
1: 예, 이렇게 네. 하고 연락을 한 겁니다.
0: 미 군정, 소련 군정이 들어오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예,
1: 네네.
0: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한반도에 살던 일본인만 90만 명.
1: 맞습니다. 한 92만 명 정도로 예.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만주 일대 130만 명 정도의 일본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요 탈출 통로가 한반도였어요.
0: 네.
1: 그렇게 이 숫자는 수시로 변화하고 그러니까 45년 어느 시기로 그냥 딱 정했을 때 한 92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0: 네.
1: 이 가운데 이제 38선 이남에 한 60만 정도가 있었고 38선 이북에 한 32만 정도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미 군정이 관할하는 일본인들은
0: 네.
1: 요 기준으로 따르면 한 60만 정도를 관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숫자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0: 유동적이다.
1: 네, 유동적으로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아까 일본 입장에서도 이 많은 수의 일본인들이 한 번에 들어오면 곤란하다고 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일왕의 그 항복 이후에 다 어떻게 됩니까?
1: 일단 여기서 이제 일본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0: 네네.
1: 이제 미 군정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들이
0: 예,
1: 되는데,
0: 예.
1: 그러니까 미 군정이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 급격하게 뭐 귀국하고 싶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나 소련이 이제 일본의 항복을 받기 벌써 한 3년 전부터 이른바 점령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0: 아, 예.
1: 그러면서 점령지의 민간인들은 어떻게 할 거면 군인들은 어떻게 할 거면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니까
0: 3년 전부터?
1: 네.
0: 아, 예.
1: 그러면서 한 45년 즈음에는 대략의 결정이 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군사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게 맞으니까 한반도하고 일본 본토를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의 영토를 명확히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혼슈를 비롯해서 네 개의 큰 섬과 그 주변의 작은 섬을 일본 영토로 한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외 지역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은 일본 영토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맞겠죠. 다만 시기 조절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처음에 한 4월 5월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볼 때는 그건 서두를 일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이기도 하지만.
0: 45년 4월 5월이요?
1: 네.
0: 예, 예, 예.
1: 그런데 한 7월 8월 넘어가면서 좀 구체적인 세부 정보들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0: 네.
1: 이제는 바로 항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항복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0: 그렇죠,
1: 미국은.
0: 그런데
1: 그렇죠. 예. 이제 한국 쪽에 이제 그러니까 밑에 여론조사 같은 걸 했었나 봐요.
0: 아 그래요?
1: 그런데 일본인들 감정이 너무 안 좋다 한국인들이.
0: 아, 당연하죠.
1: 예. 그러면 여기 그냥 놔두면 이거 충돌 벌어지면 미 군정으로서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퇴거시키는 게 맞다라는 이 원칙을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이죠. 첫 번째는
0: 네.
1: 한반도하고 일본 본토를 분리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두 번째는 감정이 좋지 않은 일본인 한국인들이 있으니 일본인들을 빨리 퇴거시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0: 네.
1: 된다라는
0: 네.
1: 부분들이 있었고
0: 네.
1: 그럼 이제 원칙은 뭐냐면 군인은 무조건 뺀다.
0: 아 그래야죠.
1: 네, 그래서 한 90만 명 중에 한 20만 명 정도가 군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0: 아.
1: 이들을 먼저 무조건 그래서 무장해제 시키

0: 안에서 조선 총독부 안에, 그러니까 일본 정부 안에다가 이거를 조사를 시킵니다. 미군정이.
1: 아,
0: 네. 니네 재산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1: 민간인들도?
0: 민간인, 그래서.
1: 일본인. 그러니까
0: 일본 네. 기업, 그 다음에 일본 정부, 예. 그러니까 총독부죠. 예. 그 다음에 민간인까지.
1: 어.
0: 그래서 민간인들은 각자 이제 제출을 하는 거.
1: 아, 예, 예, 예.
0: 를 해서 예. 지금 이제 대장성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재무 담당하는 관청에서 이거를 쭉 조사를 해요.
1: 네.
0: 그랬더니, 한 기업 정부 민간 합쳐서 민간이 한 7억 불 정도 되는데, 한 당시 기준으로 한 52억 불 정도.
1: 당시에 52억 불?
0: 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했을 때 1년 예산의 9배 정도.
1: 와, 진짜 많네요.
0: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기업 정부는 적국이기 때문에 점령지의 재산을 몰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1: 네, 그렇죠.
0: 그럼 그냥 몰수하면 돼요.
1: 네.
0: 이거는 그냥 뺏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 정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근데 민간이 가지고 있었던 7억 불이에요.
1: 아, 그거는 안 되나요?
0: 예. 왜냐하면 네. 적국이라고 하더라도 민간 재산은 몰수하지 않아요.
1: 아, 그렇구나.
0: 네. 예. 그게 그 국제협정에 적용되어 있었고, 네. 그래서 그 국제협정대로 1945년 9월 달에 포고령 2호를 발표할 때는 민간 재산은 제외를 시켰다가.
1: 아, 7억 달러는 빼줬다.
0: 빼줬다가. 예, 예. 그런데 이제 한국 국민들하고 한국 독립운동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들의 재산이 어디서 나왔느냐.
1: 우리한테 수탈한 건데.
0: 우리한테 수탈하고. 우리를 예. 군림하면서 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명확하게 적국이긴 하지만 묘하게 지금 전쟁터는 아니라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도 일본 민간인의 재산도 몰수하는 걸로 12월 달에 법령이 다시 추가로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그 한 석 달 사이에 약간은 혼란이 있었는데 이때 일본인들 상당수가 자기 재산을 본국으로 빼돌립니다.
1: 빼돌린 거죠, 이거는.
0: 이때.
1: 그냥 못된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아, 그러네요. 우리가 아는 8월 15일 그 만세의 함성은 좀 역사의 일부분이었던 것 같고, 광복, 그날의 진짜 풍경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잡지사 월요일 게스트 썬킴 선생님이 부산 광복동 출신이라고 종종 방송에서 어필하시는데요. 실제로 부산 광복동은 광복절의 광복이 맞습니다. 예,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살았고 변천정, 금평정, 장수통 이런 좀 외색 짙은 이름으로 많이 불렸는데요. 독립 이후에 광복동이라는 멋진 지명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한편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태극기를 쓸 수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작 광복을 하고도 태극기가 집에 없거나 태극기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부랴부랴 태극기를 만들어낸 기발한 방법들이 있었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한 태극기 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금융통상호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저는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리시험을 거의 백지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박사 자격시험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연구실에서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양자기술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제거하려고 했던 그 결함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양자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이정현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자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양자기술 자체보다도 결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함은 제가 연구하는 반도체 안에도 있고 제 자신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연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운 좋게 연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해보고 새로운 결과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언젠가는 꼭 연구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물리시험을 거의 백지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물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험지를 제출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물리를 계속해도 되는 걸까?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방학 동안 연구실 인턴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두 달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교수님과 대학원생들이 하는 이야기는 잘 이해되지 않았고 실험 장비를 다루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턴 결과를 발표할 때 저는 딱히 보여드릴 게 없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뒤에는 박사 자격시험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연구실에서는 실험 과정에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했던 실험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참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결함은 배움이 느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결함이 많다고 느끼던 제가 지금 연구하는 대상도 바로 결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도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결함, 점결함을 이용해서 양자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없어야 할 흠이라고 여겨졌던 결함이 양자기술에서는 오히려 정보를 저장하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연구하면서 제 삶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함이라고 생각했던 느림과 실패도 어떤 환경과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능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일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연구하는 점결함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반도체 물질은 고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실리콘 반도체에는 수많은 실리콘 원자들이 일정한 격자 형태로 줄을 맞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적인 배열 안에 아주 작은 이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원자 하나가 빠져있기도 하고 실리콘 원자 대신 원래 없어야 할 다른 종류의 원자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마치 파란색으로 칠해진 도화지에 갑자기 빨간 점 하나가 찍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고체 격자 안에 한 점에 생긴 작은 결함을 점결함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기술에서는 점결함을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반도체는 전자의 이동을 통해 정보를 표현합니다. 전자가 잘 흐르면 1, 흐르지 않으면 0, 이런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죠. 그런데 원치 않는 점결함이 생기면 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가야 할 방향에 작은 장애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류가 생기고 반도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런 결함을 가능한 한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자기술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제거하려고 했던 그 결함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점결함은 전자 하나를 붙잡아 두는 아주 작은 방처럼 작동합니다. 반도체 안에 생긴 작은 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전자를 머물 수 있게 하는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자는 자기만의 양자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위를 향한 상태, 아래를 향한 상태, 그리고 혹은 두 상태가 함께 겹쳐 있는 상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상태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합니다. 기존 컴퓨터가 0과 1로 정보를 저장한다고 하면 양자 기술에서는 이러한 양자 상태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 정보의 기본 단위를 퀴비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점결함은 단순한 흠이 아닙니다. 반도체 안에 우연히 생긴 작은 빈자리처럼 보이지만 관점을 바꾸면 그 안에 전자를 붙잡아두고 양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방이 됩니다. 한때는 없애야 할 결함이었지만 이제는 미래 양자 기술의 핵심 자원이 되는 겁니다. 점결함의 대표적인 예로는 실리콘 안에 있는 인도너나 다이아몬드 안에 존재하는 질소 공극 색중심이라고 불리는 점결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다이아몬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보석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비싸고 단단하고 반짝이는 물질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다이아몬드는 매우 훌륭한 반도체 물질이기도 합니다. 매우 단단하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열도 잘 전달합니다. 최신 반도체 공정 기술과 결합하면 다양한 형태의 소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빛을 정보로 매개체로 활용하는 광소자 기술과도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안에 특정한 점결함을 넣으면 전혀 새로운 기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탄소 원자 하나가 빠지고 그 옆에 질소 원자 하나가 들어가면 특별한 점결함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질소 공극 색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원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탄소 원자들이 반듯하게 줄 서 있던 다이아몬드 안에 어느 한 지점에 작은 빈자리와 낯선 원자 하나가 생긴 겁니다. 보통 같으면 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할 원자가 빠졌고 다른 원자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작은 흠이 전자를 붙잡아두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이나 전기 신호를 이용해 그 전자의 상태를 읽고 바꾸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안의 점결함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양자 정보 저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반도체 기술에서는 결함을 없애야 더 완벽한 소자가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양자 기술에서는 오히려 그 결함을 잘 만들고 잘 조절하고 잘 연결해야 새로운 기술이 됩니다. 없애야 할 흠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관점을 바꾸면 정보를 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제 자신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점결함은 원래 반도체 안의 흠입니다. 있어야 할 원자가 빠져 있거나 다른 원자가 끼어든 작은 변형입니다. 혼자 놓고 보면 오류입니다.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고 반도체 성능을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함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빛이나 전기 신호로 정교하게 다루기 시작하면 그 결함은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전자를 붙잡아두는 작은 방이 되고 양자 정보를 저장하는 퀴비트가 됩니다. 제 느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결함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이해하고 늦게 성과를 내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물리를 좋아했지만 시험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연구실에 들어갔지만 두 달 동안 보여드릴 성과가 없었습니다. 대학원에 가서도 박사 자격 시험에 떨어졌고 몇 달 동안 준비했던 실험을 한 번의 실수로 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림이 결함으로만 남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원 입학 후 오랫동안 지도 교수를 정하지 못해 방황했었습니다. 관심 있는 연구실을 찾아 여러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뷰를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인터뷰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교수님들께 인상적인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도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면담날 교수님께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서 연락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대단한 연구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연구실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연구라도 맡겨주시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제 단순한 대답에 교수님께서는 조금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간절함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몇 달 동안 인턴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특별한 연구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도교수님께서는 저를 믿어주셨고 결과보다 가능성을 먼저 보아주셨습니다.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들은 대학원 선배들이었습니다. 실험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논문을 쓰는 방법까지 정말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제 느림은 혼자 있을 때는 결함이었지만 저를 믿어준 교수님, 기다려준 선배들, 함께 실험한 동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오래 붙잡고 고민하는 힘이 되었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되었습니다. 결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결함이 놓인 환경이 달라졌고 그 결함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결함은 더 이상 결함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양자기술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의 입자가 혼자 얼마나 완벽하냐가 아닙니다.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느냐가 중요합니다. MIT의 시슬로이드 교수는 고전적인 계산과 양자 계산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전이 독창이라면 양자는 오케스트라의 합주와 같다. 저는 이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핵심 자원인 양자 얽힘과 양자 간섭 현상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만들어집니다. 결국 양자 기술은 서로 다른 양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설계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뛰어난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가족 안에서 배우는 신뢰, 친구들과의 협력, 직장에서의 동료애, 연구자들 사이의 공동연구, 이 모든 것이 상호작용입니다. 최근 AI 기술로 놀라운 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AI 과학자라는 개념까지 등장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AI가 논문을 쓰고 실험을 설계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안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간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단순히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구는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 연구할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 질문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깊어집니다. 제가 연구하는 점결함 큐비트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수많은 점결함들을 서로 연결해야 하고 더 큰 규모의 양자얽힘을 만들어야 하고 실제 기술로 구현해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사람들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함은 그 자체로 곧 가능성은 아닐지 모릅니다. 반도체 안의 점결함도 그냥 두면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오류일 수 있습니다. 저의 느림도 혼자 있을 때는 부족함이고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함이 좋은 환경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다루어질 때 그것은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반도체 결함은 한때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래 양자 기술의 핵심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경험,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습, 그것이 지금 당장은 숨기고 싶은 빈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함은 결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사람들과 만나느냐, 어떤 방향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다른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동포 여러분, 오는 8월 15일 뜻깊은 광복절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플러싱 150가 디모스 연회장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함께 뉴욕 한인회 세종역사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한국역사능력평가시험이 열립니다. 오전 11시 경축식과 점심 식사 후 시험이 진행되며 예상 문제집은 당일 현장에서 직접 나눠드리니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일반 성인은 한국어 30문제, 초중 고교생은 25문제로 진행되며 각 부분 1등 $1,000, 2등 $500, 3등 $300, 장려상 10명에게는 $50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의 중요성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일깨워줄 이번 행사에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뜻깊은 광복절을 만들어보세요. 문의전화 뉴욕 한인회 212-255-6969 212-255-6969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오늘 날씨 예보를 먼저 봅니다. 오후 어느 무렵인가 천둥 번개 소나기 표시가 되어 있는 오늘 일기 예보는 어제와 비슷한 날씨라고 그렇게 또 옆에다 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도시 뉴욕 하루 시작은 투명하기만 합니다. 공기 중에 뭔가 습도가 높은 걸 느낄 수 있지만 어제 아침에 저 아래 남쪽 나라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콜롬비아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황급히 피해가 난 지역과 그래서 역시나 무너져 내린 건물의 조각들 사이로 애가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봅니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 그리고 8월에 들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 지진들이 물론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나라기는 하지만 베네수엘라, 일본 그리고 이제는 콜롬비아까지 우리의 하루를 잠시 멈추게 하는 이 지진 소식들에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8월 11일은 화요일로 미국의 6개 주들에서 올 11월 3일 본선거에 진출할 각 당의 후보들을 뽑는 예비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뉴욕의 이웃주인 커네티컷 주가 그 한 주 그리고 미국을 놀라게 하고 있는 위스콘신 주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 우리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의 선두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현실로 드러나게 될까?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날씨를 다시 한번 볼까요? 어제와 비슷한 날씨기는 하지만 최고 기온이 화씨로 87도, 섭씨로 하면 30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 역시 오늘과 비슷한 날이고 목요일 금요일 이 정도, 그러니까 섭씨로 한 30도 최고 기온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토요일이 되면 뚝 떨어진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화씨로 81도, 섭씨로 27도로 내려가서 토요일, 일요일은 비교적 그래도 더위가 좀 가라앉았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번 주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올 것인가 하면 뭐 오락가락하는 비는 계속 우리 곁에 머물 것 같습니다. 8월 들어서 이번 주 금요일이 말복인데 정말 말복까지만 이 정도 최고 기온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잠시 더위가 좀 한숨 돌리게 하는 그런 날씨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서부 지역을 강타한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34분쯤에 미국 동부 시각으로 이렇게 규모 7.4도의 강진이 콜롬비아를 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아침을 시작할 때는 이미 지진으로 인한 그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지금 아침까지 어젯밤에 사망자 수 확인된 사망자 수 111명 콜롬비아 이 숫자에 더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지금 혼선이 심하고 또 건물이 내려져서 내려앉아서 24시간에 이 사람을 구해야 하는 치명적인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이 윈도우, 시간의 윈도우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거죠. 다친 사람도 한 100여 명이 되는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거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 이 칼리라는 이름을 우리가 듣습니다. 칼리에는 최소 26채 건물이 붕괴했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어서 구조대와 함께 지금 생존자 수색 작업을 여전히 미친 듯이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페레이라가 이번 지진의 진앙지라고 하는데 35마일 그러니까 약 56km 떨어진 이 칼리. 이 칼리에서만 해도 18명이 사망했다고 우선 여기 시장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칼리마 엘다리엔이라는 지역에서 3명의 어린애들이 죽었습니다. 병원 한 곳이 붕괴하고 뭐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데 이번 콜롬비아 지진 바로 며칠 전에 새로운 콜롬비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이름이 델라 에스프리에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콜롬비아 새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름을 익히기도 전에 지진 소식으로 먼저 이 이름을 전하게 되는데 수도의 보고타 시장은 현재 100명의 구조대원 장비 파견하기로 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지금 피해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6월 24일로 지금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에 규모 7.2도 그리고 이 첫 번째 지진 이후에 베네수엘라의 39초 뒤에 규모 7.5도에 이게 진짜 지진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연쇄 강진이 발생을 했고 베네수엘라 북부 라과이라와 수도 카라카스까지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첫날에도 베네수엘라에 6도 정도 강한 여진이라고 하긴 진짜 강하네요. 구조 작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베네수엘라의 이 지진들로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치고 집을 잃고 한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베네수엘라는 아직도 또 구호 물자와 기부금을 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에는 7월 28일에 그러니까 정말 얼마 전이죠. 최근이죠. 규수 지역에서 그러니까 구마모토현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10년 전에 지진이 있었던 이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10년 동안 그래도 대비를 잘해서 큰 건물들은 버텼다. 우리가 이런 지진 후에 피해 소식을 또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1도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일본의 규슈 그러니까 구마모토현에서의 지진으로
최소한 38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2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고 주택, 그러니까 큰 건물들은 10년 동안 많은 또 보안을 해서 이번 지진에 비교적 잘 견뎠는데 주택은 12,000채 이상 파손이 됐고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8월 초까지도 대규모의 정전, 탄수,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 열사병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일본 지진 이후에 또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전해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콜롬비아의 지진 소식을 듣게 됩니다. 뉴욕시장 소란 만단이가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부자세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세에 관계된 관련된 이번에 세금이라고 붙여진 이게 세금이 아니라 surcharge 추가로 뭔가를 내는 second home에 대한 우리가 간단하게 말을 해서 유럽에서는 이 휴가철에 단위로 가서 머무는 그 집을 의미하는 이런 이름으로 해서 어쨌든 세컨 홈 택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또 발표를 하고 뭐 지금 야단이 났죠. 이걸 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뉴욕시 한 판사가 세컨 홈 세금 딜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조난 맘단이 시장에게 일시적인 뭔가 좀 잠깐 멈칫하는 그런 결과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를 고소한 이 주택 소유자들 세컨 홈을 갖고 거기서 살지 않고 있는 그런데 이 법정 세금 이거 잘못 핸들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잘못 처리됐다. 세금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욕시는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고 뭐 어쨌든 이 썰차지든 세금이든 뉴욕시의 이게 일정 액수를 넘는 그런 시가 500만 달러, 100만 달러 콘도와 코앞에 적용되는 surcharge 혹은 세금은 계속 진행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주 대법원의 웨인 오지 판사가 결정을 내렸는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택 소유자 그룹. 근데 어쨌든 핸들링을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한 어제 그래서 판사가 맞다라고 해줬는데 이거 금방 어제 저녁에 뉴욕시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명령이 상급 법원에서 개입해서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판결 내려지고 바로 항소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 신청을 하니까 이게 그냥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다. 도시의 경제적인 분열이라고 할까요? 캐시 허커 주지사의 제안으로 그리고 소란 맘단의 시장으로 지지한 이 세컨 홈에 대한 surcharge 혹은 tax는 맘단의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시장이다라는 방법으로 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세수 예산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뉴욕시가 연간 약 5억 달러를 이 세금이 예상대로 거쳐진다면 이 surcharge로 인해서 거기에서 5억 달러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17,000채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0: 가구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6월 예비 선거가 있는 주들이 미국의 6개 주가 되어도 그 중에 위스콘신 주가 있죠. 위스콘신 주의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주지사,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로 지금 최근에 프란치스카 홍의 뒤를 쫓던 이 두 후보들이 몇 주 동안 또 사퇴를 했었습니다.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선 이 선두주자 프란치스카 홍은 민주사회주의자로 상당히 최근에 뉴욕시리에서 읽고 있는 우리가 봐온 민주사회주의자들 후보들에 대한, 그렇지만 여기는 분명히 위스콘신이고 뉴욕은 아닌데 프란치스카 홍 후보가 훨씬 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건 우리는 지난번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유권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뉘어져 있는 위스콘신 주에서 지금 더 선거 자금 지원이 잘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경쟁자들보다 꾸준히 앞서 나가면서 이 캠페인을 해왔는데, 일부 주류 민주당원들은 너무 프란치스카 홍이 이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레시브보다 더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 민주당에 표를 주는 것을. 그래서 프란치스카 홍이 민주당 예비선거 주지사로 승리하는 것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카 홍은 아이스 폐지를 주장해 왔고, 전에는 또 경찰이 백인 우월주의를 왜 존재한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뉴욕 시리와 여기 위스콘신 주의 상황은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백인 우월주의, 이걸 우리가 이렇게 out of context 그런 말을 한 상황을 다 떼어버리고 이것만 표현을 해서 인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은 또 다시 했는데, 그런데 프란치스카 홍 전통적인 캠페인 방식을 따라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에서 며칠째 크게 프란치스카 홍 한인 2세 후보를 지금 조명하고 있는데, old fashioned 캠페인, 유권자들을 직접 발로 찾아다니는 선거운동.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 그와 달리 다른 후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라든가 또 돈을 모으는 능력, 혹은 상대 후보들의 실수를 이용해서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방법을 계속 사용해 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위스콘신의 롤러코스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던 그런 롤러코스터가 결국은 추락했다. 민주당 자체 내에서 예비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프란치스카 홍이라는 후보를 좀 막고자 했던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프란치스카 홈의 위스콘신에서 오늘 예비선거, 민주당 예비선거 주 지사로 과연 승리할 것인가. 주 하원 의원, 지금 3선에서 주 하원 의원, 진보적인 성향의 인기 후보다, 민주사회주의자다,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하자라는 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거에 경찰 예산 삭감과 같은 입장을 지지했었던 거, 주지사 본선거에 나가서 승리를 위태롭게 할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2020년에 처음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외곽에 떨어져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음식이 공급되지 않는 것,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먼저 문을 닫는 업소가 식당들이라는 것, 여기 식당 월커들이 또 가장 늦게까지 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에서 뭔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레스토랑 워커들, 오너들도 포함이 되고 또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음식 공급이 안 되는 사람들, 탐험도 하고 시도를 해봤지만 스스로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프란치스코는 결국 팬데믹인 2020년에 하원의원으로까지 출마할 수 있었고 당선이 됐습니다. 식당은 결국 문을 닫았지만 주하원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오늘 예비선거에 나가는데, 프란치스카 홍 5월에 우리 K라디오 방문했을 때 인터뷰 중에서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한인 2세로 한국어가 조금 자신감 없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원래 이렇게 좀 calm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란치스카 홍 후보입니다.
1: 제가 movement 생각이 많이 들어요.
0: 네. Grassroots movement?
1: Movement yeah. building, yeah. movement yeah. politics. 그거는 이제 politics하고 campaigning, things that people who aren't interested in mm-hmm. that, we need a way to bring them into a movement for us to endure and bring change to our state and our country.
2: 보통 politics 그러면 I'm not interested in politics 이렇게 mm-hmm.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치를 생각하지 말고 어떤 movement로 mm-hmm. 모든 사람들이 이 운동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리고 endure라는 말을 하셨어요.
1: 지금 우리나라에 I would say even globally too.
2: 전 세계
1: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 네.

0: possible about this historic moment to elect our first Korean governor in the country and Wisconsin's first woman governor. And I think Wisconsin, you know, Wisconsin politics, I think what happens in Wisconsin matters for the rest of the country. People are ready for transformative change.
1: 변화를 위한 변화라기보다 뭔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걸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0: I think we have an opportunity to build a Wisconsin that belongs to everyone.
1: Wisconsin이라는 주를 모든 Wisconsin 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속한 그런 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 네. 여기에도 많은 second generation or third generation Korean American들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을까? What would you say?
0: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I want our youth to know that we don't have to ask permission to lead in our communities and to embrace the diversity within our own community too.
1: Yeah.
0: Because we embrace that diversity so we can better take care of one another. Mm. And we have to take care of one another right now.
1: 네. 코리안으로 미국에서 이거 해도 되나요? 이렇게 리드 하는데 굳이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너무나 다른 백그라운드, 다이버시티를 갖고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무브먼트, 이 운동을 이끌어온 것처럼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2세, 3세들에게도 그렇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 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카 헝, 지금 위스콘신 주에서 올해 만약에 본선거에 당선이 된다면 최초의 한인 주지사 미국에, 그리고 위스콘신 주에서도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되고 그 다음 날로 38세가 되는 프란치스카 헝 후보. 네, 감사합니다.
0: 네, I'm happy to be here. Thank you for having me. 감사합니다.
1: 프란치스카 헝 주지사 후보. 약 3개월 전인 5월 초에 뉴욕을 방문했는데 그때 우리 K라디오를 찾아 인터뷰를 했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아, 왜 아빠는 한국말을 배울 생각을 안 해? 아빠가 뭐 하시는데 봐, 아빠? 아, 의사세요. 잠깐만, 그 뒤에 쌩 외국인은 너 내 말을 알아들어? 어, 뭐야?
2: 한국 전석 매진 신화에 이어 뉴욕 무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바로 그 공연. 재미, 웃음, 유쾌, 통쾌, 속에 뻥 뚫리는 짜릿한 스탠드업 코미디 이상준 쇼가 다시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 토요일 저녁 7시 퀸즈 컬리지 컬든 센터 뉴욕 한인들을
3: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그래서 우리는 프란체스카 홍이라는 한인 2세로 대학을 다니다가 그 위스콘신주로 이민가서 이민 1세가 부모들에게서 태어난 그 가정에 또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식당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학교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과 접하면서 정말 셰프가 되고 싶다, 셰프. 그래서 23살에 위스콘신주의 대표적인 식당에 메인 셰프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라면집을 차리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면서 팬데믹이 시작돼서 그때 커뮤니티를 모아서 뭔가 서로 정부에서 해줄 수 없는 일들을 해서 돕자 하는 그런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정치의 뜻이 있었던 건 아닌데 오늘날에 프란체스카 홍이 됐습니다. 풀뿌리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Democratic Socialist, 민주사회주의자를 많이 강조하는 프란체스카 홍의 그런 어떤 대표적인 배경이라든가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깃발 같은 이름보다는 한인 이세로서 프란체스카 홍이 지금 조용히 일으키고 있는 그 물결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라든가 또 AOC 같은 연방 하원 의원 이쪽 프로그레시브 진영의 중요한 인물들이 이번 선거에는 전혀 무언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쓴 걸 보면 이번 선거에 나가서 칠 경우에 이런 책임이나 비난을 의식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프란체스카 홍, 퍼플 스테이시라고 할 수 있는 위스콘신주 반반인 이 보수 또 그 반대 진보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프란체스카 홍.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 보석입니다.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 한글 간판포입니다. 재테크용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미국 정부, 한국 정부가 각각 발행한 기념 주화, 실버, 그리고 골드 코인들이 킴스 보석 소장품 중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K라디오 점 찍고 US, K라디오 점 찍고 US,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라디오 없이도 라디오를 떠나서도 스마트폰으로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kradio.us 웹사이트에 가셔서 오른쪽 상단 코너에 on air 이 두 단어를 클릭하시면 네, 라디오 없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또 유튜브가 되는 시간이면 보실 수 있는 그 방법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뭐 해먹나? 아, 오늘도 덥네? 이렇게 말씀하시다면 말이 필요 없는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 한남체인 안에 만나방에서 하세요.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 국, 찜, 떡,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터화 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받습니다.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자편의 목소리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는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해드립니다. 에스터화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와 노던 볼라바드 있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춘 레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 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2층,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로 문의하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레벨매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또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루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루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함께할 인재를 찾습니다. POS 설치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실 분을 모집하는데요. 관련 경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우려는 열정 또 책임감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바로 516-331-2250으로 전화주세요. 516-331-2250.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최범입니다.

0: 달려가서 모셔온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뛰는 심장, 핑퐁처럼 진짜 심장이 뛰는 거예요. 9월 5일, 다음 달 5일에는 뉴욕 대한체육회장배 탁구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신청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 한인탁구협회 회장 홍준호 회장님 제가 전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탁구를 회장님께서는 물론 오래 치신 거죠?
1: 아, 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 88 올림픽 그 보면서 자랐고요.
0: 네.
1: 그때부터 쭉 쳐왔던 것 같습니다.
0: 네. 탁구를 치려면 주변에 뭐 집은 아니더라도 탁구대가 있는 환경이어야 우리가 탁구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요? 회장님의 경우도 네. 그러셨나요?
1: 네, 그렇긴 한데요. 근데 이제 저희 뉴욕에는 160D가 이제 탁구장이 있어서요.
0: 네.
1: 혼자 치기보다는 네. 같이 치면서 더 재밌고 다양한 분들하고 이렇게 교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이번 뉴욕 대한체육회장과 탁구대회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네요.
1: 네. 100으로 34회를 맞이했고요. 전통 있는 대회입니다.
0: 네,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됐다고 그렇게 전해 들으시나요?
1: 제 1회는 1993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0: 네.
1: 그런데 사실은 이 뉴욕에서 그 전부터 이 탁구대회는 지속이 됐고요.
0: 네.
1: 그때는 이제 그냥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교회 위주로 하다가 93년부터는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저희가 대회를 그래서 대한체육협회 장대 탁구대회를 1회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그리고 아주 멀리서까지 뉴욕을 찾아오신다면서요. 이 대회를 위해서.
1: 네. 그래서 뭐 시애틀이든 아니면 먼 지역에서 저희 이제 동부에서는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또 운전을 해서 대회 많이들 참석하고 계십니다.
0: 네. 그런 지역이나 뭐 이런 제한은 없는 거예요?
1: 예. 네, 저희 뉴욕에서 개최하는 대회는 생활체육에 대한 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에 사시는 어느 분이든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0: 네. 뉴욕 대한체육회장배 그러니까 더 훨씬 권위도 있어 보이고요. 뉴욕이라는 지역에서 이런 큰 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0여 명이 참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200여 명이 조금 안 되는 분들이 참석하셨고 네. 저희들이 굉장히 성대하게 경기를 치렀습니다.
0: 네. 소속 탁구 협회나 이런 게 있어야 하나요?
1: 우선 저희가 뉴욕에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요. 탁구 협회 소속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단 이제 협회에 가입하심으로 인해서 그 각 협회에서 개최하는 그런 대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됩니다.
0: 지역에 따라 그러니까 협회가 또 탁구협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1: 네.
0: 그러면 나이 어떤가요? 나이별로 탁구대회 참가하는 건가요?
1: 네. 저희는 지역뿐만 아니라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0: 아.
1: 그래서 탁구를 사랑하면 누구나 그 거주한 지역 상관없이 오픈되어 있고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 함께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0: 그러니까 나이도 상관없고 지역도 관계없고 뉴욕에 다 모여서 하게 되는데 장소가 그럼 어딘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머릿속에 좀 넣어볼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가 지금 올해 개최하는 장소는 웨체스터고요. 그 웨체스터 테이블 테니스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그곳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워체스터 탁구장 보니까 뉴욕시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30분 정도 차로 거리가 되는 것 같네요.
1: 네네. 그 미 동부에서는 가장 큰 탁구장이고요. 탁구대회가 한 26개 정도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0: 네, 워체스터 테이블 테니스 센터, 워체스터 탁구 센터 여기서 개최가 됩니다. 9월 5일인데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신청 마감이 있어서 저도 서둘러서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이 탁구대회 참가하고 싶으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신청을 해야 한다. 맞는 거죠?
1: 네, 네 맞습니다. 14일로 일단은 저희가 정했고요.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기회를 놓쳐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신청에 관한 문의와 또 신청이 이메일로도 되지만 전화번호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전화번호는 718-321-2030이 있고요. 또 347-622-1980 네.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제가 하나만 347-622-1980 1980년입니다. 347-622-1980으로 탁구대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탁구대회 보통 그러면 단식이 있고 복식이 있고 뭐 혼합복식이 있고 여러 그 부문이 있는데 이번 대회는 어떤가요?
1: 네, 그래서 저희는 나이 성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수의 실력 지표인 레이팅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디비전으로 세분화되어 있고요. 일단 저희는 재미에 대한 탁구협회 레이팅을 우선으로 저희가 측정되어 있고 만약에 레이팅이 없으나 USA 레이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도 그 레이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0: 레이팅이라면 등급 같은 건가요? 실력에 따른 탁구 실력?
1: 네, 선수의 그 경기력을 숫자로 추치한 이 객관적인 실력 평가 지표인데요.
0: 네.
1: 저희가 이 레이팅을 한 10년 전부터 도입을 했고
0: 네.
1: 아직까지 한국에는 이 레이팅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는데 저희 이제 뉴욕에서 또 이게 재미탁구협회의 이 레이팅 제도를 보고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한국에서 탁구를 즐기시는 그 많은 분들이 레이팅이 뭔가 등급이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겨룰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건데 등급이 그럼 나는 그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레이팅 없는데 그러면 그래도 참가하실 수 있나요?
1: 예, 없는 분들도 참가하실 수는 있고요. 그래서 레이팅이 없는 분들은 그 총수 실력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가까운 이제 협회에 방문하셔서
0: 네.
1: 레이팅을 가이드라인을 잡으실 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초보자나 오픈 부분을 통해서 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참가비는 어떻게 되나요?
1: 예. 개인이 단식은 두 경기 하실 수 있고요.
0: 네.
1: 그래서 한 경기 참석하실 때는 40불,
0: 네.
1: 두 경기 하실 때는 60불, 그 다음에 복식 한 경기를 더 하실 수 있는데 복식까지 세 경기를 하시면 70불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부문별로 40불, 그리고 한 부문을 더 하시면 60불, 그리고 세 개 부문에 출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1: 70.
0: 네. 네. 자신의 레이딩보다 높은 쪽으로 도전하는 건 괜찮지만 실력을 낮춰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1: 그렇죠.
0: 제가 들어서는 맞나요?
1: 네.
0: 간단하게 우승하면 상들은 어떤 상을 받나요? 우승 아니더라도? 네.
1: 네. 저희 협회에서는 지금 1등 하실 경우는 지금 300불의 상금이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2등은 자이로라는 이제 탁구 러버가 제공되고,
0: 우와.
1: 3등은 디그니션이라는 탁구 러버가 이번에 제공되게 됩니다.
0: 탁구채를, 이름난 탁구채를 선물로, 상으로 받으시는, 네.
1: 탁구채가 아니고 탁구채에 붙이는 러버예요.
0: 지금 러버라는 말을 탁구채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러버에 따라 이 공이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그런 러버, 탁구채에 붙이는 다시 정정합니다. 탁구채에 붙이는 이 최고급 수준의 러버를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우승하신 분에게는 디비전마다 300불을 드리는 거죠?
1: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오픈조하고
0: 네.
1: 그다음에 2000 그다음에 그 단체전에서는
0: 네.
1: 이제 트로피가 나가게 됩니다.
0: 아, 트로피도 있고요. 단체전.
1: 네.
0: 단체전으로 협회 이름을 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1: 네네. 그래서 언더 이제 그 단체전에 보시면 언더
0: 네.
1: 이제 2000, 3200, 그러니까 개인전은 3200 있고요.
0: 네.
1: A조. 아,
0: 네.
1: 2002, 죄송해요. 2000부터 800까지 있고, 그 다음
0: 네.
1: 오픈조가 있고, 단체전은 언더 3200부터 해서 2500, 1800, 그 다음 8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단체전 3200에서 우승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트로피를 주고요.
0: 네.
1: 그리고 나머지 각 부문에는 저희가 메달을 준비합니다.
0: 네, 트로피는 하나. 뉴욕대한 체육회장배 탁구대회인데, 트로피는 하나.
1: 3개, 예, 각 부분에서 3개 정도 준비되어 있고.
0: 아, 그래요?
1: 네. 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메달들로 있고, 이날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5일. 여기 탁구 대회가 이번에도 확실하게 거의 200명 가까운 분들이 참가하실 것 같은데 신청 마감이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제가 전화번호 다시 드립니다. 347-622-1980 347-622-1980으로 전화하셔서 탁구 대회 출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가지 질문도 함께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탁구 치면 또 배가 고플 수 있잖아요. 그냥 먹을 것도 준비되나요?
1: 아, 예, 당연하죠. 저희는 그래서 네. 당일날 드실 수 있는 점심은 물론 네. 중간중간 즐길 수 있는 간식 네. 그리고 끝날 무렵에 이제 또 돌아가시면서 드실 수 있는 네. 그런 김밥까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0: 네.
1: 저희의 모토는 이거예요. 대회에 나와서 네. 그냥 마음껏 즐기면서 배불리 먹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0: 네, 내가 이기지 못해도 어쨌든 내가 출전한 그 분야, 그러니까 디비전에 쭉 올라가면 또 한 경기 두 경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계속 우승까지도 가실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 디비전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출전비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전화하셔서 질문에 자세하게 또 대답을 해주실 텐데 그러니까 지더라도 나는 배는 든든하게 먹고 즐기고 한국의 탁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네, 몇 개 주에서 참가하시는 이번 9월 5일의 대회입니다. 탁구대회 여러분 자세하게 소식 더 이어질 겁니다. 워체스터 테이블 테니스 센터에서 벌어집니다. 오늘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탁구대회 신청 마감이라는 말씀과 함께 뉴욕 한인 탁구협회 송준호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잘 받은 아침 오늘 화요일 예비 선거들이 또 나름 불을 뿜고 있는 미국 여러 곳 중에서 미네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예비 선거에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는 프란치스카 헝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우진숙의 투데이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펠리세이지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L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편한 시간이 시작될 것 같다. 이 음악만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시죠. 우진숙의 투데이,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 김경주가 대신 앉아있습니다. 말복까지는 제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말복. 토요일의 하루가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카톡창에 보이는 그래도 좀 견딜만한 오늘인데요 라고 최근에 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쯤이야.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고 오후에 언젠가는 비가 또 쏟아지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말복 다음날인 토요일부터는 신기하게 또 온도가 진짜 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온통 더위 말고는 뭘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을 시작합니다.

마사카네야, 예, 노래로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남자의 목소리로,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성악, 네, 아프라 가수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또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인생인데 여기에 또 장밋빛, 장미 이런 것이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행복한 노래. 어제 제가 오재숙의 투데이를 진행하면서 프로포즈에 대해서 쭉 여러분과 함께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정말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위험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까지 그렇게까지 이 프로포즈를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한 두 남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프로포즈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이런 카톡이 와 있습니다. 이번 생에 세 번의 프로포즈를 해서 지난 8월 5일이 결혼 47주년이 될 그런 날인데 작년 12월에 독립한다고 하늘로 이사 나간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프로포즈는 한 사람에게만 하신 거네요. 그리고 남자가 보통 여자한테 하는 그런 프로포즈인데 반대로 하신 거죠? 다음 생에도 우리 꼭 만나서 같이 살자. 그 다음 생에서도.

0: How deep is your love? 당신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요? 비지스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포즈 이야기 끝에 이건 뭐지? 프로포즈면 오늘 고마워 할 거고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상품권 한 장을 마련을 해서 여러분께 한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카톡 아이디에는 점이 없죠? K-Radio US, K-Radio US로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순서가 이렇게 탑10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요 한 번에 맞춰서 드리지 않을 거고요. 계속해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한 세 번 정도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맞춰주신 분, 가장 빨리 대답을 한 정답을 하신 분께 가있던 이 상품권이 그 다음 퀴즈가 나와서 그걸 못 맞추시면 맞추신 분에게 가는 겁니다. 네,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전 세계의 top 10 tallest buildings, 높은, 그 높이로 봐서 top 10 건물 안에 대한민국의 롯데 월드 타워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롯데 월드 타워 탑10 빌딩 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뭐 yes, no, 네, 아니요. 뭐 0하고 x 하셔도 되고요. ox로 하셔도 되고 보내주십시오. 제가 지금 카톡 창을 엽니다. 어떤 분이 가장 먼저 보내주셨을까요? 상품권은 뭔지도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데 괜찮은 걸 겁니다. 보내주세요. K-Radio US 카톡 아이디로 해서 오늘 우진숙의 투데이 대신 진행하고 있는 김경주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롯데 월드 타워 대한민국의 이 건물이 전 세계의 탑10 높은 빌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빨리 보내주십시오. 오늘 투데이는 날짜로 보면 8월 11일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는 미국의 6개 주들에서 중요한 예비선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오늘 결과에서 승리한 후보는 각 당에서 본선거 11월 3일 후보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네, 사진 보내주시지 말고요. 빨리 답 보내주세요. 네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8월 11일은 1984년 당시 LA 올림픽이 있었던 그 8월 11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팀에 칼 루이스라는 어마어마한 선수가 있었죠. 칼 루이스가 전설적인 4관왕 4개의 금메달을 달성한 그런 날이 오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월 11일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근데 그 전에 올림픽 80년 올림픽하고 84년 올림픽은 반만 나왔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이 동서 양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제가 동서라고 표현한 건 정확하지가 않겠네요. 아무튼 LA 올림픽 때는 이 공산국가가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 루이스라는 미국의 육상 선수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선수였는데 그때 100m, 200m, 400m 계주 그리고 롱점프 넓이 뛰기까지 이렇게 4관왕 4개 금메달을 대해서 더해서 엄청난 기쁨을 줬던 날이 오늘 1984년 오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서울 올림픽에도 칼 루이스가 와서 이때는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칼 루이스 선수.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시험료 수박개당 599, 참외 박스당 12불99, 배추 금 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프레시안 오이 100당 99전,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운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 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맞아요. 요즘 숙주랑자 이번 주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김경주가 대신합니다. 다정하지 않을까봐 목소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먼저 내드렸죠. 워터 월드 타워가 전 세계에서 높은 걸로 탑10에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나? 네, 들어갑니다. 지금 혜영님 그리고 메리골드님 쭉 보내주셨는데 메리골드님 조금 늦으셨어요. 혜영님한테 지금 상품권이 가 있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 뭘 상품권을 제가 준비를 할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영수님 보내주셨는데 네, 탑10에 들어가는 높이입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554.5m 123층 높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54, 그러니까 거의 555m다. 외우기 쉽네요. 전 세계에서 지금 6위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와, 지난달 1일에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까지 올라간 그 커플이 또 다녀왔던 그 빌딩 맞나요? 여기 세계 높이로 2위인 모르데카 118에서 쿠알라룸푸 말레이시아에 이게 지금 2위, 678.9m, 거의 680m 정도 되네요. 그런데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상하이 타워가 3위고요.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롯데월드가 툭 들어오는 게 6위. 뉴욕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한참 내려갑니다.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지금 탑10에 들어가 있는 건 One World Trade Center 541.3m 롯데월드보다 그 다음 순위가 되어 있네요. 다음에 혹시 프로포즈 하시는 분이 빌딩들 아셔야 되는 건가요? 볼까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퀴즈를 또 내드려야 하죠. 저는 망다니 시장이 최근에 우리 뉴스에서 자꾸 듣고 있는 이 정책들 있습니다. 저는 망다니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강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저는 망다니가 최근에 뉴욕에서 뭘 한다고 그랬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저는 망다니 정책 이런 거 저런 거 하시면 그 몇 가지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걸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그동안에 망다니 정책이 좀 특이하네 진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혜영님께 가 있는 이 상품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혜영님 빨리 찾아보시고요. 다른 분들 그거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죠? 이런 게임을 제가 이렇게 붙이는 이 경쟁을 붙이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상품권은 하나고요. 이렇게 어떤 재미 있잖아요. 더위를 잠깐 잊을 수 있게 하는 역시 소란 맘다니 시장이 최근의 정책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맘다니 이 기억나는 한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뭐 거의 지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노래 하나 듣고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지난달 7월 3일에 1박 2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또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대단한 소요가 있었다. 뭐 축하를 해야 할 일인데 그때 모든 게 다 겹쳐서 뉴욕에 뉴욕 닉스까지 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북새통의 결혼식을 아무튼 했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트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8월은 어떤가요?

0: 저는 런던의 시장에 정책 두 가지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부자세라고 우리가 그냥 부르기도 한 세컨드 홈, 베케이션 홈을 살지도 않는 집을 뉴욕시에 갖고 있다. 뭐 300만 달러, 500만 달러 이건 그 17,000여 명 지난번에 명단 그 통지받은 그 사람들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한다 해도 시에서 운영하는 식료품점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보내주실까 했는데 역시 조란 만다니가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은 우리 귀에 잘 들어와도 빠져나가는 그런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이 시형 식료품점은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돈은 얼마나 줄이겠으며 지금 보데가 뭐 델리 그리고 그 나름 고전하는 이런 슈퍼마켓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건가? 그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돈을 소비자들에게 먹이고 있다는 얘기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질문은요. 지금 혜영님께 가 있는데 혜영님은 정작 저는 최근에 상품권 선물 두 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 들으셔도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아주 쉽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지난번에 멕시코 프로팀 올스타와 올스타끼리 붙었습니다. 이 올스타전 메이저리그 사커와 멕시코 올스타 양쪽 올스타전에서 MVP 가장 잘한 선수 상을 누가 받았나요? 이 선수 이름 적어 보내주십시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백천도 펀드당 2불 99, 참외 박스당 12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2 박스까지 박스당 14불 99, 파 5번드당 1불 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7불 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 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8: 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경주가 오늘 앉아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메이저리그 사커 온스타. 우리 요즘에 너무 관심이 많죠. 미국 프로축구 올스타를 팬들이 이렇게 대부분 팬들이

이를 적용해주시는 분들입니다. 후나시는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잠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또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모음점과 모던점에서는 또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세요. 7188863344, 7188863344, 3353 두 번호입니다.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모던 블라바드 동영식과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신가요? 모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란 블라버드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R Max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춘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블리즌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929-766-0088 더운 여름 베이지사이드 B1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곰들의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 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립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무료 제공됩니다. 오늘 점심은 무조건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Today, 공동 제공입니다.

0: 아, 제가 아이스크림 트럭이 잠깐 와서 좀 쫓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 지킴이 세종 바이오텍 데비서 대표님 만나는 일이 있어서 제가 아이스크림 그냥 구경만 하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비스입니다.
0: 네.
1: 반갑습니다.
0: 네. 거기도 덥나요?
1: 어, 그럼요. 근데 오늘은 새벽에 비가 좀 와서 그런지.
0: 네.
1: 네. 뭐 뉴욕도 비가 온 것 같은데 새벽에.
0: 네.
1: 그래서 예, 아주 뭐 쾌청하고 좋은 날씨입니다.
0: 네. 최근에는 근데 LA, 캘리포니아 LA 다녀오셨다고요?
1: 네. 지난주에 LA 지사, 제가 이제 LA 지사가 있으니까 이제 방문하고 왔고요. 뭐 거기도 무척 더운데 우리 직원들도 뵙고 또 고객들도 뵙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0: 네. 그런데 요즘에 뭐 항상 있어 왔던 관심이지만 후코이단에 대한 후코이단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1: 제가 뭐 뉴욕, 뉴저지 이 시간에도 많이 소개를 했는데
0: 네.
1: 이번에 LA 갔을 때도 후코이단에 대한 상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0: 네.
1: 뭐 세종 송보감도 그렇고 또 후코이단 문의가 많았는데 우리 아마 김경주 씨는 모를 겁니다. 우진숙 씨한테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0: 네.
1: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아포토시스 효능 제가 막 강조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아포토시스가 여러분 또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0: 네.
1: 후코이단은 아포, 이건 히라버 말인데 그리스 말인데 아포토시스는 우리 몸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능이다. 아마 이제 후코이단을 드시는 분들이 이 효능 때문에 많이들 복용하시는데
0: 네.
1: 뭐 혈관 건강도 그렇고 또 면역력도 그렇고 상담하시면 좋고요. 제가 오늘 김경주 씨가 이 시간을 담당을 하는데 어떤 제품을 좀 소개할까 하다가
0: 네.
1: 여름철에 우리 회사에 비타민 3총사가 있습니다.
0: 네.
1: 먼저 모르시죠?
0: 제가 모를 거라고 그렇게 단정을 먼저 하시니 의욕이 사라집니다.
1: 네. 그 왜 지난번에도 신제품 소개했을 때 아마
0: 네.
1: 김경주 씨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리포좀 비타민C
0: 맞아요.
1: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름철에 장 건강에 안 좋은 분들 많이 힘듭니다. 세종 유산균.
0: 네.
1: 그리고 세 번째 비타민은 우리 세종 바이오텍의 세종 여주 당뇨인들에게 좋다 그래서
0: 네.
1: 제가 요거 간단하게 팩트 체크만 좀 해드리고
0: 네.
1: 또 여름철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일 정보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네. 그러면 비타민 C는 네. 그렇게 많은데.
1: 그렇죠.
0: 왜 세종 바이오텍에 이 리포솜 비타민 C가 특별할까 이런 말씀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1: 좋습니다.
0: 네.
1: 그 비타민 C는 뭐 우리 청취하시는 분이 다 아세요. 비타민 C는 꼭 필요한데 우리 인체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외부에서 섭취해야 되는 거 다들 아시는데 비타민 C의 결정적인 문제는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0: 흡수가 잘 안 된다.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리포존 비타민 C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포존 기술로 개발이 돼서 흡수가 잘 되도록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이 리포존 비타민 C는 하루에 한 캡슐 500mg을 드시면 되고요.
0: 네.
1: 한정으로도 충분한데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실 수 있어요. 화장품이나 이런 그 신제품들을 보면 광고를
0: 네.
1: 보면 리포좀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거는 흡수, 체내 세포의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라는 의미가 돼서
0: 네.
1: 요 비타민 C도 리포좀 비타민 C는 흡수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은 하루에 한 번 2개월분이 한 병에 들어있는데 35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 두 달 먹을 리포솜 네. 비타민 C가 35불?
1: 네.
0: 네.
1: 좋죠?
0: 네.
1: 그래서 뭐 비타민 C는
0: 네.
1: 뭐 저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이 비타민 C, 저 비타민 C를 드시는데
0: 네.
1: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그 비타민 C에 대한 효능을 간단하게 제목 수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0: 네.
1: 비타민 C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노화 속도를 늦추어주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꼭 드시는 분들이 많고요.
0: 네.
1: 그 다음에는 기초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우스갯소리로 여름 감기는 네. 뭣도 안 걸린다 막 이런 말도 하는데 네. 우리의 그쵸 기초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비타민 C 세 번째는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다들 아실 거고요.
0: 네.
1: 네 번째는 빈혈 예방에 좋고 비타민 C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 피로 회복에도 좋기 때문에
0: 네.
1: 요 리포존 비타민 C를 꼭 기억하는 거.
0: 네. 그냥 비타민 C가 아니라 리포존 아니고. 비타민 C. 그래서 꼭 가서 이게 흡수가 돼야 될 그 지점에 가서 터져주는 리포존의 역할.
1: 맞습니다.
0: 비타민 C가 세종 바이오텍에서 두 달분을 35불에 네. 혹시 구입하실 수가 있다. 일단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총사 이 두 번째가 뭐죠?
1: 유산균. 세종 유산균.
0: 세종 유산균.
1: 제가 이번에 LA 갔을 때도 그렇고 뭐 뉴욕 뉴저지의 많은 고객분들도 세종 유산균 그러면 기억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0: 뭔데요?
1: 500억. 500억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0: 예.
1: 우리 그 유산균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체 서프리먼트 영양제 시장 중에 유산균 시장이 제일 큽니다. 과거에 한국에는 왜 홍삼 시장이 제일 컸거든요. 그런데
0: 네.
1: 지금은 유산균 시장이 제일 크다는 이유는
0: 네.
1: 우리 현대인들의 장 건강이 안 좋고 유산균을 많이들 복용하는데 자 좋은 유산균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균주가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균수 얼만큼 유익한 유익균이 많이 들어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100억, 200억 요건 레이블에 써 있어요. 그런데 세종유산균은 최근에
0: 네.
1: 몇몇 회사에서 500억 균수를 나타내는 고단위의 유산균이 출시가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세종유산균은 이게 이제 1년 정도 전에 출시가 됐는데
0: 네.
1: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청소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엄마 아빠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장 건강. 요즘 휴가철이라서 물만 바뀌어도 화장실이 이 문제가 생기는 분 많습니다. 장에 탈이 나는 분이 많은데
0: 네.
1: 그런 분들은 세종 유산균을 꼭 추가하실 수 있도록 요거는 하루에
0: 네.
1: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0: 네. 그리고
1: 유산균은 그렇죠.
0: 네.
1: 유산균은 공복에 먹는 겁니다. 반드시.
0: 공복에.
1: 그래서 예, 요거는 어떤 유산균도 마찬가지예요. 공복에
0: 네.
1: 드시는 게 효과적인데
0: 네.
1: 세종 유산균은 한 병이 한 달분이고 역시 가격은 35불입니다.
0: 네. 아, 유산균 공복에 네. 그리고 세종바이오텍의 유산균 세종 유산균은 한 알만 먹으면 된다.
1: 하루에.
0: 네,
1: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의진숙 씨가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우리 아기 태어나면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체크할 때
0: 네.
1: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0: 네.
1: 잘 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맞아요. 현대인의 기본적인 건강의 세 가지 삼쾌라고 그럽니다.
0: 네.
1: 아마 어르신들은 다들 아실 텐데
0: 네.
1: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잠 잘 자는 쾌면
0: 네.
1: 밥 잘 먹는 쾌식 그다음 화장실이 편안한 쾌변입니다. 그래서
0: 네.
1: 요 유산균으로 쾌변의 경험도 여러분 꼭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게 세종 네. 여주잖아요.
1: 여주죠.
0: 네.
1: 뭐 여주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당뇨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식품이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주는요 당뇨인에게도 좋지만 여성분들, 뭐 여성분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0: 네.
1: 제가 지난번에 한국의 여성 아이돌들이 이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때문에 여주를 즐겨 먹는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 여주는 써서 먹기가 힘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 바이오텍의 여주는 알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고농축 캡슐로 되어 있어서 먹기에 편하고요.
0: 네.
1: 요거는 아침 저녁에 드시는데 한 달 반을 드시는데 이것도 가격은 35불. 그 삼총사는 가격은 똑같습니다.
0: 네.
1: 리포존 비타민C는 2개월분,
0: 네.
1: 세종유산균은 1개월분,
0: 네.
1: 여주는 한 달 반인데 각각 35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일단 기다리시는 네. 분들 가장 궁금한 게 세일 정보잖아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 다섯 병에 한 병 세종바이오텍.us입니다.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 다섯 병에 한 병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UPS로 다 보내드리고요.
0: 네.
1: 오늘 구입하시는 분, 사장님 저는 우리 온 가족이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이런 분들은 10병을 구입하는 분에게 선물로 5병을 더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장님 유산균을 아니면 리포전 비타민C 우리 부부밖에 없는데 15병은 언제 다 먹어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격이 똑같습니다. 3병이. 그래서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 10병에 네. 비타민C 5병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뭐 각각 5병씩 주세요. 10 플러스 5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상담하시면 저희들이 다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제가 우리 본사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는데
0: 네.
1: 703-256-7671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전화번호 703-256-7671 맞는 네. 거죠?
1: 네, 네.
0: 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수업 시간 마지막에 그래 오늘 배운 건 뭔지 기억나지? 하면서 뭐 그렇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기억이 쏙 예 머리에 들어가잖아요. 네.
1: 휴가철에 필요한 우리 세종바이오텍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만
0: 네.
1: 오늘은 제가 비타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특히 리포존 비타민C 설명드렸고요.
0: 네.
1: 그다음에 장 건강에 좋은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 설명드렸고
0: 네.
1: 또 당뇨인에게 좋은 세종 여주 소개드렸는데 이게 한 병에 각각 35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섯 병에 한 병, 요 세일은 네.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입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10병을 구입하시면 다섯 병을 더 드리는데
0: 네.
1: 요거는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섞어서, 제 제품을 섞어서 여러분이 필요한 수를 10병에 5병으로 와. 구입해도 되는데
0: 네.
1: 뭐 전화를 주시면은요. 저희가 5병에 1병이든 또 10 플러스 5든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UPS로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는데
0: 네.
1: 여기는 본사는 버지니아고요.
0: 네.
1: 703-256-7671번으로
0: 네.
1: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703-256 7671 말씀을 들으면 항상 아팠던 데가 좀 덜 아픈 것 같고 언제나 이 삼총사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네. 해주십니다. 오늘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드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우주스계 투데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주가 여러분께 드리고 가는 시입니다. 노래는 프리다 보카라의 한 아기가 한 생명의 세상에 태어났을 때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 그런 노래라고 이해가 돼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노래인데 윤동주 시인의 바다라는 시가 눈에 들어옵니다. 실어다 뿌리는 바람조차 시원타 솔나무 가지마다 새총이 고개를 돌려 어드라지고 물치고 물치운다. 이랑을 넘는 물결은 폭포처럼 피어오른다. 해변에 아이들이 모인다. 찰찰 손을 씻고 구보로 바다는 자꾸 서러워진다. 갈매기의 노래 돌아다 보고 돌아다 보고 돌아가는 오늘의 바다요.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동포 여러분, 오는 8월 15일 뜻깊은 광복절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플러싱 150가 디모스 연회장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함께 뉴욕 한인회 세종역사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한국역사능력평가시험이 열립니다. 오전 11시 경축식과 점심 식사 후 시험이 진행되며 예상 문제집은 당일 현장에서 직접 나눠드리니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일반 성인은 한국어 30문제, 초중 고교생은 25문제로 진행되며 각 부분 1등 $1,000, 2등 $500, 3등 $300, 장려상 10명에게는 $50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의 중요성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일깨워줄 이번 행사에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뜻깊은 광복절을 만들어보세요. 문의전화 뉴욕 한인회 212-255-6969 212-255-6969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K-Radio 오전 11시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먼저 가십니까? 약을 먼저 드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을 한번 버텨보려고 그랬다가 진짜 너무 아픈 병원을 쓰는데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보통 몸이 아프면 약을 찾는데 약 먹는 거 말고도 또 몸의 건강을 돕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주로 한방에 있죠. 몸을 보호하고. 자, 오늘 오늘은요, 동양 철학과 현대 의학의 통합은 의학의 완성이다. 양 한방 통합 의학 분야에서 선구자상을 수상한 GC 내추럴의 샌디 최희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전화 연결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기분 좋은 목소리를 내시는 거죠? 라고요.
3: 네, 우리 그 K-Radio 네. 라디오 생활 백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한방통합 이하 박사 신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2: 봐봐요. 기분 좋은 목소리. 제 생각에는요. 건강하시니까 기분 좋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3: 네. 항상 컨디션을 그때그때 때마다 잘 네. 맞춰서 챙기는 편입니다.
2: 네. 자, 오늘 그 컨디션을 자, 유지하면서 한 시간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양한방 통합 의학 분야의 선구자로 큰 상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꼭 양한방 통합 의학이어야 합니까?
3: 네.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자면,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과 연구가 있어도 실제 효과를 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2: 네.
3: 오랜 임상을 통해서 GC 내추럴에서는 높은 품질과 과학적 근거를 갖춘 과학 한약을 만들고 실제로 복용하신 분들이 진짜 효과가 좋다, 빠르다, 네.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또 이런 제품을 만들다 보니 늘 이제 보람차고 또 이렇게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GC 내추럴의 통합이야기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많은 제품을 과학 한방 제품을 제가 만들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효과를 몸으로 느끼지만 또 혈액 검진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결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 네, 진짜 효과가 좋다. 거기다가 효과가 빠르다까지 실제 사용하신 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GC 내추럴의 상품들인데요. 일단 박사님 오늘은 그 여름철에 주로 자주 생기는 증상 첫 번째로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3: 네. 우선 우리 한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위장 장애입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 여름철에 날씨 덥고 또 습하고
2: 네.
3: 밖에는 더운데 집안에는 냉장고 같아요. 또 냉방을 키니까.
2: 네.
3: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거를 겪냐면요. 속이 쓰리고 아프고 두부룩하고 위산이 많고 또 어떤 분은 위궤양, 헬리코박터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오랜 동안 고생하신 분들 가운데요. 처방약을 복용하면서도 위장이 계속 불편한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제가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2: 네?
3: GC 내추럴의 에보리아라는 제품이 있어요. 에보리아는요. 과립 형태라고 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마 다방 커피 물에 네. 타서 마시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따뜻한 물에 한 포로 타서 드시면 맛도 좋고 그리고 정말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이거는 복용하신 분마다 하시는 말씀이고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래요.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 네. 위가 쓰리고 아플 때 드시면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이게 광고 문구라고 그러셨죠, 그때?
3: 맞아요. 뭐 편안하다 해서 그 안에 위궤양이나 헬리코박터나 이게 깨끗이 나서 그건 아니고 일단
2: 네.
3: 먹자마자 제가 한 10분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박사님 너무 겸손한 말씀이에요. 저는 딱 마시고 3분이니까 허리 펴지던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이것이 바로 지시내추럴의 과학 한약이 사랑받는 이유인데
4: 네.
3: 상담하시면 좀 위궤양이나 헬리코박터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그게 많이 좋아지고 난지 제가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복용하자마자 편한데 그러니까 한 박스 금방 다 먹었어요. 이런 분도 계셔요.
4: 네.
3: 그래서 오늘은 저희 본사로 전화 주시면 요 에버데 한 박스가요. 20호 들어있는데 60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3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 추가로 더 드리는 이런 이벤트를 진행할 거니까 본사로 전화 주셔서 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네.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60불 한 박스인데요. 3박스 사시면 오늘은 한 박스 프리.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714-870-7582번 요거 하나 적어두시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그 뉴욕에서도 그렇고요. 호흡기 질환 때문에 비상입니다. 주시내추럴의 시모리 이게 효과가 좋다고 또 소문냈잖아요.
3: 맞습니다. 오랫동안 만성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시내추럴의 시모리를 복용하시고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던 만성 기침 가래가 시모리를 먹고 좋아졌습니다. 아. 이것도 저희 고객들이 피드백이고요. 이처럼 시모리는 만성 기침과 가래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호흡기 건강 제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 네.
3: 시모리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라지나 배습처럼 그냥 목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일반적인 이런 건강 제품이 아닙니다.
4: 네.
3: 많이 다른데요.
4: 네.
3: 만성 기관지 염이나 또 천식, COPD라고 앓고 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호흡 곤란을 있는 게 증상이고 폐기종이나 기관지 확장증 있는 분들이 COPD를 다 갖고 있는데요.
4: 네.
3: 뭐냐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이런 분들이 산소호흡기 평소에 필요할 때도 많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침과 가래가 반복되는 이런 호흡기 질환의 그 증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한 과학한약입니다.
4: 네.
3: 네, 필요한 치료가 그 치료와 처방약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처방약과 더불어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기침, 가래 이런 증상에 개선하고 호흡기 건강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시모리 개발한 목적인데 그래서 실제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이 하는 말씀이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았는데 시모리를 먹고 좋아졌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 네. 사실 그 기침 감기 이거 오래 가는 거 진짜 고생이거든요. 요 기침만 좀 안 났으면 좀 떨어졌으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기에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게 바로 시모리입니다. 자, 여름철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시모리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시모리에도 프로모션 있죠?
3: 네. 한 병에 130불입니다.
4: 네.
3: 어떤 분이 아니 그렇게 비싸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4: 네.
3: 그래서 저희가 나으면요. 아유 나으면 안 비싸죠. 오히려 제가 1000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4: 네.
3: 예, 뉴욕에서 어떤 한 분이 전화 주셨을 때
4: 네.
3: 아무리 내가 좋다는 거 먹어도 안 낫는데 시모리 먹고 좋다고요? 약을 먹어도 안 낫는데 시모리 먹으면 좋아진다고요? 제가 나으면 제가 1000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00달러 주시겠다고 이런 네. 분이 계셨는데
4: 네.
3: 저희가 두 병을 구매하시면 오늘 한 병을 더 드리고 특히 요즘에는 제가 지난번에 뉴스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4: 네.
3: 뉴욕 맨하탄에서 한 아파트에서
4: 네.
3: 레지오넬라 디지즈 집단 감염에 대해서
4: 맞습니다.
3: 이슈됐던 거를 제가 기억하는데
4: 네.
3: 여름철에 뭐 이게 코비드 시즌도 아닌데 그게 또 뭐야 하실 수 있는데 특히 냉각탑에서 그 냉각탑은 따뜻한가 봐요. 안에 그 물들이.
4: 네.
3: 그러면서 번식하면서 에어컨이 이렇게 돌 때 공기 속으로 이렇게 분산돼서
4: 맞습니다.
3: 우리 호흡을 할 때 들어키면서 생기는 게 레지오널 디지스예요. 이
4: 네.
3: 병명이 뭐냐 사실 레지오널이라는 게 군단균이라고 해서 국회 그 베트란스 분들이 1975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휴양협회에서 네. 한 모임에서 끝나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연구 조사해보니 결국은 그 발원지는 냉각탑에서 그 호텔의 냉각탑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군단균이에요.
4: 네.
3: 그 베트란스 분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면서 얻은 병인데 이것으로 병명을 이루어져서 특히 삼복철 냉방을 많이 튀는 큰 건물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런 질병을 감염되기 쉽습니다.
4: 네.
3: 그래서 미리미리 좀 호흡기를 챙겨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내가 지금 이미 걸렸어요. 지금도 기침 가래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러면은 꼭 상담하시고 심오리 드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4: 네,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 문제까지 이제 우리 뉴욕주에서 문제가 되고 또 이게 끝났다 그랬는데 또 발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호흡기 관련해서 건강을 챙겨두면 아무래도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심오리가 또 호흡기 질환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프로모션으로 이제 앞서서 에버디아가 세 박스 사면 한 박스가 프리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모리는 두 박스 구입하시면 한 병이 공짜로 따라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전화 드려도 누가 받죠?
3: 네. 시차가 좀 있는데
4: 네.
3: 지금 여기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4: 네.
3: 아침 시간으로 8시 12분인데요.
4: 아,
3: 제가 네. 9시면 다들 출근하는데 일단 전화 주시면 선착순으로 제가 또 레칭 콜 다 일일이 해드리니까요.
4: 네.
3: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4: 네. 문의 전화는 714-870-7582번 되겠습니다. 박사님 저희 광고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눌게요.
3: 네.
4: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GC 내추럴 과학 한방의 선도주자입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박사 샌디 최희 박사님과 함께하고요. 철저한 임상실험 통해서 빠른 효과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제품들입니다. 문의전화 714-870-7582 카카오톡 GC 내추럴 아이디 검색하시고요. GC 내추럴 공식 웹사이트는 gcnatural.net입니다. 이 시간 라디오 생활 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비원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 들깨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 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나갑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무료. 오늘 점심 이쯤 되면 무조건 베이사이드 비원이에요. 718-244-55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누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J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즐기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 제공합니다. 929-766-0088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7: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봐

0: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키스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7: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전 11시에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주시 내추럴의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십니다. 샌디 추이 박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사님!
1: 네.
0: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거는 진짜 다들 한 번쯤 겪는 문제 같아요. 근데 우리 GC 내추럴의 홍합 페로라 플러스 이게 소문대로 진짜 유명합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뼈가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약초 홍합 페로라는 이게 광고 멘트인데요.
0: 네.
1: 굳어진 허리와 무릎이 단 10일이면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광고입니다.
0: 네.
1: 그리고 특징이 빈속에 먹어도 속이 쓰리지 않는 관절 영양제, 홍화페로라는 이게 멘트인데요.
0: 네.
1: 보통 관절에 좋다 하는 약들을 우리가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0: 네.
1: 예. 드시면, 문제는 즉각적으로 아픈 거는 덜해져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다 나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급할 때는 먹어도 좋지만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왜냐면 퇴행성 관절염은요 65세 넘으면 우린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0: 네.
1: 고혈압이나 당뇨는 뭐 세 사람 중에 한 명 이런 걸로 우리가 나타난다면 퇴행성 관절염은 너나 나나 할 것이 없이 나이가 들면 다 오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관절에 관한 문의가 많고 관심 많은데 그중에 한 분이 제가 지금 상담해 드린 분이 76세 남성분이에요.
0: 네.
1: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몇 년 동안 소염 진통제를 드시다가 결국 무릎 수술하셨답니다.
0: 네.
1: 네, 그런데도 낫질 않았고 문제는 혈액 검진에서 콩팥 기능 수치가 급감해서 콩팥 기능 문제가 생긴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오래 드시면 급히 아픈 거는 덜해지지만 이런 문제를 따른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이 특히 합병증 때문에 콩팥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설상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 한방 포뮬러 홍화 페로라를 많이 사랑받는 이유가 빈속에 먹어도 속이 쓰리지 않아요.
0: 네.
1: 이게 장점이고요.
0: 네.
1: 그리고 통증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치던 분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다시 걷고 운동하고 골프 치면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고객들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또 똑같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 같은 관절 영양제입니다. 라고 직접 저희 회사 찾아오신 분 계신데 이분은 미국에서 글루코사민 등등 관절에 좋은 제품을 한국에 몇십만 병으로 수출하신 사장님이세요. 어머님이 80세인데 그동안 관절이 안 좋아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 드시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 홍화 페로라를 딱 드시고 이거는 기적이다. 이거 네가 집에다 팔아라 이랬대요.
0: 네.
1: 네.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관심 보여준 분 계신데 정말 70, 80대도 지금 왕성하게 일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하는 말씀이 홍화 페로라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거 어떻게 버텼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인데 무릎이 아프신데 홍화 페로라 두 병을 먹었는데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좋아졌다는 분도 계십니다.
0: 오, 네.
1: 와. 네, 이거는 이제 보너스로
0: 예.
1: 저희가 그래서 간하고 콩팥을 보호해줘서 관절을 윤활유를 붓듯이 부드럽게 해주면서 그 통증이 갈았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는 것을 이해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 프로모션 제가 준비한 것인데
0: 네.
1: 전에는 3병을 주문하시면 1병을 더 드렸는데 오늘은요 특별하게 라디오 백서, 생활 백서 애청자분들께는 두 병을 주문하시면 한 병을 더 드리는 이런 이벤트로 모시겠습니다.
0: 야,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신 시니어분들에게 희소식인데 여기에다 오늘 프로모션까지 있어서 홍아페로라 플러스 한 병에 100불인데 두 병 구매하시면 한 병을 프리로 받으실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뉴욕 호랭이님이 방송에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방송에서 홈페이지를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셨는데 네. GC내추럴 홈페이지는 www.gcnatural.net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양한 제품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사님 이제 시니어분들 허리 그리고 무릎 통증 얘기 나눴는데 이걸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1: 맞아요.
0: 네.
1: 만상 어지럼증, 두통, 손발 저림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임상에서 보면은 70대만 되면은요. 70%의 분들이 다 살짝 어지럼증이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아니 혈압이 조금 이게 안정이 안 됐나, 혈당 때문인가 이렇게만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0: 좋아진 분도 계시고요.
1: 네.
0: 2, 3일이면 어지럼증이 많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1: 네.
0: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 터질 것 같는데 이 친구가 싹 가라앉았어요. 이런 분들 계시고 엘리베이터만 타면은 누르고 올라갈 때면은 확 주저앉고 어지러워서 빙빙 돕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1: 네네.
0: 한 병을 다 드시고 나서 그게 싹 없어졌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손발이 저리고 쥐나는 증상에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1: 네. 자, 어지럼증. 이게 이제 이거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되니까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데 병원에 갔는데 이거 뭐 원인이 없다. 괜찮으신데요. 이런데도 나는 어지럽다. 그럴 때 특히나 이제 BP 헬스가 효과가 아주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효과가 아주 빠르다 그러셨는데 왜 그런 거죠?
0: 네. 만성 어지럼증 원인은 한 가지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뭐 눈압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석 있는 분들은요. 그 어지럼증 엄청 힘들거든요.
1: 네.
0: 치료가 잘 안 됩니다.
1: 네.
0: 그 외에도 혈압이나 혈액순환이 장애가 있고 당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 외에도 또 뭐냐면 귀의 정전기관 문제 때문에 또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때로는 또 탈수 등 여러 가지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무조건 빈혈인가 봐 철분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1: 네.
0: 그래서 먼저 어지럽증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 네.
0: 저희한테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그 BP 헬스 이 제품 설명드리면서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불편하고 때로는 귀에서 소리 납니다.
1: 네네.
0: 네. 이런 분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과학 한방 포뮬러를 저희가 출시한 게 BP 헬스인데 실제로 많은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특히 여름철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요것도 프로모션 네. 있습니까?
0: 네, 오늘 저희가 두 병을 주문하시면 한 병을 더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분이 방문해 주셨는데 운전하고 오셨어요.
1: 네.
0: 왜냐하면 이분이 전에는 운전을 못한대요. 어지러워서.
1: 네. 예.
0: 그런데 이거를 먹으면서 어지럼증이 좋아져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어지럼증 증상 나타나면 BPRS 먹으면 바로 괜찮대요.
1: 오.
0: 그래서 오늘을 좀 운전하고 왔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1: 네.
0: 예, 사가신 분 계십니다.
1: 네. BP 헬스 한 병에 130불인데 두 병 구매하시면 오늘 한 병 프리로 받으실 수 있다는 소식 주셨고요. 과학 한약의 특징이 효과가 빠르다고들 하잖아요.
0: 네네.
1: 네.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약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전통 한약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떠오를 텐데, 왜냐하면 과학 한약은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이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즘에는 인공지능으로 포뮬레이팅 많이 합니다.
1: 네.
0: 저희 과학 한약은 그 전통 한약과 그 제조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들으시면 다들 놀랍니다.
1: 네.
0: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계된 개발된 제품으로서 그
1: 네.
0: 일반적인 건강식품 만드는 기준하고 전혀 다릅니다.
1: 오, 네네.
0: 예, 엄격한 품질 관리하고 또 제조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건강식품으로 먹었는데 처방약 같은 효과를 본다. 이게 소비자들이 공동한 피드백인데요.
1: 네.
0: 만약에 내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데
1: 박수님, 저희 광고 들을 때가 돼가지고
0: 네네.
1: 잠시 후에 요 얘기 그대로 이어갑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4: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아, 왜 아빠는 한국말을 배울 생각을 안 해? 아빠가 뭐 하시는데 봐, 아빠? 아, 의사세요. 잠깐만, 그 뒤에 쌩 외국인은 너 내 말을 알아들어? 뭐야?
6: 한국 전속 매진 신화에 이어 뉴욕 무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바로 그 공연. 재미, 웃음, 유쾌, 통쾌, 속에 뻥 뚫리는 짜릿한

0: 코미디 이상준 쇼가 다시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 토요일 저녁 7시 퀸즈 컬리지 콜든 센터 뉴욕 한인들을 위한 역대급 웃음 폭탄.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라디오 생활백서 이 시간은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하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자, 샌디 최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GC 내추럴의 제품들이 엄격한 품질 관리하고 또 제품 개발하면서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광고 나갔거든요.
1: 네. 네. 예,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위장 장애 또 호흡기 관절 어지럼증에 대한 수를 말씀드렸는데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다 그러시면 꼭 저희 714-870-7581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전문 상담을 통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이런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어떤 분은 와 박사님 만불짜리 상담 받으셨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네. 714-870-7581이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네, 꼭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필요하신 분한테는 제가 혈액검진 보내주십시오. 최근에 어떤 처방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진도 보내주시면 본인이 원하신다면 저희 교회에 따라서 맞춤형 상담해드리고 또 거기에 맞게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불편함 그거를 보다 극복하고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것이 또 저희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0: 네. GC 내추럴 과학 한방 제품의 선두주자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이나 본인의 그 증상 등에 대해서 상담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 714-870 치료는 빨리 치료 빨리 7582번으로 전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 뉴욕 호랭이님이 홈페이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고 궁금한 질문 바로 올려주시면 또 샌디추이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근데 요즘 시니어들을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물으면 아유 나 나중에 치매 올까봐 그 얘기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기억력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맞아요.
1: 그것도 네.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엔 더군다나 치료보다는 왜냐하면 잘 안 되니까요.
0: 네.
1: 네,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젊은 뇌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서 이렇게 기억력이 문제되고 사람 못 알아보고 이런 거를 더 지원시키는가 예방에 연구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주목받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
0: 네.
1: 하나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뇌혈관 건강 그리고 수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치매 예방에 좋은 이론도 말씀을 조금 드리겠지만 해결책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
0: 네.
1: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뇌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처리가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0: 네.
1: 치매 예방의 중요한 출발점은 단순히 기억력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0: 네. 자.
1: 네.
0: 뇌에서 만들어지는 그 노폐물을 잘 처리를 하고 세포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 사이 네. 한 가지 뉴욕 코랭이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이거 네. 한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1: 네, 한국에서 아마 쿠팡에서 보시면 저희 제품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카톡으로 저희 그 지시내철 카톡 친구 맺어주시면 저희가 한국으로 다 배송해드립니다.
0: 네. 답변이 네네. 됐을까요? 카카오톡 친구는 GC내추럴 아이디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매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 아까 네. 이제 뇌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 얘기를 했는데 이 노폐물이라는 게 우리가 뭘 먹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우리 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1: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0: 오, 네.
1: 네, 그렇습니다. 뇌에서 정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여러 대사물이 만들어지는데요.
0: 네.
1: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 단백질 독성 때문에 베타 그 치매를 유발할 수 있고 이게 뇌에서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신경염증과 신경세포 기능을 저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이거를 빨리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결론은 뇌에서 미세혈관이 건강하고 깊은 수면을 이루어진다면 네.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네.
0: 그러면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뇌가 이 노폐물 같은 거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1: 맞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만들어지는 그 자체보다는 생성된 베타 아밀로이드가 제대로 처리되고 제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에 문제 있는데 생성되는 거는 저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성된다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0: 네.
1: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중요한 거는 뇌의 미세혈관이 건강해서 이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박사님, 그 베타 아밀로이드하고 뇌혈관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1: 네. 우선, 이거를, 좀 축적되지 않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0: 네.
1: 우리 뇌의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두 가지로 저희가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0: 네.
1: 첫 번째는 건강한 뇌혈관의 미세순환. 두 번째는 충분한 안정적인 수면, 깊은 네. 수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 그 뇌혈관하고 깊은 수면 두 가지만 해준다면은
0: 네.
1: 우리 뇌세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 산소와 포도당 같은 영양소를 필요한데 이거를 공급해 줄 수가 있고 그거를 공급하는 것이 혈액이고 또 그 혈액을 뇌 구석구석까지 전달하는 것이 뇌혈관인데
0: 네.
1: 특히 뇌세포 가까이 뻗어 있는 뇌의 미세혈관 중 미세순환이 중요한데 좀 예를 들면 큰 혈관이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0: 네.
1: 미세혈관은 집 앞까지 들어오는 골목길입니다.
0: 네.
1: 고속도가 아무리 잘 뚫려 있어도 마지막 골목길을 막혀서 되면 집까지 물건을 배달할 수가 없겠죠.
0: 못 들어가죠. 네.
1: 예, 그래서 뇌로 마찬가지입니다. 뇌세포까지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마지막 통로가 바로 미세순환인데 따라서 뇌혈관 건강은 단순히 뇌졸중을 우리 예방하는 문제만 아니고요. 뇌세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0: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뇌혈관은 단순하게 뭐 산소나 영양분 공급하는 그 통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요, 혈액 뇌장벽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영어로, blood brain barrier라고 약자로 BBB라고 하는데, 우리 구글에서 찾아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얘가 어떤 조직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조물주가 우리 인류에게, 두뇌에게 이렇게 정교한 보호 체계를 만들어줬는데, 혈액 속의 물질이 뇌 조직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필요한 물질만 이동할 수 있도록 이거 조절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베타 아밀로이드도 이렇게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요건 인이죠. 네. 들어오는 거.
0: 네.
1: 두 번째는 뇌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 베타 아밀로이드 등 이런 노폐물을 적절하게 처리해서 배출시키는 거, 아웃이죠.
0: 네.
1: 인앤아웃을 제대로 하려면은 혈관이 그 특히 그 미세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뇌혈관이 이제 산소도 배달하고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 처리도 잘해주고 인앤아웃이 철저하게 잘 돼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뇌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깊은 수면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해 주셨거든요.
1: 맞습니다. 네. 우리가 잠을 자면 뇌도 그냥 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냥 내가 잠을 자는 거니까 그냥 피곤 회복 위해서 자는 거다.
0: 네.
1: 사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에서 중요한 회복과 정비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같은 이런 거를 과다하게 쌓이지 않게 처리하고 제거하는 이런 중요한 일도 역시 수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잠을 잘 자는 것을 단순한 피곤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회복하고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0: 네.
1: 잠을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다. 뇌가 정비되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뇌신경 전문가들하고 포럼을 하면서 수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또 저는 뇌졸중, 뇌신경 전문 한의사로 오랫동안 임상을 해왔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직접 연구 제작해서 출시한 제품이 젊은 뇌를 유지하는 거, 영 브레인 바디, YBD예요.
0: 네.
1: 뇌혈관을 보호해서 미세순환을 도와주면서 산소 영양성으로 공급하고 동시에 이런 노폐물,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이런 과다하게 쌓이지 않게 축적을 막아주는 이런 제품을 개발했고요.
0: 네.
1: 그리고 깊은 잠을 유도하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주는 제품, 나이트에이드라는 제품도 출시했습니다.
0: 네.
1: 네.
0: 일단 치매 예방에 좋은 YBB 영브레인 바디를 개발을 했고 꿀잠 잘 수 있는 나이트 에이드를 개발했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들으면서 또 실제로 이제 복용을 해보신 후에 아시겠지만 GC내추럴은 확실한 효과를 또 보장을 하거든요. 자, 근데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모션은 뭐가 있을까 또 궁금합니다.
1: 네. 오늘 지금 금방 말씀드린 눈은 밝게, 머리는 똑똑하게, 몸은 젊게 그렇게 되거든요.
0: 네.
1: 치매 예방에 좋은 영 브레인 바디. 두 병을 구매하시면 한 병을 더 드리고요.
0: 네.
1: 광고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4 플러스 2가 아니고 3 플러스 2로 세 병을 주문하시면 한 병 더 드리는 이벤트로 하고요. 꿀잠 보양 나이트에이드는요. 멜라토닌 먹어도 내가 잠을 시원치 않아요. 메그네슘 먹어도 그래요. 한 분들은요. 나이트에이드를 복용하는 즉시 이거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데
0: 네.
1: 나이트에이드 2 플러스 1으로 제가 해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오늘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요거는 전문 이거를 따로 젊은 혈관과 혈액을 만들어주는 혈액 혈관 영양제 CST 골드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2 플러스 1으로 해드리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아프고 손가락 뻣뻣해요 하신 분들을 위해서 뼈가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홍화페루라 2 플러스 1으로 해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 기침 가래는 시머리가 좋습니다. 2 플러스 1.
0: 네.
1: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귀에서 소리 날 때 BP 헬스 2 플러스 1.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가격대가 같은 제품들이 있어요.
0: 네.
1: 시모리도 그렇고 BP 헬스도 그렇고 그러면은 요거를 프라이스를 제가 매칭해서
0: 네.
1: 상담하시고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시모리 한 병에 BP 헬스 한 병 이렇게 하고 또 한 병은 다른
1: 그렇죠.
0: 거. 네 가격을 맞춰서
1: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산이 너무 많아서 두부룩할 때 고용 즉시 이가 편안해집니다. 에버디아
0: 네.
1: 세 박스 주문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여름 프로모션을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저희 제품이
0: 네.
1: 동부의 플러싱, 뉴욕, 버지니아, 메일랜드 한 네. 약국과 건강마을에서도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0: 네.
1: 상담하시고 조금 더 좋은 프로모션을 원하신다면 꼭 저희 본사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상담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GC 내추럴의 제품은 드셔보신 분들이 더 잘 알아요.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취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 프로모션을 쭉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GC 내추럴의 전 제품, 뭐, 플러싱, 뉴욕, 버지니아, 메릴랜드 한인약국이나 건강마을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근데 나는 요런 점들 좀 상담도 좀 해보고 싶어. 그러시면 본사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714-870-7582 치료는 빨리.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GC 내추럴 아이디 추가 친구 추가해 두시면 언제든지 상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이 오늘 방송으로 만났던 전 제품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www.gcnatural.net으로 홈페이지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그
1: 네.
0: 아마 방송을 들으면서 치매 걱정하셨던 분들 또 나 무릎이 안 좋은데 뭐 기침 이거 기침 좀 뗐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어쩜 이렇게 딱 필요한 것들을 쏙쏙 골라서 이렇게 개발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1: 네, 오랜 동안 임상하면서 양한방 통합의학으로 저희 환자를 제가 도와드리고 많은 연구하면서 안타까운 사연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0: 네.
1: 그래서 별거 아닌데 요거 조금만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키워서 나중에는 정말 한 가족, 두 가족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고요.
0: 네.
1: 그래서 미국 FDA 규제에 따라서 이렇게 매일매일 증상에 맞게 그냥 챙겨 드시면 우리 바이타민처럼 먹었는데 약 같은 효과를 본다. 이런
0: 네.
1: 제품을 오래 연구해서 개발해 나온 게 바로 GC 내추럴의 전 제품입니다.
0: 네.
1: 정말 환자들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내가 혈압약 당뇨약 처방 받고 그 외에는 샌드위치 박사 찾으면 문제 다 해결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0: 네.
1: 종합병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차곡차곡 잘 해결해드리고요. 처방약으로만은 잘 낫지 않는 이런 분들 위해서 더 건강하게 덜 아프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저희 GC 내추럴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끝으로 이 실제로 복용해 보신 분들 중에서 실제 사례 하나만 살짝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1: 네, 사례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치매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자면
0: 네.
1: 여기에 오레건이라는 주에서 사시는 88세 어머니인데 본인은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시고 운전도 하고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0: 네네.
1: 그래 어느 하루에 갑자기 운전하면서 늘 가는 길인데 처음 가는 길과 같이 낯설어서 너무 당황했다.
0: 네.
1: 그래서 급한 마음에 가족들도 최근에 어머니가 말씀도 어눌해지고 행동도 둔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그 영브레인 바디를 상담하시고 드셨는데 길게 아니고요. 딱 한 달 만에
0: 네.
1: 곧 증상이 싹 사라지셔서
0: 오, 예.
1: 내가 이거를 정말 승차하게 잘했다. 너무너무 이런 좋은 제품을 개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0: 네.
1: 많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네. 진짜 이렇게 효과를 봤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처방약으로 잘 낫지 않는 분들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GC 내추럴의 샌디 최희 박사님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서는 GC 내추럴 과학 한방 제품의 선두주자입니다. 양한방 통합의학박사 샌디 최희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눴고요. 철저한 임상실험 통해서 빠른 효과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제품들. 특히 오늘 방송 들으시면 프로모션 통해서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4-870-7582 치료는 빨리 해야죠. 714-870-7582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아이디는 GC Natural이고요. GC Natural의 공식 웹사이트 gcnatural.net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박사로 캐런 베스 LA 시장으로부터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디 최이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약 펠리세이지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L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을 언급하면서 이게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며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고 수정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했는데요. 주요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 후보 3차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후보들 간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대초 한판까지 주요 내용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한판 인터뷰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를 만나보고요. 본방 후에는 더 락커룸을 준비하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선수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네, 자, 한판 승부의 배추 한판 녹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전격의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전격적으로.
3: 그렇습니다. 네. 진격의 거인 아니고요. 네.
1: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4: 그런 개그를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물병을 던지겠습니다.
5: 이상민이요.
3: 밝혔습니다.
1: 예,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송영길 후보는 2부에서 볼 수 있고요. 자,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호남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최대 승부처, 왜냐하면 당원들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라는 건데, 후보들이 어제 토론에서 굉장히 날선 공방 벌였습니다. 배 소장님?
3: 그렇습니다. 뭐 아주 거칠 거라는 건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요.
1: 예, 예.
3: 그러니까 뭐 다 쏟아낸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사실상 다 나왔다. 거친 내용까지. 뭐 그동안에 쭉 나왔던 뭐 배신, 박지, 뭐 신천지, 뭐 그다음에 자격이 되니 안 되니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왔죠. 그런데 우선은 판세상으로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구조적 우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호남 슈퍼 대전을 앞두고 바로 예. 10일 날
1: 예.
3: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전격에 매추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격전을 하라. 이건 뭐냐면 바로 세기를 박아버린 거죠.
1: 아.
3: 여기다가 이제 뭐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민주당에서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지지율이에요.
1: 예.
3: 이재명 대통령이.
1: 예.
3: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빠진 데는 다 보수 쪽이나 중도 쪽에서 빠진 것이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따가 이제 이 전화로 연결될 송영길 후보. 말 그대로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죠.
1: 예.
3: 게다가 선호투표제. 이미 선호투표제에서 그러니까 과반을 가지 않는 이상은 선호투표 약 10%포인트가 합해지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김민석 후보가 약간 서울 경기에서는 뭐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1: 예.
3: 결국 구조적 우세가 이번 전당대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박선영
5: 네. 호남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1: 예.
5: 뭐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얘기했고요.
1: 예, 예.
5: 한편으로는 이게 누가 당대표가 되면 좋은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예, 국정 운영에?
5: 예. 그러면 사실은 저는 생각보다 더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아, 그러면 선호투표까지 계산 안 해도 될 상황도 올 수 있을까요?
5: 저는 호남이 만약에 네. 확 벌어지면
1: 네.
5: 뭐 서울이나 경기 간다 한들
1: 네.
5: 50 넘어가는 상황이 김민석 후보 쪽이
1: 예, 예.
5: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1: 아.
5: 그리고 그렇게 되면
1: 예.
5: 굳이 뭐 투표하러 안 갈 사람도 있을 거고
1: 그런가요?
5: 또 찍을 사람은 더 힘내서 찍을 수도 있고요.
1: 어...
5: 그래서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이제 호남 투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보면 조금 짚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1: 예, 정 의원님은?
6: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1: 예.
6: 김민서 후보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측에서
1: 예.
6: 그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서 띄운 거하고
1: 아.
6: 송영길 등장하는 거 이게 아주 최고의 전략 아니었을까?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이제 구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변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역설적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정청래가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도로 이제 쫓아간다라는 거는
1: 홀로 이렇게
6: 그렇죠,
1: 싸우는데.
6: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호남에서는 특히 전남 광주에서 벌어지는 갭이 좀 커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수도권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인천에서의 결과를 예, 보면.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조심스럽지만은 뭐 모든 평론가들이 김민석 승을 점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거기 올라타보렵니다.
7: 모두가 예할 때 일단 예 전략으로 이제 가신다는 건데 어제 TV 토론도 좀 치열했습니다. 성정래 후보가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제 뭐 경제인들 만난 적이 있냐고 이렇게 할 때 사람 무시하는 거 일각에 있다 하니까 또 김민석 후보는 정승 후보가 여러 가지 뭐 질문을 하니 검사 다니도 왜 치료하냐 이렇게 언성도 높여졌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아니 근데 이게 말씀드렸죠. 1차, 2차 뭐 이제 3차. 마지막
7: 네, 토론 3차, 4차까지 있는데 네,
3: 토론을 오게 되면은 네. 우리 한판성부에서 이재용 앵커가 진행하는 그런 토론도 해야 될 것
7: 같아요.
3: 제가 왜 이러죠?
7: 너무 오래 했어.
3: 너무 정격을
8: 이제 용도 아니고
7: 너무 정격을 예, 했나? 괜찮아요. 예.
3: 근데 이제 이게 감정싸움이 된다는 거죠.
7: 예.
3: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십시오. 뭐 김민석 후보는 정청대 후보에게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기업을 뭐 만담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사람 무시하냐 나도 당대표 했다
7: 네 경제적 채 다뤄봤냐 네,
3: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합당 관련해서 이제 문자 언급 그 이현주 전 최고위원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걸 계속 꼬치꼬치 물으니까 아니 무슨 검사도 아닌데 이 이제 검사라는 단어를 또 등장시킨 거예요 저를 또 치조하는 듯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아무리 당권 도전하는 이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지만
7: 예.
3: 뭔가 공약 같은 게 없어요. 마지막에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에게 아, 정 후보가 1호 국정과제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약간 이따 좀 한번 꼭 물어보십시오. 이게 마치 이제 송퀴즈를 한 거잖아요. 유퀴즈가 아니라 송퀴즈를 해가지고
7: 예.
3: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면박 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감정싸움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 호남 슈퍼 대전에서는 감정의 끝판왕이 나올 것 같아요.
7: 박근혜 선생님?
3: 예.
5: 네. 글쎄요. 이게 다 더 급한 사람이 이제 사실 더 공격하기 마련이에요.
7: 예, 예, 예.
5: 우리 1차 토론 때는 뭐 심심하게 했다면 2차, 3차 가면서 계속 이제 아주 강력해지고.
7: 수요일이다.
5: 저는 기본적으로 예. 정청래 후보가 좀 마음이 좀 급하다? 힘들다고 이게 아. 이게 이 토론의 결과가 호남에 바로 직결이 됩니다.
7: 네.
5: 바로 이제 호남 투표를 하기 때문에.
7: 예.
5: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목소리가 더 높아지면
7: 예.
5: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 후보다 언성이 조금 높아지는 걸로 보였고 글쎄요 뭐 저는 뭐 보기는 별로 안 좋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7: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5: 예.
7: 말을 아끼고 계세요.
5: 네.
7: 정 의원님.
6: 제가 볼 때는
7: 예.
6: 정청래 후보는 오래 전부터 생각한 것 같아요.
7: 무엇을?
6: 김민석 의원이
7: 예.
6: 자기를 무시한다고.
7: 아, 오래전부터 쌓였던 예, 게.
6: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7: 아하.
6: 이게 그 특히 정치인들이
7: 예, 예.
6: 하는 행태를 보면은 굉장히 무도할 때가 있잖아요.
7: 맞아요.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저 개인 생각이니까 그 어떤 그 컴플렉스 같은 게
7: 아,
6: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 이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7: 네, 네.
6: 비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표출하는 걸 제가 과거에도 봤어요. 다른 케이스인데 누구라고는 말 못해요. 그런데
7: 예?
6: 제가 볼 때 사람을 무시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 그리고 왜 이제 같은 운동권이라도 김민석이 주는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거 알잖아 우리는 다
7: 예.
6: 알잖아요.
7: 예.
6: 그래서
7: 예.
6: 그런 얘기가 다 여기에 지금 응축되어 있다라고 아하.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김민석 대화에서 검사를 왜 검사도 아닌데라고 얘기했을까요?
7: 아.
6: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검사 개혁한다 그러면서 보안 수사권까지 물어붙이면서 너가 하는 게 지금 검사 같잖아. 이 얘기잖아. 지금 그거 아니야? 난 그렇게 느꼈어.
7: 예, 예. 네.
6: 그러자 이제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면서 이제 김민석을 도와준 거죠. 1호 국정과제는 결국은 개헌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 그랬는데
7: 예.
6: 이 얘기를 함으로써 정청래 후보가 그동안에 국정과제 1호도 몰랐다라는 걸 부각시키긴 했는데
7: 예.
6: 이런 측면이 있어요. 외부자가 볼 때는 와 민주당이 진짜 개헌의 진심이구나. 과연 전문에 5.18만 수록하려고 했을까?
7: 아.
6: 연임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까지 생각하게 된다니까.
7: 아무튼 근데 질문을 받아서 정청래 후보의 얼굴은 표정 좋지는 않았어요. 약간 허를 찌르는 듯한 그런 네. 이분 당황 별로 안 하시는.
6: 왜냐면 모르니까. 모르니까.
5: 잘 몰랐던 것 같아요.
7: 예, 예. 또 갑자기 또 질문 받았으니까 생각 안 날 수 있는데.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그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이제 정청 후보가 오늘 김어준 씨의 겸손은 힘들다 해서 또 다시 저격을 했는데 송영길 후보보다 내가 더 이 대통령과 친하다. 근데 안 쪼잔하다. 당대표 되면 김민석 후보 품고 가겠다. 배 소장님?
3: 그렇죠. 이제 포용 전략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호남과 서울 경기 슈퍼 대전을 놓고서 첫 번째는 이제 당원들한테 일종의 이것도 언더독 전략이에요.
7: 예, 예.
3: 그러니까 봐라. 지금 2대1로 내가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내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김어준 방송에 나왔다.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김어준 방송인이 김어준 예. 씨가 예. 다른 때 같으면은 뭔가 네.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7: 정책 후보에게?
3: 예, 예. 예. 안 했어요.
7: 어.
3: 단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아마 이 정청래 후보가 출연 안 했을 때, 다른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좀 디커플링이 되는 것 같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예. 이 정당 지지율이, 코어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
7: 예.
3: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김어준 씨가 신중해진 거예요. 또 반면에 이제 나가서 이야기를 해서 막 고소를 하는데,
7: 예.
3: 딴지 게시판을 제가 보니까 떠들썩해요. 근데 이 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언더독 전략인데 이 언더독 전략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 저 추미애입니다. 그러니까 추지사가 추장군이 응답을 했어요.
7: 예.
3: 그래서 맞는 말씀이죠. 근데 어머니 하니까 응답을 하면서 예. 지금 추미애 정청래, 그 다음에 유시민. 근데 유시민 작가도 최근에 좀 말이 없죠.
7: 유튜브 출연 안 하고 있습니다.
3: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손을 잡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네. 추지사예요. 그래서 추미애 지사가 상당히 지금 이 쉽지 않아요. 이런 걸 드러내놓고 지원 사격을 해준다기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어요.
6: 또 왠지 아세요? 경기지사 됐잖아.
3: 예.
6: 임기 끝난다고 대통령도 끝나고 본인도 끝나고 예. 아쉬울 게 없지.
3: 예.
6: 그걸 뭐 그래 알고.
7: 자 그런데 아까 김어준 씨 얘기했는데 오늘 김어준 씨가 정청래 후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3: 네.
7: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 전당대회가 거의 분당대회 수준 아니냐 얘기를 듣는 상황에서 전대 끝나면 김민석 후보의 관계 잘 풀 수 있겠냐 이 취지 질문을 해요. 정청래 후보가 첫 번째 질문 대답을 안 해요. 잘 명확하게 안 해요. 또 던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김민석 후보랑. 또 대답 안 해요. 세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풀 거예요. 또 대답 안 해요. 네 번, 그러니까 알겠고 그래서 관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니까 정청래 후보가 저 안 쪼잔한 사람에 쪼잔하지 않아요 하면 자기가 이제 끌어안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 네.
7: 그럼 김어준 씨는 왜 이렇게 끝까지 정청래 후보에게 답변을 듣고 했을까?
5: 이거는
7: 되게 미스터리예요.
5: 정청래 후보를 좀 봐야 돼요.
7: 네.
5: 뉴스공장이라는 곳이
7: 네.
5: 정말 그 지지자들만 딱 보는데 코어 진짜 거기서 말하는 코어 진짜 네. 코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네. 김민석 후보를 많이 안 좋아하는 쪽이 좀 많아요.
7: 그렇죠.
5: 그래서 답을 네. 못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왔었으면
7: 당연히 말씀은
5: 이걸 뭐 품는다 하면 누가 뭐 확인합니까? 내 마음이 있는데 사랑합니다 그래도 누가 확인합니까? 당연히 품는다고 얘기를 하죠.
7: 예. 네.
5: 근데 네 번이나 세 번이나 질문한 게 네. 답을 못한 거는
7: 세 번, 네 번
5: 그것 때문에 못한 거고요. 반대로 김어준 씨가 그런 질문을 한 거는 네. 김어준 씨 어느 순간부터 조금 뒤로 물러난 모양새거든요.
7: 네.
5: 아마 사실 오늘 다 얘기했잖아요. 김민석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
7: 네.
5: 김어준 씨는 모르겠습니까? 이런 데서 계속 나오는데
7: 네.
5: 봤을 때 그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면 이 네.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7: 네.
5: 좀 멀리 떨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 질문이고 계속 정청래 후보는 그래도 이 좋다 하기는 부담스러워서 못했던 것 같아요.
3: 저는 김어준 씨의 발언을
7: 네.
3: 이렇게 썼는데 파리 좀 가자.
7: 파리
3: 좀
6: 저기
3: 가자.
6: 저기 식당.
7: 왜냐면,
3: 왜냐면 이게 수습이 안 되면 아니 몰라요.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7: 네.
3: 단지 게시판은 대통령에 대한 독설이 가득합니다. 그럼 진짜 이게 딴지 그룹, 최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출국 검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7: 그러면
3: 오늘 뭐 이제 딴지 그룹의 수장이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아야 될지, 아니 그건 가정이긴 합니다. 뭐
7: 예, 과도한 가정이에요. 예.
3: 뭐 그렇게 하다만 예. 제가 오늘 전격 배추니까요.
7: 해보세요.
3: 그렇게 되면 예. 말 그대로 그토록 좋아하고 애지중지하는 방부르디 그루망. 방브르디 구름망을 못 갈 수도 있어요. 방브르디 구름망을 못 가고 방에서 굴러야 될 수도 있어요.
7: 정 의원님, 웃고 계신 정 의원님, 예. 김어준은 왜?
6: 네.
7: 왜 계속 통합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했을까?
6: 김어준 씨는, 예. 그 사람이 자기 그 직업과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도 딴지 게시판을 보면 본인도 굉장히 많이 볼 거 아니에요.
7: 그 본인 게시판이니까.
6: 그러니까 네. 상당히 경도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본인은 아직까지도 네. 이게 이렇게 나오지만은 권리당원에서 특히 이제 1위에서는 정청래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 구조적으로는 불리하다. 근데 1위를 정청래가 하고 그 송영길 표를 나누면서
7: 선호투표?
6: 김민석이 대표가 되면은 이거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은근히 해요.
7: 예.
6: 그러면서 네 번씩이나 김민석을 어떻게 할 거냐고 아. 물었던 거는 예. 그래도 품겠다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7: 그렇죠.
6: 그랬던 것이라고 느껴지고요.
7: 예.
6: 정청래 후보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송 후보보다 내가 더 친하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대화는 무덤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송 후보는 발설을 했어. 근데 난 안 한 거 있거든. 기억해.
7: 아.
6: 이 얘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얘기인데 아직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입 다물고 있는 게 있어. 근데 송 후보는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친한 거야.
7: 아하.
6: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는요.
7: 오, 날카로웠어요. 내가 날카로웠어요. 무슨...
6: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7: 자, 이 상황에서 좀 약간은 여유가 생긴 듯한 김민석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
8: 예,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예, 저는 누구처럼 둘러먹지 않는데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에 제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예. 요즘 그 두 후보는 오늘 지역 방송 인터뷰 많이 하시던데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으시긴 한데 호남 민심을 다 파악한
8: 여유도 있고 자신도 있다 이렇게 말씀. 호남도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국정을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끌어본 경험도 있고 경제도 아는 제가 뭐든 잘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 코감기가 심하네요.
7: 아, 원래 날씨 더워지면서 김민석 후보는 콧소리가 많이 없어지셨던데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여전히
8: 흉내 내는 쪽에서는 코감기도 흉내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정말 힘듭니다. 여름감기 정말 독합니다.
7: 아유 좋네요.
6: 대단해 대단해.
7: 대단해. 자, 이런 거는 사진 조작 공방이 있습니다. 사진 조작. 이게 박시영 TV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했던 사진이 일단 발단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 시절에 지난 총선이죠. 아, 총선 유세 과정에서 이희자 한국군의회 회장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신천지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냥 사진 원본을 보니까 정청래 후보도 같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자 이제 박시영 씨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사진 조작한 게 아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과 두 명이 나온 사진을 권혁부 씨 SNS에서 인용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김용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아니다 이거 굉장히 악의적으로 사진을 편집한 건 알고 보면 정청래 후보 세 명이 같이 찍었던 사진이었다 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사진 조작을 주장하면 박시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왜곡이다 나는 그 다른 사람 SNS 인용한 것이고 왜곡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 상태입니다. 박 변호사님.
5: 이제 인용을 하더라도 좀 더 네. 확인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른바 김민석 후보 공격하려고 이재명 대통령도 신천지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렇다면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 안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뭐 조작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제 사실인데 문제는 계속 정청래 후보 쪽에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7: 예, 예.
5: 이지은 위원장
7: 그러니까,
5: 쪽에서
7: 예, 위원장.
5: 이 사진도 조작이든 아니든 간에 뭐 예. 그걸 그게 그 중요한 게 아니고
7: 예.
5: 어떤 의도성이 보이는 거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7: 예.
5: 어떤 유튜버에서
7: 예.
5: 그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7: 예.
5: 호남에서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7: 아, 파급력이 클 것이다?
5: 왜냐하면 찍으러 가는 거예요.
7: 아.
5: 그냥 아예 호남이 원래 투표율이 낮거든요.
7: 아하.
5: 아유 아니야 안 찍어도 되겠지 하는데
7: 예. 예.
5: 아이고 이따가고 짓을 하네 이래가지고 아니, 사투리가 이게 그쪽 사투리가 아니네요.
7: 아, 맞네. 부산.
5: 예, 제가 대구.
7: 예, 어쨌건.
5: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좀 많이 올라갈 거고
7: 오히려
5: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7: 아 그렇군요. 네. 배 소장님은 저 사진 보시면.
3: 글쎄, 저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7: 사진은 아닐 것이다.
3: 요인이 될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네. 오히려 이해는 상황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십시오. 이제는, 기존에는 뭐 유시민 이른바 뭐 멸칭이었잖아요. 우리가 뭐 고품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멸칭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박시영은 빠져 있었거든요. 아. 이제 박시영이 등장하는 거예요.
7: 아. 왜?
3: 이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사람들까지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보십시오. 이게 일종의 고륙 상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진까지 그리고 그 사진에는 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예요.
7: 그러니까 사실상
3: 사실 끌어들였잖아요. 대통령과 신천지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인데 예. 그 사진을 이렇게 펼쳐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짜잔 정청래 후보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예. 말하자면 점점 점이 가격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논란이 더 점화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가려지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7: 예.
3: 실체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다가 이번에는 정청래 후보를 누가 지원하는 의미에서 그게는 그 방송에는 이 사진이 등장한 그 방송에는 바로 이 볼콕의 이지은 위원장까지 등장을 하잖아요.
7: 예.
3: 물론 연인 관계만 이야기 안 하면 고소 안 한다 그랬어요.
7: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송영길 후보 아주 그 정청래 후보의 토론 장면이 씬스틸러처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나오려고 하냐? 한번 좀 쉬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직접 나와주시죠. 송원보님.
9: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예, 예. 광행컷게 묻겠습니다. 한판 승부의 1호 과제가 뭡니까? 한판 승부의 1호 과제.
7: 예, 한판 승부의 1호 과제는.
9: 뭡니까? 빨리 말해요.
7: 조언.
9: 정치열 아닙니까? 정치열.
7: 아니, 진영을
9: 넘어 그것도 누가구나. 모르면서 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왜 던져, 그걸 던져. 던지고 싶어, 그냥. 어? 예.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 지금 패널들 다 있잖아. 방송 앵커할 필요가 없다고. 뼈에 잡고 또 세 번 들으면 국물이 안 나와. 맛이
7: 오래 없어요. 했어요. 5년은. 5년은 길었어요. 예, 어쨌든.
9: 그래도 박영사가 없으면 안
3: 돼. 아, 개편이라는데.
7: 예.
9: 아, 지금 뭐 보니까 이 정청래 후보가 뭐 총밀 피패다.
7: 송영길이 밀면 피패다.
6: 피패다.
9: 정청래는 정말 민폐입니다. 정청래 말만 하면 민폐입니다. 왜 하려고 하는 거야? 물병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7: 알겠습니다. 송영길 후보 입장은 저희 잠시 2부에서 제가 예, 또 직접 물어보기로 예. 하겠습니다. 한 5분 남아가고 남아서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장동혁 당 이제 지도부가 조강특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죠. 다시 가동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취임 1년이 다가옵니다. 26일에, 1년을 채웠어요. 막 이제 당대표에서 사퇴하라고 막 주장이 나왔었는데, 1년을 이분이 채우고, 당 개혁안을 내놓습니다. 정 의원님. 사퇴론. 잠잠해질 것이냐?
6: 아니 뭐 오늘 참 어떻게 됐어요? 뭐 사퇴를 위해서 뭐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한다 그러냐 안 했어요 그때?
7: 아니 뭐 어떤 분이 이제 사퇴 요구를 하시는 뭐 이렇게 성명을 네. 발표하기도 했던 거 요구하시려고 네. 했고 이제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제 국민의당원 2.7만 명이 이제 퇴진을 요구한
6: 네,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하자는
7: 하자,
6: 것이고
7: 뭐 이런 얘기죠.
6: 그랬더니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장동혁 예. 대표. 어우 저는 1년밖에 안 됐다 해서 깜짝 놀랐어. 아. 한 3년은 된 줄 알았어.
7: 아, 3년. 아. 3년은 거의 군대인데, 그죠?
6: 이제는 예, 예. 아마 본인이, 내가 이렇게 버티는 노하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하면서,
7: 예.
6: 또 요새 또 평론가들이 얼마나 많이 부추겨줘. 우주의 기운이 장동혁 중심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7: 예.
6: 좀 늦게 도착해서 그렇지 사필귀정이에요. 그리고 정치인은 책임을 질 줄 알아요. 그다음에 또 자기 활로가 열려요.
7: 네.
6: 제 얘기를 6개월 후에 또 한 번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7: 예. 이제 일단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전당원 투표론에서 박충권 이제 비서실장이죠. 예, 수석대변인이군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장 대표님.
10: 안녕하십니까. 새 신안을 준비 중인 장동혁입니다.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7: 오.
10: 뭐가 옵니까?
7: 근데 그 광복절에 올림픽공원 가시느냐 행사 참석하시냐 했더니 행사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10: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 저는 5.20에 갈 것입니다.
7: 예,
10: 황교안 대표님 예. 어서 오십시오. 아니 왜 내 손을 뿌리치시지?
11: 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 예전의 제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7: 예.
11: 하지만 올공의 킹 I am 킹 오브 올공 왕은 접니다. 올공으로 갑니다. 아! 황교안이었습니다.
7: 아.
6: 여기는 안 뛰어내린대요.
11: 아,
7: 조심해.
11: 너무 남발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7: 아, 알겠습니다.
11: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황교안.
7: 자, 박근혜 사장님.
5: 황교안 전 대표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예. 황교안, 장동혁 두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7: 아, 달라.
5: 황교안 때 그 당원 구성 욕, 뭐 비율이라든지. 예, 예, 예. 구성하고, 지금 국민의힘 구성이 장동혁 대판 유리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7: 아.
5: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7: 예.
5: 제가 1년 이제 됐다고 하는데.
7: 예.
5: 앞으로 2월, 2월부터는 이제 총선을 할 수 있는
7: 예.
5: 그 당대표가 된다면
7: 예.
5: 아니면 8월까지 내년 예. 8월까지입니다.
7: 임기가
5: 쭉 채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7: 개선되면 이제 총선 공천까지 하는 당대표.
5: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고
7: 뭐
5: 개혁 이렇게 안 내놓는다는 거는 이렇게 하겠다. 조광특위는 내 말 안 듣는 쪽에는 또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봐야
7: 기강을 잡겠다.
5: 그 조직 조광특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점수

0: 또는 친한계에도 어느 한쪽도 5분의 이 3을 못 가져가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장정욱 대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막 끄고 가다 보면 5분의 2도 될 수 있고 5분의 3도 될 수 있고 밀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종의 개문발차입니다. 논란 지속, 그다음에 사태 논란 지속, 하지만 임기 지속. 그리고 끝까지 할 거고 끝까지 하다 보면은 또 도전할 기회가 생길 거고.
1: 네.
0: 이게 이제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럼 그러려면은 장동혁 대표를 능가하는 압도적인 힘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5분의 3이 등장해야 되는데 등장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1: 아하, 과연 그게 누가 될 것이다. 이런 건 유승민 전 대표 또 움직임을 하고 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랑 어제 오찬도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 하군요. 또 2028년 총선에 힘을 합치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는 30초?
2: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친윤계가 예. 유승민 전 의원을 앞세워서 뭔가 정계 개편 내부에서
1: 어허.
2: 그런 생각이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친한계에서 좀 경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1: 예.
2: 일단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30초 된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셔서 모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3: 예. 짧게.
1: 예, 10초.
3: 유승민 의원님이 계속하면 몰라도 아. 이거 필요 한 번씩 나오면 네. 효과가 적습니다.
1: 예. 더 길고 강하게 다시 하셔야죠.
2: 그 말씀이 맞아요. 네. 그래서 경기지사 출마했었어요.
3: 했었어야 돼요.
1: 배치 아파 여기까지. 네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4: K라디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삼계탕과 들깨녹두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시험료 수박 개당 5불 99, 자매 박스당 12불 99, 배추 금 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 99, 프레시안 오이 100당 99전,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불 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 LA 갈비 파운드당 5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일품은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컨트리클럽 H마트,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빌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리뷰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0: 예, CBS 서평양판 승부 2부분이 열었습니다. 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새로운 여당, 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사실상 전당대회 승패를 아, 가릴 호남 지역 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호남에서 굉장히 바쁘게 뛰신 것 같아요. 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연결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후보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1: 아, 지금 광주입니다.
0: 예, 굉장히
1: 오늘, 오늘 밤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
0: 아, 그러시군요. 오늘 굉장히 또 정신없이 일정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아, 몸 네네. 컨디션 어떠십니까? 체력은 괜찮으세요?
1: 네, 좀 이제 피곤합니다. 오늘 잘 이겨내서.
0: 예. 아, 그러시군요. 하여튼 피곤한 가운데 연결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호남 투표가 이번 주인데 이제 이전부터 계속 새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이 호남 지역에 공을 많이 들이신 건 사실입니다. 아, 그만큼 호남의 판세와 분위기 중요하고 권리당원의 33%, 51만 명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또 직접 현장을 다니시고 또 피부로 느끼시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1: 뭐 전반적으로 정청래 후보 지지도가 좀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1: 근데 문제는 예. 이제 예? 송영일 찍고 싶은데
0: 예.
1: 김민석을 찍어야 되는 뭐 안타까운 호소문도 있고요.
0: 아하.
1: 또 이제 선호 투표제 의미가 많이 조금씩 좀 이제 설명이 돼서
0: 예.
1: 뭐 자신 있게 송영길 찍었던 분도 많이 있고 뭐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이제 호남이 승부처에서 그러니 어제 예정이 없던 번외 토론도 진행이 됐는데 KBC 광주 방송에서 아마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후보님 네. 어떠셨어요 토론은?
1: 뭐 다 잘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무래도 송영 후보님의 이제 토론회에서 뭐랄까 긴장감도 그 텐션도 송 후보님 덕분에 재밌어졌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아, 뭐랄까요 네. 질문이 어렵지 않고 또 솔직하게 또 찰지게 속이 때린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거든요.
1: 네네네.
0: 예.
1: 그 특별히 이제 어제 쟁점이 됐던 게 국정과제 123개를 전혀 모르고 있고 그중에 1호 공약 특히 이제 광주에 와서 제가 일부러 물어본 건데
0: 예.
1: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 걸 비롯한 헌법 개정이 1호 공약인데 그걸 몰랐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0: 예.
1: 사실. 그러면 1년 동안 뭐, 무슨 당대표를 한 건지 당첨관계가 도대체 뭘 한 건지 뭔 국정과제인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자기 정치를 했다는 건지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생각을 알아보기나 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 걱정이 되고요.
0: 예.
1: 특히 광주 이야기를 와서 맨 호남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개정은 윤석열도 동의했던 여야가 동의했던 사안인데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여야 간에 무슨 대화를 하고 그런 접촉과 시도를 했는지 아무런 그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0: 예.
1: 국정과제인지도 몰랐는데 그런 시도를 했을 리가 없죠. 악수도 안 하겠다고 뭐 그랬으니까.
0: 예, 예. 그러다 이제 후보님이 그 질문하신 다음에 정청래 후보의 답변을 보면 뭐랄까요. 이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굉장히 또 실망하시고 한숨을 좀 쉬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1: 예, 근데 주로 이제 정청래 후보님 보면 뭐 예.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0: 예, 예.
1: 딴 소리를 하면서 그냥 말기술로 넘어가잖아요.
0: 말기술로. 예.
1: 우리 윤석열과 그 검찰 세력들 법사위나 국회에 와서 질문하면 항상 그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왜 닮아가는지 모르겠습니까?
0: 윤석열을 닮아갔다?
1: 그쪽에 검사들 보면 뻔한 이야기를 하면
0: 검사들 닮아갔다.
1: 예, 예, 예. 넘어가잖아요.
0: 근데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또 뭐랄까요? 이제 굉장히 일정이 많이 있고 피곤한 상태에서 또 생방송 중이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1: 그럼 안 난다고 저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죠.
0: 예. 내일 또 이제 차차 투표 토론이 있습니다. 내일은 어디에 또 집중하실 예정이신지요?
1: 아니, 내일은 이제 뭐 조국혁 신당 합당 문제도 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예. 아마 거기서 주어진 주제가 있을 겁니다.
0: 아,
1: 방송마다.
0: 아, 예. 예.
1: 공통 질의와 또 주도권 토론도 주제가 주어지니까요. 거기에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0: 예. 아까 이제 광주에 와서 이제 그 개헌 과연 5.18 헌법 전문 수록 문제 1호 과제를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라고 우리 후보님 말씀하셨는데 광주에 계신 당원들이나 또 그 유권자들 혹은 광주 시민들도 어제 토론 장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한테 말씀하신 분도 있었을 것도 같은데 혹시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까?
1: 그렇죠. 어제 네? 그게 아픈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광주의 5.18 헌법정신 정신의 헌법 전문 개정은 중요한 또 지역 현안 문제잖아요.
0: 예, 네. 예.
1: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데 모두가 다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리고 이제 당원들도?
1: 또 하나 좀 논란이 됐던 게 소위 영남의 노사모라고 하는 자칭 노사모란 분들이
0: 예.
1: 깨어있는 시민에 대해서 이 광주 시민들을 이제 설득하러 왔다.
0: 예.
1: 막 시장을 통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0: 예.
1: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정청래 후보 지지자 중에 일부인 것 같은데
0: 예.
1: 5.18 묘지 윤상원 열사 그 묘소에다가 그 청래 3인방 최고위원들 홍보 밤플렛을 놔두고 거기다 고추장에다 고추를 올려놓고 무슨 고사를 지낸 듯한 이런 모습을 기기한 모습을 연출해서 상당히 많은 광주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0: 아, 5.18 묘역에 가서 뭐 고사까지 네. 지냈다? 고사가 아니고 뭐랄까요?
1: 그런 정황 거기다 이제 그 후보들 팜플렛을 다 올려놓고
0: 후보들 팜플렛을 올려놓고
1: 네. 거기 그 묘소 앞에
0: 묘소 앞에서
1: 그 묘비 앞에
0: 딱 묘비 앞에서
1: 거기다 고추장에 타고 고추까지 놔두고 무슨 약간 뭐 제사 지내는 형식으로 해놔가지고
0: 뭐랄까요? 좀 약간 지식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1: 8일까지 자신들의 이런 정치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야당 국민의힘과도 싸우는 총선도 아니고
0: 예.
1: 우리 당 내부의 경선 과정인데
0: 예.
1: 노사모나 이런 5.18 묘지까지 이렇게 좀 싸구려로 소비하는 모습은 이런 그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사실 정청 후보가 본인 SNS에 그 영남 노사모들에게 광주로 가는 호남 도와달라라고 본인이 SNS 글을 올렸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진짜 가서 그렇죠. 돕는 분들이 있긴 했는데 그 돕는 과정 자체가 후보님이 들으신 지금까지 들은 내용은 뭔가 좀 부적절하고 약간은 5.18 정신에 대해서 그걸 또 이용하는 모습 보였으면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광주 시민들이 가장 깨어있는 시민이고 민주적 의식이 성숙한 시민으로 알려져 있고
0: 예.
1: 발을 주도했던 또 시민항쟁의 주역들이고 또 광주에서 노무현 돌풍을 만든 분들인데 누가 누구한테 가르치러 온다는 겁니까? 그것 자체도 아하. 광주 시민에 대한 일종의 모욕 아닙니까? 황시민이 잠자는 뭐 잠시민입니까? 아. 깨시민이 와가지고 잠시민을 깨우러 온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것도 참 어이없는 헛웃음이 나오는 일입니다.
0: 예. 자, 우리 후보님께 약간 좀 아픈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후보님이 이제 토론회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득표율이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네, 캠프에서 분석하고 계십니까?
1: 아무래도 제가 당대표 출마가 좀 늦었고
0: 예.
1: 이제 당대표가 크게 이제 친명 일종의 뭐 반명 이런 구조로 일단 정청래 김민석 대 정청래 구조로 이렇게 딱 양강 구도로 잡히다 보니까 제 3의 영역을 이렇게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0: 예. 사실 인천도 뭐랄까요 우리 후보님이 인천시장도 하셨고 인천이 지역구이시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표를 하실 것인가 관심사인데 약 11% 정도가 투표가 나와서 캠프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좀 크실 것 같아서
1: 네 그래서 좀 힘이 빠져서 동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0: 아 그러세요
1: 되게 이제 고향이니까 그래서
0: 예
1: 전남 광주에서 좀 표가 나오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예, 호남 영선 또 후보님의 진짜 고향이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자, 지금 이제 1위가 현재까지는 김민석 후보, 2위가 정청래 후보인데 사이간이 1.48포인트밖에 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번에 호남에서 확실하게 대세가 갈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당대회 이후에도 혼란이 좀 커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후보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현재의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1: 제가 당대표가 됐을 때
0: 예.
1: 그 2021년 5월 2일 날인가 제가 당대표가 됐는데
0: 예, 예,
1: 그때
0: 예.
1: 0.59% 차로 이겼습니다. 제가.
0: 아 그랬군요.
1: 홍영표 후보랑 우원식 후보, 송영길 3명이 나와가지고
0: 예, 예.
1: 박빙의 승부를 해서 그때는 과반수 결선 투표가 없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그냥 다수 투표자가 당선이 된 건데 제가 2위 투표인 홍영표 후보에 비해서 0.59% 차로 이겼는데
0: 예.
1: 당선되고 나면 0.59%인지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당선된
0: 그때부터
1: 당 대표인 것이고
0: 예, 예.
1: 그때부터는 대표된 당 대표가 얼마나 당을 끌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0: 예.
1: 제가 그때 20%대에서 당대표가 돼가지고 30% 이상으로 득표율을 올려서 윤석열 후보와 그때 이재명 후보가 대등한 대선 게임을 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0: 예, 예.
1: 그 한 10% 이상 뒤지고 있었던 표를 싸워서 0.73%까지 끌어올려서 뭐 박빙으로 저희들이 진 거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저는 그 뭐 대표가 되면 그 대표 지도부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통합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떤 최종 투표 차이는 큰 의미 없고 누가 승리하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제 세 분이 경쟁하고 있고 또 이제 최종 1위 후보가 50%를 1차에서 만약에 김인수 후보가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선호 투표제로 당선되는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그 부분은 또 좀 뭐랄까요 처음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에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1: 전혀 혼란이 거죠. 없습니다. 이미 정청래 후보도 100% 승부한다 그랬고 예.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1971년도에 신민당 대선 예. 후보를 뽑을 때도 1차 투표에 YS 김영삼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예. 2차 투표 때 김대중 후보표와 이철승 표가 연합을 해서 이겼거든요.
0: 예예.
1: 그때 김영삼 후보도 100% 승부하고 도와줬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DNA는 결정되면 승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0: 예.
1: 그래서 저는 뭐 이 선호 투표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결선 투표와 본 투표를 한꺼번에 통합시키는 거잖아요.
0: 예예.
1: 이 더운 여름날 또 모이라는 게 미안하잖아요. 대의원들.
0: 예예. 아 그렇군요. 근데 어제 후보님들이 뉴스 부분장 인터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당청 관계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정청래 예. 후보는 좀 쉬어라 하셨는데 오늘 정 후보는 또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본인이 송영 후보보다 대통령과 더 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 계속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0: 아, 정신승리인가요?
1: 예, 그걸 제가 스토커라고 그랬잖아요.
0: 아,
1: 스토커. 상대방이 제일 계속 좋다고 하면 자기를 싫어해 좋다고 하면 그걸 스토커라고 그런 거잖아요.
0: 예, 예.
1: 너무, 실제로 관계가 좋고 그러면 총리가 왜 사표를 내고 나왔겠어요. 당대표까지.
0: 아. 총리가 사표 낸 것 자체가 사이가 좋지 않은 증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1: 그럼 또 저도 사실상 뭐 관계가 좋고 잘 될 것 같으면 굳이 제가 이번에 당대표를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계속 당대표 출마 여부를 고민할 때 정청래 대표의 거취를 보고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 아닙니까?
0: 예. 아, 그렇군요. 출마 이유도 정청래 후보가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고려한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또 정청래 후보도 가만히 안 있는 분이어서 그 송밀필패라는 얘기가 있다. 역적, 목을 잘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송영길 후보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1: 송영길이 밀었던 김상욱 울산시장을 당선시켰습니다. 송영길이 후원회장이었습니다.
0: 예.
1: 정청래 후보가 공천하고 정청래 후보가 후원회장이었던 평택의 김용남은 패배했습니다.
0: 예.
1: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송밀 필패? 김용남 어떻게 됐나 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1: 네.
0: 자, 이제 토론의 상황을 보면, 이 후보들 간의 관계가 과연 전당대 이후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또 이제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오늘도 김어준 씨도 그런 취재 질문 김민석 후보와 관계 회복될 수 있겠냐 정청래 후보 계속 집중적으로 물었거든요. 후보님 보시기에는 이제 민주당 대의는 합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분당의 역사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누가 분당을 하겠어요? 정청래가? 정청래 후보는 자기는 탈당 역사가 없다는 걸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0: 예, 예.
1: 불가능한 일이고
0: 예.
1: 여기서 이런 문제로 탈당에 나간 사람은 제2의 이낙연이 돼서 소멸될 것입니다.
0: 아, 탈당은 제2의 이낙연으로 소멸될 것이다.
1: 네.
0: 근데 이제 그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의혹 제기 부분은 조치를 하겠다고 오늘 또 김어준 씨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1: 아니, 뭐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될 리가 없으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0: 아,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고려할 필요가 네. 없겠다라는 말씀인데. 네.
1: 근데 오히려 이제 예. 새로 끝나고 나면 그 예. 합수본 결과를 가지고 오히려 신천지 관련을 철저히 수사를 해야죠.
0: 신천지 관련 의혹이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서 제기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유튜버들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또 신천지 관련자의 사진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제 보도를 하면 그 내용을 콘텐츠 만들면서 이 부분이 또 이제 진보 진영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송영길 후보도 관련해서 박시영 씨 관련 논란 듣고 계시죠?
1: 네 들었습니다.
0: 예.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송 후보님 입장 어떠십니까?
1: 맞습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 활용해서
0: 예?
1: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통령 끌어들인 이지은, 박시영 둘 다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아니 뭐 지금 전남대 끝나고 나서 그 조사를 해봐야죠. 어찌됐건 그 경위를, 고의 여부를.
0: 예. 예. 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메가 프로젝트 관련 발언을 하셨군요. 속도전이 아니라 전격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제 간접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냐라는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송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1: 뭐 송영길 지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0: 송영길 후보에 지원할 수도 있겠다.
1: 그럼 뭐 누구도 정청래 후보도 그걸 뭐 열심히 하겠다라니까 새 후보 누가 되든지 간에
0: 예.
1: 이 프로젝트는 같이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그 특정 후보를 위한 지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1: 네.
0: 예, 이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오늘 SNS에 계속 입장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개혁을 책임지우려면 걸맞는 일꾼을 뽑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개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사실 어제 정청래 후보가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SNS 글에 이제 댓글로 지금까지 보여진 개혁의 일관성과 진실을 믿는다라고 추미애 또 경기지사가 직접 댓글도 남겨서 또 화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추미애 경기지사 어떤 힘을 주는 이러한 행보.
1: 뭐 각자 당내 선거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니까 뭐 그분의 의견들은 의견대로 봐야지 어떡하겠어요.
0: 네, 의견. 네. 현직 그 지방자치단체장 경기지사 입장에서 어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전당대 중간에 이렇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비판도 있습니다.
1: 당내 선거의 모든 당원들은 자기 뭐 자유가 있으니까요.
0: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1: 뭐 아니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문제지 뭐 법률적으로 왜 그랬냐 그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0: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지자들이 어떤 메시지가 좀 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1: 양면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예? 그게 뭐 긍정과 부정의 양효과 서로 상쇄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예, 상쇄되면 긍정 효과가 클까요? 부정 효과가 클까요?
1: 그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알겠어요?
0: 알겠습니다.
1: 양면 지키겠죠.
0: 예. 자, 후보님, 내일 오전 10시에 그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자와 또 10시 반에는 김용남 평택을 지역위원장 유튜브 라이브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우리 후보님 유튜브 채널 보니까 예정으로 떠 있는데,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는 아직은 뭐 전당대회 과정이시니까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김용남 평택을 지역 위원장도 등판을 해서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 내일 이제 경기도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조국혁신당과 통합 문제가 또 주요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 통합을 1년간은 반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발표했습니다. 1년 예. 동안은 우리 민주당 2030에 대한 정책에 집중해야 되니까 메시지가 혼동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 당분간 교섭단체 대표 요건을 열석으로 내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테니 일단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시켜서 진보 여행을 열심히 일을 해보시고 우리하고 사람대로 연대하자. 그리고 합당이나 서로 선거연대 문제는 1년 뒤에 논의해보자는 게 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0: 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와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광주에 계셔서 전화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당 당대표 후보자로서 다시 나오셨는데 당원들과 또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30초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정청래 후보께서 꽃이 지니까 봄인 줄 알았다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이재명 시대에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고 문제가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을 경험한 저희들로서는 이재명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시간이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부족한 점도 있죠. 그러나 이분은 항상 그 민심을 잘 수용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재명 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머슴이라고 칭하는 이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나라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들 것이냐.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고 이것을 대응하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임무입니다. 여기에 충실을 할 수 있도록 이재명과의 그런 정치적 동지.
0: 알겠습니다.
1: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0: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방송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한자방송 더 락호룸이 이어집니다.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구, 그린호박 파운드당 49센트, 시험누수박 5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싱글박스 24불 99, 황금쌀아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동포 여러분, 오는 8월 15일 뜻깊은 광복절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플러싱 150가 디모스 연회장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함께 뉴욕 한인회 세종역사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한국역사능력평가시험이 열립니다. 오전 11시 경축식과 점심 식사 후 시험이 진행되며 예상 문제집은 당일 현장에서 직접 나눠드리니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일반 성인은 한국어 30문제, 초중 고교생은 25문제로 진행되며 각 부분 1등 $1,000, 2등 $500, 3등 $300, 장려상 10명에게는 $50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의 중요성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일깨워줄 이번 행사에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뜻깊은 광복절을 만들어보세요. 문의전화 뉴욕 한인회 212-255-6969 212-255-6969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아, 영화 씨 혹시 느껴지시나요?
1: 뭐가요?
0: 이 주머니 속에서 달에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이어폰의 고독한 낭만을.
1: 무슨 말이야?
0: 어? 온고가 그렇게 돼 있어. 요즘 18세부터 30세 이 청년들이
1: 네.
0: 와이어리스가 아니고
1: 네?
0: 줄에 이어폰을 꽂는데 줄이 있는 거.
1: 그쵸 그쵸.
0: 요런 거. 또 옛날 디카.
1: 네.
0: MP3 플레이어. 완전 그것도 초기형.
1: 네. 네,
0: 요런 MP3 플레이어를 아니고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끌어안고 다닌대요.
1: 아니 요즘에 아닌 게 아니라 그 레트로. 저희 프로그램도 레트로잖아요.
0: 아, 네, 이게 요즘에. 무슨 시기상종가 뭔가를 뭐라는 거야 이거.
1: 요즘에 레트로가 정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0: 엄청납니다.
1: 그러니까요.
0: 중고 사이트 거래량이 무려 이 아이폰 또 이
1: 네?
0: 디카
1: 네?
0: 초기형 MP3가 50%나 급증을 했대요. 이건 완전히 아날로그에 대한 위대한 어떤 반격이자 스웩 요즘 애들한테 스웩 어우 목이 아파 스웩
1: 맞아요. 그 예전에는 뭐 CD 뭐 그다음에 요즘에 그냥 MP3
0: 플레이어 네.
1: CD
0: 플레이어도 있었어.
1: 흠 없는데 이런 거 듣다가 좀 지지직지직 거리면서
0: 그렇죠.
1: 옛날 느낌 나는 LP 이런 거 들으면 약간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음악을
0: 감성.
1: 제대로 즐길 것 같은
0: 감성.
1: 네.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제 LP를 좀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좀 멋있다.
0: 네.
1: 뭐 또 그리고 책 좀 들고 다니는 예전에는 그런 전자책 많이 읽었었잖아요.
0: 그렇죠. 근데 한동안 요즘에는 그게 완전 유행이었고 와 세련돼 보이고 그랬는데
1: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 다시 종이책을 좀 읽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고 책 한 권 또 이렇게 다 끼고 다녀야지
0: 맞아요.
1: 좀 힙하다 이런 소리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저희 옛날 대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여학생들은 이 가슴팍에다가 양손으로 이렇게 책을 끌어안고 다니고 그게 참 매력적이었는데
1: 네, 공부하는 네.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만한 게 없죠.
0: 그렇죠.
1: 책 하나 끼고 다니는 거
0: 정말 많이들 거꾸로 들고 다녔어요. 야,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래갖고 이 꼬여있는 선이 왜 그 휴대폰 같은 거 이어폰
1: 네.
0: 갖고 다니다가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으면 막 엉켜가지고 꼬이잖아요.
1: 아, 맞아요. 실타래 엉키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0: 그런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걸 풀면서 힐링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1: 아, 나 좀 멋지다 이런 느낌 가지면서
0: 우리는 옛 문명이라고 지금은 이제 지나친 추억을 하는데
1: 그쵸.
0: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또 신문명이 돼가지고
1: 맞아요. 그러니까 7080 세대한테는 이게 추억인데
0: 네.
1: 지금 세대한테는 이게 뭔가 힙한
0: 그런
1: 네.
0: 희한한
1: 그런 세상입니다.
0: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1: 맞아요. 아,
0: 자 오늘도 이렇게 옛것에서 멋을 내는
1: 네.
0: 그런 스마트한 청춘들과 그 시절을 몸소 살아낸 우리 동포님들과 함께 만드는 시간 미동부 한인 여러분들의 점심 충전소 8월 11일 화요일 1시의 음악다방 영업을 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호
0: 뭐야 이 리액션. 어제 약 8초 정도 음악을 틀어드려가지고
1: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네.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0: 네.
1: 네.
0: 본행이 아니게 네. 잘려버려가지고 그 뒷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자, 집스킹이 불러주는 보라레입니다. 1시의 음악대박. 아, 오늘 또 추억박물관 속에 예측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0: 아, 너무 시원하네요. 아, 집세킹이 불러주는 보울라레. 이게 유럽, 어제도 유럽 사람들의 피서 얘기를 저희가 좀 했잖아요.
1: 그랬죠.
0: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노래예요. 이 원래 보울라레라는 게 이탈리아 말로 이제 날다 이런 뜻인데 아하. 이탈리아 가수가 만든 노래를 집세킹이라는 프랑스 이 팀이 음악 네. 밴드가 노래를 부르는데 연주는 스페인 음악을 하는 거죠. 지금 스페니쉬 기타로.
1: 아하.
0: 굉장히 복잡한
1: 아, 그렇군요.
0: 음악이에요.
1: 저는 스페니쉬 노래인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그런데 아, 밴드는 또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1: 아, 그랬군요. 어.
0: 관심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시의 음악다방. 아주 시원한 네, 노래로 오늘 출발해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1: 이번 주 금요일 말복이라고 아, 어제 성우 씨가 아주 네.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0: 지구를 삼켜버릴 듯한 이 더위의 최종 결전일.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 말복이에요.
1: 거창하다 거창해.
0: 삼복더위가 그러니까 거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삼복더위의 마지막 고지. 오죽하면 이 말복지라는 말이 있겠어요. 정말 이게 더운 거예요.
1: 아니 저는 지난주 금요일이 입추였더라고요.
0: 입추.
1: 네, 저는 말복이 입추 다음에 오는지
0: 어떻게 된 거야? 가을이 어떻게 말복보다 먼저 와?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맞나 하고 예 순간 좀 놀랐어요. 어,
0: 헷갈리죠.
1: 네.
0: 24절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1: 뭔가 입추는 말복 다 지나고
0: 다음에 와야지.
1: 그러니까 좀 선선한 바람으로 어. 올 때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0: 그러니까. 누구야 네. 그냥 잡히기만 해봐. 24절기 만든 사람.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말복을 맞아서 야, 주간베스트 주제도 아주 화끈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1: 맞습니다.
0: 이름하여 더위 어디까지 먹어봤니? 무더위를 완전히 날려버릴 우리 여러분만의 여름철 별미 음식 있잖아요.
1: 네. 이 음식 먹었더니 나는 더위를 싹 가셨더라. 뭐 이제 이런 거.
0: 먹을 때만큼은 진짜 냉장고 안에 내가 있는지 막 북극인지 남극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시원한 그런 음식들.
1: 맞습니다. 여러분의 이 필살기 음식을 저희와 좀 나눠주십시오. 뭐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성우 씨의 여름 별미 음식이
0: 뭐 네. 많이 있지만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뭐 수박.
1: 화채.
0: 네, 팥빙수. 가장 제가 또 좋아하는 팥빙수.
1: 네. 근데 요즘에는 팥이 안 들어가 있는 팥빙수가 많더라고요.
0: 그거는 빙수죠.
1: 그쵸, 그쵸.
0: 그거는 팥빙수가
1: 그냥
0: 아니죠.
1: 빙수라고 불러야죠. 어. 맞아요.
0: 또 윤용실 씨가 빙수야, 빙수야 불러갖고 팥이 빠져가지고. 과일 빙수라고 하는. 뭐 네. 눈꽃 빙수라고도 하고.
1: 맞아요.
0: 그런 이제 빙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팥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는 팥 매니아예요.
1: 무엇보다 오리지널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0: 네. 제가 늘 그랬죠. 프랜차이즈로만 어디를 가든 네? 무조건 저는 1번 먹는다.
1: 아, 네. 거기에 이제 시그니처 메뉴를.
0: 시그니처 메뉴. 1번
1: 그렇죠.
0: 먹어요.
1: 맞아요. 네.
0: 무조건 넘버원이에요.
1: 맞아요. 네.
0: 넘버원.
1: 1번인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0: 그래서 네. 저희 방송 이름도 네. 한시잖아요. 1번이에요. 1번. 1번 방송입니다.
1: 아, 거기서 또 그렇게 연결이 되나?
0: 어쨌든 갖다 붙여야 되니까.
1: 네.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만의 여름철 변미 음식을 아, 함께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0: 벌써부터 그냥 침이 고이는데 네. 정말 맛있는 음식들 또 특히 또 이 한인 사회에 기여하는 방송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한시 음악다방이 네. 여러분께 또 이 여름에 아 이렇게 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번 주 금요일 날 많이 드릴게요.
1: 네, 여름철 변미 음식 뭐 삼계탕 흔한 것 같지만 나는
0: 거기에 또 나름대로
1: 그렇죠. 그렇죠. 나는 우리 집 삼계탕에는 이거를 넣는다.
0: 네. 안에다가 네. 수박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안에다가 요플레를 드시는 분도 있고.
1: 네, 그런 여러분만의 네. 네, 그 비법을 또 소개를 해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주 엉뚱하고 이색적인 그런 별미일수록 한시 음악다방에서는 대환영이다.
1: 네. 네,
0: 대환영이다.
1: 목요일 2시까지 네. 여러분만의 여름철 별미 네. 음식 보내주십시오.
0: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2열, 7열이라고 하셔서 정말 뜨거운 걸 먹으면서 여름을 나시는 정말 그런 상황 남자들이 또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음식 보내주시면 정말 뜨끈뜨끈한 요리로 한번 우리 시원하게 2열, 7열로 한번 달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음식 보내주셔도 돼요.
1: 네. 그러면 저희가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요.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하신 분들 장원을 뽑아서 H마트 상품권 100으로 우송해 드릴게요.
0: 자, 이것도 상품권 한 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 장 들고 하나라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와 정말 싸게 느껴지고요. 마음이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어요. 물건 살 때.
1: 무엇보다 상품권은 좀 네. 기분이 좋잖아요. 받으면.
0: 보통 그 내 돈 내 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 돈 내고 사기 아까웠던 것들을 상품권으로 아낌없이 그냥 플렉스.
1: 긁어버리는 거죠.
0: 플렉스 하실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과일 삼계탕 이런 거 싹 쓸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이 더운 날씨에도 매일매일 찾아주시는 저희 단골손님들 잠깐 만나뵙겠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죠? 자,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 50% 할인합니다. 여름 캐주얼은 75%까지 할인해드리고요. 아니, 여성복 돼야 될 거냐. 그래서 75% 할인해드려요. 자, 남성복. 여름 캐주얼 다 75%까지 할인해드리고요. 또 여름을 맞아 이불, 예, 유니언점과 노던점에서 여름 침구류도 60% 할인해드립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을 만나실 수 있는 국보 718-886-3344번입니다.
1: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곳.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의 수제 간식에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모두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0: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믿고 드실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원과 함께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루바드 154가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29-845-0958번입니다. 가끔씩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방송을 나갈 때 노래 나갈 때 이제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로 둘이서 막 재미나게 뭘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하대요. 그런 거 보시고 싶으시면 분들은 유튜브로 라이브로 오시면 우리 생방송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저희 방송하는 모습들 보실 수 있고 깨끗한 음질로 저희 라디오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Radio 라이브 네 유튜브에서 찾아주십시오.
0: 자, 또 시원한 여름을 맞아 저 썸머 타임 포지션의 노래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한시의 막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9: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8: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9: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10: 빔덴탈.
9: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11: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자,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 MZ세대들의 레트로 사랑, 그 예전 물건들을 정말 애지중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심지어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와이어리스를 편하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 달린 이어폰을 선호한다는 게.
1: 그러니까요.
0: 자, 그게 또 스타일링이 이렇게 나오면서.
1: 아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유행한다길래 옛날에 좀 줄 달린 이어폰을 좀 찾아봤답니다.
0: 네.
1: 그런데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꼽는 그 형태가
0: 달라졌죠.
1: 네.
0: 지금은.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옛날 거
0: 찾아. 그 이어폰식이 잭으로 나와가지고.
1: 맞아요. 근데 이제는 전화기에 그걸 꼽는 구멍이 없는
0: 자체가
1: 거예요.
0: 없어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옛날 거 말고 새로운 또 이어폰을 사야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또 추억박물관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던 그런 이야기들, 추억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1: 그렇죠.
0: 지난주에 아이스크림을 좀 또 우리 복날을 맞아서 이번주에는 특히 한국 대한민국 빙과의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쭈쭈바를 한번 알아볼까요?
1: 쭈쭈바. 이 쭈쭈바는 어떤 상품의 이름인가요? 아니면
0: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1: 네.
0: 옛날 그 모나미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펜 중에
1: 네.
0: 이렇게 사인할 때 주로 쓰는 펜이 있었는데 그게 고유명사가 되듯이 사인펜처럼.
1: 아, 사인펜으로. 네. 네.
0: 이게 고유명사가 됐어요.
1: 쭈쭈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쭈쭈바가 됐군요.
0: 쭈쭈바가 된 거예요.
1: 그렇군요.
0: 굉장히 정말 쭈쭈한 얘기죠. 정말 쭈쭈쭈.
1: 아, 근데 쭈쭈바 얘기 듣다 보니까 막 네. 벌써 막 그 아삭아삭한 그 식감이 좀 생각이 납니다.
0: 아, 여름에 네. 뭐 정말 뭐 누가 얘기한 대로 왔다죠.
1: 네, 여름에 살얼음이 이렇게 막 살얼음 막 이렇게 아삭아삭아삭 이렇게 씹히는 그런 느낌.
0: 맞아요.
1: 네.
0: 근데 또 집에 있는 얼음을 올려갖고 먹으면 그 맛이 안 난단 말이지.
1: 안 나죠.
0: 그리고 일단 깨물어 지지도 않아.
1: 그렇죠.
0: 이게. 근데 요거는 어떻게 알갱이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1: 그러니까 약간 빙수로 만든 다음에 얼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사각사각.
0: 남의 영업 비밀을 네, 그거를. 방송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까발리면 안 되지.
1: 아, 물을 얼음을 냈다 올린 그게 아니라.
0: 아니에요.
1: 아니죠.
0: 고농도의 정말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놀라운 기술이 바로 이 쭈쭈바입니다.
1: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이런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없었잖아요.
0: 뭐 떠리원이라든지
1: 그렇죠.
0: 여러분 아시는 뭐 하드 뭐 이런 거.
1: 그런 거 없었잖아요.
0: 사부트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1: 저희는 그냥 하드라고 부르는.
0: 네. 예. 이렇게 뭐 스쿱으로 막 떠서 주는 그런 전문점들이 어린 반포치도 없던 시절이에요.
1: 그런 거 없죠. 찾아볼래야 네.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네. 그래도 하드는 있었잖아요. 하드. 네네. 네.
0: 바로 삼강이 이제 만들어낸 그 하드. 하드는 제가 지난주에 다시 자세히 다뤘고요.
1: 네.
0: 오늘은 쭈쭈바 특집이니까 하드는 끼워 넣지 마요.
1: 네, 알았어요.
0: 그나저나 이거의 전신이라고 하자 보면
1: 네.
0: 집에서 그 홈메이드로 샤베트를 만들어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틀이 있었는데 샤베트 틀.
1: 근데 맞아요. 그 틀이 이렇게 여러 개가 쭈루룩 하나로 붙어 있었잖아요.
0: 네.
1: 그 하나를 먹으려면 그 막 8개 뭐 5개씩 붙어 있는 그 틀 전체를 다 꺼내야 되잖아요.
0: 우리 집은
1: 되시잖아요.
0: 있는 집이었는데 우리 집은 12개짜리야.
1: 12개가 다 쭈루룩
0: 붙어 있어.
1: 그리고 하나 먹으려면 그 12개를 다.

0: 그 오렌지 주스를 그 틀에다가 붓겠다고. 또 이렇게 이게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그 틀에다가 이렇게 붓다가 또 다 엎질러가지고 엄마한테 또 등짝
1: 한그 옛날에 주스통이 그 주둥이라 그러죠. 그게 되게 넓어가지고.
0: 너무 넓었어요.
1: 이게 막 쏟으면 막 해벌레 막 옆으로 다 쏟아져요. 떨어지는 게 더 많아.
0: 근데 그 샤베트 그 틀은 굉장히 좁잖아요.
1: 좁잖아요.
0: 그 거기에다가 그 큰 주스병을 들고 부으려고 했으니.
1: 아, 엄마 몰래 또 하는 그 했다 보니까 막 더 많이 흘러.
0: 그러니까요.
1: 아. 엄마 오기 전에 얼른 부어야 돼.
0: 그런 또 추억이 나네요.
1: 그거 얼른 먹지 마. 그거 비싼 거 주스를 얼른 먹게 막 이러면서 몸을 얼른 먹게 하니까.
0: 아 근데 그 하드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쭉 빨아 먹으면은.
1: 나 이렇게 밝은 표정 나 방송하면서 처음 보네. 선명아 씨 이런 표정 처음 봐.
0: 그거 이렇게 쭉 빨아 먹으면은 오렌지 주스만 쭉 나오고 밑에는 얼음만 싹 남잖아요. 그거 알아요?
1: 가끔씩 그 설탕이 뭉치는 데들이 있는데 네. 그런 데 빨아 먹다 보면은 야 정말 여기가 천국인지 막 진짜 헷갈릴 정도였어. 너무 맛있었어.
0: 아 정말 맛있었는데.
1: 먹을 게 없던 시절.
0: 맞아요. 또 그리고 미숫가루.
1: 미숫가루.
0: 미숫가루에다 설탕 듬뿍 넣어가지고 그것도 좀 타서
1: 얼려 먹으면 또
0: 먹으면
1: 그게
0: 또
1: 지금으로 하면은 인절미 빙수의 조상이에요. 조상.
0: 인절미 빙수에
1: 그 가루 콩가루잖아 그게.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0: 그러네요.
1: 집에서
0: 맞네요.
1: 많이 먹었고
0: 네.
1: 저희 집 같이 약간 이제 중산층 이런 집들은
0: 네.
1: 물론 이제 아 또 우유 얘기 나왔으니까 옛날에 그 서울에서 많이 배달되던 병우유가 있었어.
0: 병우유.
1: 그 엄지손가락으로 집어넣는 소리 나면서 들어가면서.
0: 맞아요.
1: 그거 왜 그렇게 마시는지 모르겠어. 그 우유.
0: 이렇게 뽁 소리가 나죠.
1: 뽁 소리 나면서.
0: 맞아요.
1: 그 서울 지역에서 배달이 돼갖고 그 브랜드가 그런 거였는데. 아, 그거 진짜 되게 맛있어.
0: 저는 또 그 우유를 왜 그 한 방울 떠가지고 위에서 쪼르르 하면 이게 정말 왕관 모양이 나오나 안 나오나. 아, 텔레비전 광고할 때.
1: 왕관 모양은.
0: 네. 그래서 그거를 또 해보느냐고. 또
1: 나오든가요
0: 이제
1: 안 나오든가요?
0: 아, 안 나오더라고요. 어? 안 나와요.
1: 그러면 그거 과대 광고잖아.
0: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제가 한 1m에서 떨어뜨리면 나오려나 30cm 떨어뜨리면 나오려나 아주 여러 방법을 해봤는데 이도 저도 안 되더라고요.
1: 그 비싼 우유 가지고 있는 집들이 이래서 더 무섭다니까. 그 비싼 우유를 가지고
0: 아니죠. 그걸 해본 걸... 다음에 다시 먹죠.
1: 그런 거요?
0: 네.
1: 알았어요. 시간 네. 맞추고 돌아올게요.
0: 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러다가 우리네 이 어린 친구들의 이 명석한 두뇌. 정말 엄마 모르게 이 삥땅 치던 그 머리로
0: 네.
1: 뭘 얼려 먹으면 맛있을까 하다가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그게 나중에 상용화돼서 굉장히 크게 터진 물건인데
0: 뭘까?
1: 네? 그게 바로 포도주스예요.
0: 포도주스.
1: 집에 있던 포도주스를 얼려서 먹었고 설탕 넣어서 먹었더니
0: 네.
1: 너무 맛있는데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0: 있죠, 있죠.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1: 대박을 쳤어요.
0: 그 얼음 알갱이. 그쵸, 그쵸.
1: 폴라폴라.
0: 맞아요, 폴라폴라.
1: 이게 나중에 나오더니 대박을 쳤습니다.
0: 맞습니다. 지금은 뭐 아주 여러 가지 맛으로 나오고
1: 맛으로
0: 나오고 있더라고요.
1: 포도맛, 딸기맛, 오렌지맛. 이게 또 처음에 또 나와갖고 이게 쭈쭈바라는 또 다른. 야,
0: 맞아요.
1: 굉장했어요.
0: 맞습니다.
1: 폴라포.
0: 아, 그리고 또 한창 더위 사냥도 크게 만나는. 근데 이제 그 모양이 조금 변했죠.
1: 맞아요.
0: 종이로 뜯어먹는.
1: 네.
0: 네. 네. 더위 사냥도 정말 좋아했었던 그런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네요.
1: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너무 기억나는 게 많다 보니까 두 개가 막 섞여버렸는데,
0: 네.
1: 뒤에 쭈쭈바 특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얘기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은 뭘 얼려 좀 드셔보셨는지.
0: 네,
1: 모르겠어요.
0: 궁금하네요.
1: 진짜 맛있는 거 많았었어요.
0: 맞아요.
1: 그때, 이 셰프가,
0: 네.
1: 침이 막 나오네. 아이차라는 게 이제 요게 조금 이따 광고도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0: 네.
1: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 여름 노래를 하나 또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갈 텐데요. 네, Stumbling In이라고 얼마나 이게 여름에 더우면 이제 어지럽잖아요. 사실 이제 사랑 노래이기도 하지만 Stumbling In이라는 노래를 듣겠습니다. 크리스 노먼 그리고 수지 과트로가 함께 불러주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쭈쭈바 특집이에요, 여러분.

0: 네, 우리 스모키의 리드 보컬이 었던 크리스 노먼이 불러준 Stumbling인 아, 오랜만에 듣고 왔습니다. 여름에 들으면 참 시원한 또 그런 또 사랑 노래이기도 해요. 한시의 음악대방 우리 옛 노래 또 옛 추억 또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하는 한 시간 한시의 음악대방 시간입니다. 저희 단골 손님들을 한번 더 만나뵙겠습니다. 성룡아 씨가 이 믹서를 올려주니까 굉장히 편안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지?
1: 이제 앞으로 알아보시겠습니다.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에스더 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아 재단 헬플라인 전화 800-713-9336으로 위로가 필요하실 땐 연락주세요.
0: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더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안마의자 있는 거 아세요? 쿠쿠의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찾으시는 편한 검색창에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쿠쿠!
1: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서 더 깊은 효능을 가진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의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입니다.
0: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뭐가요? 플러싱 154가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했습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L Max Pro 연습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특별히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아, 또 여기 특이한 거는 골프 연습장에 이 골프 라운지에 플러싱 당구장도 함께 동시에 오픈해서 당구도 치실 수 있고 골프도 치실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빌리전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전화번호 929-766-0088번입니다.

0: 네,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쭈쭈바 특집 이어집니다.
1: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장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자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 1

0: 네, 말복. 이번 주 금요일 말복을 맞아서 이번 주 쭈쭈바 특집으로 오늘 추억박물관 함께하고 있는데요.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먹는 거 얘기하는 시간.
0: 완전 입 터진 우리 영화 씨와 함께 방송하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오늘 거의 제가 멘트가 없어요. 아, 오, 이야, 이거밖에 없네요, 오늘.
1: 먹는 거 얘기만 하면 왜 이렇게 갑자기 흥이 나는지 몰라요.
0: 입이 터져요.
1: 그러니까요.
0: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롯데 삼강 쪽으로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자, 지금 쭈쭈바 일단 그러면 네. 대망의 역사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 쭈쭈바. 네.
1: 쭈쭈바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0: 이게 많은 분들이 네. 쭈쭈바가 되다 보니까 네. 쭈쭈가 쭈쭈했다고 쭈쭈가 오리지널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충격적이죠, 사실이죠.
1: 아, 그러면 뭐가 오리지널인가요?
0: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광고가 있더라고요. 잠깐 참고 삼아서 한번 네. 들어볼게요.
1: 70년대 나온 광고입니다.
0: 이 남자분 목소리 남보원 씨예요.
2: 이야, 한 입에 가슴까지 시원한 아이차.
0: 들으셨어요? 아이차.
2: 입안이 얼얼덜덜 천둥가지 아이차.
0: 얼얼덜덜. 재밌네요, 말이.
1: 예, 남보원 씨가 그 외꾸는 선장 분장을 하고 네.
0: 무릉의 아가씨 세 명과 함께 배에서 막 춤을 추면서.
1: 네.
0: 아이, 뭐, 얼음동동, 막 이러면서.
1: 네, 근데 생긴 게 딱 그 네. 쭈쭈바 모양이네요.
0: 맞아요. 요게 네. 아이차라는 삼엽식품에서 1974년도에 나온 건데,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쭈쭈바.
1: 아, 쭈쭈바 그 모양의. 원조거든요.
0: 원조예요.
1: 아, 네. 이 최초의 튜브형.
0: 그렇죠.
1: 네. 튜브형. 그렇게 연필처럼 긴 그런 스타일의 네,
0: 그래서
1: 아이스크림.
0: 펜슬이라고 하더라고요. 튜브형 네. 펜슬, 아이스크림. 요거의 시초는 아이차였다.
1: 아이차였다. 아.
0: 엄청난 지식이 오늘 방출됐어요. 쭈쭈바가 원조가 아니었다라는 말씀.
1: 그렇군요. 네.
0: 그리고 나서 이듬해 네. 삼강이, 네, 삼강이.
1: 드디어 쭈쭈가 나옵니다.
0: 쭈쭈바가 나옵니다.
1: 네.
0: 당시 그 고영 씨 만화에 나오던 고인돌, 이 고인돌 만화의 캐릭터들이 나와서 쭈쭈바를 선전합니다. 땡땡땡땡. 삼강 쭈쭈바.
1: 50원이었대요. 50원.
0: 오리지널.
1: 네, 오리지널. 1979년도 광고인데요. 네. 당시의 쭈쭈바는 50원이었네요.
0: 굉장히 이 주머니에 말이 50원이지 큰 돈이었습니다.
1: 그렇죠. 네. 지금하고 뭐 비교가 안 되죠.
0: 학창시절에는 네. 정말 큰 돈이었고 보통 그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깐부. 깐부를 먹어야 하나 사줄까 말까. 쭈쭈바.
1: 네.
0: 쭈쭈바 하나만 사줘 이러면 야 우리 깐부잖아. 그래야 사줄 정도로 이게 50원이 큰 돈이었어요.
1: 그 당시에는 뭐 용돈이 한 100원 정도 했으려나요?
0: 한 달에.
1: 한 달에 100원이요?
0: 한 달에 100원 아니었어요?
1: 그러면은 쭈쭈바 두 개밖에.
0: 있는 집이라 다르네요.
1: 쭈쭈바 두 개밖에 못 먹잖아요.
0: 2, 3천 원씩 줬나 보다. 용돈을.
1: 아이고야.
0: 용돈을.
1: 저는 용돈의 개념이 네, 잘 없었던. 네.
0: 그때 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거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혹시?
1: 아, 뭐 블랙카드 하나 정도는 뭐 주머니 뒷주머니에 다 꽂고 다니는. 네.
0: 아, 역시. 네. 아, 있는지 귀한 자제 우리 영화 씨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의 흑수저거든요.
1: 그래서 이 아이차를 건너서 쭈쭈바가 네. 됐다가
0: 네.
1: 네. 그다음에
0: 쭈쭈바가 그야말로 정말 공전의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예.
1: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는 게 쭈쭈바인 거 보면은 네. 정말 공전의 대히트를 기록을 했네요.
0: 아직도 나와요. 이 쭈쭈바 형태의 아이스크림은 아직도 나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 다음에 혜태가 막기차. 그리고 롯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차차. 또 빙그레의 전신이 차차차.
1: 아, 다 차로 끝나네요. 네.
0: 샤니의 샤니바. 유사 제품들이 우후 네. 죽순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 아, 차차차, 아차차, 네, 우차차, 뭐
0: 우차차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런 네. 게 다 있었어요 실제로. 네.
1: 아, 재밌네요. 아, 쭈쭈바. 그러니까 차갑다에서 차가 나온 거예요.
0: 아이차, 기가차, 뭐 네. 이렇게 해서 아이차가 이제 오리지널이다 보니까 그 차를 이제
1: 이름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네.
0: 이렇게 대맛의 폭발에 쭈쭈바게 거대 혁명이 일어났던 게. 이제 1981년도
1: 네.
0: 롯데 삼강에서 초코 맛이 나와요. 빠삐코라는 게 등장합니다. 빠삐코.
1: 아, 빠삐코. 빠삐코 정말 많이 먹었었죠. 빠삐코도 고인돌 아니었나요?
0: 네, 이것도. 예.
1: 네.
0: 박수동 화백의 인기 만화 고인돌의 캐릭터들이 용기를 내서 삐뽀 빠삐코 막 이러면서. 네.
1: 맞아요. 이것도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0: 난리 났어요.
1: 아, 네.
0: 요거하고 이 CM 빙가류의 대표적인 스크류바 삑삑 꼬였네 요 노래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빠피코라는 게 또 장안의 화제였어요.
1: 맞아요. 이 스크류바 그 노래 부르시니까 생각이 네. 나네요.
0: 삑삑 꼬였네. 절축날축해.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1983년도에 이 보랏빛 원통 튜브에서 밑으로 위로 쭉 미는
1: 볼라뽀가
0: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뒤를 이어 네? 이제 말씀하셨던 이 컵 뭐지? 더위사냐 네, 이런 게 이제 나오고 따라 나오기 시작한 거죠.
1: 네. 아 그리고 저희가 또 뽕따를 빼놓을 수 없죠. 뽕따.
0: 이건 1991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요.
1: 뽕따? 뽕따가 85년도.
0: 뽕따가 85년도.
1: 네. 빙그레에서 이 하늘색 튜브 뽕따가 나왔죠.
0: 나는 왜 이게 기억이 안 나지?
1: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0: 그러니까.
1: 네.
0: 초코맛, 포도맛, 뭐 소다맛 이런 맛이 있었다는데.
1: 근데 제일 처음에 소다맛 하늘색 뽕따가 나왔죠. 뽕따가
0: 3대 천왕이었다고 하는데 아, 뽕따가 나는 이 뽕따가 왜 기억이 안 나지?
1: 아 뽕따가
0: 80년대가 지워졌어 내 인생에서 어떻게 된 거지? 아,
1: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0: 너무
1: 시간에.
0: 궁금만 했나?
1: 아 80년대 무슨 일이 있었나요?
0: 어떻게 된 거야? 나 뽕따가 기억이 안 나요.
1: 아, 뽕따 지금 뭐 H마트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 야.
1: 네.
0: 그리고 80년대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쭈쭈바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각 반마다 왜 반대항으로 네. 시험 끝나면 막 피구 대회 뭐
1: 축구 대회
0: 관리하고 막 이런
1: 네.
0: 거 하잖아요.
1: 있죠.
0: 그러면은 여기에 상품을 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쭈쭈바였어요.
1: 아하.
0: 쭈쭈바 내길래? 쭈쭈바 내기? 전반 전원 다 사기. 그 당시에 그래? 뭐 예, 반에 막 50명 60명씩 되던 콩나물 학번이었으니까
1: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내나요?
0: 그 돈을 네. 그 경기에 나온 그 반이 다 걷어요. 일단
1: 아하.
0: 무조건 쭈쭈바가 그때 50원이잖아요.
1: 네.
0: 50원씩 다 각출합니다.
1: 아하.
0: 그래서 돈을 모아놔요. 그랬다가 이기는 팀 다 주는 거예요.
1: 그러면은 그 대망의 쭈쭈바를 먹을 수가 있군요.
0: 그렇죠.
1: 음흠.
0: 그래서 이제 반대항으로 피구도 하고 발야구도 하고 이제 많이
1: 야,
0: 그랬었는데
1: 친구들의 그 응원전이 얼마나 열띠었을지 네. 상상이 됩니다.
0: 네.
1: 오 호랑이님도 뽕따를 모르신다고요?
0: 모르신다잖아요.
1: 아 뽕따 뽕따를 모르시다니 한번 드셔보세요.
0: 호랑이님 지금도 마트에 있대요. 있는데 이게 3대 천왕이었다고 하니까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저도 근간에 이제 H마트 가면은 저도 한번 꼭 먹어보려고요, 뽕따를.
1: 네, 맛있습니다.
0: 야, 뽕따도 광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광고를 해주고 있네.
1: 아, 그러네요.
0: 뽕따는 뭐여? 하셨는데. 네.
1: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탱크보이.
0: 탱크보이?
1: 네.
0: 이것도 대맛. 안 먹어봤어.
1: 대맛이 나요.
0: 이야.
1: 보통
0: 난 정말 빙과하고는 뭐 어떻게 된 거야?
1: 배맛은 좀 흔하지가 않거든요.
0: 배를 얼려 먹었다.
1: 그렇죠. 그래서 탱크보이가 이 배맛이 나는 약간 럭셔리한 네.
0: 근데 그런... 또 이게 여름에 배가 들어 많이 드시는 게 네. 시원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냉면에도 배 썰어 넣잖아요. 그러니까요.
0: 맞아. 비빔국수에도 배 넣고.
1: 그렇죠.
0: 김치에도 배를 넣고. 동치미에도 배를 넣거든.
1: 겨울에는 또 배가 정말 제철 음식이긴 한데 여름에 배맛, 그러니까 겨울철 제철 음식이다 보니까 네네. 여름에는 이 탱크보이로 배를 먹는 거죠.
0: 야 이것도 굿 아이디어야. 그 뒤로 네. 배맛이 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아이스크림이. 요게 잘 되니까
1: 네.
0: 누가 또 잘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꼭 옆에다 가게를 내는 스타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한국 사람들은
1: 똑같은 거 따라해야죠.
0: 따라해야죠.
1: 그럼요.
0: 요거 잘 된다 그러면 또 고거 가고
1: 네.
0: 몇발이 굵어져서 너구리 잘 된다 그러면 또 그런 거 신라면은 또 신라면 뭐 이렇게 딱 한국은 항상 그래요.
1: 근데 혹시 토마토 빙과 드셔보셨나요?
0: 토마토가 들어간 빙과가 있어?
1: 그러니까요.
0: 충격적이네.
1: 저는 저 이거 준비하시면서 네 저는 처음 들었어요.
0: 어떤 맛이야?
1: 그러니까 저도 못 먹어봐서 그런 게 있다더라, 있었다더라, 어허. 지금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네.
0: 이름이 뭐예요?
1: 이름이 토마토마래요. 토마토마.
0: 토마토마?
1: 네.
0: 야, 토마토 마시는 분.
1: 그래서 이 토마토 생즙 슬러시 맛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0: 어제 그
1: 토마토 좋아하는 마니아층에 네. 네, 마음을 사로잡았던 토마토마.
0: 아무튼 그 지중해 하나에 토마토가 또 올리브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제 유럽 얘기를 드리면서
1: 네.
0: 유럽 사람들이 그 토마토 막 갈아서 많이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 오지 않았나 싶네요.
1: 아,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0: 그리고 또 거북알 그리고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레임이라고. 설레임 아이스크림.
1: 설레임은 뭐 지금까지도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죠.
0: 네, 이런 아이스크림들. 오늘
1: 설레임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H마트에서 세일하더라고요.
0: 굉장히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1: 꿀팁.
0: 설레잖아.
1: 그러니까요.
0: 설레잖아.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날 특집으로 오늘 추억박물관은 쭈쭈바, 오랜 쭈쭈바 특집으로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쭈쭈바부터 설레임까지 이 흐름이 눈에 싹 이렇게 보이네요.
0: 네. 이렇게 유익한 방송이죠. 한시에 맞다가. 가만히 귀로 여러분의 젊은 시절부터 또 현재까지 오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또 하다 보면 또 좋은 음악들 들으면서 옛날 추억하는 그런 또 멋진 방송, 오늘도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노래도 아마 꽤 오랜만에 들으실 거예요. 한마음 노래들 뭐 갯바위나 이런 노래도 많이 들으시지만 오늘 꿈이와 사랑이 오랜만에 제가 선곡했는데요. 자, 이런 옛 감성, 또 레트로 감성 마음껏 만끽하실 수 있는 한 시간 음악다가 많이 많이 내일 한 시에 청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인데요. 또 저녁 때는 또 썬더스톰도 좀 온다고 하니까, 예, 밖에 나가실 일이 있으면 조심하시고.
1: 어제도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저 깜짝 내렸어요. 놀랐어요. 예,
0: 요즘에 네. 여름에 또 많이들 그런 편이니까, 네. 안전운전 또 하시고요. 내일 이런 또 추억의 이야기들, 즐거운 이야기와 함께 내일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시의 박대방,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령하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0: 한인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펠리세이지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L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통화하면 무슨 얘기부터 먼저 하시게 되나요? 거기는 더워? 여기도 무지 더워. 결국 또 더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네, 입추가 지났는데도 한국은 대프리카 이야기가 나오고 유럽은 40도 폭염, 뉴욕도 습도까지 올라가면 밖에 나가기 싫어지죠. 자, 그런데요, 오늘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더운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더울까? 소는 선풍기 바람을 맞고 돼지는 물을 맞고 어떤 농장은 아예 땅속 50m에서 시원한 공기를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참 별 방법이 다 나오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폭염을 견디는 방법은 결국 비슷합니다. 물, 그늘, 바람. 오늘 2시 더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사는 방법.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끈하고 뜨거운 화요일. 그래도 한바탕 비가 오고 나니까 아침 저녁은 바람도 좀 불어주고 조금씩은 살만하다 소리들이 나오시죠? 바다 VIP

퀴즈. 자,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오늘도 뉴저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비타민 새롭게 입장해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통통한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 누르시고요. 커서 옆에 껌뻑껌뻑하고 있는 커서 옆에 저희 K-Radio 생방송 아이디죠. K-Radio US, K-R-A-D-I-O 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카오톡 창 뜨면요. 거기다가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요. 신청곡 사연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복, 중복을 지나 말복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이렇게 몸 기운, 어떻게든 여러분들 몸 기운 북돋게 하는 좋은 음식들 많이들 드셨나요? 오늘 맛점도 하셨죠?

올해는 유독 여름이 길고 질책에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알고 보니까요, 그럴만한 과학적인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보통 초복, 중복, 말복은 이렇게 열흘 간격으로 찾아오는데 올해는 중복과 말복 사이가 무려 20일이나 벌어지는 월복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타국에 나와서 살다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던 절기나 명절, 뭐 오늘은 뭐 하는 날이지 하는 이런 작은 풍습들이 멀리 나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둘씩 잊혀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멀리 살수록 오히려 그런 날들을 또 더 챙기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입춘에 오늘은 말복이구나 이렇게 달력 한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뭔가 또 음식도 찾아 먹어야 될 것만 같고 또 가족에게도 한마디 건네게 되고 아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작은 날들이 오히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잠깐씩 떠올리게 해주는 것 아닐까도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달력 한번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도 어느새 가을 문턱을 하나 넘고

0: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개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번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개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빌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리디오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2: 아, 왜 아빠 나 한국말 배울 생각을 안 해? 아빠가 뭐 하시는데 봐, 아빠? 아, 의사세요. 잠깐만, 그 뒤에 쌩 외국인은 너 내 말을 알아들어? 어, 뭐야?
0: 전석 매진 신화에 이어 뉴욕 무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바로 그 공연. 재미, 웃음, 유쾌, 통쾌, 속에 뻥 뚫리는 짜릿한 스탠드업 코미디 이상준 쇼가 다시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 토요일 저녁 7시 퀸즈 컬리지 컬든 센터. 뉴욕 한인들을 위한 역대급 웃음 폭탄.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정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하고 있고요.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시고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과학의 밑동네 볼티모어 소식 들으셨을까요? 우리 BTS 청년들, 대한의 정말 멋진 청년들이죠. BTS 청년들이 아주 역사적인 첫 공연을 하는데 오늘이 이제 거기 볼티모어 공연 마지막 날이에요. 하늘도 질투를 했을까요? 기습 폭우에다가 무려 토네이도 경보까지 발령이 돼가지고 그 스타디움 밖에 줄 서 있던 많은 아미 그리고 많은 팬들이 단체로 건물 안으로 대피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날씨 때문에 VIP 사운드 체크도 취소됐다고 하고. 근데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건아들은 달랐습니다. 그 비바람을 뚫고 무대에 딱 올라가서 아주 빗속의 레전드 공연을 패기 있게 딱 펼쳤다고 하니까 진짜 국위 선양이 따로 없는 거죠. 타지에서 이렇게 비를 맞아가며 땀 흘리는 청년들 보니까 또 김지원이가 또 가만히 있을 수만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집에서 아주 뼈가 으스러지도록 24시간 고안에 그 뽀얀 닭곰탕 끓이는 재미에 제가 지금 푹 빠졌는데 아니 이 진한 그 뽀얀 닭곰탕을 그냥 우리 또 멤버들 한 대접 든든하게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랄까요? 사심 아니고요. 흑심 아니고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아무튼 자 오늘 밤이 드디어 볼티모어 마지막 공연인데 우리 뉴욕주저지 한인들의 기운을 모아 모아서 또 오늘은 마지막 공연인 만큼 날씨 쨍쨍하길 바라면서 안전하게 무대 뿌시고 오라고 응원해주고 싶네요.

겨울에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거의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가기가 어렵죠.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통화하다 보면은 여기도 그랬다, 거기도 어떠냐 이런 얘기 콕 하게 되는데, 특히 대구 있잖아요. 대구. 대구는 여전히 또 유명하잖아요. 대프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프리카.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쳐서 만든 말인데 얼마나 더우면 도시 이름에 아프리카까지 붙였겠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게 꼭 대구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유럽도 그렇고 뉴욕, 뉴저지도 그렇고 기온도 기온이지만 습도까지 높아가지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바로 샤워부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즘 세계 곳곳이 말 그대로 폭염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참 신통방통하게도 입추를 지나고 나니까 이... 입추를 지나기도 했지만 그 짧은 폭우가 또 몇 번 있었죠. 그러고 나서 그럴까요? 아침 저녁에는 좀 살만하다 싶은 말이 좀 나와요. 바람이 좀 불어주는 것 같죠. 그래도 한낮은 아직까지 여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사람도 이렇게 더운데, 맞아요, 우리 또 동물들도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축사에 있는 애들도 그렇고, 또 걔네들이 건강해야지 우리 또 건강한 식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건강을 또 책임져주는 아이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덥다 싶으면 에어컨도 켜고 선풍기도 틀고 시원한 카페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 소나 돼지, 닭 같은 가축들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세계 곳곳의 농장에서도 이 동물들을 위한 여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소에게 물을 뿌려주고 또 선풍기를 틀어주기도 하고요. 또 돼지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해주고, 또 몸을 식힐 수 있도록 물이나 진흙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돼지 같은 경우는 이 진흙 목욕 엄청 좋아한대요. 닭에 있는 축사는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환기를 또 자주 해주는 게 중요한 관리 포인트라고 하고요. 결국 동물들도 물, 그늘, 바람이 사람과 똑같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제주도에 또 아주 재미있는 돼지 농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주도 하면 또 그 돼지고기 그 오겹살, 이제 멜젓에다 찍어 먹는 거 정말 맛있잖아요. 아무튼 여기에 아예 땅속을 이용한다고 해요. 돼지 축사를. 땅을 한 50m 이상 가까이 파서 파이프를 넣어놓고 그 땅속에 시원한 공기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럴 때 밖은 한 35도 정도이지만 이 돼지들이 지내는 농장 안은 27도를 안 넘는다고 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땅속의 열기가 일종의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건데, 참 기발한 것 같아요. 우리는 더우면 에어컨을 켜는데 이 농장은 에어컨? 잠깐만, 땅속에 시원한 공기가 있는데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셈인 거죠. 게다가 전기 사용량도 줄일 수 있으니까 더위도 잡고 에너지 비용도 아끼는 거죠. 와, 이거 사람한테도, 사람들이 사는 이 그 집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물론 제주도에서는 지하수 오염 문제 때문에 지하공을 새로 뚫는 걸 제한하고 있어서 모든 농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여러 가지로 참 생각해 볼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기후가 점점 더워지면서 또 사람도 새로운 방법을 찾고, 또 농장도 새로운 방법을 찾고, 또 동물들도 나름대로 더위를 견디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력을 보니까요, 벌써 입추가 지났잖아요. 입추는 가을이 시작된다는 뜻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뭐 가을이 시작됐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직 많이 덥죠. 자, 한국은 폭염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뉴욕과 뉴저지도 아직은 한여름입니다. 그래도 맞아요. 아침 저녁은 아직 바람이 선선하게 좀 불어주는 것 같고, 새벽녘에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은 해가 조금씩 짧아지는 걸 보면 계절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야들은 참 부지런하구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도요, 지나갑니다. 우리도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자, 대프리카도 뉴욕의 찜동 더위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돼 있죠. 오늘 오후 2시 김철인 2시의 비타민과 함께 시원한 물 한 잔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요. 목마른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더위에 너무 지치지 마시고요. 잠깐이라도 비타민에서 쉬고 가세요.

0: 비어제 스튜디오에서 방송 생방송 끝나고 이런저런 작업 끝내고 한 5시 넘어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한 5분 정도를 비를 쫄딱 맞았어요. 아 정말 날씨가 버라이어티 했죠. 오전에 내내 점심때까지도 해가 그렇게 쨍쨍 내리쬐더니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우르르 쾅쾅 비가 아주 무섭게 쏟아지면서 쾅쾅 천둥번개까지. 맞아요. 예보를 제가 해드렸었잖아요. 어머 속으로 나는 분명히 예보를 미리 보고 말씀드린 거가 맞는데 괜히 내가 맞춘 양 어머나 작도 탔나 막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길이 정말 우산이 없었기 때문에 쫄딱 맞고 갔어요. 아이 또 오랜만에 이렇게 비를 홈빡 맞고 젖어보니까 이게 또 묘한 카타르시스라고 할까요? 이런 게 오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추천을 해드려봐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 비 맞아본 적 계세요?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이거 나쁘지 않더라고요.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시험료 수박해당 5불99, 자매 박스당 12불99, 매추 금 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프레시한 오이 100당 99장, 냉동 우산 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 갈비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라이프의 시작 900년까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프로싱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루바드 92984509958 92984509958 8월 한 달 세일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선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올 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면과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를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품 문의는 718-500-3350, 201-500-3350.

네, 요즘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ready, cool라는 말이 대세래요. 영어로 ready가 준비됐다라는 뜻이잖아요. cool가 핵심이라는 뜻. 요게 이제 붙여져서 ready, cool. 그러니까 뭐든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놔야 마음이 편하다. 이런 뜻이죠. 세상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까 실패를 안 하려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삶의 어떤 방식인 거죠. 생각해보니까 어제 기습 폭우 겪고 나서 또 오늘 가방에 3단 우산 하나씩 찔러놓고 출근하신 우리 청취자분들, 이게 완전 레디코 그 자체인 거죠. 남은 오후도 여유롭게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오후 2시에 돌아올게요. 2시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동포 여러분, 오는 8월 15일 뜻깊은 광복절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플러싱 150가 디모스 연회장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함께 뉴욕 한인회 세종역사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한국역사능력평가시험이 열립니다. 오전 11시 경축식과 점심 식사 후 시험이 진행되며 예상 문제집은 당일 현장에서 직접 나눠드리니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일반 성인은 한국어 30문제, 초중 고교생은 25문제로 진행되며 각 부분 1등 $1,000, 2등 $500, 3등 $300, 장려상 10명에게는 $50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의 중요성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일깨워줄 이번 행사에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뜻깊은 광복절을 만들어보세요. 문의전화 뉴욕 한인회 212-255-6969 212-255-6969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죄송한데요. 실례지만 딱히 잘못한 일도 폐 끼칠 일도 아닌데 입버릇처럼 묻곤 합니다. 이래놓고 진짜 사과를 해야 할 순간에는 입이 안 떨어집니다. 죄송한데 100번을 해도 미안해 한 번. 이것이 어렵네요. 습관 같은 죄송함은 나를 지키려는 말이고요. 진심이 담긴 미안함은 나를 내려놓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거울수록 내려놓을 무게도 커서 더 어렵고요. 그래도 할 땐 해야죠. 사과. 아, 요즘 같아선 날씨한테도 사과를 받고 싶어지는데요. 거미가 대신 사과하네요. 미안해요.

0: 죄송합니다. 미안해.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과 더 못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특히 엄마한테 그러네요. 정작 중요한 사람, 엄마는 물론이고 남편이나 내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직장 동료한테도 좀 그렇고요. 오히려 생판 모르는 남한테는 아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그런대로 잘하는 편인데 왜 유독 가까운 사람한테는 못하는지. 특히 남성분들이 더한 것 같죠. 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이 사과. 물론 엄마나 남편한테는 아직도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미안해라는 말을 잘하는 편이고 직장 동료나 친구들, 동생들한테도 진짜 내가 실수했을 때는 정식으로 사과를 합니다. 또 고맙다는 말도 비교적 잘하는 편이고요. 그런데도 엄마나 남편한테는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사랑한다는 말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말도 다 어떻게 보면 습관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 해버릇한 사람은 커서도 잘하는 편인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잘 안 하고 잘 안 들은 사람들은 커서도 절대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를 정말 사랑하는데도 사랑한다는 말 잘 안 나와요. 쑥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참 자주 했어요. 저처럼 되지 말라고. 근데 정말 지금도 제 아이들은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잘해요. 또 죄송하다는 말도 잘하는 편이고 허그는 주로 제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진 그래도 잘 해주는 편입니다. 아들인데도. 이런 것이 가정교육 아닌가요?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보는 앞에서 책을 좀 많이 읽을 걸 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뉴욕에서 방송할 때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책 읽으면서 이 책 다 읽으면 다음은 무슨 책을 읽지? 이랬는데 이제는 드라마 보면서 이 드라마 끝나면 다음엔 무슨 드라마를 보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아, 못하겠어요. 일단 책방 자체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유튜브에 들어가면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이래서 서면 앉고 싶고 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편안함을 찾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끝없는 게으름을 표현한 아주 친숙한 속담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이 한번 게을러지면요 한두 끝도 없어지잖아요. 생각만 하지 말고 올 한 해도 계획했던 거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다이어트 결심하셨던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심기 일전하셔서 짬짬이 운동도 하시고. 어떻게 사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게으름까지 왔네요. 와 정말 오늘 날씨한테도 사과받고 싶어지는데요. 이른 아침에 비가 와서 오늘은 좀 날씨가 괜찮으려나 했는데 아 아닙니다. 입추도 지났건만. 오늘은 2026년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릴 거고요. 지구촌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신 카톡 사연 소개해드릴 거고요.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오늘은 로이체 보안관님 대신 미주 한인 경찰협회의 우리 조셉 오 회장님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어떤 폴리스 스토리를 들려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상하면 역시 자원반적 정보하면 역시 자원반적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넘어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단야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Κυριακή. Monjo, 영국의 날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 전국의 거의 4분의 3이 심한 가뭄인데 8월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돼 더 큰 폭염과 가뭄이 닥쳐올 것이라고 국가 가뭄 그룹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영국의 정부 관리들, 규제 당국, 물 관련 기업들, 농업 단체들로 구성이 된 국가 가뭄 그룹은 어제 합동회의를 마친 뒤 경고를 발령했는데요. 그 내용은 영국의 모든 지역에서 수자원 고갈의 압박을 받고 있고요. 농업, 공공물자, 항해, 환경 분야에 대한 피해도 증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중부와 동부 지역까지 가뭄 지역으로 추가 편입이 되었는데 이로써 전국의 71.3%가 이제는 급속히 가뭄 지역에 편입이 된 셈이 됐습니다. 이번 가뭄은 강수량은 바닥을 치고 기온은 급상승하면서 발생하는 급성 돌발성 가뭄이라고 하는데 이로써 영국은 이제 4,500만 명이 가뭄지대에 살게 되었고 그중 2,700만 명 이상은 물 사용량에 심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난 7월에 190년 만에 최악의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기후가 닥치면서 생겨났는데 8월 들어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도 기대치의 단 5%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도 더 건조한 날씨와 한발 경보가 있을 것이며 심한 폭염도 다시 닥칠 것이라고 예보했는데 현재 가뭄 상황은 더 악화 중이고 앞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양의 지속적인 강우가 있기 전까지는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날씨는 농업 부분에서는 사형 선고나 같다라며 정부는 이 때문에 농업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더욱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국의 수자원부 장관도 이번 여름은 농민들에게 유독 잔인하다. 우리 농민들은 기후변화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뭄과 홍수가 점점 더 많이 심하게 이들을 공격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외 사상 최저 수준으로 수위가 내려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도 이 강바닥이 드러나며 즉석 파티장으로 변해 온라인에서는 색다른 행사라는 반응과 자연재해를 즐길 때냐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지 사진 작가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를 했는데요. 영상에는 머르기트 다리 아래 드러난 강바닥에 사람들이 모여 즉석 파티를 벌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에 달린 댓글에는 자연스럽게 생긴 공간을 활용한 멋진 행사라는 반응과는 다르게 다른 이용자들은 유럽의 여름을 바꾸고 있는 극심한 가뭄을 보여주는 자연재해 현장에서 파티가 벌어지다니 끌끌끌 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저수위를 알리는 상징으로 꼽히고 있는 기근 바위는 다뉴브강 수위가 매우 낮아질 때만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암초라고 하는데요. 유럽 우주국은 중부 유럽의 극심한 가뭄으로 헝가리 다뉴브강 수위가 기록적으로 낮아졌다고 설명을 했는데 위성사진에서도 지난해 8월과 비교해 볼 때 올해 강폭이 유독 줄고 모래톱과 주변의 마른 지역이 넓어진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낮아진 수위는 강바닥에 묻혀있던 과거의 흔적까지도 드러냈는데 머르키트 다리 보수 설계에 참여한 건축가는 과거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부다페스트에서 쓰던 금속 쓰레기통과 1876년 다리 건설 당시 가설 구조물로 추정되는 기둥 잔해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빠진 다뉴브강은 한편으로 새로운 야경 이렇게 물이 빠진 다뉴브강은 한편으로 새로운 야경 명소가 됐고 이번에는 파티 장소로도 이용이 됐는데 같은 강바닥을 두고 누군가는 잠시 열렸다 사라질 도시 공간으로 즐겼지만 다른 이들은 심각한 가뭄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같은 사물을 보고도 또 겪어도 보는 시각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봅니다. 같은 날씨를 두고도 누군 더워서 좋고 또 누군 더워서 너무 싫고 하잖아요. 아무리 더운 것이 좋다곤 해도 어제 오늘은 정말 밉네요.
어제 오후 4시경부터 워싱턴 DC와 바로 인접한 모든 교외 지역에는 시속 60마일 상당의 강풍과 심한 뇌우로 나무가 쓰러지고 주택이 파손됐으며 이 지역 수천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메릴랜드주 게이더스버그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비계가 느슨해지면서 건설 노동자 2명이 약 9층 높이에 매달려 있다가 강풍에 휩쓸렸다고 몽고메리 카운티 소방 및 응급구조대가 밝혔는데 다행히 작업자들은 아파트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흐린 날씨와 이른 비는 오후 늦게 발생할 수 있는 악천후의 위험을 다소 완화시켜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예보 내용은 충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산을 준비하고 폭풍우에 주의해달라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워싱턴 DC 지역 대부분은 5단계 중 1단계의 악천후 위험 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며 강한 폭풍으로 인한 주요 위협은 역시 돌풍입니다. 오하이오 밸리와 버지니아 남서부 지역에는 더욱 광범위한 강한 폭풍이 예상돼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하셨다면 날씨를 다시 한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은 구름과 햇볕이 섞인 날씨에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소나기와 천둥, 번개는 저녁까지 이어지다가 밤사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폭풍이 같은 지역을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곳에서는 국지적인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불안정한 날씨 패턴이 주중까지 이어지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소나기와 뇌우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강한 폭풍이 발생할 경우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느리게 이동하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낮아지고 습도도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소나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재 기온 88도, 섭씨 31도, 바람은 서북서풍으로 부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 9로 매우 높습니다. 오늘 밤은 부분적으로 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곳곳에 소나기 또는 뇌우가 발생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0도, 섭씨 20도대이며 바람은 서풍으로 잔잔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수요일도 부분적으로 맑겠으나 산발적인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바람은 서풍으로 불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목요일 또한 부분적으로 흐리고 소나기 및 뇌우 가능성 있지만 매우 낮고요.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로 역시 매우 덥겠습니다. 늦은 밤에 소나기 예상되고요. 바람은 가볍게 불겠고요. 하지만 변화는 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또한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의 소나기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에서 90도 사이로 역시 덥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이번 주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9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이 노래는 전설적인 프로듀서이자 가수인 리 헤이즐우드가 1966년에 작사 작곡해 수지 제인 호큼과 듀엣으로 부른 곡입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버전은 1967년 리 헤이즐우드가 낸시 시나트라와 듀엣으로 발표한 버전인데요. 낸시의 달콤하고 고혹적인 목소리와 리의 낯설고 거친 바리톤 음색이 데뷔를 이루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사는 한 남자가 실버 스퍼스, 은박 박차를 싣고 마을에 들어왔다가 한 여인의 유혹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박차, 스퍼스는 승마용 구두 뒤꿈치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달려있는 쇠붙이인데 이것으로 말에 배를 차서 빨리 달리게 하곤 하는데 뭔지 아시겠죠? 여자는 남자에게 딸기, 체리, 그리고 봄에 피는 천사들의 화음으로 만든 썸머 와인을 마시자고 제안합니다. 이 와인에 취해 잠든 남자는 깨어보니 여자는 사라지고 그의 은박 박차와 돈마저 몽땅 챙겨 떠난 뒤였는데 남자는 허탈해하면서도 여전히 그 썸머 와인의 달콤함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그렇다고 이 노래는 단순한 술 이야기가 아니라 은유적인 의미가 많은 해석이 따르는데 일단 썸머 와인은 유혹, 사랑, 성적 경험, 다시 말해 남자를 유혹한 다음 결국 이용하는 판무 파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노래 속 와인이 약물이나 환각적 경험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곡을 쓴 리 헤이즐우드는 평소 서부극의 정취와 사이키델릭한 감성을 결합하는 것을 무척 즐겼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곡에서 은박 박차라는 소재를 통해 카우보이 같은 전통적인 남성과 치명적인 유혹의 대립을 그렸다고도 할 수 있는데 당시 서부 사나이에게 박차는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 속 여인은 남자의 용맹함이나 외모가 아닌 그가 가진 값비싼 물건에 눈독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얼핏 들으면 단순한 로맨스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달콤함 한정에

0: 듀엣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는 Summer Wine. 컨트리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미되며 마치 한 편의 짧은 서부 영화를 보는 듯한 시네마틱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낸시 시나트라의 부드럽고 몽환적인 보컬과 리 헤이즐우드의 묵직한 바리톤 보컬이 마치 대화처럼 교차하는 구성은 이후 수많은 남녀 듀엣곡의 교과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영화 같은 편곡과 느린 템포 음악은 노래 전체가 꿈 같은 느낌의 약간 어둡고 관능적인 분위기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서부극 느낌의 기타 연주와 스트링, 오케스트라를 이용한
1: 최고의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음악 구성을 두고 스파게리 웨스턴 분위기의 팝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른 리 헤이즐우드는 스스로를 카우보이라고 칭하며 컨트리 음악에 몽환적인 사운드를 입히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했는데 자신의 낮고 읊조리는 듯한 목소리를 낸시의 맑은 목소리와 대비시켜 음악적으로 미녀와 야수 같은 구도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들으셨을 때 눈치채셨겠지만 낸시 시나트라는 전설적인 가수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사실 그녀에게는 큰 짐이었다고 합니다. 1965년 낸시는 리를 만나면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리가 써준 노래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기록하면서 그녀는 단순히 유명 가수의 딸이 아니라 당당히 아티스트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워낙 좋아 연인 사이가 아니냐라는 추측도 많았지만 훗날 낸시 말에 의하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플라토닉하고 비즈니스적인 관계였다고 그리고 리 또한 그녀의 커리어를 설계한 기획자이자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데요. 리 헤이즐우드는 여러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으며 낸시 시나트라도 1960년 초반 토미 샌즈와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고 1970년에 휴 램퍼트와 결혼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전설적인 프로듀서이자 가수인 리 헤이즐우드와 20세기 미국 대중음악과 문화계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가수이자 영화배우인 프랭크 시나트라의 딸 낸시 시나트라가 불러 많은 사랑을 받았던 썸머 와인 먼저 원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리 헤이즐우드와 낸시 시나트라의 썸머 와인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한국 포크사의 가장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천상의 혼성 듀오 또아의 무아. 이들은 청아한 목소리와 청순한 이미지로 한국의 존 바이즈로 평가받았던 박인희와 감성적인 분위기와 깊이 있는 음악성을 겸비한 이필원 듀오가 결성이 된 두아의 무아가 번안해 부른 썸머 와인. 바로 오늘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아의 무아는 너와 나라는 의미를 지닌 불어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박인희의 천사와 같은 목소리와 감미로우면서 우수에 젖은 듯한 이필원의 목소리는 당시 혼성 듀오 최고의 하모니를 선사했는데요. 먼저 가수 이필원은 그룹 미도파스를 탈퇴 후 당시 미도파살롱 사회자였던 박인희와 함께 포크 듀오 또아의 무아를 결성하게 되는데 당시 가요계의 흐름이었던 해외의 유행가를 번안해 클럽 연주를 펼쳤던 이들은 70년 첫 앨범을 발표하는데 이 앨범은 향후 한국 포크사의 가장 아름다운 듀엣 앨범이라는 평과 함께 변함없이 포크팬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당시 LP 발매 이후 CD로 복각이 되지 않아 많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리퀘스트를 받았던 이 작품.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이 된 순수하면서도 추억이 담긴 소박한 사운드를 이필원의 우수에 젖은 감성과 박인희의 청아한 목소리로 재현해낸 진정한 명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원곡을 더욱 신비롭고 아름답게 재현한 스카보로의 추억을 시작으로 이필원의 자작곡이자 앨범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곡 약속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번안곡 Summer Wine과 같은 천상의 하모니가 담긴 곡 무엇보다 존 바이즈가 불러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명곡이죠. 도나도나를 원곡에 못지않은 순수함으로 재탄생시킨 박인희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한국 폭 음악의 교과서이자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자랑하는 또아의 무화가 번안해 부른 썸머 와인 들어보시겠습니다.

0: 하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에서 한때 중독과 질병의 상징이었던 니코틴이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높여주는 일명 바이오 해킹 도구로 확산하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전문가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오 해킹 전도사가 주최한 비욘드 바이오 해킹 행사장에는 과일향과 민트향이 나는 니코틴 파우치를 직접 시연하려는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웰리스 영향력자와 성공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니코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바이오해킹 전도사는 니코틴은 바이오해킹 분야에서 가장 오해받는 화합물 중 하나다라며 담배와 의약품 등급의 니코틴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태우는 담배와 떨어진 니코틴이 뇌 수용체와 결합을 해 인지 능력을 촉진한다며 본인도 몇 년째 비연소 니코틴 제품을 쓰고 있는데 보통 2에서 5mg 정도의 소량을 쓰고 주로 집중해서 일하기 전이나 중요한 대화를 하기 전에 쓴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몰린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도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니코틴 파우치를 무료로 나누어주고 사무실에 향이 첨가된 제품을 갖춰주고 있는데 유명 피트니스 전문가 또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일명 ADHD 관리와 뇌 보호를 위해 니코틴 껌을 쓴다고 공개했습니다. 유명 방송인 몇몇도 대표적 니코틴 선호자로 꼽히고 있으며 앤드류 허버먼 스탠퍼드 의대 교수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도 니코틴 예찬이나 사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니코틴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신이 주신 화학물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신생 기업들은 니코틴을 흡연 대체제를 넘어 능률 향상 도구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관련 업체에서는 정신과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며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승자들의 움직임에 동참하라라는 문구가 걸려있기도 하는데요. 의학계에서는 니코틴의 인지 개선 효과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며 선을 긋고 있기는 하지만 신경학 전문의 말에 따르면 니코틴은 단기적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파인스타인 연구소 역시 관련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동물 연구 결과를 보면 메커니즘도 그럴듯하지만 모든 경우에 효과가 있다는 걸 일관되게 입증하지는 못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큰 게 뭐요. 백해무익한 니코틴이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 아니여 시방이? 아이고 그놈의 집중력과 인지 능력만 높아지면 뭐요. 배가 썩어 문드러지는디 죽어 집중력 높이려다 죽는다고. 제13호 태풍 돌핀이 중국에 상륙한 가운데 쭈꾸미 한 마리가 바람에 날려 창문에 붙은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장성 위안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자오 씨가 4층 건물 창문에 붙은 작은 쭈꾸미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위안시는 동중국해와 맞닿는 저장성의 해안도시로 일대에 거주하던 쭈꾸미가 강한 바람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쭈꾸미가 발견된 건물은 바다에서 약 1km 떨어져 있었으며 목격된 지점은 지상으로부터 약 10m 높이였고 발견했을 당시 쭈꾸미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쭈꾸미는 현지에서 흔히 보양식 재료로도 이용이 되고 있으며 장수성 및 저장성 일대에서는 밀물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의 왕차오라는 이름까지 붙여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목격자는 쭈꾸미를 목격한 순간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 SNS에 올린 것이었고 영상은 66만 개 이상의 좋아요와 185만회 이상의 공유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날아다니는 쭈꾸미, 태풍이 가져온 기념품이라며 농담 섞인 반응을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양식장에서 기르던 개체가 날라온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양식장이고 바다구만요. 아 일단 자다 깨니 쭈꾸미가 생겼다는데 아이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요? 무엇이 중요? 쭈꾸미인데.
0: 비행기를 놓친 여성 승객 두 명이 공항 활주로에 난입을 해 비행기 이륙을 막아서는 소동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 여성 승객 두 명이 활주로로 뛰어들어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막아선 사건을 보도했는데 해당 영상 속 두 여성은 손가방을 들고 활주로 위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간 후 후진 중이던 여객기의 조종사를 향해 멈추라며 손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상황을 목격한 공항 직원이 즉시 관제탑의 상황을 알리고 제지에 나섰으나 여성들은 오히려 직원과 고성을 지르며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고 이어 출동한 공항보안 요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되어 활주로 밖으로 끌려 나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탑승 수속 시간이 늦어 비행기를 놓치게 되자 안내를 무시하고 직접 활주로로 난입을 해 비행기를 멈추려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결국 이들은 예정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고 항공권을 다시 예매해야 했다고 합니다. 현지법에 따르면 활주로 무단 침입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최소 45파운드 약 8만 6천 원에서 국제선 관련 위반 시 최대 260파운드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비행기를 멈추기 위해 활주로로 난입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5월에도 모스크바의 한 공항에서 탑승을 놓친 한 남성 승객이 그대로 활주로로 뛰어들어 움직이던 비행기를 막아서는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 남성은 30파운드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1: 아니 무슨 비행기가 버스도 아니고 말이오. 요샌 버스도 소리치고 난리를 쥐게도 안 세워주오. 아이 뭘로? 비행기는 일단 문 닫으면 끝이오. 대통령 헤레비가 와도 안 열어준다니까. 아이 지가 두 번 경험했잖요.
0: 호주의 한 도서관에서 약 150년 전에 빌려간 책이 벽난로 속 벽돌에 갇혀 있다가 최근에야 돌아왔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그리스 고대 유물을 다룬 책 한 권이 약 150년 만에 호주 공공도서관에 반납됐는데 책을 반납한 주민은 최근 집을 리모델링하다 밀폐된 벽난로 속 차 상자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도서관의 관장은 지난주 해안마을 키아마의 도서관으로 이 책이 반납됐다고 전했는데 이렇게 오래된 책이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책을 발견한 77세 주민은 자신의 고조할아버지가 이 책을 빌려간 것으로 추정한다며 그분은 그 무렵 그 오두막에 살고 계셨고 자식들은 아마 너무 어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1872년에 문을 열었고 1858년 출간이 된 아테네의 고대 유물은 약 1000권 규모였던 초기 소장 도서 중 하나였으며 개관 후 몇 년 뒤 분실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연체료는 약 2만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는 책 표지 안쪽에 적힌 개관 당시 규정, 즉 주당 3펜스였던 영국식 연체료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데요. 다만 1870년대 대출자 기록은 소실된 상태이며 안타깝게도 이 책에는 마지막 대출자가 누구였는지 알려주는 내용조차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책을 반납한 주민 역시 당시 키아마 시의회 의원을 지낸 자신의 조상이 왜 책을 반납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반납된 책은 도서관 지역 역사 자료실에 전시될 예정이며 도서관 관장은 이 책이 다시 대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책이 반납되기까지 또 150년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1: 이렇게 중요한 책이라면서 어찌게 당시 도서관에선 난리가 나도 났을 텐디. 아무래도 돌려준 맴이 없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아이 대출여준 사람하고 짜고 말이오. 아이 얼마 전에는 뭐 몇백 년 있다 돌려줬는데 돈까지 줬다고 하는데. 아니 어찌게 이자는 돈 안 주나? 응? 너 미리니까.
0: 오는 14일부터 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KCON LA 2026에서 1728년에 만든 한글 노래 모음집인 청구영원이 소개가 됩니다. 채속 시저로 만든 신곡 내 마음 한 조각 뮤직비디오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립한글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주최하고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6 한글문화상품 및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계기로 K-CON LA 2026에서 한글문화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부스는 1728년 K-POP 한글 노래 모음 청구영원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조 모음집인 청구영원을 바탕으로 준비했는데요. 책 속에 한글 노랫말 580수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거나 수록 시조를 활용해 만든 곡 내 마음 한 조각 뮤직비디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곡은 정철의 내 마음 베어내어, 제너머 성권농 집에, 김광옥의 봄바람 슬쩍 불어가 하나의 서사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루 3회 외국인 관람객 이름을 한글로 적어주는 엽서 만들기 행사도 진행이 되는데 관장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을 맞아 K-POP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청구영원을 오늘날 노래로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한글 문화유산이 시대와 국경을 넘어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 콘텐츠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네요.
1: 청구영원 시조집 중에 아 순간을 노래하네 라는 곡이 있던디 김보라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그때야 임그린 내 병이 나을 수도 있나니.
1: 끝 대사가 너무 멋있죠. 여기서 잠시 청구 영원에 대해 잠시 부연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숙종, 그러니까 1700년대 때에 정리되어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정리한 사람은 김천택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가계기자 시인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워낙에 시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분이라 시경이라는 예전 중국의 고소 300편을 거의 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분의 신분은 포도청의 군관, 그러니까 포교였는데 여항이라고요. 당시 백성의 살림집이 모여있는 마을이나 거주지나 생활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곳 사람들이 아주 활발히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한양이 도시로 구축이 되어가는 과정에 유흥 문화가 아주 꽃피게 됐던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뭐 중인 출신이든 하급 관리든 본인들이 원하는 취미 활동 모든 유흥 문화가 발달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이 김천택이라는 분도 시에 그러니까 소위 꽂혀서 그 당시의 시조나 그 예 시조들을 정리해서 편찬이 된 책이 바로 지금의 청구영원인 것입니다. 그는 궁중연에 불려가 귀족들 앞에서 노래도 했고요. 그의 가사는 백성들 사이에서 입으로 입으로 전해졌고요. 시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아마 이 노래는 아실 거예요. 동창이 발가 아, 고등학교 때 배운 시조인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이 밖에도 청산의 사르리라, 머루랑 다래랑 먹고 바위에 앉아 시름을 잊으리라. 아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노래일 거예요. 그런 그가 만든 노래들은 훗날 청구영원이라는 노래집에 실려 조선의 대중음악처럼 불리게 됩니다. 그의 시조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멜로디가 흐르는 시였습니다. 조선의 첫 싱어송라이터이자 음악으로 시대를 기록한 사람, 그의 이름은 바로 김천택. 조선의 가객, 그의 노래를 바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기 워싱턴에서 봤으면 좋겠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기회가 되면 또 이런 시조 들려드리는 시간 라라랜드를 통해서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4: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는 부모님과 교사, 상담사, 교회 리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뉴스 멘탈 헬스 퍼스트에이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8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신호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이며 타 주민은 $40 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fccgw.org 워싱턴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703-761-2225 703-76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첫 곡은 진성이 문을 엽니다. 안동역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보내주신 우리 복별님, 마음의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감사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기도문 보내주셨는데요.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마음과 몸의 행복으로 가득 채우고 새날을 맞아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모두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은 언제고 현실에 가깝게 이루어지나니 항상 긍정이 가득한 꿈의 삶이 되시길. 그러시면서 에드윈 홉킨스의 오 해피 데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노래에 반전이 없네요. 정말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우리 또 복별님 때문에 또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이 곡도 좀 상당히 긴 곡이에요.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는 계속 후렴구가 반복이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오 해피 데이, 즐거운 날 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골드님께서 글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글은 손안의 행복이라는 글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손 안에 있는 행복은 작게 봅니다. 그러면서 늘 더 큰 행복, 더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 큰 행복을 쫓다 보면 지금의 행복마저 잃고 맙니다. 행복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떠난 뒤에야 그 행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고 후회합니다. 지금 있는 행복을 크게 보십시오. 이 행복이 내 삶을 지탱하는 힘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다른 행복도 찾아옵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내 손 안에는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그 행복이야말로 내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이 아내의 63번째 생일이시라고요.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결혼하기 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킨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신청하는 이 찬양이 작은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위안이라뇨. 큰 위안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 골든님 모르시죠? 뭐 값비싼 백이나 뭐 화장품, 옷 이런 걸 선물해서 우리 아내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물론 싫지는 않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남편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 마찬가지로 남편분들도 아내가 알아주면 너무 좋으시잖아요.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그 누군가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나를 알아준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골든님 아내 되시는 분 63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0: As veterans, we're no strangers to helping others.
1: That's what we were taught, service before self.
0: But we do have one question for the veterans listening.
2: When is the last time you reached out for help?
0: If you or someone you know needs resources, whether it's for stress, finances, employment, or mental health, don't wait. Reach out.
2: Find more information at va.gov/reach. That's va.gov/reach.
3: Brought to you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d Council.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N&B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B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5: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4: 703-354-1950 703-354-1950.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8: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7: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8: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7: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8: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9: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9: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처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매주 이 시간 우리 로이처의 보안관님이 폴리스 스토리에 관한 이모저모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LA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현재 미주한인경찰협회의 회장이시죠. 우리 오영조 조셉 오 회장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0: 네네네. 아니 근데 얼핏 로이체 보안관님하고 좀 인상이 비슷하세요.
1: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0: 아 그러시구나.
1: 친하죠.
0: 그럼 로이체 보안관님이 현재 미주한인경찰협회 부회장님이시군요.
1: 네.
0: 근데 지금 우리 조셉 오 회장님 그 전에는 법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수사팀장으로서 미 워싱턴 경찰청에도 계셨더라고요.
1: 네.
0: 근데 지금은 어떻게 리타이어를 하신 건가요?
1: 그쪽에서 리타이어를 하고 네? 지금은 우리 부회장하고 같이
0: 네네.
1: 저 라우든 카운티 보안국에서 경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로이체 보안관님도 사실은 리타이어 하시고 다시 일을 하시게 되신 거고 우리 조셉 오 회장님도 마찬가지신가요?
1: 네. 우리 부회장은 한 6년 반 전에 Fairfax County 경찰청에서
0: 네.
1: 리타이어하고 네. 라우든 카운티로 왔고 저는 한 5년 전에 워싱턴 경찰청에서 리타이어하고 라우든 카운티 보안청으로
0: 오셔서 미주 한인 경찰협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거군요.
1: 네.
0: 그러면은 어떻게 보안관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뭐 박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수사 팀장님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현직에 계시는 미주 한인 경찰협회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어떤 분들은 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0: 네네.
1: 어떤 분은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0: 아, 예.
1: 그러니까 편하실 대로 부르세요.
0: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미주한인경찰협회 회장님으로 계시니까 지금 현직 직함으로서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이 방송 어떻게 보면 첫 시간인데 먼저 미주한인경찰협회라는 것이 어떤 협회인가요?
1: 저희는 한인경찰들 그러니까 혼혈 한인경찰관도 있고 미국 경찰관인데
0: 네.
1: 한인 피를 이어받은 경찰관으로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미국 경찰관 말합니다.
0: 아, 그러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한국 분이시고 그런 부모님한테 태어난 자녀가 경찰이 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 그런가요?
0: 거의 모이면은 한국말로 하겠네요?
1: 콩글리시로 하죠.
0: 아, 콩글리시예요.
1: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0: 아, 예예예. 예, 예.
1: 뭐 비빔밥처럼 섞어 먹기도 하고.
0: 그러시군요.
1: 뭐 편하실 대로 하면
0: 예,
1: 되죠.
0: 예예예. 예. 그러면 이 미주한인경찰협회가 어떻게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까?
1: 네. 저희들이 보통 4개월, 4분기로 나눠가지고 임원들끼리 만나는데 그리고 그 우리 경찰 회원이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200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찰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0: 네네.
1: 그 비번인 날도 다르고
0: 음흠.
1: 그래서 모일 한 번.

0: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어려운 무슨 일이 있어서 공적으로 어렵든지 사적으로 어려우면은 네. 거기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저희들이 서로 돕고 그리고 많이 위로가 됩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떤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지.
1: 보통 경찰관 자녀들이 대학 진학할 때 저희들이 그 금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 마련을 하고 그렇습니다. 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와우. 9월 15일 날 네네. 우리 경찰협회에서 그 골프 대회를 합니다.
2: 아, 9월 15일 날 작년에도 네. 했었죠?
1: 아, 작년에는 안 하고 재작년에 했었죠.
2: 아, 그게 저희. 재작년이었었나요? 네. 그러면 그 골프 대회를 통해서 모여지는 그 기금을 학생들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 자녀들이 네. 대학 지나가기 전에 뭐 고3이라든지 이번에 대학을 바로 들어갔다든지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거의 10명 정도 뽑아서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네.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2: 어, 그러면은 이 골프대회 좀 많이 좀 참가를 해야겠는데요?
1: 그렇죠. 많이 오시면 많이 오실수록 그 도움이 네. 많이 됩니다.
2: 그러게 말이에요.
1: 위로도 많이 되고 격려도 되고 또 학생들이 앞으로 자라서 네. 우리 한인사에서 한인 이로써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 솔직히 경찰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겠지만 폐가 그닥 높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 일반 공무원들 월급하고 비슷하죠.
2: 아 비슷합니까? 네. 그 대신 베네핏이 많고 보험이 잘 돼 있다. 그런 이점이 있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노후에는 아주 좋은데 네. 이제 시작하니까 우리 경찰관들이 보통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보통 10년 차 하든지 그 이하로 경력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정점인 봉급을 못 받고 있죠.
2: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1: 네네.
2: 특히 그런 분들이 그 대학을 앞둔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뭐 너무 감사하겠는데요.
1: 예, 예.
2: 그러면 오로지 경찰 자녀에게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저희들이 목적이 경찰 자녀분들을 해당 사항에 네. 맞춰서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데 아주 많죠. 10명이라도 크니까는.
2: 그럼요.
1: 근데 일반 사람들까지 다 하면 저희들이 장학재 사람도 아니고.
2: 어, 진짜 그렇겠네요.
1: 네.
2: 자, 그럼 금전적인 면으로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 밖에 우리 일반 평범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미주 한인 경찰협회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1: 저희 경찰협회에서는 법적인 그러니까는 민법 형법으로서 저희들이 절차를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아, 어떤 민법이나 형사법에 해당이 되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다.
1: 그렇죠.
2: 근데 그런 전반적인 거는 오히려 변호사님한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1: 그렇죠. 법률 자문을 받으시려면 네. 구체적으로 그거는 법적으로 변호사를 찾아서 자문을 받지만은 그냥 법원에 가서 절차 받는 거 양식을 어떻게 받나 그 일반 상식적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드립니다.
2: 아 공짜입니까?
1: 그렇죠.
2: 혹시서 그런 것까지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또 돈도 줘야 되고 참 난감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1: 그렇죠. 요새 인플레이션인데
2: 네.
1: 주유소 가나도 심장마비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름 떨어지면 안 되는데
2: 맞아요. 맞아요.
1: 거기도 많이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뭐 변호사 찾아가지고 조그만한 자문과로 갔다가
2: 네.
1: 이거 뭐
2: 시간당 그분들은 네. 비싸니까
1: 그렇죠.
2: 당연히 페이를 또 해야 되고
1: 또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 이거 이렇다가 한 달 동안 이거
2: 중심... 손가락 봐라
1: 손가락 빠는 것도 좋지만은 물 마셔야지.
2: 물만 마셔야 돼.
1: 물만 마셔.
2: 예. 아, 그런 또 도움을 주실 수가 있군요.
1: 네.
2: 예. 특히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이 이제 티켓과 관련해서
1: 네.
2: 반드시 코트에 이거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프리페이드로 끝내도 되는 건지
1: 네.
2: 이런 것도 경찰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가 있겠네요.
1: 그렇죠. 저희들이 일단 자문을 듣고
2: 네네.
1: 아, 이런 경우에서는 내는 게 낫고 가봤자 시간 낭비에다가
2: 네네네.
1: 콜 카스트 그러니까 법원 비용까지 내가지고 덤탱이로 뒤집어 쓰는 것보다 여기서 깨끗이 끝내라 그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분이 뭐 사연이 있을 때는
2: 네네네.
1: 직접 가셔가지고 하는 절차를 가르쳐드리죠. 요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2: 네네.
1: 판사도 인간이니까
2: 그쵸.
1: 그거를 듣고 아 이거는 법적으로서

0: 그렇지만은 이 경우에는 봐줄 수가 있다.
1: 네네네네.
0: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디스미스라 그래가지고 무마시키고 그냥 집에 가라 그러죠.
1: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네. 단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디스미스예요.
0: 디스미스.
1: 어, 너무 좋아해 그 말.
0: 학교에서요? 학교.
1: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0: 땡땡이 치실 때. 디스미스.
1: 아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들어보면 우리 네. 로이첼 번가님도 늘 얘기를 하시지만 하는 일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경찰 분야에서도 전문성으로 분야가 많거든요. 경찰청 안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경험을 많이 쌓느냐에 따라서 네네. 다분야에서 경험을 쌓게 되면은 많은 지식을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한쪽에서 전문 지식을 갖게 되면은 그쪽밖에 깨달음은 없으니까는 많을수록 좋죠.
1: 아 그렇군요. 네. 그 로이첼 보안관님 같은 경우는 그 리크루트 위주로 근무를 그렇죠.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예. 우리 조세보 회장님은 어떤 쪽에 관련이 되어 있으세요?
0: 저는 전문적으로 하는 게 네. 이제 civil enforcement이라 그래서 민사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그 민법으로서 사람들이 고소를 했을 때 고소장을 누가 전달을 하냐?
1: 아하.
0: 보안관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집에다 붙이든지 아니면은 피의자나 네. 피해자 집을 찾아가서 네. 그분들한테 직접 법원 서류를 전달을 합니다.
1: 아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네. 인종별로 사건이 좀 다르지 않나요? 주로 우리 한인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건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시나요?
0: 한인분들 사회에서는 네. 보통 우리는 그 금융관계가 제일 많죠.
1: 금융.
0: 돈 꿔주고 안 갚아가지고 배째라는 사람들도 있고.
1: 아, 그리고 또 개 유명한.
0: 어, 개는 뭐 그냥 개 같아 키우는 게 나아요.
1: 그렇군요. 자, 이 한정된 시간이라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있나요?
0: 네.
1: 아,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 한인들이 지금 많이 겪고 있다는 그 금융 사기 사건,
0: 네.
1: 그거와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뜯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0: 그렇죠.
1: 그런 절차 같은 거.
0: 변호사 비용 없이.
1: 없이. 아, 이거 듣던 줄 아주 반가운 소리죠. 네,
0: 그 공짜라 그러면 좋아 그럼요.
1: 그렇죠. 아, 번갈아 가면서 이 방송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첫 시간이지만 다양한 이야기 우리 전해주신 우리 조셉 오, 우리 오영조 회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이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은 없네요. 이번 주도 퀴즈가 조금 어렵죠. 자, 정답자는 매주 월요일에 발표합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오, 나도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하시면 역시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는데요. 참고로 50불 이상 드시면 20불 디스카운트 해드리는 쿠폰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쿠폰 두 장 받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쓰시는 것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노래보다는 가수에게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번째 곡은 박상철의 무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홍자먼의 항구의 남자. 지금 들으시는 곡은 금잔디의 오라버니.

어제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김연우의 곡 여전히 아름다운지.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 이 다섯 가수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0: 가중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3: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4: You see, paid family leave?
5: That prevents child abuse.
3: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4: Prevents child abuse, too.
6: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5: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2: we prevent child abuse
4: from ever happening.
6: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7: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냉장고를 열었을 때 먹을 것이 있고 옷장에는 입을 옷이 있으며 몸을 누일 공간까지 있다면 이미 지구상 상위 25% 안에 드는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일 수 있다.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의 수많은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에 놓여 있다.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뜨고 숨쉬고 움직이며 식사할 수 있었다면 최근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허락받은 것이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배움의 기회와 시력 정보에 접근할 환경을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보다 큰 행운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쉽게 불행해진다. 그러나 잠시 시선을 돌려보면 이미 가진 것 또한 결코 적지 않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평범해 보이는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던 삶일 수도 있다.

김수철의 내일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0: 이기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부엌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화장실을 바꾸거나 혹은 하드우드 플로어를 깔고 집 안팎을 새롭게 페인트 하시면 너무나 좋은데 그런 결심을 하고 돈을 선뜻 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모든 분들의 동일한 바람은 작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계획을 하다 보면 한 가지도 시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산도 적게 들고 때로는 홈오너가 스스로 해볼 수도 있는 작은 투자로 효과 만점인 집 꾸미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이브웨이 실러입니다. 차고 앞에 드라이브웨이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조금씩 갈라져 있다면 업체에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에 놀라고 실러를 하고 난 뒤에 너무 깨끗하고 새 것 같아서 두 번 놀라십니다. 간혹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외로 쉽지 않은 일이라 일단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파워와시도 적극 추천합니다. 댁이나 패리오, 특히 베이스먼에서 밖으로 나가는 워크아웃 계단이나 집 앞에 계단에는 이끼나 먼지가 계속 쌓여서 거뭇거뭇한 자욱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간혹 사이딩도 몰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파워와시 업체를 불러서 한번 청소를 하고 나면 속이 다 후련해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일은 조금 부지런하시다면 시중에서 파는 파워와시 기계를 구입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직접 하셔도 그 비용이 절약이 되고도 남겠습니다. 집 앞에 화분이나 나무 심기도 집을 파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 만점입니다. 커다란 화분 두어 개를 구입해서 집 대문 양옆에 놓으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시선과 첫인상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크지 않은 계절에 맞는 나무를 구입해서 뒤뜰에 심는 것도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비용을 올려볼까요? 댁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기둥과 프레임은 그대로 두고 상판, 즉 발로 밟는 바닥 부분과 핸드레일 쪽의 나무들만 걷어내고 새로 올릴 수 있습니다. 땅에 기둥을 박고 프레임을 세우는 일이 큰 공사이고 위에 상판을 얹는 일은 규격에 맞게 잘 자를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사실 직접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좋은 컨트랙트를 고용하셔서 한다면 더욱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집 바깥을 한번 둘러보시면 지붕 처마 밑에 페인트들이 벗겨지거나 마찬가지로 창문 주변, 가라지 도어 주변, 댁으로 나가는 문틀 주변 같은 곳들에 페인트가 상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스테리어 페인트가 벗겨지면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고 결국에는 프레임이 썩어서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캡핑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사이딩 재질로 아예 쌓아버리는 방법이 있고 익스테리어 페인트를 구입하셔서 덧칠을 하시면 비용은 크게 줄지만 익스테리어 페인트는 1, 2년에 한 번씩은 꼭 하셔야 합니다. 집 안에는 부엌 캐비넷의 도어납이나 핸들을 바꾸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방문마다 달려있는 문고리를 요즘 스타일로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집을 꾸미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너무나 종류가 많습니다. 버젯을 세우시고 그에 맞춰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으시면 집을 파실 때 혹은 새로운 기분으로 집을 단장하고 싶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음반
2: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낙원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손잡아줄 사람 하나 없는 십자가에서도 주님은 옆에 있는 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에서 낙원을 만나지 못했던 이에게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소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245장 찬송입니다. 전승현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명숙의 음성으로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복음은 할 수 있게 합니다.

참된 터는 김해시립 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못 박혀 죽으신 385장을 신영조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박순복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기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유성은의 곡으로 듣고 싶다고 청해주신 생명나무 라신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조이부유 전역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푸른 동사님, 예전에 함께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때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그때 추어탕 배달해 주시며 애정으로 돌봐주셨던 김효정 권사님, 백혈암으로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무균실에서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일 텐데 주님의 평안함을 맛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어요. 함께 기도 드립니다. 순례자의 노래 청해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장땅님께서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같은 곡이죠. 순례자의 노래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공주마마님, 오랜만에 듣습니다. 요즘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 날이 많은데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하고 보내셨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힘드실까 걱정이 되네요. 공주마마님 신청하신 곡 주님여 이 손을 최정원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퀸즈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아멘 하고 보내주셨어요. 처음 보내주신 문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손주 바보님, 명희님 샬롬, 은총의 하루 되십시오. 시원한 설레임님께서는 8월도 중반을 향해 다가가고 있네요. 몸을 지치게 했던 무더위도 이제 조금씩 약해지는 걸 보니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복되고 충만한 하루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보내주신 4158번님의 문자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헤어진 지 150일 만에 아들 얼굴 보러 강원도 고성으로 새벽같이 준비하고 떠납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증을 안고 달려갑니다. 치킨이 제일 먹고 싶다고 하니 많이 사주고 와야겠어요 하고 보내셨는데 치킨 맛있게 먹던가요? 모습을 좀 상상해 보니까 그 늠름해진 아들 모습에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잘 다녀오셨죠? 샬롬 교우님께서는 임재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복되고 은혜로운 이 시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와 그림의 임재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8751번 찬양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생각났던 곡이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을 오늘은 유미선의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황유리님께서 신청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다시 올게요.

프라미스 교회의 시간. 18억 5천만의 어린이 복음화를 통해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프라미스 교회의 시간으로 허연행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할 시간인데 벌써 시계는 끝날 시간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럴 때는 말보다는 사진이 좋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열 권의 책보다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네덜란드의 한 소년 동상, 네, 암스테르담, 또 로테르담 등등 도시마다 세워진 저 소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뚝에 구멍이 생겨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날은 어둡고 그래서 소년이 자기 손주먹을 그 홀에다가 집어넣어서 바닷물을 막습니다.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동상을 보면 손은 그 홀에 있고 얼굴은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죠. 다음 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저렇게 형상을 한 것입니다. 또 왼쪽에 있는 것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파란 잔디가 덮인 그 뚝 안에 구멍에서 바닷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한 소년이 이제 그것을 막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렇게 네덜란드는 국토의 27%가 바다 밑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뚝이 많은데 저 스토리가 우리의 마음을 늘 감동을 시킵니다. You have probably heard the story of the boy who plugged a leak in the Dutch dike at least once in a children's storybook or textbook when you are young. One stormy night, the boy happened to discover a tiny hole in the dike through which water was leaking. If left unchecked, the dike would soon break and the entire villag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flooded. The boy shouted for help, but his cries were drowned out by the howling wind, and no one heard him. In the end, the boy chose to plug the tiny hole with his own small fist. Despite the pain of his fingers going numb in the cold seawater all night long, the boy did not leave his post until he was discovered by the villagers the next morning. It is a story how a single small fist ultimately saved the entire village. 오늘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하나님도 바로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줄 사람. In today's passage, God is looking for just such a person, someone to stand in the gap and repair the breach.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가슴 아픈 탄식으로 끝이 납니다. 찾다가 찾지 못하셨다. Today's passage ends with God's heart-wrenching lament. I sought but found none.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찾다가 결국 못 찾으셨고 그 결과는 성벽의 무너짐과 나라의 황폐함이었습니다. God said that during the time of Ezekiel, he searched for that one person in Jerusalem, but ultimately could not find him. The result was the collapse of the city walls and the desolation of the nation.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거대한 죄의 구멍,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그 절망의 갭을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무너진 틈새에 서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신 채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땅에서 나와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신을 브릿지로 내놓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죄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예배자로 이 아침에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There is one who personally stepped into the most fatal chasm of sin in human history, that unbridgeable gap of despair between God and humanity. That one is Jesus Christ. Standing in the most painful and agonizing place, the cross, in the collapsed gap between God and sinners, Jesus, with nails driven through his hands and feet, blocked God's wrath with his entire body. We believe that because Jesus stood in that gap, we are able to come here today to worship without perishing. Amen.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 주변에 무너진 틈을 막아 서줄 것인가? Now, the Lord asks us, who will stand in the gap? 여러분,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퀸즈는 참 아주 특이한 동네입니다. 10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를 통틀어 이런 동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블루 오션입니다. 그 다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maybe 저 다리는 플로리다의 키웨스트로 가는 그 다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양쪽에 보면 아주 블루 오션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레드 오션이 있고 블루 오션이 있다는 말씀 우리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5분만 나가면 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의상을 입고 각자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쌓이고 쌓였습니다. Reach, 가서, rescue, 건져내고, root, 우리 오늘 발표한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다 Sunday School로 데려와서 양육을 해가지고 마지막 release.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 갈 때 그냥 좋은 대학에 보낸다 이게 아니고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캠퍼스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이제 직장을 간다든지 사회로 나갈 때는 직장 선교사로 우리가 보내자는 것입니다. 각 섬에 있는 아이들을 대륙 선데이 스쿨로 누가 데려오는 것입니까? 우리 각 섬의 디렉터들,
또 교사들이 할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자녀를 두신 30, 40, 50 우리 젊은 부모들의 사명이 아주 중차대합니다. 여러분, SL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이게 왜 생겨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까 우리 스키 목사님이 오프닝 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팬데믹이 터지고 보니까 예배가 막히고 선교가 막히고 그러면서 어느 날 텅 빈 예배당에서 정말 우리 교회의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뜨거웠던 1세대들이 한 분 한 분 천국 가시고 또 살아계신 분들은 고령화 되어 가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414 윈도우의 이 비전이 어느 한두 세대만 하다가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분들이 휘날렸던 깃발을 그 다음 사람들이 앞선 세대가 더 이상 기운이 없어서 이거를 흔들 수 없을 때는 그 다음 사람들이 이것을 이어서 흔들어 줘야 될 텐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걸음으로 가야 할 텐데 다음 세대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그 부모 세대도 그렇고 그 세대 차이가 그 한 세대의 차이인데도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14 윈도우 선교를 정말 영원토록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시들지 않고 이것을 변개치 않고 정말 온 세계를 섬기라고 주신 이 시대적인 꿈과 비전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잘 이 DNA를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보조적인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SL 프로젝트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수평 선교와 함께 수직 선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심력적인 선교와 함께 구심력적인 선교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해나갈 때 이제 한 세대가 가면 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서별로 나와서 이제 부서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한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자막에 한번 띄워주실 때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그 기도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Promise Integrity 그 섬에서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이 저기 있네요. 자, 우리말로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그렇게 한번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Would you read loudly in Korean or in English? 준비되셨으면 시작. 우리 다음 세대가 Promise Integrity 프로그램 아래 하나님을 만나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에셀나무로 심겨지게 하시고 부모와 함께 믿음의 대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게 하소서. 그 다음 제목이 또 있나요? 두 번째, 파워하우스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더 많은 봉사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예수님께 중심을 두며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에 한국어 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어 학교의 성공적인 토요학교 전환과 좋은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정체성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PKC, VBS와 홀리윈을 위해서 다같이 VBS와 홀리윈을 통해 다음 세대의 어린 아이들과 가정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가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돌봄이 넘치는 따뜻한 영적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애프터스쿨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방과 후 학교의 학생들과 직원들, 가정의 안전과 연합, 기쁨을 주시고 교사들에게는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아이들이 CCM의 모든 활동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그 다음에 프라미스 서머스쿨 다같이 하이테크 하이터치의 비전 아래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여름학교가 되게 하시고 모든 학생과 스태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학생들이 학업과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모든 교사와 스태프가 지혜와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PCA 크리스천 우리 아카데미 스쿨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성경적 진리와 품성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도록 PCA와 가정 그리고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속담인데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방금 기도한 내용이 현실로 되려면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수고가 필요하고 교회에서는 여러 성도님들의 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는 지역은 뉴저지와 또 달라요. 뉴저지는 뺑둘러 한국 사람들 동네예요. 교회에 오는 아이들도 95%가 다 한국 애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퀸즈는 적어도 30%가 넌 코리안들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보면 그렇습니다. 파워하우스는 뭐 90%가 넌 코리안이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타문화권, 타민족들도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로 다 품고 다정하게 인사하고 다 우리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서 멀뚱멀뚱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고 God bless you. 또 스페니쉬로 디오스 레벤디가 이렇게 축복하면 그분들이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려가서 식사하실 때도 또 우리 KM, EM, SM, 스페니쉬 미니스트리 모든 식구들 만나시면 다정하게 인사 나누시고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CM이 생길 것입니다. CM은 뭐냐? Chinese Ministry. 뭐 중국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릇을 더 넓혀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내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담아서 Reach, Rescue, Root 그리고
release 이 414의 네 가지의 작전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지도자로, 일꾼으로, 선교사로 잘 키워 주님 앞에 갈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130-30, 31 에비뉴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저지 레오니아와 소아니 조지아의 지역 성전을 두고 4살부터 14살까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414 윈도우 선교 비전으로 지역과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과 교회 소식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전화번호 718-321-7800, 718-321-7800이나 웹사이트 www.promise414.com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프라미스 교회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신박인 장수꾼의 천정세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께 건강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정보 이야기 나눌 신만인 장석군의 천정산삼의 장석권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0: 네, 잘 지냈습니다.

0: 분이 다 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늘 받아왔던 질문이 이제 지금 해주신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인데, 미국은 땅이 굉장히 넓죠. 그 산삼이 지금 현재 알려진 걸로만 해도 자생하는 산삼이 자생하는 지역이 한국 그 전체 면적의 한 30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알려진 것만 해도 그 정도로 땅도 넓고 자연적으로 이 보호하려는 자연을 보호하려는 이런 그 미국의 정책들이 잘 유지된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그냥 그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천정산삼을 찾아서 채취하시면서 그걸 소비자한테 그대로 판매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상 이렇게 직접 채취하시는 분이 판매까지 하시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채취하는 사람 따로 있고 중간 유통업자 있고 판매하는 사람 따로 있고 보통 그렇지 않을까요?
0: 보통은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산에서 채취를 직접 해서 저희처럼 유통하는 분은 거의 없고요.
1: 네.
0: 지금 미국에서 유통되는 산삼의 99%는 이제 농장에서 온 인삼과 산삼의 중간 단계 정도 되는 그런 산삼들이 농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유통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봐야죠.
1: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간 유통 과정이 생략되니까 가격이 훨씬 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판매자가 직접 본인이 채취한 거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품질 보증이 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신라니 장소꾼의 천정산삼을 찾아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이번 주에 프로모션 뭘까? 지난주 굉장히 좋았거든요.
0: 예, 이번 주, 네. 이번 주도 지금 네. 한여름이라 뭐 덥고 습하고 여기 LA 지역도 그렇고 뉴욕 지역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더위, 전 세계가 아주 더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 땀 많이 흘리고 이럴 때 그 기력이 많이 소진이 되죠. 그래서 기력 보강 꼭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300불에 판매하는 건산삼 한 달분입니다. 그 차로 우려서 한 달 드시는 양의 산삼이 되겠고요. 요거 300불에 판매하는 거 오늘 150불에 기력 보강하시라고 150불에 오늘 해드리겠고요. 두 달분 건산삼이 500불인데 요거는 400불에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4개월치 1200불짜리 900불에 드리는 건데 요거는 부부가 같이 드시면 두 달씩 나눠 드시는 거니까 요런 프로모션 있을 때 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드릴까요? 그 천삼이라고 캡슐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30년근 정도 된 산삼을 드라이한 산삼을 캡슐에 갈아 놓은 건데요. 요게 한 캡슐이 30년근 거의 한 뿌리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한 달분 500불짜리 오늘 반값에 250불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1: 와, 네. 캡슐에 천정산삼을 그대로 담았다. 드시기 훨씬 편리하고 천정산삼의 효과는 고스란히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좋은데요. 네. 거기다 가격까지 반가격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건산삼도 300불짜리 150불 해주셨는데요.
0: 네.
1: 이렇게 가격이 좋다 보니까 욕심이 나요. 미리 좀 한꺼번에 쌀 때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 지금 좋은 기회죠.
1: 네. 그리고 이거는 좀 구입하셔도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0: 예, 드라이된 산삼은 1년 동안 그 습한 지역만 아니면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그냥 상온에 습하지 네. 않은 지역에만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시니까요.
1: 네. 네,
0: 구매하실 수 있을 때 좀 네. 구매해서
1: 네.
0: 두고두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1: 그러게요. 이렇게 쌀 때 정말 좀 많이 재워둔다고 하죠. 이렇게 좀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드는데 이렇게 겨운다나 보관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건조한 곳이면은 1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좀 많이 구입하셔서 온 가족이 좀 다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자, 그리고요. 제 주변에는 항상 손발이 차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 처음에 아기 갖는 것도 좀 어려웠었어요. 이게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0: 근데 손발이 늘 차갑고 이 배 밑도 차갑고 그래서 뭔가 내가 몸이 안 좋은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천정산삼을 먹고 몸이 따뜻해졌다. 과연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요?
1: 그럼요. 그 산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 중에 그 사포닌이 여러 종류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 일부의 사포닌은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그런 기능들을 하는 그 사포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삼을 많이 드시면 혈액순환이 일단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차고 또 다한증이라 그래서 땀 많이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산삼을 드셔서 몸의 전체적인 그 혈관 청소하시고 또 새로운 피도 만드시고 혈액순환 자체를 좋게 해주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죠. 손발의 온도가 따뜻해지고 좋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궁이 차가워서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한의원에 가시면 자궁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침도 놓고 뭐 한약재도 달여서 드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처방을.
0: 네.
1: 산삼을 드시면 그 혈액순환 관계랑 간, 신장이 좋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네.
1: 몸이 따뜻해지고 몸 안에 장기 자체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을 훨씬 높여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떤 특정 부위가 차갑다는 거는 혈액순환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1: 그렇죠.
0: 걸 의미하는
1: 네.
0: 거고 산삼을 복용한 후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런 어떤 손발의 차가 문제들은 좌절로 이게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면 몸에 혈액이 잘 도니까 아무래도 뭐 임신이 어려웠던 분들도 기회가 더 높아지는 거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인 주변 분들 보면은 다 당뇨, 혈압약 한 봉지씩 갖고 다니시잖아요.
1: 그렇죠.
0: 이 당뇨와 혈압약들이 물론 그 조절을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약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당뇨 환자분들도 산삼을 드셔도 괜찮은지 아니면 좀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 네, 그 산삼을 당뇨 환자분들이 산삼을 드셔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면역력이 급격하게 많이 저하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당뇨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면역력이 강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쉽게 그런 당뇨 합병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액순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액순환 관련된 문제인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의 장기들이 힘을 받게 되고 몸의 장기들이 힘을 받으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오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몸 스스로가 방어하는 그런 기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산삼은 어떤 치료약이라기보다는 예방과 보조제 그러니까 건강 보조제로서의 탁월한 효과를 기대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물론 지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담당 의사분하고 상담을 하신 후에 복용을 하셔야겠지만 이 당뇨약과 천정산삼을 함께 복용하시면 효과가 더 빠르거나 또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신 후에 함께 복용을 하실지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위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수술을 한 후에 아무래도 위를 잘라낸다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력 회복하는데 산삼을 먹어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수술 후에 산삼을 바로 드셔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1: 수술 보통 이제 수술을 하신다, 절제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장기든 피부든 칼로 절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이제 절제 후에 혈관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보통 그 과정 기간이 두 달에서 3개월까지 걸린다고 해요.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지는 것까지. 그래서 보통 그런 절개 수술이나 뭐 하신 분들은 저희가 한 두 달 정도는 산삼을 못 드시게 해요. 네, 산삼을 드시지 말고
0: 네.
1: 두 달 혹은 세 달 정도 지난 후에 그 후에부터는 산삼을 드시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0: 네. 아, 그러니까 수술 후에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1: 네.
0: 한 두 달 지난 후부터 드시는 게 기력 회복을 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셨어요.
1: 그 산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종류 중에
0: 네.
1: 피를 묽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봉합 부위에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0: 아, 네. 네.
1: 그래서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서 혈관이 깨끗해졌을 때 그때 산삼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0: 네. 지금 산삼의 효능 중에서 피를 묽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1: 네.
0: 제가 퍼뜩 떠오르는 이야기가 우리가 보통 혈전이란 것과 같은 우리 그 뭐 뇌졸중 이런 등의 혈액이 이게 순환하는 데 있어서 진해져 생기는 문제들 그런 게 이 산삼으로 인해서 많이 해결될 수 있겠다.
1: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네.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는 것 중에
0: 네.
1: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말씀도 같이 드렸는데요.
0: 네.
1: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삼이 그 띡해진 피를
0: 네.
1: 맑게 해주기 때문에 피가 연해진다고 말씀을
0: 네.
1: 드리는 거죠. 그래서
0: 네.
1: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0: 네, 네, 네. 아, 그 원리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진짜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매장에 와 보면 이 산삼들이요 모양이 정말 제각기, 매끈하다기보다 네, 네. 정말 울퉁불퉁 정말 제각기입니다. 이게 정말 자연산이구나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삼은 굵고 크고 오래되고 이런 게 더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1: 나이가 많고 체구가 큰 산삼을 드시는 것도 물론 좋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극 권하는 거는 작은 거라도 꾸준히 드시는 걸 권해요. 그러니까 300불짜리 저희가 지금 오늘 반값에 세일해드리는 거 이게 작은 산삼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고 이 300불짜리 산삼에도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사포닌과 미네랄과 그 외에 많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세 달, 두 달, 세 달 꾸준히 드시는 게 큰 산삼 한 번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네네. 네. 그러니까 작은 삼보다 훨씬 큰 삼을 그냥 한 번에 짧게 먹고 더 효과를 보겠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작은 삼이라도 꾸준히 내 몸이 거기에 반응하고 변화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주고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렇다면 오늘 세일한 300불짜리 150불에 구입하셔서 꾸준히 드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1: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1: 절대 작은 거 사서
0: 네.
1: 뭐 무슨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0: 네.
1: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제품, 어떤 약이든 저희들이 항상 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약이든 한 번 먹고 면역력이 원래대로 확 점프해서 회복되는 약은 없습니다. 작은 거라도 꾸준히 드시면서 내 몸에 회복하는 과정을 꾸준히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제일 그 면역력을 확실하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항상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작은 거, 큰 거 한 번에 먹고 나는 이걸로 충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작은 거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손님들한테.
0: 네. 뭐든 급히 많이 욕심부리면 체하듯이 적게 꾸준히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1: 네.
0: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먹는 얘기하다 보니까요. 요즘에 먹을 것도 참 많고 많이도 먹고 또 살 빼느라고 막 고민하고
1: 맞습니다.
0: 네, 그리고는 또 이제 조금 중년 이후가 되면은 그 불규칙하고 과식한 습관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해진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꿀삼이 효과가 좋다라고 들었는데요.
1: 꿀삼은 저희가 한 6, 7년 전부터 이제 판매를 하는 제품인데요. 발효식품이라는 거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산삼 자체를 발효를 시켜보면 어떨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 과정도 좀 거치기는 했지만 천연꿀, 아주 좋은 기본이 되는 천연꿀에 산삼을 저희가 배합해서 발효를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드시게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이 역류성 식도염처럼 그렇게 소화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 이걸 꾸준히 드시고 되게 좋은 효과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주 많은 분들이 절찬리에 저희들이 주 상품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0: 네. 여러분들 이번 주에 프로모션 아주 좋습니다. 이 건산삼 반가격에 천삼도 반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718-879-2340 718-879-2340번이고요. 저희 매장의 위치는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오시면 많은 제품들 구입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산삼 대접할 테니까요. 산삼 뭐라고 하죠?
1: 산삼티.
0: 산삼티. 네. 산삼티 대접할 테니까요. 오셔서 편안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자리하고 있고요. 718-879-2340번입니다. 네, 이사님, 산삼주 네.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1: 좋죠.
0: 통증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은데 네. 산삼주는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우리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일까요?
1: 산삼주 만드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것처럼 쉬워요. 잘 깨끗하게 씻겨진 병에 네. 산삼 드라이된 산삼을 넣고 술 부어서 뚜껑 막아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술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0: 네.
1: 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소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알코올 도수가 40도 이상으로 높은 술이 좋아요. 왜냐하면 알코올이 도수가 높을수록 산삼 안에 있는 사포닌을 훨씬 더 잘 추출을 해줍니다.
0: 네.
1: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포닌을 이 바깥으로 밀어내서 좋은 술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도수가 낮은 술보다는 도수가 조금 높은 술이 훨씬 더 사포닌을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삼에서.
0: 네.
1: 그렇게 해서 술 담그신 후에는 보통 저희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숙성을 시키었다가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0: 네.
1: 저희가 담그고 한 3개월 있다가 마셔본 술과 한 6개월, 1년 정도 후에 마셔본 술은 차원이 다른 맛이 있거든요.
0: 네.
1: 좀 더 깊은 맛이 더 나고요. 그 다음에 보드카나 뭐 이런 술로 담갔을 때 그 특유의 보드카 냄새나 이런 것들이 한 1년 이상 숙성이 되면 그 보드카의 향은 없고, 보드카 향은 없고, 확실히 향긋한 산삼의 맛이 훨씬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0: 그러면 보드카, 소주, 위스키, 꼬냑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1: 제일 좋은 술은 향이 별로 없으면서도 도수가 높은 술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보드카 같은 것들이 향은 많이 나지 않으면서도 40도 이상이고
0: 높고.
1: 그다음에 보드카가 좋은 점은 하얀 술이잖아요. 흰색 술이잖아요. 물같이. 그래서 산삼에 부어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골드로 변하는 술의 이 색깔도 보면서 만족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향이 없고 도수가 높은 보드카가 산삼주 담그기엔 가장 좋다.
1: 네, 저희들이 써본 바로는 가장 좋습니다.
0: 네.
1: 여러 가지로 해본 바로는 네. 보드카가 가장
0: 네,
1: 좋더라고요.
0: 네. 자, 저는 자꾸 머릿속에 오늘 천삼 사야지 그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프로모션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 주.
1: 네, 프로모션 안내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0: 네.
1: 그 300불짜리 건산삼, 한 달치 건산삼을 300불짜리 오늘 150불에 드리고요. 500불짜리는 400불에, 1200불짜리는 900불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캡슐로 만든 천삼, 이건 500불짜리 오늘 프로모션으로 250불까지 해드릴 거고요. 한 가지 더 해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꿀산삼 저희가 30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거 오늘 200불에 저희가 프로모션 해드릴게요. 매장은 159-25 놀던 블루버드에 있고요. 160가와 놀던 블루버드 그 코너에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718-879-2340번입니다.
0: 네,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문의하실 게 있으면 편안하게 전화하시고요. 또 내가 이번 주 프로그램 좋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매장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전화로도 구입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원하시는 곳으로 타주에 선물 보내실 분들을 위해서 배송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가격 할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삶, 그 다음에 가격이 10만이가 직접 채취해서 직접 판매하는 이런 곳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좋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입니다. 이사님, 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이 지금 비즈니스 하신 지 얼마나 됐죠? LA에서부터?
1: 24년 정도,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25년이요?
1: 네네.
0: 와, 그런데 처음에 오셨던 손님들이 계속 꾸준히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1: 저희가 사장님의 매장을 처음 시작하신 것까지 한 2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래도 가격이라든가 그 산삼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변하거나 뭐 문제돼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A에서도 그렇고 뉴욕에서도 그렇고 꾸준히 그 성실함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사장님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 미국에 계시고 LA나 뉴욕에 계신 그 고객분들을 위해서 늘 함께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우리 정직하게 믿을 수 있는 제품 꾸준히 판매하고 계시는 10만이 장석훈 사장님을 도와서 우리 이사님이 네, 끝까지 많은 분들 신뢰를 잃지 않도록 잘 서비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무리 광고하고 홍보해도 결국 소비자가 다시 구매하는 제품들은 효과를 확실히 보고 네, 믿을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재구매로 이어지는 것이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이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L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치킨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경제 압박으로 이란의 굴복을 노리고 있지만 이란은 생존 체제로 버티기에 나서면서 장기화될수록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 첩보를 받고 비밀리에 군용기로 환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포스1을 미끼로 활용하는 이례적인 대피작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뉴욕주에 이어 시카고시도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AI 열풍 속 데이터센터 급증에 따른 전기료와 수자원 문제 등이 미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자금 지원에 나서면서 불거진 순환 금융 논란에 직접 해명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투자 건당 최대 25%까지만 지원한다고 밝혔고 시장의 우려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도 이용자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챗GPT와 함께 글로벌 AI 시장의 대중화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불법 월경자가 급감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장벽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장벽에 더해 약 2,000km를 추가 건설하며 강력한 국경 통제에 나섭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게도 준의 학비 혜택을 주는 뉴욕과 커네티컷, 버몬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학비 지원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법적 충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아다니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을 기각하면서 기소 철회를 결정한 미 법무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의 결정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며 정치적 판단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I가 사람 대신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AI도 AI 에이전트 그록봇을 공개하며 오픈 AI와 구글, 엔트로픽과 경쟁에 나섰습니다. 뉴욕주에서 대형 화물 트레일러가 고가도로와 충돌한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트레일러 운전자는 높이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제재와 해상 봉쇄를 동원해 이란의 굴복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란 지도부는 국가 경제를 생존 체제로 전환하며 장기전 대비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부족한 물자를 배급하고 외화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투자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의 상당 부분을 가계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입품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압박에 맞서 경제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란 경제난이 심화할 것이라면서도 이란 지도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미루며 버틸 수 있는지 여지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을 둘러싼 긴장감은 최근 기대를 모은 협상 재개의 불씨마저 사라질 정도로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기존의 종전 양해각서보다 한층 강경한 6개 요구사항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은 이날 대이란 해상 봉쇄를 위반하려던 파나마 선적 선박에 헬리콥터 미사일을 쏘아 무력화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 이후 이란의 국부 창출 원천인 원유 수출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영국의 경제 분석 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6월 45억 달러에 달했던 이란의 원유 수출액은 7월 들어 거의 0이 됐습니다. 이란 내부의 경제적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80%를 넘어섰고 닭고기와 우유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190%, 150% 뛰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이란의 경제 성장률이 -5.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란 내 일자리 200만에서 3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해 밀과 의약품, 분유 등 필수 물자 수입에 사용할 35억 달러 규모의 외화에 대해 대폭 보조된 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력난에 대비해 휴일에 공장을 가동하도록 조치하는가 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외상 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 바우처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우리는 막대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돈이 없는 이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며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란 정권의 경제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전략이지만 이란 내 정치 구도가 강경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타협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의 하디 카할자대 연구원은 미국의 압박은 이란의 경제를 겨우 기능만 유지하는 생존 체제로 점차 바꿀 것이라면서도 강압적인 국가 구조 때문에 경제적 고통이 국가 안보를 바꿀 만큼의 압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내 중재국들 역시 이란이 이미 수십 년간 제재 속에서 버텨온 만큼 경제적 압박만으로 이란의 양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방공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상황에도 무리해서 이란 공습을 강행할 경우 전쟁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버티기 싸움이 길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류 차단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할자대 연구원은 미국은 장기적인 경제 압박이 이란을 억누를 것으로 보고 이란은 분쟁 장기화가 미국의 정치적 부담을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양측 모두 상대방이 무너지는 속도를 오판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즈의 여러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활동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엘름허스트와 코로나, 이스튬 엘름허스트, 칼리지 포인트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뉴욕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작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 퀸즈 일부 지역에서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단속 활동이 최근 강화됐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자 관리 단체와 지역 정치인들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엘름허스트와 이스트 엘름허스트, 코로나, 칼리지 포인트 등에서 아이스 원딜러 활동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퀸즈는 뉴욕시에서도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 많아 이민자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와 엘름허스트, 잭슨하이츠, 이스트 엘름허스트,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등은 주민 가운데 외국 출생자가 50%를 넘는 대표적인 이민자 밀집 지역입니다. 이민자 관리단체에 따르면 최근 아이스는 이민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서로를 보호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의원 곤잘레스 로아스도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민자 가족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뉴욕시 5개 보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아이스 작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한편 뉴욕시 이민자 보호국은 최근 아이스 단속에 대비해서 이민자들이 알아둬야 할 권리와 법률 지원 정보를 다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자신의 권리를 미리 숙지하고 아이스 요원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플러싱에서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아이스 단속에 대응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설명하는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현재로서는 퀸즈 전역에서 대규모 단속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아이스 활동이 늘었다는 신고가 이어지면서 이민자 사회가 긴장 속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2: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가능성을 제기하며 압박에 나서자 각주 선거관리당국이 사소한 오점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유권자 명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3: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주 선거관리 담당자들은 사소한 행정적 실수라도 이번 중간선거 결과 전체의 정당성을 흔드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시민권이 없는 27만 8천 명 이상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국토안보부 DHS는 뉴저지와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4개 주를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해당 주들은 연방당국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하면서도 뉴저지주의 경우 소프트웨어 오류로 6,600여 명의 비시민권자가 명부에 추가됐던 사실을 파악해 바로잡는 등 명부 점검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 법무부까지 전국 선거 담당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명부 등재를 방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현장의 압박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 선거당국은 사망자나 이사자, 투표 자격이 없는 인원을 명단에서 즉각 제외하기 위해 매일 유권자 명부를 대조 점검하는 등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차단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KBL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쿠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더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싱더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은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 뒤 튀르키예를 떠날 때 이스라엘 측에서 암살 첩보를 받고 군용기로 비밀리에 환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스라엘이 당시 미국의 에어포스 1을 겨냥해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이란의 암살 기도 첩보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에어포스 1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진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이런 기만 작전은 처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위협 정보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당시 백악관 비밀 경호국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첩보 작전이나 다름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탈출은 10일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튀르키예 앙카라 공항을 떠나면서 일단 에어포스 1에 타는 모습을 연출한 뒤 기체 반대편 문으로 연결된 기내식 운반 컨테이너에 몰래 갈아타고서 군용 수송기로 옮겨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에어포스 1에 탄 백악관 취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승한 것으로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비행기는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하기 위한 미끼 역할을 한 셈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던 기자들은 이륙 시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자들이 왜 블라인드를 내리라고 했는지 아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더러운 인간들 탓에 아마 위험한 비행이었을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C-32A 수송기는 추적 시스템을 끈 채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에 부여되는 항공교통관제용 호출부호인 에어포스 1이 아닌 리치18이라는 평범한 호출부호를 사용하면서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로 비행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황급히 에어포스 1으로 옮겨 탄 뒤 카메라 앞에 나타나 미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비밀 항공기 환승 작전을 두고 과거 클린턴 행정부의 대응과 비교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기자들에게 사전에 상황을 설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알리지 않아 언론과의 관계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우려해 비밀리에 항공기를 바꿔 탄 것과 관련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도 유사한 작전을 벌였지만 당시에는 언론에 이 내용을 알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튀르키예 앙카라를 떠나며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군용기로 바꿔 타면서 동행 기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점을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대응과 비교했습니다. 2000년 3월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인도 방문을 마치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하며 신변 안전을 위해 실제 탑승 항공기를 숨기는 작전을 폈습니다. 당시 에어포스 1과 동일한 표식이 있는 미끼 전용기가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슬라마바드에 착륙했고 클린턴 대통령과 닮은 비밀 경호국 요원이 이 전용기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에어포스 1 표식이 없는 다른 항공기가 착륙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이 항공기에서 내렸습니다. 당시 백악관 출입 기자협회 회장 이자 대통령 일정을 취재 중이던 수천 페이지는 이 기만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향하기 전 페이지에게 전화를 걸어 비보도를 전제로 대화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백악관 언론 및 보안 담당자들은 페이지에게 작전 내용을 설명하며 대통령의 실제 위치와 동행 기자들을 위한 안전 조치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페이지는 워싱턴 포스트에 그들은 그곳으로 비행하는 데 따르는 위험 때문에 미끼 비행기 사용을 포함해 취해지는 특별한 보안 절차에 대해 내게 설명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험성은 클린턴 대통령뿐 아니라 일정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도 해당됐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백악관도 클린턴 행정부 때와 비슷한 보안 딜레마에 처했지만 언론을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튀르키예를 떠나며 구형 에어포스 1에 탑승했다가 몰래 내려 기내식 운반 차량을 이용해 소형 공군기로 옮겨 탔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에어포스 1에 탑승해 있던 취재진은 당시 창문 덮개를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비행기 교체 탑승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튀르키예에서 구형 에어포스 1을 타고 영국으로 이동한 뒤 현지에서 신형 에어포스1으로 갈아탄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사건이 이미 팽팽한 긴장 상태인 백악관과 언론 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올해 2분기 미 가계 전체 부채와 연체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총액과 전체 연체율이 고르게 개선된 가운데 세부 항목별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3: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미 가계의 전체 부채 잔액은 18조 8천억 달러로 지난 분기보다 130억 달러, 약 0.1% 줄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잔액이 13조 1천억 달러로 740억 달러 감소했고, 학자금 대출도 1조 6,500억 달러로 70억 달러 줄어들며 전체 부채 감소세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대출 잔액은 1조 2,600억 달러로 210억 달러 증가했고 자동차 대출은 1조 7,100억 달러로 28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안도 잔액 역시 4,590억 달러로 13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계부채 중 30일 이상 연체 비중은 4.7%로 직전 분기 대비 0.1%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신용카드 90일 이상 고위험 연체율 또한 12.9%로 여전히 높지만 상승세가 한풀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뉴욕연은 연구진은 카드 연체율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것에 대해 대출 기관들이 장기 상환 불이행 기록을 계속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신규 연체 유입 비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Radio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군 정보 당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더 큰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이란이 핵 프로그램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미군 정보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1일 NBC 방송에 따르면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미 당국자가 미군 정보당국에 이 같은 평가를 전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승리할 보장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치명적이고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장악 작전에 돌입할 경우에 미군 다수가 부상하거나 전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NBC 방송은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도는 승리가 불확실한 위험한 작전이 될 것이며 미군 군함에 대한 미사일 드론 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유럽과 걸프 지역에서도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미국에 이 같은 평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란은 오만과 함께 해협 관리 방안을 협상하며 통제권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이란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강력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한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5개월을 넘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진퇴의 양난에 빠진 상태입니다. 무기가 급속도로 소진된 상황에서 확전은 부담이 큽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을 두고 발을 뺐다가는 이란 비핵화 성과도 없이 해협 경색만 초래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와 제재 확대가 장기화하면 이란 지도부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지만 국제사회의 오랜 제재를 감내해온 이란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무난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소 덥겠고 밤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비슷하게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아침과 밤에는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오전을 중심으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니 외출하실 때 더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한층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낮에는 한여름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고 장시간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요즘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라디오.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2: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2: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뉴욕주에 이어 시카고시가 일시적 데이터 센터 모라토리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11일 성명에서 브랜던 존슨 시카고시장이 데이터 센터 규제 검토 강화와 일시적 데이터 센터 건설 모라토리엄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모라토리엄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카고 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시의회가 모라토리엄을 검토해 승인하면 시의회와 협력해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과 기존 시설의 실질적인 확장에 대한 일시적 모라토리엄을 도입하는 입법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존슨 시장은 시카고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수자원 고갈, 에너지 비용 상승, 지역사회 건강 훼손 등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시는 현재 39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캐디오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 전체 차원의 1년간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쏟아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가 소음과 전기요금 상승, 수자원 고갈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1,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1년 동안 15개 주의회가 데이터센터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 붐은 중간선거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주지사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해 끔찍한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인도 최대 부호 구아탐 아다니 아다니그룹 회장의 형사사건을 기각하면서도 기소를 철회한 법무부의 결정 과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과 연방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기소 철회를 결정한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아다니 회장은 미국에서 증권사기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무부가 기소를 전면 철회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연방법원 판사가 법무부 요청에 따라 인도 최대 보호인 고아탐 아다니 아다니 그룹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석연찮은 이유로 기소 철회를 결정한 법무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11일 뉴욕 동부 연방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전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다니 회장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며 기각 요청서를 제출한 트렌트 맥코터 법무부 차관보를 향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아다니 회장에 대한 기소를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담당 검사가 아닌 맥코터 차관보 명의로 소송 기각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통상 미국에선 검찰이 재량으로 공소 중단을 결정할 경우 법원은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합니다. 가라오피스 판사는 이날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아다니 회장을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가라오피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검찰의 기각 요청 결정에 대해 맥코터 차관보는 다수 연방기관

0: 관료들의 전문적 의견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과 협력했을 뿐 혐의를 조사한 수사관이나 연방검사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또 맥코토 차관보에게 기각 사유에 대한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사법부를 대등한 기관으로 보는 존중이 결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맥코토 차관보가 후임 행정부가 잠재적으로 늪에 빠질 사건을 전임 행정부가 떠넘겼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진술이라고 비판하며 아다니 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뉴욕 동부지검은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 2024년 11월 아다니 회장과 그의 조카 등 8명을 증권 사기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소장에서 아다니 회장 등이 미국 투자자들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사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대 자금을 확보하고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미고 인도 공무원들에게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뒷돈을 건넨 대가로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 개발 사업에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기소로 인도 증시에서 아다니 그룹의 10개 계열사 주가가 급락하는 등 직격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아다니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투자 약속이 법무부의 기소 철회로 이어진 게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아다니 그룹과 아다니 회장 등은 이들 소송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아다니 그룹은 항구공항운영 등 인프라 사업을 필두로 석탄, 가스 등 자연개발 유통과 전력 사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아다니 회장의 재산은 약 1,120억 달러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에 이어 전 세계 부호 순위 18위를 나타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야외 현장 근처에 이동식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잇따른 암살 위협 속에 대통령 경호 수준이 이동식 미사일 포대까지 동원될 정도로 대폭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용화 기자입니다.
2: 골프를 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이동식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된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1일 미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9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트럼프 대통령 곁에 미사일 시스템이 장착된 미군 차량 험비가 포착됐습니다. 험비에는 스팅어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어벤져 시스템이 장착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에 신속한 근접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골프장에 동원한 셈입니다. 지난 1일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영상에서도 어벤져 시스템을 볼 수 있다고 워존은 전했습니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복을 입은 이들과 차례로 악수하면서 나는 미사일과 드론 걱정 안 한다고 격려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한 군인들은 어벤져 시스템을 운용하는 병력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해당 골프장 상공에는 민항기 두 대가 임시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해 북미 항공 우주 방위사령부에서 F-16 전투기 두 대를 출격시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위험에 부쩍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초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를 마치고서는 이란의 공격을 우려해 전용기인 에어포스1에 탑승한 것처럼 꾸민 뒤에 기내식 운반 트럭에 숨어 군용기를 타고 튀르키예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만찬장에 무장 남성이 보안 검색대를 뚫으려다 체포됐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던 캘리포니아주 골프장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2024년 7월에는 대선 후보로 선거 유세를 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총알에 스치고 지나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1: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스페이스 X AI도 이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스페이스 X AI는 AI 에이전트 그룹봇을 시험판으로 공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그룹봇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거나 문서를 생성하는 기존의 챗봇과 달리 실제 인간 이용자를 대신해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이메일 등에 직접 접속해 업무를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스페이스X AI는 그룹봇을 이용하는 방법과 관련해 동료에게 하듯 이 메시지를 보내고 업무를 넘길 수 있다며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하고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연락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닫거나 이용자가 자리를 비워도 작업을 계속 수행하며 여러 봇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의 협업도 가능합니다. 스페이스 X AI는 원래 그룹봇을 사내에서 활용할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했는데 회사 전체로 빠르게 확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룹봇은 이날부터 데스크톱과 아이폰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료 구독자를 시작으로 차례로 제공됩니다. AI 개발사들은 올해 초 이후 사무용 AI 에이전트 도구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성능이 매우 뛰어나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을 잠식할 것이라는 이른바 사스포칼립스 전망을 낳기도 했습니다. 사무용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그룹봇은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워크, 오픈 AI의 챗GPT 워크, 구글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등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룹봇은 스페이스 X AI의 모회사 스페이스 X가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인 스타트업 커서가 샌드라는 내부 코드명으로 개발해온 도구입니다. 스페이스 X는 커서의 인수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커서의 브랜드를 스페이스 X AI의 AI 모델인 그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보기술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이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23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술이 발견됐습니다. 전국시대 진나라 무덤에서 발굴된 청동 항아리에는 약 3.7리터의 액체가 남아있었는데요. 분석 결과 기장을 주 원료로 한 곡주로 확인됐으며 밀봉 상태가 양호해 거의 온전하게 보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중국의 전국시대 무덤 유적지에서 2300년 된 술이 발견됐습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북서부 닝샤 후이족 자치구 구위안시의 전국시대 무덤에서 청동으로 된 항아리가 발굴됐습니다. 항아리는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 장성 유적에서 약 2km 떨어진 산자바오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밀봉이 거의 완벽한 상태였던 항아리에는 곡주로 추정되는 액체 약 3.7리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닝샤 고고학 연구소가 2024년 3월 시작한 산자바오 무덤 발굴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연구진은 전국시대 무덤 183기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179기는 진나라 문화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 무덤이 장성 일대 방어시설에 주둔하던 병사들과 주민들이 이용한 공동묘지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습니다. 이 중에 39 무덤에서 출토된 마늘머리 모양의 주둥이가 달린 청동 항아리에서 액체 3.74리터가 검출됐습니다. 액체에서는 유기산 및 그 유도체, 아미노산 및 그 유도체, 탄수화물 등 모두 24종의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유기산의 분포 양상이 인공적으로 숙성시킨 중국의 황주와 일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액체가 포도주 같은 과실주가 아니라 곡물을 원료로 한 곡주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이 잔류물을 분석한 결과 전분의 92% 이상이 기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전분은 밀과 보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기장은 물을 적게 필요로 하는 곡물로 중국 북부에서 약 만 년 전부터 식용돼 왔습니다. 연구 제1저자인 시베이대 박사과정 천 루루는 이번 연구는 진나라 시대 사람들이 곡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양조기술을 사용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면서 고대 중국의 양조기술을 복원하고 발전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생생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달하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위스콘신주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 프라이머리 일렉션에서 셰프 출신 정치인이자 진보 성향의 프란체스카 헝 주의원이 선두를 달리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급진적인 공약과 과거 소셜미디어 발언들이 과연 중도파 유권자들의 표심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그녀의 주요 행보와 이슈를 집중 조명하며 Will voters think Francesca Hong is too radical? Here's where she stands. 유권자들은 프란체스카 홍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할까? 그녀의 주요 입장을 살펴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럼 프란체스카 홍 후보를 둘러싼 네 가지 핵심 이슈, 주요 영어 표현들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는 경찰 예산 축소 및 사법당국 관련 논란입니다. In her five years as a Democratic legislator, Ms. Hong has expressed support for reducing funding for police departments. She has backed away from those statements in recent days. 민주당 주의원으로서 5년 동안 홍 의원은 경찰 예산 축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왔으나 최근 이러한 발언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Legislator는 입법자, 즉 주의원을 뜻하고요.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back away from입니다. 직역하면 어떤 대상으로부터 뒤로 물러서다 라는 뜻이지만 정치기사에서는 기존의 입장이나 주장을 철회하다, 한 발 물러서다 라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홍 후보는 최근 토론회에서 경찰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강력범죄 예방과 교육에 집중하겠다며 중도층 표심을 위해 입장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소득층을 겨냥한 부유세 신설 공약입니다. Ms. Hong introduced a bill in the State Assembly that would create a new income tax bracket of 17.3% for individuals making at least $750,000. Critics have questioned whether it would scare wealthy taxpayers away. 홍 의원은 75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을 위해 17.3%의 새로운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부유한 납세자들을 다른 주로 떠나게 만들지 않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roduce a bill, 법안을 발의하다 라는 뜻이고요. Tax bracket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소득세 구간을 의미합니다. 기존 위스콘신주의 최고 세율이 7.6%인 것에 비해 17.3%는 파격적인 고율인데요. Scare away는 겁을 주어 쫓아내다, 떠나게 만들다 라는 뜻으로 부유층의 주 이탈 가능성을 지적하는 비판론자들의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방이민관세청, 즉 ICE 폐지 주장입니다. Abolishing ICE isn't radical, it's good policy. ICE, 이민관세청을 폐지하는 것은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입니다. Abolish는 제도나 법률을 폐지하다 라는 뜻인데요. 홍 의원은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강하게 반대하며 지자체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ICE 폐지가 결코 radical, 급진적이거나 과격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휴일에 대한 소셜미디어 발언 논란입니다. Thanksgiving is a colonizer holiday. Valentine's Day brings out the worst of humanity. I'm kind of a curmudgeon about holidays. 추수감사절은 식민지 개척자의 휴일이며 발렌타인데이는 인류 최악의 모습을 불러온다. 저는 휴일에 대해 약간 괴팍한 편입니다. 홍 후보는 과거 추수감사절을 colonizer holiday, 식민지 개척자의 휴일이라고 부르거나 발렌타인데이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토니 이버스 주지사조차 정책이 아닌 트위터 발언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홍 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사실 추수감사절을 좋아한다고 번복하며 자신을 curmudge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curmudgeon은 괴팍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위트 있는 단어입니다. 정치인의 선명한 소신과 대중적 호감도 사이의 균형은 늘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위스콘신 유권자들이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에 어떤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유였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플리세이지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치킨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경제 압박으로 이란의 굴복을 노리고 있지만 이란은 생존 체제로 버티기에 나서면서 장기화될수록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 첩보를 받고 비밀리에 군용기로 환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포스 원을 미끼로 활용하는 이례적인 대피 작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뉴욕주에 이어 시카고시도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AI 열풍 속 데이터센터 급증에 따른 전기료와 수자원 문제 등이 미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자금 지원에 나서면서 불거진 순환 금융 논란에 직접 해명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투자 건당 최대 25%까지만 지원한다고 밝혔고 시장의 우려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도 이용자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챗GPT와 함께 글로벌 AI 시장의 대중화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불법 월경자가 급감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장벽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장벽에 더해 약 2,000km를 추가 건설하며 강력한 국경 통제에 나섭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게도 준의 학비 혜택을 주는 뉴욕과 커네티컷, 버몬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학비 지원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법적 충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아다니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을 기각하면서 기소 철회를 결정한 미 법무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의 결정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며 정치적 판단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I가 사람 대신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AI도 AI 에이전트 그록봇을 공개하며 오픈 AI와 구글, 엔트로픽과 경쟁에 나섰습니다. 뉴욕주에서 대형 화물 트레일러가 고가도로와 충돌한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트레일러 운전자는 높이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 AI의 챗GPT에 이어 구글의 제미나이도 이용자 수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가 10억 명을 돌파해 구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가 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X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제미나이 앱이 14번째로 이용자 수 10억 명을 확보한 구글 서비스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미나이 앱 이용자의 63%는 텍스트 입력 대신 음성 기능을 통해 AI 모델과 대화하고 있으며 특히 바쁜 부모들의 경우는 매일 일상 사용을 위해 음성 기능을 활용할 가능성이 일반 이용자보다 43% 높았습니다. 또 음성 대화 5번 중에 한 번은 음성뿐 아니라 카메라 영상이나 화면 공유 기능까지 추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이용하는 대화의 38%에는 첨부 파일이 포함되는데 이는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한 문서나 이미지를 함께 첨부해 질문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중소기업은 동영상이나 이미지 생성 등 제미나이의 컨텐츠 생성 기능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맥 OS 이용자들은 다른 플랫폼 이용자보다 제미나이를 두 배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자 가운데 1억 명 이상은 아이폰을 통해 접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미나이에 앞서 오픈 AI도 챗GPT를 비롯한 자사 AI 서비스의 주간 활성 이용자가 10억 명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발표한 이용자 수는 집계 기준이 달라 일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AI는 자사 AI 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이용자 수를 산출하고 구글은 이번에 앱 형태로 제미나이를 활용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했기 때문입니다. 또 오픈 AI는 주로 주 1회 이상 이용한 경우로 헤아리는 WAU를 지표로 쓰고 구글은 이번에 월 1회 이상 이용자를 추리는 MAU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픈 AI와 구글 모두 개인 고객 수를 늘려 기업 고객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들과 달리 기업 고객 시장을 우선시하는 엔트로픽의 이용자 수는 2억에서 3억 명 정도일 것으로 센서타워 등 시장 조사기관에서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우리의 목표는 제미나이를 가장 개인화되고 선제적이며 강력한 비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초 한시적이었던 군 병력 주둔이 오는 2029년까지 연장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감소와 도시 치안 개선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DC 주민들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연방정부의 개입이 도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을 앞두고 군 병력의 장기 주둔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승규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범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방위군을 투입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당초 일시적인 치안 강화 조치로 시작됐지만 주방위군 배치는 오는 2029년 1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일부 병력은 올 여름 말 철수할 예정이지만 상당수 병력의 주둔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방위군은 범죄 단속과 체포작전을 지원하는 한편 관광지 순찰과 지역사회 지원 활동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벚꽃 축제 기간 타이들 베이슨 일대를 순찰하거나 조지타운 등 주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도 일상적인 풍경이 됐습니다. 일부 병력은 의료 응급 상황 지원과 제설, 도시 미화 작업에도 참여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개입이 워싱턴 DC의 치안 개선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범죄가 만연한 도시에서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로 변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치안 강화 직후 이후 13,000건 이상의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실제 범죄율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DC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7일까지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했습니다. 살인사건도 97건에서 66건으로 약 32% 줄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범죄 감소가 국가방위군 투입의 직접적인 결과인지를 놓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방위군 투입 이전부터 DC의 범죄율이 수년간 감소세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기 주둔에 따른 비용도 상당합니다. 국방부는 2029년까지 배치를 연장할 경우 약 14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을 의료와 식량 지원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DC의 자치권 문제입니다. 워싱턴 DC는 일반적인 주가 아닌 연방 특별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연방정부의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1973년 제정된 홈룰법에 따라 시장과 시의회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지만 의회는 DC의 예산과 법률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DC 주방위군은 주지사가 지휘하는 다른 주의 국가방위군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과 정치권에서는 이번 장기 배치를 단순한 치안 정책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워싱턴 DC의 자치권에 개입하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워싱턴 DC 지부는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방위군이 1년 가까이 도심에 주둔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DC 시의회 브리엔 네이도 의원 역시 1년이 지난 지금도 주방위군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고 종료 시점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매우 낙담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오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워싱턴 DC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DC의 자치권과 주 승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차기 시장으로 유력한 제이니스 루이스 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개입에 강하게 반대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 조지가 시장에 당선될 경우 DC를 연방정부에 직접 통제 아래 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하원의 DC 대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로버트 화이트 주니어 역시 DC의 주 승격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화이트 후보는 DC의 자치권을 지지하는 주민과 전국의 정치적 동맹을 결집해 연방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반면 현재 시장인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DC의 자치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우저 시장 측은 성명을 통해 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 과제이며 홈룰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방위군의 장기 주둔을 둘러싼 또 다른 우려는 선거입니다.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올해 중간선거와 2028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군 병력이 워싱턴 거리에서 활동하게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프리디시의 공동설립자인 알렉스 도즈는 과거 대선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과 1월 6일 의회 폭동을 언급하며 또다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도심에 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워싱턴 DC의 주방위군 배치는 치안 개선이라는 성과와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논란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9년까지 이어질 장기 배치가 워싱턴 DC의 치안을 안정시키는 조치로 남을지 아니면 연방정부와 DC 사이의 자치권 갈등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주 출신 뉴욕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욕 재미 제주도민회가 오는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텔먼 마운틴 주립공원에서 야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제주 출신 도민들의 친목을 다지고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장학금 전달식도 준비되어 있으며 제주 출신 도민이라면 회원뿐 아니라 가족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찬을 비롯한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민회에서 준비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텔먼 마운틴 주립공원에서 함께할 이번 야유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욕 재미 제주도민회 야유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박선화 회장 201-334-686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형 간염은 감염이 돼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감염이 장기간 지속되면 간 경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신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시스 한인봉사센터가 뉴욕시의 B형 간염 예방 프로그램인 체크해피 NIC와 함께 무료 B형 간염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은 8월 13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KCS 베이사이드 본관에서 진행됩니다.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B형 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검사를 통해서 B형 간염 감염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 KCS 간건강팀에 등록한 뒤에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분께는 $100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됩니다. 검진과 예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7-285-416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상담 가능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서 개학을 앞두고 학생과 가족들을 위한 백투스쿨 행사가 열립니다. 8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워드세븐의 캐피톨뷰 네이버후드 도서관에서는 책다방 나눔과 건강 웰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RFK 캠퍼스 필즈에서 청소년 재활 서비스국의 백투스쿨 행사가 개최됩니다. 무료 책가방과 학용품, 교복, 이발 서비스, 음식 등이 제공되며 학교 등록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행사가 이어집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프랜시스 A. 그레고리 네이버후드 도서관에서는 무료 학용품과 음악, 페이스 페인팅 등 어린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8월 16일 일요일 오후 1시 우드리치 네이버후드 도서관에서도 한정 수량의 책가방과 학용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 공립학교 개학일은 8월 24일로 학교 등록과 필요한 서류, 거주증명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학용품도 받고 학교 등록도 점검하면서 새학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뉴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구, 그린호박 파운드당 49센트, 시험유수박 5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싱글박스 24불 99, 황금쌀아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T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0: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0: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0: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월경자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1일 세관 국경보호국 자료를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남서부 국경에 최소 1200마일에 달하는 1, 2차 장벽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남서부 국경 전체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장벽을 교체하거나 보강하는데 사업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담아 지난해 7월 제정된 법률을 통해 국경 장벽 건설에 약 470억 달러의 전용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국경 장벽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규모입니다. 해당 예산은 2029년 9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계획의 핵심은 국경에 가장 가까운 1차 장벽의 길이를 현재 약 2배로 늘리는 겁니다. 1차 장벽은 일반적으로 약 5.5에서 9.1m 높이의 철제 울타리 형태로 설치됩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에서 모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이미 330억 달러 이상의 건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행정부는 기존 1차 장벽을 보완하기 위해 국경에서 더 떨어진 곳에 2차 장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농촌 지역인 빅벤드에는 장벽을 설치하는 대신 차량의 진입을 막는 낮은 차단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가시성이 떨어지는 험준한 지형에는 차량용 장벽과 스마트 카메라, 감지 센서, 신규 진입로가 조성됩니다. 텍사스 남부 리오그란데 강에는 이민자들이 강을 건너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형 주황색 부표를 닻으로 고정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건설 사업으로 완공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국은 1차 장벽을 내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행정부가 완공한 국경 장벽은 450마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은 기존 울타리를 교체하거나 보강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장벽 건설 예산에 지속해서 반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과 재무부 예산을 장벽 사업에 전용하려 했습니다. 이번엔 대규모 예산이 이미 확보된 만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이번 장벽 건설 재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던 불법 월경이 최근 급감한 가운데 강행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짚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불법 입국자 수가 역대 최저 정도로 떨어진 시점에서 기존의 장벽이 없던 시골 지역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장벽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속여 미국 기업의 원격 근무 형태로 위장 취업하는 북한 IT 인력이 연방정부기관에까지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국 고위 당국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6: 매체 연방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최근 FBI 사이버 역량 담당국의 토드 해먼 부국장은 한 컨퍼런스에서 최근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던 북한의 원격 IT 근로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먼 부국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기관명이나 담당 업무를 밝히지 않았지만 민간 부문 비중이 훨씬 높지만 정부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언론들은 연방기관의 직접 고용에는 엄격한 신원조사가 들어가는 만큼 해당 인력이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외주업체의 원격 계약직 형태로 침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들은 주로 중국에 머물며 미국 내 브로커를 통해 신분을 위장하고 브로커가 미국 현지에서 수령한 노트북으로 원격 접속해 일감을 수행하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이들은 버는 돈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핵심 시스템이나 정보에 접근해 기밀을 탈취할 위험도 커 미 당국이 경각심을 바짝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 등 10개국과 함께 북한 IT 인력 위장 취업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미 의회와 법무부 역시 법안 제정과 중형 선고 등을 통해 북한의 원격 위장 취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5: 엔비디아가 월가 6개 금융사와 5천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자금 조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뒤 젠슨 황 CEO가 직접 나서 순환 금융 논란을 해명하면서 신용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5년물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은 지난달 말 원금 1천만 달러당 연 8만 2천 달러까지 올랐다가 이날 7만 3천 달러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엔비디아의 2056년 만기 회사채와 같은 만기 미 국채간 금리 격차도 113베이시스포인트로 2베이시스포인트 줄어 채권시장에서도 위험인식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오하이오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최대 2,500억 달러를 보증하고 칩 구매 자금 3,500억 달러 조달까지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고객사에 대한 대출로 매출을 부풀리는 순환 금융 구조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무난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소 덥겠고 밤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비슷하게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아침과 밤에는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오전을 중심으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니 외출하실 때 더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한층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낮에는 한여름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고 장시간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쌀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잔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네덜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리디오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3: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4: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5: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불법 이민자에게도 공립대학 학비를 감면해주는 뉴욕과 커네티컷, 버몬트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즈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뉴욕주 등 세 곳을 상대로 제2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냈다며 지역 내 미등록 이민자에게 학비 감면,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 시민들을 위헌적으로 차별하고 불법 이민을 조장하며 미국 시민이 받지 못하는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차관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는 오래전부터 불법 이민자들을 자국 시민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민자 학비 지원을 통해 뉴욕과 버몬트, 커네티컷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역 내 고교생이 일정 재학 기간이나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주내 거주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후 5년 이내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주내 거주 학비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내 거주 학비 혜택을 적용받아 뉴욕 주립대에 입학하면 미등록 이민자도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학비를 약 7,700만 달러만 내면 됩니다. 이는 다른 지역 출신 미시민권자가 내야 하는 학비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집권을 시작한 후 미국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 불법 이민자 주내 거주 학비 제공 제도를 없애기 위해 꾸준히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한 수영 강사가 자신의 집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다 타운 당국으로부터 수업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린이가 물에 빠졌을 때

0: 방법을 가르쳤으며 지금까지 200명 이상의 어린이를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수영장에 있는 자택에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브룩헤이븐 타운 검사관들이 찾아와서 소환장을 발부하고 수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수영장을 이용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살라자르는 수영 강습을 집에서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며 당국의 조치가 예상 밖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수업은 여러 어린이를 한꺼번에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1대1로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브룩헤이븐 타운 측은 주거지역에서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개인 교습은 허용하고 있지만 수영장은 거주자와 가족, 초대받은 사람들의 사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퍼카운티 보건국도 별도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거용 수영장에서 정식 수영 강습을 실시할 경우에는 뉴욕주 위생법에 따라서 허가를 비롯한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살라자르의 수영장이 필요한 허가 없이 교육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고 검사 보고서를 발부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수영장에서는 수영 강습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라자르의 프로그램은 약 6주간 진행되면서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5번 수업을 받습니다. 한 번 수업 시간이 불과 7분에서 10분 정도이며 브룩헤이븐 지역에서 이 같은 어린이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수영장 공간을 찾기도 쉽지 않다 고 호소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 익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인 만큼 규정 문제와 별개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퍼카운티에서는 2024년 모두 24명의 익사 사망자가 발생해서 뉴욕주 카운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살라자르는 타운 법원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수영 교육을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시없는 수박해당 5불99, 자매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프레시안 오이 100당 99전,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쿠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포프 제공입니다.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0: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한인 2세 후보인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이 고배를 들었습니다. 1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체 표의 98%가 개표된 새벽 2시 34분께 데이비드 크롤리 미러키 카운티 행정관이 39.8%의 득표율로 39.4%의 표를 얻은 홍 후보를 근소한 차로 제치고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 소속인 홍 후보는 경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 사상 첫 한국계 미국 주지사 탄생 기대를 부풀렸지만 끝내 당 주류의 지지를 받은 중도 성향 크롤리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근소한 차이로 추격전을 벌이던 홍 후보는 결과 확정 전 지지자 연설에서 우리는 정치를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만들었다며 우리가 한 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계속 싸울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의 패배 인정 후 베키 쿠버 선거운동본부장은 우리가 치른 선거가 자랑스럽다며 깨끗한 캠페인을 펼쳤고 진보운동을 위해 진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AP에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대학가가 연방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린다 맥마흔 연방교육부 장관이 버지니아주 대학 총장과 이사회의 대학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교육의 질과 비용 부담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엄격성, 공공 책임까지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에서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4: 학생들의 새학기 복귀를 앞두고 연방교육부가 버지니아주 대학들을 포함한 전국 대학에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학 총장과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대학 운영과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핵심은 대학이 저렴하면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기준, 연구 보안, 입학 정책, 공공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대학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맥마흔 장관은 대학들이 올해 말까지 홈페이지에 엄격한 교육과 선도적인 연구, 국가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캠퍼스 시위와 관련한 정책과 대학의 정치적 중립성,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른바 DEI 정책 등도 주요 개혁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버지니아주 대학들은 이미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학생 대출과 대학 프로그램, 인증 제도뿐 아니라 취업과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DEI 정책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 대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 등에서는 DEI 정책과 학생 권리 등을 둘러싼 연방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대학가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에서는 연방정부의 개혁 요구 자체보다 누가 대학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학 이사회와 대학 운영기관을 대표하는 대학 이사회협회의 로스 머글러 회장은 대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머글러 회장은 대학의 개혁 방향은 각 대학의 사명과 특성에 맞춰 이사회와 대학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정치적 압력에 의해 개혁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맥마은 장관은 대학들이 이미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일대학교와 벤더빌트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등 일부 대학들도 최근 대학의 중립성과 캠퍼스 시위, 입학 정책 등을 둘러싼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의 이번 요구는 단순한 대학 운영 개선을 넘어 고등교육의 방향 자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대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방정부의 입장과 대학의 학문적 자유와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대학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다만 버지니아주에서는 대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여전히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버지니아 비즈니스 고등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를 포함한 응답자의 90%가 버지니아의 대학과 대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학교육이 버지니아 경제성장과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방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 요구 속에서 버지니아 대학들이 교육의 질과 비용 부담, 공공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적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낼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3: 모닝 2부 끝으로 성영화 기자의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5: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식재료,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후라이, 계란찜, 삶은 계란, 이렇게 계란은 어떤 요리로도 변신이 가능해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흔히들 이 계란을 두고 영양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었다면서 완전식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의문도 있죠.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데 이렇게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걸까? 정말 계란 하나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채울 수 있을까? 오늘 계란을 둘러싼 해묵은 오해 그리고 진실을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계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궁합 음식, 그리고 되도록이면 같이 먹어서는 안 될 최악의 식품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전문가들이 계란을 최고의 영양 공급원으로 꼽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란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완벽한 비율로 갖춘 최고급 단백질의 보고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제아잔틴, 뇌기능 활성화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콜린, 그리고 면역력에 필수적인 비타민 D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계란도 영양학적 관점에선 100% 완전식품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영양이 풍부한 계란이라고 해도 두 가지 결정적으로 부족한 영양소가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C 그리고 식이섬유입니다. 따라서 계란만 3-4끼 먹게 된다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진짜 완전식품으로 만들려면 부족한 이 두 가지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식재료와의 조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란을 드실 때 노른자를 떼어내고 흰자만 드시곤 합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고 또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까봐 두렵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성인이라면 매일 계란 한두 개를 노른자까지 통째로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음식을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접적으로 높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식생활 지침 자문위원회가 2015년 권고안을 냈는데요. 식이 콜레스테롤의 하루 섭취 상한선을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80%는 음식이 아니라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간에서는 합성을 줄이고 또 적게 먹으면 합성을 늘려서 스스로 균형을 맞춥니다. 오히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레시틴 성분은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들러붙는 것을 막고요.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른자는 스스로 방어 벽까지 쳐주는 그런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란의 유일한 약점은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비타민C와 식이섬유의 부재입니다. 이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영양 시너지를 내는 최고의 파트너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토마토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가정식 중에 하나가 바로 토마토 계란 볶음이죠. 영양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조합이라고 합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비타민C 그리고 식이섬유가 계란의 빈틈을 메워주고요. 계란의 최고급 단백질은 토마토의 영양을 받쳐주거든요. 특히 토마토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고 기름과 함께 섭취를 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계란 후라이나 볶음을 할 때 이 토마토를 함께 조리를 하면 그 효능이 아주 극대화가 됩니다. 다음은 피망과 브로콜리인데요. 채소 중에서도 피망과 브로콜리는 비타민C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계란과 함께 볶거나 또 찜으로 요리를 하면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 그리고 식이섬유를 대량으로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계란 노른자의 비타민D가 피망과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다음은 부추입니다. 한방에서 부추는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추의 강력한 향을 내는 황화아릴 성분이요,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B1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피로 해소 또 에너지 생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 부추의 풍부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명품 보약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궁합이 좋은 식품이 있다면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도 있는데요. 몸에 좋은 계란의 영양소를 파괴하거나 심지어는 소화장애를 유발하는 피해야 할 조합들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녹차와 홍차입니다. 삶은 계란 같은 거 드실 때 목이 막힌다고 해서 녹차나 홍차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찻잎에 들어있는 떫은 맛 성분인 탄닌이요,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탄닌과 단백질이 만나면 탄닌 단백질이라는 수렴성 결합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합물이 장 연동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서 소화불량이나 변비를 유발시키고요, 계란의 이 좋은 단백질 흡수율을 뚝 떨어뜨린다고 해요. 계란을 드실 때는 차 대신에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시금치예요. 언뜻 듣기에는 채소와 계란의 조합이라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시금치 역시 계란과 상극이라고 합니다. 시금치에 다량 함유된 수산 성분이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철분과 결합을 해서 불용성 침전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계란 속의 철분이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이 돼버리는 거죠. 빈혈을 예방하려고 계란의 철분을 섭취하려고 하신다면 시금치와 같이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몸에 좋은 영양덩어리 계란이라고 해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될 수도 있고요. 영양소를 모두 배출해버리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계란의 약점을 완벽히 보완해줄 토마토나 부추를 곁들인 건강한 계란 요리로 식탁을 꾸며보시는 건 어떨까요?

10월 12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미동부 최대 규모의 한인 탁구 축제이자 오랜 역사와 깊은 전통을 자랑하는 제34회 뉴욕 대한체육회장배 탁구대회로 품격 있는 탁구 동호인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뉴욕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뉴욕 한인 탁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다가오는 9월 5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뉴욕 인근의 웨스트체스터 탁구센터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승부의 장이 될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분들께는 기념품과 점심, 다채로운 간식은 물론 저녁 식사로 맛있는 김밥이 제공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분들께는 영광의 메달과 푸짐한 상품, 그리고 우승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공정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참가 신청은 다가오는 8월 14일에 최종 마감이 오니 뜻깊은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347-622-1980, 347-622-1980. 탁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개최되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동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메릴랜드 총한인회가 주최하며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광복회 워싱턴 지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후원하며 참전용사단체와 보훈단체는 물론 여성단체, 차세대단체, 체육회, 복지기관, 경제단체까지 매우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워싱턴 DC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경축식에 한인 동포분들이 많은 관심을 바라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워싱턴 지구 한인협의회 703-507-8221, 703-507-8221번으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힘들지 않을까요?
5: 오래 살면.
4: 오래 살면. 참, 지금도 인간다움 지키기도 어렵고, 좀 잘 살기도 어려운데.
5: 아니, 그러니까 인간다움 얘기 떠나서 건강하게 100세, 120세 살 수 있다면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4: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억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고통스럽기도 했고,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그거를 그만큼 또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5: 저도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네. 철학할 때는 좀 달라지긴 하지만 행복에 대한 개념도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4: 아,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인간다움의 저자 서울대 철학과 김기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4: 사실 이 나머지 45의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나온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6: 아, 영광입니다.
4: 네.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이 인간다움이라는 아주 묵직한 네 글자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뭐 요즘 전쟁이다, 어떤 잔혹한 사건, 사고들, 그리고 뭐 AI의 출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이 좀 짙어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또 특별히 이렇게 인간다움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이유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6: 그 사실 저희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야수하고 천사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4: 교수님의 마음속에?
6: 내 마음속에.
4: 천사는 있는 건 알겠는데 야수가 네. 있습니까?
6: 아, 야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경쟁 같은 걸 해야 되고 꼭 이게 어떤 제로섬 게임처럼 누군가를 압도해가지고 더 나가서 어떤 명성을 얻는다든가 부를 얻는다든가 뭐 이겨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그 관념은 나로 하여금 어떤 정글로 내밀고 야수이게끔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들은 나 혼자 살아서는 안 되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생각, 그 야수처럼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것들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야수에 가까운 건가, 아니면은 천사적인 측면, 뭔가 선한 그런 측면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내가 과연 인간다운 사람인가, 짐승과 정글에 있는 존재하고는 다른 그런 고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인간다움이란 뭐고, 그걸 내가 만족시키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책의 시작은 그렇게 됐고요.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났냐 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좀 특이한 시대가 이제 도래하니까 AI 시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단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으로 이제 기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점차 그 마음의 영역, 정신의 영역까지 기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인간다움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실제적 고민하고 봐서 이 책을 쓰게 되는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4: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을 봤을 때는 인간다움을 고민하는 것이 시대적 질문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게 뭐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인간다움이라는 것들을 스스로 질문화해서 물어본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좀 질문을 이어가 보면 무엇보다 인간다움은 그럼 뭔가? 이런 질문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세 가지는 어떤 것인가요?
6: 그 세 가지가 뭔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념들, 삶의 지표가 되는 어떤 이 주춧돌들 있지 않습니까?
4: 네네.
6: 그게 저는 예를 들면 행복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사랑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알아요. 집중 그런 핵심적인 개념들이 알고 직감적으로 굉장히 다가오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물어보면 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4: 자신 없죠, 솔직히. 예. 예를 들면 뭐 진짜 행복이 뭐야? 행복을 한번 한 문장으로 설명해봐 이런 몰라요. 네.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6: 그리고 인간다움도 마찬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가 인간다운가 물어보면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인간다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충 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평가할 때도 우리는 인간다움을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생각을 한다.
4: 그렇죠. 아유, 저 인간.
6: 저 인간. 저 사람 저거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아, 예.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얘기할 때 많은 척도로 쓰인다고요.
4: 그러네요.
6: 또 세상의 변화에서도 척도로 쓰이지 않습니까?
4: 인간답지 않아지고 있어.
6: 전체 인간답지 뭐. 않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어.
4: 맞아.
6: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이들에 대한 답들이 나올 것 같아서 첫 번째 요소로 생각한 게 공감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이 그 만물의 영장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언어 얘기도 나오고 지능 얘기도 나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협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이 신이 준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화의 과정에서 온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은 동물의 왕국 보시면은 마아지나 송아지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어미를 쫓아가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4: 그건 없죠.
6: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종으로서 보존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어머니한테 자식의 울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음으로 해서 종을 도와주는 그런 게 이제 공감이 저는 발달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다윈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4: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군요. 예.
6: 그런데 그게 이제 또 한계들도 있어가지고 공감은 이제 친소 관계에 따라서 가까이 작동하고 멀리 작동하기도 하고
4: 우리 편, 남의 편 그렇습니다. 다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예.
6: 나랑 가깝기 때문에 잘해주는 사람이 인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친소 관계와 넘어서서 인격체들을 골고루 존중해주는 게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반성을 만들어주는 게 이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 것도 이성 때문에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먼 사람한테 아주 가혹해. 그러면 이송이 삐뽀삐뽀 배를 울리거든요.
4: 그럼 공감의 약간 보완적 역할을
6: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요소가 남을 존중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 또는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권위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이 스스로 공감 능력을 갖고 다른 사람들 나와 같이 꿈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인격체다라고 하는 걸 존중하는 자유라고 하는 세 번째 요소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4: 인간 다음을 구성하는 게 이성과 자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대답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긴 한데 공감은 조금 의외이긴 했어요. 그럼 공감이라는 이 요소가 철학적 사유의 어떤 대상이 됐었나요? 원래?
6: 전통적으로는 네. 고대나 중세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린다 이런 생각들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 맞아요, 맞아요.
6: 감정에 휘둘린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감정에 따라 살면 안 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렇죠.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4: 이성을 따르는 게 옳다.
6: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중세까지만 해도 별로 중요한 대우를 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중세 이후에 권위주의 이후에 개인이 해방이 되면서 인간의 정서도 긍정적으로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윤기 있게 살는 삶을 위해서는 정서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감이 맞아요.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는 경제학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스스로도 가장 중요한 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덕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공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 인륜, 남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근대에 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감정에 대한 사람의 느낌에 대한 열린 시선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4: 제가 세바시를 한 10년 넘게 해오면서 여러분들의 세바시 강연 스토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개념이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회자되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막 되게 중요한 어떤 것으로 예. 이야기되는 걸 좀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서구 사회는 어떻습니까? 공감이라는 게 원래 되게 중요한 인간다움의 요소였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안 그랬다가 최근에 와서 그렇게 된 것인지
6: 점차 개인화되면서 사람들이 하나 분절적으로 독립되고 고립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 부족함 이런 것들은 모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자본주의가 더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군다나 인터넷 때문에 고립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외로운 거죠. 사실 예전에 비하면 사람들 직접 만나가지고 스킨십을 갖고 있는 경우보다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4: 맞아요.
6: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교감, 공감과 관련된 부분이 전 지구적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더 강조되고 더 언급되는 거는 결핍되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소위 말하는 소셜 뭐 네트워크 네. 이런 게 발달돼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결돼 있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은 이런 예. 아이러니 속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공감이라는 게 이런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되게 중요하겠어요.
6: 근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대에 오면서는 점차 그 문자화된 소통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예전에 서로 말로 하던 것들도 이제는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한테 문자로 대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4: 저희도 모든 직원들이 다 저한테 문자로
6: 그러니까요.
4: 바로 여기 있는데.
6: 근데 결국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공감의 측면에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오랜 역사 진화 과정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귀중한 자산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 거치고 점차 고립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공감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점차 약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베이비 케이크스 로메로라고 하는 영국의 길거리 사진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대화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4: 작품 활동 제목이 대화의 죽음.
6: 그러니까 자기 작품들을 이제 카테고리화 시켰는데 거기서 Death of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액션의
4: 재밌네요.
6: 사진들을 쭉 봅니다.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4: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
6: 맞습니다. 아. 그 길거리에서 각자 자기 그 스마트폰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런 걸 찍기 시작했을 때 그때만 해도 그냥 하나의 충격파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일상화된 거죠.
4: 그렇죠. 일상이죠.
6: 우리가 이제 공감과 관련돼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농담을 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경험에 따르면 어떤 농담을 만나서 했을 경우라 아니면 카톡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했을 경우라 오해가 생기는
4: 맥락이
6: 많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농담 중에서 그 가끔은 뭐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을 디스하면서 또 나를 디스하면서 하는 그런 농담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문자로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오해를 낼 가능성도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이유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어떤 단서들이 문자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문자 갖고 있는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의 떨림이라든가 그 사람의 제스처, 눈빛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해시켜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감하게 되는 건데 공감을 배우는 학습 능력 또는 기회들이 점차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 그 말은 인간다움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과 동행.
6: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다움을 촉발시켜주는 연료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대방을 놓고서 고통을 주게 되면은 공감이라는 능력 때문에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이행이 되는
4: 그렇죠.
6: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하고 교감을 하게 되면 가혹행위를 막아줌으로써 도덕의 출발점이 될 뿐 아니라 상대방도 나처럼 감정을 갖고 꿈을 갖고 자기 세계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 얘기를 나눌수록 우리 시대의 인간다움의 진짜 결정적 요소는 공감일 가능성이 크다는 계속.
6: 근데 그 한계도.
4: 한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6: 그래서 공감 이외에 다른 부분들 이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한계 때문인데요. 이 공감이 다른 감정들하고 또 싸워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질투심도 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도 있고요. 독일어에서는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면 샤덴은 어떤 고통을 겪는 거, 프로이데는 즐거움을 얻는 거. 상대방의 고통으로부터 즐거워하는 심정들. 아니, 저는 분명히 있다고 좀 고백할 수 있어요. 때때로 누가 그 고통스러워할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경쟁자의 경우에.
4: 경쟁자의 경우에 좋아하셨던 그럼, 적이 있군요.
6: 아, 저만 그런가?
4: 아니요, 다 있죠. 예.
6: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싸워야 되고요. 또 누구랑 싸워야 되냐 하면은 피곤함하고 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라디오나 TV를 볼 때 제 경우인데요, 이것도 어떤 그 아프리카의 기아로 고생하고 있는 어떤 어린 아이를 보게 되면은 마음 아프죠. 그게 이제 공감이 발동하는 건데 때로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 공감 자체에 대해서 피곤해져요.
4: 기아 포르노 이런 용어로
6: 그렇죠.
4: 그런 걸 표현하기도 하는데
6: 그런 거 계속 나오게 되면 피곤해지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위치를 끄면 됩니다. 우리 그런 장치 잘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중요한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파성. 예를 들어서 반일전하고 있을 때 손흥민이 그 태클 받아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울부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흥민에 대해서 네,
4: 고통을 굉장히 같이 공감을
6: 너무 안타깝다.
4: 맞아요. 네.
6: 근데 박빙의 경기를 하고 있는 중에 상대방 스트라이커가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4: 부상으로 이제 교체되면 얼씨구 나셨다. 그렇죠. 이게 기회다.
6: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샤덴프로이데랑 좀 관련된 측면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편파성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고요. 더 여러 가지 이제 한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성이에 대한 보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세 가지가 정말 같이 가야 되겠군요. 우리가 인간다움을 정의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그게 공감 그리고 이성, 자유라는 것인데요.
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4: 이 AI 시대 우리의 인간다움은 좀 위협받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6: AI,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얘기할 때요. 저는 이건 분명히 인간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거고 노동이 즐겁다라고 누가 그래요? 노동은 힘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4: 맞아요. 힘들어요.
6: 노동 시간을 줄여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급변하는 시대가 되면은 항상 그 디스토피아적인 얘기가
4: 그쵸.
6: 나오죠. 큰 변화가 있는 시기에 사람들은 불안하죠.
4: 불안하죠. 나쁜 상상 많이 하죠. 영화에서 그런 걸 많이 또 그려.
6: 대표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인간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 하고 뭐 로봇가 발전해가지고 인간을 슈퍼파워를 가지고 지배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여러분들의 더 주목을 끌겠습니까? 당연히 부자죠.
4: 부자죠.
6: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하는 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디스토피아적인 얘기에서 주목을 끌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죠. 잘 아시다시피 기계 파괴 운동까지.
4: 그렇죠. 러다이트 운동.
6: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산업혁명 겪으면서부터 사람들의 삶이 많이 좋아지지
4: 않았습니까? 익숙해지고 편리해지고.
6: 그 4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인간의 삶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내가 원하는 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줄 거기 때문에 윤택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이제 걱정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일이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듯이 AI 시대의 그림자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죠.
4: 우리가 인간다움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기술 진보 시대에 우리가 인간다운 행위를 우리가 스스로 안 하게 되는
6: 우린 로봇이 인간처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인간이 로봇처럼 되는 게 우리가 걱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4: 아, 인간이 인간다워지지 않은 게?
6: 예, 우리가 로봇 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프로그램과 어떤 결정된 시스템의 하나의 매체처럼 작동하는 경우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나 많은 인터넷 사회에서 이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인데 이제 그게 과도하게 되면은 이 빅데이터하고 알고리즘이 결합된 사회 속에서 나의 판단을 완전히 외주화시켜가지고 외부의 어떤 시스템이 내 모든 미래를 결정해주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AI는 이제 환경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판단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4: 그렇죠. 대신해주는.
6: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이제 AI한테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AI한테 가가지고 우리 어떻게 될까 한번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해서 AI가 잘 처리해서 무슨 결론 내주냐 하면은 둘이 만나 80%가 이혼할 거다. 나머지 20%는 이혼도 못하고 지질이 공산 그리고 서로를 괴롭히며 여생을 살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예전에 대학로에 재미삼아 들었던 점쟁이의 판단처럼 AI 판단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겠냐
4: 더 믿을 것 같아요 진짜.
6: 그럼 결혼하기 참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이렇게 자꾸 외주화되는 것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 정보 형수 속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이게 과도해지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2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된 이유는 그 순간순간에 선택에 의해 가지고 내가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판단 자체를 이제 AI가 해주게 되면 나를 나이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나의 선택이 아니라 AI의 선택, 클라우드의 선택, 메인프레임의 선택이 알고리즘의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랑비에 옷 빗졌듯이 편리함에 의존해가지고 내 판단을 외주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점차 로봇처럼 돼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 결혼해도 돼? 이런 판단을 AI가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되게 인기를 끌 것 같긴 한데.
6: 그건 저는 그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4: 그러니까 아, 그게 가능하겠죠. 데이터만 넣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제 결혼 같은 문제를 진짜 AI가 판단해주는 거를 되게 일상화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네. 내가 주체가 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들을 누가 정할 수 있나요?
6: 스스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스스로요?
6: 예. 그 조금 복잡하고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양해하시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갈등을 빚거나 그럴 때 서로 대응하는 방식을 양보를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잖아요. AI가 결정을 해준 대로 따랐을 때 그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100% 맞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못하잖아요. 그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누구를 탓하게 되냐. 잘못되면 AI를 탓하고 시스템을 탓하게 되는 거고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시키면서 사람들하고 타협하는 그런 계기들은 점차 줄어드는 그거는 결국은 인간이 로봇이 되면서 내 삶의 주인이 스스로 되는 그 과정들이 점차 더 어려워지는 거죠.
4: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논쟁적인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고민의 본질은 인간다움이네요.
6: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 책을 쓸 때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시작되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쓰고자 했던 책은 개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현대사회에서 이제 개인주의, 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인간다움하고 만나게 되더라고요.
4: 그러네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수명을 사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오래 사는 이 시대, 100세 시대의 인간다움은 어떤 점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참 지금도 인간다움 지키기도 어렵고.
6: 그러니까 인간다움 얘기 떠나서 건강하게 100세, 120세 살 수 있다면 어떤 선택하실 것 같아요?
4: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 기억이 막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만큼 또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약간 좀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느낌도 있어요.
6: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쾌감하고 고통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게 되면 이게 늘어날수록 사람의 경우에 그 쾌락의 양은 노쇠해지니까 약해지는 반면에 고통 부분이 늘어나네. 커지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구나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저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6: 저도 일상생활을 할 땐 그렇습니다. 철학할 땐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같은 시간을 내가 의미를 두고 있는 일을 계속 성취해 나가면서 100세를 살더라도 내가 의미를 두고 있는 일들 그런 걸 추구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떤 삶을 행복한 삶인가라고 생각할 때 어떤 요트를 타고 진짜 비싼 와인 마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어떤 쾌적한 상태 그런 걸 꿈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는 지금 소위 쾌락과 고통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행복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지 쾌락주의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물질주의, 쾌락주의. 한 발만 물러나 생각해보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나 의미 같은 것들이 전혀 없이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공허하게 느껴져요.
4: 저도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6: 그렇다면 그 한 번만 성찰을 해봐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찾아줘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수명이 늘어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비록 회불쾌 플러스 마이너스는 점차 아양곡선을 그린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의 다른 요소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건 궁극적으로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그러면 이제 인간다움의 저자로서 나다움은 무엇이고 또 인간다움과 또 어떤 구별 지어 설명이 가능할까요?
6: 그 니체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4: 니체가 굉장히 이제 인기잖아요. 대중적으로.
6: 니체는 굉장히 설득력을 얻었던 게 이 큰 변화가 오면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그림자가 사람들의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합니다. 19세기 들어오면 점차 도시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여성 노동 그리고 어린이 노동 같은 착취 그런 것들 그 산업혁명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이성과 과학과 막 이런 거에 해가지고 분홍빛 미래를 꿈꾸던 것이 이런 그림자를 보게 되면서 아 이거 맞아? 라고 하는 하나의 그 반발? 그 시대에 바로 이야기 시작한 게 이제 니체인데요. 니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의 고유함.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외로움이 운명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만의 어떤 고민? 누구도 이해해줄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4: 분명히 있죠.
6: 니체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갖고 있는 생명력도 인간의 어떤 고유성, 개별성, 나만의 특성 이런 것들 얘기하다 보니까 뭐랑 부딪히게 되냐 하면은 이성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영어에서 이유라고 하는 게 reason이죠. 이성도 reason. 영어에서 reason입니다. 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 내린다는 것은 그 판단 자체를 이유를 갖고 일반적인 원리 내에서 원칙 내에서 합당한 형식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을 때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그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유를 대서 정당화하는 거랑 이성이 작동하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니체가 하고 있는 얘기는 야 일반성에다 자꾸 그 목숨 걸면은 나의 고유함, 나다움이 손상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다움을 이루고 있는 타인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인격체로서 배려하는 것, 그것을 보완시키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로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얘기가 돼야지 인간의 고유성 얘기하는데 이성을 빼부수는 형태로 쓰인다면 그건 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 인간다움에 기반한 나다움의 추구 이렇게 그쵸.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6: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 뭐 시대는 다르지만 인간의 소망은 늘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인간다움을 내가 갖추고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덜 하고 조금 더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6: 제 개인적인 체험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책 쓰는 그 과정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데 이 책을 마무리 하고자 할 때 제가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그 중산간. 그때 제가 간 장소가 그 인터넷 같은 게 안 되는. 거기서 지내면서 이거 인터넷으로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 좀 걱정스러웠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그래요? 평화롭더라고요.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울까 생각했더니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돼 있고 미디어랑 연결돼 있을 때 나한테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계속 어떤 그 공격적인 부분들, 세상의 비극적인 부분들, 뭔가 누군가 누구를 가혹행위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그리고 또 재난이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 굉장히 갈등 상황 같은 것들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밖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걸 좀 덜하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밖의 목소리에 세바시도 사실은 포함되는 건데 보지 말라고 하시니까 자 세바시를 제외하고 다른 거를 좀 덜 들으시면서 자신의 목소리에서 귀 기울여 보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동의하고요. 네, 지금까지 내면의 야수와 천사를 함께 갖고 계신 우리 김기현 교수님의 인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분은 서울대 철학과의 김기현 교수님이었고요. 감사드리고요.
6: 네, 감사합니다.
9: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0: 그거 맥다난스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1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0: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1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당신은 언제 행복해? 집에 가서 물어본단 말이죠.
4: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5: 어떨 것 같아서?
4: 뭐 잘못했니?
5: 그렇죠. 뭐 죄진 거 있어? 뭐 미쳤어? 뭐 잘못 먹었어?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안 해. 학원 숙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내 마음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숙제를 하고 좀 학원에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게 되나요? 아이는 계속 다른 얘기하고 뭔가 방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학원 때려쳐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기 쉽다는 거죠. 우리를 바꾸는 건 결심이 아니거든요. 오늘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결심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마음을 헤아려야지. 근데 그게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우리를 바꾸는 건 결심이 아니고요. 또 계속 연습하고 이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가 쉽게 꺼진다는 거. 평상시 조금 더 이런 마음의 아리기 스위치를 켜려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그 연습의 밑바탕이 되는 게 작은 관심입니다.
4: 인간관계, 비단 세바시 팬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모두가 인간관계 뭐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마음, 언어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관계의 언어 저자 문요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5: 관계의 언어 저자 정신과 의사 문요한입니다.
4: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왜 힘든 건가?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나쁜 건가요?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주로.
5: 근데 저는 인간관계가 안 힘든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힘든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러는데 아프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 무적이죠.
5: 무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하기 그렇죠.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제 보호하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뭔가 힘들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이제 자아가 이제 두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관계를 통해서 뭔가 발전이 이루어지거나 친밀함을 나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4: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다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하니까 이게 주로 원인이 상대에게 있나요? 아니면 나에게 있나요?
5: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의도를 가지고 보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관계가 되려고 다들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인간관계 때문에 다들 상담을 오시는데 이분들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다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인간관계가 힘들까? 그것은 그 노력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노력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를 배려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한테 잘해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상대한테 배려일까?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려를 자기 의도로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상대를 배려했으면 상대는 배려받았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게 상대한테는 배려일까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배려받았다고 느낄 때 그게 진정한 배려인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제 제 경우를 한번 얘기를 듣면 2014년도에 병원을 좀 정리를 하고 안식년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년 여행을 끝나고 와서 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별로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한 달 정도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기사 역할도 하고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아내한테 굉장히 양해를 구하고 한 달간 이제 고향에 내려간 거예요. 아,
4: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신 거군요.
5: 부모님한테 이제 효도 좀 하려고.
4: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눈에 보입니다.
5: 어머님은 좋아하시는데 아버님 표정이 별로 이렇게 좀 어두우신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4일 지나니까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깊은 한숨을 쉬면서 너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내려와 있으니까 내 마음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0: 있지만 약간 방법이 틀린 것일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지 못하면서 엉뚱한 데를 긁으면서 왜 시원해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거고요. 그다음 사실은 꼭 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상대방도 자기 어디가 가려운지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는 나의 문제나 상대방의 어떤 일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어떤 대화 방식, 부정적인 관계 방식 자체에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0: 그런 면에서는 아버님은 시원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1: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 저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어떤 노력들을 깨닫게 된 거죠.
0: 제가 네. 이 책을 읽어보면 핵심 키워드랄까 이게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에 대해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마음 읽기와 마음 헤아리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1: 예.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할 때 마음의 작동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마음 읽기인데요. 마음 읽기라는 것은 공감이나 이해의 의미에서 마음 읽기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짐작이나 눈치로 인간관계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 헤아리기는 일단은 판단이나 해석을 보류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어떤 판단이나 해석을 떠오르는데 자동적으로 그걸 일단 보류하고 상대방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행동을 했는지를 그 맥락을 파악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마음 헤아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읽기는 좀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마음 헤아리기라는 것은 이해를 위해서 판단을 보류하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마음 읽기. 왠지 약간 멋있는 말 같은데 사실은 안 그렇네요. 그러니까 마음 읽기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1: 그러니까 마음 읽기는 이제 독심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0: 독심술.
1: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뼛속 깊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그냥 그대로 보지는 않고요. 그 의도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우리 둘이 이제 만나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구피디님이 이제 시계를 두 번째 보는 거예요.
0: 좀 지루한가 보다.
1: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시계를 두 번 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의도를 재빨리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작동 방식이에요.
0: 그렇죠. 지루하다거나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런 걸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서 마음 읽기를 하는 것은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은가? 뭐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무슨 다른 일이 있는가?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약한 마음 읽기입니다. 약간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고 판단이 들어가 있긴 하죠. 근데 이건 약한 거고요.
0: 반대로 강한 마음
1: 읽기도 있습니다. 나랑 같이 있는 게 싫다고 아예 표시를 하는 이렇게 상대방의 의도를 본인의 강한 판단으로 해석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강한 마음 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 읽기에 비해서 마음 헤아리기라는 것은 그런 판단이 설사 든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강한 마음 읽기에서는 잘 전환이 안 되지만 약한 마음 읽기에서는 전환이 됩니다. 판단을 보류하고 왜 시계를 두 번째 볼까라고 궁금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혼자 이렇게 짐작하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나 만나고 난 뒤에 무슨 다른 약속이랄지 할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대화 속에서 이렇게 확인해보고 파악을 하는 거죠.
0: 판단을 유보하고 뭔가 질문을 해야겠군요.
1: 그렇죠. 질문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맥락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좀 더 알려고 하고. 근데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대부분 다 오세요. 특히 정신병리가 심각하신 분들일수록 마음 헤아리가 너무 발달이 안 되고 마음 읽기로만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처증, 우부증, 피해망상 이런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이런 마음 헤아리가 발달이 안 돼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자기 멋대로 마음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바람피고 있다라고 읽어버리기도 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고 나를 미행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뭔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완전히 악의적이거나 완전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강한 마음 있게 일어나는 거죠.
0: 강한 마음 있기로.
1: 근데 그건 조현병 환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든다면 경계성 인격장애랄지 자기애성 인격장애랄지 이런 사람들도 상대방의 마음을 강하게 읽어요. 서로 이렇게 다투고 나서 얘기를 안 하면 너 속으로 나 비웃고 있지. 너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이나 의도를 강하게 읽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격장애 환자들의 특징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이 실토하도록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실토할 때까지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괴로울 수밖에 없죠.
0: 약간 우리 인격장애가 없거나 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도
1: 신경증 환자들도 그런 게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과 어떤 관계에서 자기하고 상관없이 상대방한테 어떤 불쾌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작은 단서까지 전부 다 자기하고 관련돼서 해석을 하고 판단하는 거죠. 뭔가 표정이 어두운 걸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구나. 뭔가 나 때문에 뭔가 지금 불쾌해졌구나. 뭔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마음 읽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자체가 굉장히 상처를 쉽게 받거나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0: 마음 읽기를 자주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은 결국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0: 이제 보통 마음 읽기가 우리 기본 스위치죠.
1: 맞습니다.
2: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거고.
1: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읽기라는 건 우리가 뭐 지금 뭐 미숙한 것 같아서 마음 읽기는 안 좋은 거고.
0: 그렇지, 그렇지.
1: 마음 헤아리기는 좋은 거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요. 마음 읽기는 어떤 사회적 동물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영장류들은 눈치를 보고 짐작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빨리 파악하고 행동하고 해야지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읽기라는 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0: 그러니까.
1: 거예요. 사회적 동물들에게.
0: 지금 뭐 인격 장애나 신경증 환자들이 강한 마음 읽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 뜨끔하고 나도 그러구나.
2: 그러니까 혹시
1: 내가 뭐 하려고 해서 마음 읽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사적이고 굉장히 자동적이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한 마음 읽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환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순간적으로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바로 단정적으로 사실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심리적 융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나 판단이나 느낌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어서 지금 시계를 두 번째 본다라고 강하게 사실이라고 융합이 돼버리면 다른 가능성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약한 마음 읽기는 다른 가능성이라도 조금 더 끼어들 여지가 있는 거예요. 강한 마음 읽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일수록 이런 마음 헤아리기가 전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경우는 눈빛만 보고도 막 칼로 찌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나를 쳐다봤다라고 생각하고.
0: 그렇죠. 뭐 이런 묻지마, 게 폭행,
1: 맞습니다.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강한 마음 읽기죠. 이건 원시 시대에는 수렵 채집 생활에는 인간의 어떤 생존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정교한 협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언어가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는 마음 읽기만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0: 네, 그럼 마음 읽기는 사실은 이 방송을 듣는 누구나 그게 이제 기본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마음 읽기에서 마음 헤아리기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1: 예.
0: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1: 좀 아이러니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요. 헤아리기가 되려면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른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마음 읽기라는 건 상대방이 이런 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해석이나 판단을 이미 해버린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안다는 거거든요. 너는 내가 잘 알지. 뭐 이렇게 어떤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 헤아리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비판단이 되려면 내가 상대방을 잘 모른다는 그 전제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혹은 내 마음과 상대 마음은 다르다는 다르다.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잘 돼요.
0: 그렇죠. 모르죠.
1: 상대 마음을 당연히 모르니까 이걸 좋아하는지 저걸 좋아하는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뭐 회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그래도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돼요. 특히 상대방을 내가 좋아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0: 문제는 정말 가까운 사이, 뭐 가족이랄지.
1: 맞습니다.
0: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의 네. 관계가 문제라는 얘기죠.
1: 근데 이제 시간의 두께가 쌓이고 상대방과의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점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간다를 넘어서서 잘 안다는 느낌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틀이 형성되겠죠. 상대방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는 어떤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마음 헤아리기가 안 일어나는
0: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게 문제의 상황이다 이런 건 사실 모르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문제될 건 없죠.
1: 그렇죠.
0: 다 가까운 사람끼리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게 인간관계가 문제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1: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그게 더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가 되더라도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른다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 있어요. 이 궁금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궁금함이 있을 때 상대방 마음이 열리거든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입원실이 있는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굉장히 또 갑작스럽게 폭력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입원실 안에 있는 작은 면담실에서 면담을 이렇게 둘이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의자를 들어서 이렇게 치려고 한다거나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이제 놀랍죠. 근데 이제 남자 직원을 부를 경황이 없어요. 일단은 진정을 시켜야 돼요. 의자를 번쩍 드는 순간 일단 진정을 시키고 뭐 부르더라도 불러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뭐 일단 완력을 쓸 수는 없어요.
0: 얘기할 겨를이 없을 것 같은데 놀래가지고.
1: 그렇죠.
0: 그 말이 있군요, 뭔가.
1: 근데 저도 이제 시키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제 해보면서 터득을 한 건데. 침착하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런 말이 도움이 될까요?
0: 도움이 안 되죠.
1: 도움이 안 되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서 인간관계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죠. 그럼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왜 화를 내세요? 이런 얘기는 도움이 될까요?
0: 그건 약간 따지는
1: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왜는 궁금함이 없는 거예요.
0: 그렇지.
1: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왜 부적절하게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화를 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에는 전혀 궁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실수를 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진정이 좀 될까요? 제 주관적인 경험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라고 차분히 물어보는 거예요.
0: 먼저 상대의 감정을 좀 받아들이는 거군요.
1: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이 왜도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0: 하고
1: 왜랑 비슷한 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전자의 왜는 마음 읽기의 왜.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판단이 이미 있고 그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호기심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뒤의 왜는 마음 헤아리기 왜예요. 당신이 왜 화를 내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지만 왜 화가 났는지는 궁금하고 알고 싶다는 그러한 관심과 궁금함을 담아서 물어보기 때문에 어투가 좀 부드러워져. 그러니까 마음 헤아리기 위해 왜가 중요한데 그 왜는 부드러움과 궁금함이 있을 때 상대방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그런 질문을 들으면 아무리 지금 정신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라도 일단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 진정했던 틈이 이제 보일 때 그때 이제 남자 직원을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 자체가 해결될 수도 있죠.
3: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들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0: 결국은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작동이 돼서 관심의 언어로 마음을 더 알아보려고 하는.
1: 그렇죠.
0: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판단은 일단 하지 말아야 되는.
1: 근데 이제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안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또 마음을 읽었구나. 내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 챙김 훈련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어떻게 우리가 현재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놓치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현재 내가 주의를 기울일 대상에 다시 마음을 챙기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되려면 마음 놓침을 잘 알아차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 헤아리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 읽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죠.
0: 마음 읽기에 빠져서 한번 큰 소리 냈어. 아,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나서 그때 늦지 않았으니까 헤아리기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1: 그럼요,
0: 알아차리고.
1: 그럼요.
0: 아,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 헤아리기의 스위치를 켜는 게 첫 번째 마음 헤아리기 방법이군요. 그러면 이제 호기심의 언어로 물어봤으니까 듣겠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으니까 상대방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나는 기대하고 물어본 거죠.
0: 그죠.
1: 근데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면 참 좋아요.
0: 안 하지 않나요, 주로?
1: 많은 또 문제가 책대로 안 되잖아. 책 보고 뭐 강의 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0: 그쵸.
1: 막상 또 해보면 공식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상대방한테 좀 물어봐라.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우리 인간관계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해주는 것 그 자체를 상대방이 좋아해 주길 바란단 말이죠.
0: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거는 내 마음의 헤아리기 스위치를 켠 뒤 나의 또 적극적 행동은 물어보는 건가요, 그러면?
1: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궁금함을 가지고. 궁금함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잘 대답을 안 할 때 이제 이게 문제죠.
0: 그렇죠.
1: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사실 자녀의 행복을 바란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자녀들한테 단 한 번도
0: 안 물어보.
1: 넌 언제 행복하니라고 안 물어보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우리는 사실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신혼 때 결혼 초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5년 차, 10년 차 동안 사실 상대방이 언제 행복한지 한 번도 안 물어보신 부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0: 그렇죠.
1: 당신은 언제 행복해?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 이런 질문 안 한단 말이죠. 그냥 내가 해주는 것 그 자체를 상대방이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해주는 것 그 자체로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해요. 그러면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자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인 노력, 자기중심적인 배려를 했구나. 이제는 물어봐야지 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카톡으로도 물어보고 집에 가서 물어본단 말이죠. 당신은 언제 행복해? 나는 정말 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0: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1: 어떨 것 같으세요?
0: 강의 듣고 왔고
1: 그러니까
0: 어색해하거나
1: 어색해할 수도 있고 뭐 잘못 먹었냐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고
0: 뭐 잘못했니? 막 이렇게.
1: 그렇죠. 뭐 죄진 거 있어?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0: 그렇죠. 상대도.
1: 그럼 그럼 우리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0: 물어봤는데
1: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행복을 얘기해주면 좋은데 뭐 미쳤어? 뭐 잘못 먹었어?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뚝 떨어지죠. 내가 너한테 뭘 바라고 응?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또 응? 실망하게 되는데요.
0: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나는 이제 헤아리기 스위치 딱 켜서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분도 마음 읽기가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이야기를 그 대답을 잘 안 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가 켜졌다가 다시 또 마음 읽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랑은 얘기가 안 돼. 아. 우리는 대화가 안 통해. 이제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리고 더 멀어지기가 쉽겠죠.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끄지 말아야 되는 거군요.
1: 끄지 말아야 된다기보다는 다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아. 다시 한번 켜는 거예요.
0: 아, 오케이. 이거 완전 다른 얘기네요. 전환, 그렇죠. 우리 마음 읽기에 너무 익숙하니까 거기서 또
1: 자꾸 꺼지는 거예요.
0: 꺼지는 거지. 자꾸 어. 꺼지는 거지.
1: 다시 켜는 거예요. 다시 켜는데.
0: 다시 켜는 거.
1: 왜 나는 좋은 의도로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반응할까를 또 궁금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이 내 행복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언제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좋게 느끼기보다는 좀 의구심이 들잖아요.
0: 마음 읽기 사람이... 바로 들어가죠.
1: 그렇죠.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마음 읽기 스위치가 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헤아리기라는 게 우리 의도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음 헤아리기가 되려면 조금 더 반복해서 대화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자꾸 꺼질 때 그것을 다시 이렇게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는 게 필요하고 그것을 켜는 것은 결국 궁금함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얘기를 안 해요. 뭐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알고 싶어서 물어보죠. 너가 왜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얘기를 해주면 그건 이제 풀리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계속 다그치기 쉽죠.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다그치기 쉬운데 그러면 또 더 이제 얘기를 안 하게 되기가 쉽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더 이상 다그치는 건 사실 도움이 안 되고요. 약간의 조금 더 인터벌을 둘 필요가 좀 있습니다.
0: 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보면 이 책에서 마음 헤아리기 4단계. 4장 부분에 보면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1: 예. 메타라는 게 이제 어떤 상위, 위에서라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분들, 인간관계를 잘하는 분들은 이 메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상대방과 갈등을 풀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의도대로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0: 많죠.
1: 그렇죠. 그래서 엉뚱한 대로 또 빠져서
0: 싸움이 더 막 심화되기도 하죠.
1: 갈등이.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그렇게 결론이 나죠. 너랑은 얘기가 안 돼.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학원 숙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내 마음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숙제를 하고 좀 학원에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게 되나요? 아이는 계속 다른 얘기하고 뭔가 방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학원 때려쳐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메타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 이 대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가 대화 중에 한 번씩은 계속. 떠올리시면서 이게 그냥 운전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처럼 대화를 하면서 운전해 나가는 어떤 그 기술 이게 바로 이제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게 뭐 되게 대화뿐만 아니라 사는 일도 그렇고
1: 맞습니다.
0: 사업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목적은 정해두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험난한 과정과 여정에서 까먹고 놓치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해 뭐 우리 사이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순간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합리화이고요. 그렇구나. 사실은 이 연습의 부족이에요. 우리를 바꾸는 건 결심이 아니거든요. 오늘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결심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이제부터 마음을 헤아려야지. 근데 그게 될까요? 잘 안 됩니다.
0: 잘 안 됩니다.
1: 우리를 바꾸는 건 결심이 아니고요. 어떤 계속 연습하고 이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가 쉽게 꺼진다는 거. 켜기도 어렵지만 쉽게 잘 꺼진다는 거 우리가 좀 더 인정하고 평상시에 조금 더 이런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려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그 연습의 밑바탕이 되는 게 작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 작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그 마음이 전달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만난다는 거죠.
0: 또 하나 궁금한 게 확 생기는데 우리가 경멸이나 혐오까지 가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작은 관심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나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상대에 대한 작은 관심을 의지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1: 근데 상대방한테 작은 관심조차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은 이미 뭔가 내 마음이
0: 뭔가 있는 거잖아요.
1: 상처를 받은 상처, 거잖아요. 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보호만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어떤 상호 교류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런 마음 자체가 전혀 사실은 발동할 수가 없죠.
0: 그런 관계가 되게 많거든요. 뭐 회사 생활해도 그렇고 가족에서도 그렇고 그 지점부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1: 그러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데 결국 내 상처받은 많은 이유가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거나 이런 경우도 물론 예외적으로는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표현 방식이나 어떤 관계 방식이 서툴러서 뭐 아무 의도가 없거나 혹은 좋은 의도를 가졌는데 뭔가 왜곡되게 표현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하고 모르고 그런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상대방이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상대방이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공감을 안 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공감할 줄 몰라서 공감을 못하는 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뭐 내 말을 듣고도 말을 안 하고 있다면 더 화가 나지만 상대방이 못 들어서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덜 화가 나잖아요. 의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대방한테 작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을 때는 대부분 강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일부러 나한테 저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쳐버린 거죠.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그런 대화를 해보면서 정말 어떤 그런 인격장애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에너지를 철수시키고 뭔가 관계를 정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헤아리기 어떤 대화나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너무 마음 읽기 상태에서 관계를 단절하거나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0: 마음 읽기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상처도 받고 그 관계가 멀어지거나 서먹해진 상태. 그러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단절시킬 필요는 없다고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다시 키고 물어봐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1: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약간 심리적 여유가 좀 필요해요.
0: 심리적 여유가 생겨서 물어볼 때 그럼 예전에 당신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가요?
1: 중요한 관계라면 그렇게 해야죠.
0: 그렇게 해야
1: 나는 그때 당신이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해서 서운했어.
0: 그쵸. 내가 상처를...
1: 그때는 얘기를 못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서운했어.
0: 그렇게 얘기를 시작해 가는 게
1: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0: 다른 방법이 없군요.
1: 뭐 그걸 우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또 돌려서 얘기하면 더 말이 꼬이게 좀
0: 보통 쉽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야, 풀고 술이나 한잔하자 하고 또 그 얘기 안 하고 술만 먹잖아요.
1: 그런 얘기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들은 결국 같은 데서 또 넘어지고
0: 또 넘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1: 거예요. 풀 건 풀어야 됩니다. 풀 건 풀어야 되고 그게 오해면 내가 오해했다라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면 또 사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럼 좀 이렇게 좀 행동을 하지 그랬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게 생각처럼 참 어려워요. 결국은 이제 갈등 회복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갈등을 한번 풀어본 경험이 필요해요. 한번 풀어보면 갈등 회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져요.
0: 비 온 뒤에 뭐 그럼 다져진다는.
1: 정말 좋은 관계, 정말 친한 관계는 안 싸운 관계가 아니고요.
0: 싸워서 회복된 관계.
1: 그렇죠. 싸우고 화해한. 근데 화해라는 게 대충 얼렁뚱땅 화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섭섭한 거, 서운했던 거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네요. 소통할 수 있는 관계. 그렇게 해서 뭔가 갈등을 풀어본 관계는 정말 단단하고 깊어지는 관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좀 중요한 관계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만나왔던 친구랄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좀 풀어보는 어떤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자, 오늘 마음 헤아리기의 개념 그리고 속성, 기본은 마음 읽기로 켜져 있다. 그리고 그건 자꾸 마음 헤아리기는 꺼질 것이다. 자꾸 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그리고 연습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관계 연어라는 책에 자세히 이제 나와 있잖아요.
1: 예.
0: 이 책은 어떤 면에서 저자로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1: 조금 더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더 좋은 사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들어가서 친밀한 뿐만이 아니라 정말 상호 성장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준 책에 좀 썼습니다.
0: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면 문유한 작가의 관계 연어 한번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헤아리기에 대해서 저희에게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신 문유한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쉐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6: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8: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는 부모님과 교사, 상담사, 교회 리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뉴스 멘탈 헬스 퍼스트에이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8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신호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이며 타 주민은 40불 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fccgw.org 워싱턴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703-761-2225 703-76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도 선물같이 찾아온 이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계 젊은이의 날입니다. 인터내셔널 유스 데이인데요. 미래를 살아갈 젊은 세대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그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날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의 날을 맞이해서 이번 주에 우리 또 DMB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반가운 분들이 오셨지요. 지난 이틀 동안 젊은 세대의 열정과 한국 문화의 힘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BTS가 8월 10일과 11일 볼티모어 M&T 뱅크 스타디움에서 아리랑 월드투어 공연을 가졌지요. 혹시 다녀오신 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시겠죠? 저도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가지를 못했네요. 네, 여러분들께서 그 보신 공연의 열기가 아직도 이 DMB 지역에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네, 첫날인 10일에는 날씨가 좀 변수였기도 했는데요. 악천후로 공연 진행이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팬들은 자리를 지켰고 공연은 BTS를 기다려온 팬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이 DMB 지역의 팬층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볼티모어를 많이 찾아왔지요. 이제 이 BTS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서 볼티모어 지역 전체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직접 BTS를 환영하는 영상을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직접 이렇게 환영을 하는 큰 문화 행사로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효과 엄청나지요. 수많은 팬들이 공연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볼티모어에서 숙박하고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면서 지역 상점과 식당에도 활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네, 팬들의 방문으로 지역 업체들이 매출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아마 오늘 이제 오후쯤에는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의 경제 효과가 있었는지도 알 수 있겠지요. 네,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한국으로 노래하는 한국의 그룹을 보기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볼티모어로 모였다는 것이 참 너무 자랑스럽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면입니다. 이제 정말 K-POP, 한국만의 음악을 넘어서 세계의 젊은 세대가 함께 즐기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계 젊은이의 날을 맞이해서 더욱더 이 BTS의 그 과거 처음부터 지금 오늘날의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분들 정말 아주 작은 무대에서 출발을 했지요. 자신들의 음악과 이야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세계로 나아갔고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이렇게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정답보다는 내가 꿈꾸는 길을 한번 가봐.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이런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쩌면 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이 BTS가 지금 오늘날까지 있기까지는 사실 아미라는 그 팬층의 지지가 엄청난 역할들을 했지요. 처음부터 정말 작은 방 하나에서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BTS의 아미들이 이들을 응원하고 또 함께했던 것처럼 지금도 어쩌면 작은 방, 아주 작은 공간에서
미래를 향해서 꿈꾸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을 응원해요. 당신의 꿈을 지지해요. 함께 할게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보다도 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BTS의 노래를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리랑에 수록된 타이틀곡이죠. BTS의 스윔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을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쩌면 첨단 반도체와 거대한 데이터 센터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계적인 AI 기업들이 요즘 뜻밖의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곳입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곳일 것 같은데요. 바로 동네의 헌 책방입니다.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니라 수천 권, 수만 권씩을 책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책을 읽으려고 사는 걸까요? 소장하려고 사는 걸까요? 네, 둘다 아닙니다. 책을 잘라서 낱장으로 만든 뒤 고속 스캐너로 스캔을 하고 작업이 끝난 책은 폐지로 넘긴다고 합니다. 조금 섬뜩하기도 하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한데요. AI가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인간이 남긴 오래된 책을 말 그대로 먹어치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럽과 호주의 헌 책방에서는 평소라면 팔리지 않을 것 같은 오래된 책까지 대량으로 주문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사책이나 전문 서적뿐 아니라 오래된 운전면허, 안내서, 지역 자료, 소수 언어로 된 책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책의 주제나 저자를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ISBN, 그러니까 책마다 붙어 있는 고유 번호를 기준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책을 찾아서 자동으로 구매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 배경이 왜일까요? 바로 AI의 새로운 고민에서 나온 것 같아요. ChatGPT나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는 인터넷에 있는 엄청난 양의 글을 학습해 왔지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는 사람이 쓴 글만 있는 게 아닙니다. AI가 만든 글을 사람이 올리고 그것을 다시 다른 AI가 학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AI 슬롭. 질 낮은 AI 콘텐츠가 인터넷을 뒤덮으면서 오히려 AI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직접 쓴 글의 가치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ChatGPT나 뭐 클로드나 여러 가지 지금 AI가 만들어내는 어떤 문장들을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좀이 사람이 쓴 거에는 어떤 정보력은 모르지만 문장 자체는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또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클로드를 개발한 앤스로픽의 이른바 프로젝트 파나마인데요. 법원의 문건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수백만 권의 중고책을 확보해서 책 등을 잘라내고 산업용 스캐너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합법적으로 구입한 책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는 변형적 이용이라는 점에서 공정 이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불법으로 확보한 해석판 전자책까지 같은 논리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과연 저작권만으로 바라보아도 되는 건가요? 이책한 권은 단순히 문자가 인쇄된 종이 용지가 아니죠. 오래된 책에는 누군가가 그어놓은 밑줄도 있고, 여백에 적어놓은 메모도 있고, 누구에게 선물을 했는지 적어놓은 그런 헌사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과거의 책을 읽으면서 거기다 밑줄도 그으셨고, 또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 글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뺏겨서 쓰기도 하시고, 옆에 별표도 하시고, 색깔펜도, 연필로도 표시를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저도 책 옆에 저의 느낌이나 글을 보고 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한 그런 책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초판본과 그러다 보니까 또 재판본이 다를 수도 있고 지역의 작은 출판사가 남긴 책에는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한 시대의 기억기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AI에게는 그것이 결국 학습 데이터가 되는 거죠. 책을 잘라서 문장만 가져가고 실물은 폐기를 한다면 지식은 보존하면서 그 지식이 살아왔던 역사는 어쩌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20여 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종이책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지요. 그런데 최첨단 AI 시대가 되자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다시 오래된 종이책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책에는 AI가 만든 문장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조사하고 고쳐 쓰고 편집자가 다시 다듬어 세상에 내놓은 인간의 언어가 그 우리가 읽었던 그 책들에게는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AI가 인간을 대신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시대에 정작 AI는 더 나은 AI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남긴 글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귀한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이 직접 생각하고 경험하고 기록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필을 잡고 글을 쓰는 그 근육도 제대로 발달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연필을 잡아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던, 우리가 공부를 하던 그 시대에서는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요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에 아이들의 글은 또 미래의 글은 인간이 쓴 글들은 어떻게 보존이 되고 어떻게 그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책을 집어삼키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인공지능. 그런데 그 AI가 아무리 많은 책을 읽는다 해도 그 책을 쓰게 만든 인간의 삶과 경험까지 과연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AI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제 정세 이야기죠.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주요한 이슈들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지난 주만 하더라도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 하면서 국제 유가도 내려가고 해서 잠시 안심을 했는데요. 이제 정말 누가 먼저 버티지 못하느냐를 놓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을 쏘는 전쟁만큼이나 무서운 경제전쟁. 그야말로 치킨 게임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미국은 제재와 해상 봉쇄를 통해서 이란의 돈줄을 끊겠다는 전략을 하는 것 같고 이란은 국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국가가 버틸 수 있는 이른바 생존 경제로 전환을 하면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숫자만을 보면 이란 상황 어떨까요? 이란 경제의 핵심인 원유 수출이 사실상 지금 막힌 상태죠. 보도들을 좀 찾아보면은 지난 6월에 약 45억 달러였던 원유 수출액이 7월에는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80%를 넘어섰고 닭고기가 1년 전보다 190%, 우유는 150%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IMF는 올해 이란 경제가 5.4%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일자리 역시 200만 개에서 300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정상적인 경제라면 견디기가 어려운 아주 충격적인 지금 상황이죠. 이란 국민들 과거에 지금도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또 이렇게 어려워지지만 정권이 전혀 양보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제재를 견뎌온 나라이기도 하죠. 정부는 밀과 의약품, 분유 같은 필수품에는 보조 환율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는 식품, 바우처와 외상 구매 제도까지 제공을 하면서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금 유지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돌리는 체제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하지만 또 정권에게는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버틸 시간을 지금 벌겠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어떨까요? 돈줄을 계속 조이면 결국 테헤란이 먼저 손을 들고 협상정으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돈이 부족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은 미국 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란 역시 미국의 약점을 보고 있죠. 미국도 이 상황을 무한정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패트리엇, 팩3 같은 핵심 방공 미사일의 재고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군사작전이 지금 확대가 된다면 미국도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무기가 지금 거의 바닥나고 있다는 그런 말들이 지금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지요. 더구나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이 계속돼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물류비와 미국 내 물가까지 다시 자극이 된다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와 물가 문제가 군사적 승패에 못지않게 민감한 정치적 부담으로 떠넘겨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미국은 이란 경제가 먼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란은 미국의 정치적 인내심이 먼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또 우려되는 부분은 양측 모두 상대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잘못 계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치킨 게임. 이 치킨 게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어느 한쪽이 강할 때가 아니라 양쪽 모두 상대가 먼저 핸들을 꺾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조금만 더 앞박하면 이란이 굴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란이 조금만 더 버티면 미국이 정치적으로 견디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협상의 공간이 오히려 좁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해상에서 작은 충돌 하나가 미사일 한 발이 오판을 하거나 또 먼저 공격을 하게 된다면은 군사적 충돌로 크게 번질 수 있지요.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 더 강하느냐 또 셈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쩌면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라는 문제일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현실적인 출구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버티기 경쟁의 비용을 지도자들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죠. 이란 국민들은 이미 살인적인 물가와 생필품 부족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소비자들도 유가와 물류비 상승으로 청구서를 또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미국의 경제 압박이 결국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란이 예상보다 오래 버티면서 오히려 미국의 정치적 부담을 키우게 될까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싸움은 군사력의 대결인 동시에 시간과 인내심을 놓고 벌이는 위험한 승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DMB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DMB 지역에서 반가운 경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버지니아 관광산업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버지니아를 찾은 여행객들의 관광 관련 지출이 36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하루 평균 버지니아에서 쓴 돈만 약 9,9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관광객이 많이 왔다는 것보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과 식당, 주유소, 상점은 물론이고 지역의 작은 비즈니스와 일자리까지 관광산업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노던 버지니아, 북 버지니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알링턴과 알렉산드리아, 페어팩스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셰난도 국립공원과 와이너리, 또 역사 유적지 등 관광 자원이 아주 풍부하죠. 워싱턴 DC의 관광객을 버지니아의 소비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는 겁니다. 관광 산업은 사실 거대한 공장 하나를 유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경제 효과가 있지요. 관광객 한 사람이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기념품을 사고 주유를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업종에 동시에 돈을 쓰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밑바닥까지 소비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인 식당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관광객 증가가 분명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요.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미국의 여러 곳을 관광을 하지만 워싱턴 DC를 또 빼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도 한국 분들은 외국에 오셔서 현지 음식도 드시긴 하지만 그렇게 또 한식을 많이 찾으시니까요. 우리 한인 분들의 식당도 또 한식당도 좀 성황리에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BTS 공연으로 인해서 볼티모어가 굉장히 그렇게 경제 효과를 얻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활기가 도시에 지금 넘쳐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가 사상 최고라고 해서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관광객이 또 늘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박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견병은 흔한 질병은 아니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제는 아이들인데요. 집 앞이나 공원에서 움직이지 않는 박쥐를 발견하면 호기심에 가까이 가거나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데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박쥐라도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려견이나 또 반려묘가 박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쩌면 지나친 공포보다는 기본적인 주의일 것 같고요. 야생동물을 발견했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박쥐나 너구리, 여우 같은 동물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접촉이 의심이 된다면 그냥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보건당국이나 의료기관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예, DMB 지역에서는 362억 달러라는 버지니아 관광산업의 사상 최대 기록, 또 한쪽에서는 광견병 양성 박쥐 발견이라는 생활안전 경고가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을 더 많이 즐기고 야외 활동을 하는 계절일수록 또 지역 경제에는 활력이 생기지만 그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GMB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조직적 소매 절도 사건 소식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단순히 한두 사람이 상점에서 물건 몇 개를 훔친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은 워싱턴 DC와 메릴랜드를 비롯해서 여러 주에 100곳이 넘는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50만 달러 이상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조직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6명이 체포가 됐고 경찰은 추가로 5명을 더 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 지난해 2월 메릴랜드 프린스 카운티에서 잇따라 발생한 소매 절도 사건을 추적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 프린스 조지 카운티 경찰이 조직적 소매 절도 전담팀을 구성을 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워싱턴 DC와 메릴랜드를 넘어서 여러 지역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훔친 물건을 이분들이 다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경찰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 소매점을 돌면서 상품을 훔친 뒤에 온라인을 통해서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동적으로 물건 하나를 훔치는 그런 가볍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좀도둑과는 다르다는 거죠. 절도에서 재판매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범죄의 비즈니스 모델에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소매 절도라고 하면 흔히 피해를 보는 것은 대형 유통업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절도 피해가 반복되면 업체는 보안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고 손실이 커지면 특정 매장의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심한 경우 매장을 철수하는 상황까지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러다 보면 그 부담은 그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DMB 지역 이곳은 비교적 안전하게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샌프란시스코나 서부 도시들 몇몇 도시들에게서는 지금 다운타운이 굉장히 위험해지면서 쇼핑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도시들이 있지요. 우리 DMB 지역의 식료품점과 편의점, 뷰티 서플라이, 의류점들을 수많은 한인 소매업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은 자영업체는 대기업처럼 막대한 손실을 흡수할 여력이 없지요. 몇 번의 큰 절도만 발생을 해도 한 달 수익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조직적 소매 절도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또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거래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훔친 물건

거래를 온라인에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면 오프라인 매장의 절도와 온라인 시장이 하나의 범죄 유통망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만 잡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누가 물건을 받아주고 어디에서 판매하고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것까지 추적을 해야 조직 전체를 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이 수사가 올해 전담팀 출범 이후 확대가 됐고 현재는 6명 체포에 이어서 추가 체포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50만 달러어치 상품이 사라질 때 그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이것이 기업만의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보안 비용, 일자리와 지역 상권을 통해서 결국은 평범한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 부담이 보통의 사람들에게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DMB 지역에서 100곳이 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금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추가 체포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 또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 DMB 지역이 정말 안전하게 물건을 사고 팔고 또 그런 범죄에서로부터 안전한 그런 도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BTS가 부릅니다. Yet to come.

네, 한국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요즘 마음이 편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42.9%, 부정평가가 54.1%까지 올랐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사실이 아니죠. 중도층과 40대에서 긍정과 부정이 역전이 되었고 20대와 3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왜 취임 초기 기대를 받았던 이재명 정부에서 민심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서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 부동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집값과 전월세 부담은 국민이 매달 피부로 느끼는 문제지요.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세제와 대출, 규제 카드를 만질 때마다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43.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 등이 더 하락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지율 36.8%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 몇 가지만 좀 찾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의 방향보다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불신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과 정부 부처 사이의 정책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1.5%에 불과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61.8%였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책 하나하나에 동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율을 하고 있는지 오늘 발표한 정책이 또 내일 또 바뀌는 것이 아닌지 이런 안정감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국정 운영에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개별 정책의 문제가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2030 세대와 중도층의 이탈이 지금 굉장히 큰 것으로 나오는데 네, 18세에서 29세의 부정평가가 62.4%, 30대가 62.9%입니다. 중도층에서도 부정평가가 51.1%로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오고요. 젊은 세대는 주거와 일자리, 세금, 자산 형성의 문제에 민감하다고 나오고요. 어쩌면 이 젊은 세대에게는 이념이나 진영보다는 내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는 세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2030의 이탈은 단순한 정치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와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함께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선거 관리와 이른바 부정선거 논란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이 되거나 실제 수치와 다른 숫자가 입력된 사례가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행정착오로 볼 것이냐, 더 심각한 문제로 볼 것이냐를 놓고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부정선거 또는 조작선거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자 수 오입력과 관리 부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네, 이것이 실제 개표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 따라서 부정선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죠.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밝혀진 검찰 개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검찰이 개입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량한 또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이 선거 부분에 있어서도 선거관리기관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을 하고 잘못된 숫자가 제때 수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정말 괜찮았느냐라고 의문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선관위는 잘못된 수치를 즉시 수정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입력 수정 이력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치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만 보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할 수 있지요. 부동산과 민생에 대한 불안, 정책 혼선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검찰 개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2030 세대의 불만, 중도층의 이탈, 그리고 최근 선거관리 논란까지 드러나면서 공정성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 지지율이 42.9%까지 내려가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은 46.4%로 국민의힘 37.3%보다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일부 돌아서고 있다고 해서 그 민심이 곧바로 국민의힘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정부에는 경고이고 야당에는 기회인 동시에 또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왜 국민이 정책을 몰라주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중도층과 40대가 돌아서고 젊은 세대의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섰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 역시 정부의 실수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 경제, 정책, 선거제도, 국민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더불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의 지지율 하락을 일시적인 조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민심이 보내는 본격적인 경고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앞으로 그 판단이 지지율 흐름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의 1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또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헝가리에서 부흥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신은규 선교사님을 모시고, 네, 이 헝가리의 상황과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네, 복음을 또 전하고 계신지 그 현장의 소식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2: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3: You see, paid family leave?
4: That prevents child abuse.
2: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3: Prevents child abuse too.
5: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4: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1: we prevent child abuse
3: from ever happening.
5: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6: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7: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8: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7: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8: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9: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네, 라디오 생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참 귀한 두 분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요. 예, 한때 유럽은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유럽을 떠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이름조차 낯설었던 우리 조선 땅까지 찾아왔지요. 우리 나라의 역사, 그 복음의 빚을 진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지금 상황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었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곳곳에서 교회가 문을 닫거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행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럽 한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또 외치시는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계십니다. 헝가리 코마룸에서 사역하고 계신 신은규 선교사님 그리고 박윤혜 선교사님입니다. 오늘은 코마룸, 내일은 유럽, 모레는 세계로 네, 이 꿈을 가지고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인사를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헝가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은규 선교사고요. 또 우리 사모는
2: 박윤혜 선교사입니다.
1: 지금 현재 꼬마롬 엘림 열방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또 깊이 영적으로 잠든 유럽을 깨우고자 유럽 영적 대각성 운동 본부의 대표를 맡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반갑습니다. 멀리 유럽에서 지금 헝가리에서 오신 거죠?
1: 예, 예.
0: 아,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일부에서 우리 선교사님, 신은규 선교사님만 소개를 했어요. 모실 거라고. 그런데 예. 사모님께서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들어오세요 하셔가지고 해서 지금 같이 이제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사모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얼마 동안 계셨어요? 헝가리에서?
1: 아, 저희 그 아내 박윤혜 선교사가 1992년도에 이제 그 솔로로 처녀의 몸으로 네. 그곳에 이제 파송받아서 이제 한 10년 정도 사역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2018년에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주님이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사실은 헝가리 선교는 우리 사모가 더 선배입니다. 그래서 헝가리에 대한 소개를 우리 사모가 하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니, 사모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1: 예.
0: 그러면 사실은 사모님께서 헝가리 선교사로 먼저 가셔서 한 10년 정도를 먼저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을
1: 결혼하고.
0: 만나신 거예요?
1: 예, 예.
0: 어떻게 두 분을 만나신 건가요?
1: 친구 소개로.
0: 친구 영국, 소개로요?
1: 영국 선교사, 우리 친구 선교사가 소개를 해서 만났습니다.
0: 네. 보통 여성 선교자분들은 그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결혼하실 생각이 있으셨어요? 사모님께서는?
2: 별로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하는, 갑자기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1: 헝가리 소개를 좀.
0: 헝가리?
1: 네.
0: 헝가리 소개를 우리 사모님께 네.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게 더 편하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또 헝가리 하면은 영어로 헝그리. 저도 맨 처음에 그래서, 아, 배고픈 분들이 많나 보다.
0: 아,
1: 저는
0: 네.
1: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헝가리는 유럽의 정중앙에 있는 이제 나라고 또 7개 나라가 이제 인접해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바다가 좀 대부분의 그 유럽들이 나라가 조금만 해서 이제 바다가 없고 이제 수도는 그 부다페스트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이제 980만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언어는 단일 또 언어 이제 헝가리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아시아에서 온 그 민족이기 때문에 우랄랄 타여 우리하고 같아서 이런 그 어순이 그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 좀 공통성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 EU에 또 나토에 이제 가입한 그런 헝가리 이제 공화국이에요. 또 그 나라에 이제 캐톨릭 교회는 한 35% 정도 되고요. 이제 개신교가 이제 칼뱅파하고 뭐 루터파 있는데 한 15% 정도가 이제 개신교로 돼 있고요. 또 이제 무신론, 무교는 한 2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헝가리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제 유럽에서 제일 많이 투자한 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요. 또 이제 그 특별히 이 헝가리는 이 그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이렇게 헌법에 이렇게 명시해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0: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이게 헝가리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헝가리가 우리 한국분들은 굉장히 또 여행을 많이 가는 곳이에요. 부다페스트 얼마나 역사적으로 또 유서가 깊고 또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저는 사실 헝가리를 가보고 싶은데 가보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은데
1: 내년에 오십시오.
0: 아, 내년에 반가이 맞이해 주실 건가요?
1: 예예예. 예, 예.
0: 네. 네, 우리 헝가리에 가시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실 수 있게
1: 예, 예.
0: 다른 청취자분들도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1: 예,
0: 것 같습니다.
1: 오십시오.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시면은 환영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1: Everybody come to me.
0: 제가 나중에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1: 예, 예.
0: 제가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1: 예.
0: 네, 우리 사모님께서 먼저 헝가리를 가셨어요. 그런데 왜 사모님께서는 그 많은 나라 중에 헝가리를 가셨을까요?
2: 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후에 신학을 또 공부하고 이제 91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92년도에 헝가리를 가게 되었는데 저는 뭐 어떤 나라를 꼭 가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은 적도 없고 저는 헌신하면서 아무데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겠다.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하셨을 때 나도 해외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87년도에 이제 졸업할 때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는데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어디를 가야 할까 뭐 저는 알 수 없는데 아무데나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국 외향선교회 소속으로 파송받게 되었는데 당시에 나성영락교회가 그때 박희민 목사님께서 미주 회장으로 계셨어요.
0: 네.
2: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헝가리에 파송이 되어졌습니다.
0: 네. 그 헝가리에 처음 가셨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분들이
2: 예, 적었어요. 지금 네. 기억하기로는 500명도 안 됐어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1: 92년도.
2: 89년도에 네. 이제 문이 열렸는데 그래서 그때는 아주 적었죠.
0: 네. 지금은 한인 동포분들이 어느 정도 사십니까?
1: 예, 지금 이제 우리 그 나라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0: 기업들이요. 예,
1: 만 명 네. 이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예. 저희가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90km 떨어진 이제 고속도로로 이제 자가용을 타고 1시간을 가는 거리에
0: 네.
1: 꽃마람이라는 그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택한 이유는 이제 그곳에 그 우리 한국이
0: 네.
1: 이제 반도체도 세계 1위지만은 이 전기차 배터리 이 기술도 또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그 꼬마람이라는 그 공단에 우리나라 SK 그 회사가
0: 네.
1: 거기에 이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이제 들어와서 그 공장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근로자들이 한 1,000명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일단은 우리가 한인교회를 개척하러 간 건 아니고요.
0: 네.
1: 일단 그 한국 기업 그 가운데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분들이 있고 크리스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다가 꼬마롬에 있는 헝가리 교회를 빌려서 이제 오후 2시에 우린 예배 드리고
0: 네.
1: 그렇게 해서 했더니 한 그 헝가리 우리 그 일하러 온 우리 한국 근로자 중에 한 4,50명이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이제 그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그들이 한국으로 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꼬마롬의 재질이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0: 네. 우리 목사님께서도 사실 처음에 헝가리를 가시려고 마음을 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어떻게 또 이제 물론 사모님을 만나서 네. 자연스럽게 가신 것 같긴 한데. 네.
1: 예, 저는 그 고향이 이제 서울 영등포인데. 네. 영등포 하면 그 여의도 광장. 그래서 제가 1973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유명한 빌리그레한 목사님 전도대에
0: 그 유명한 네. 예, 예. 여의도 집회
1: 그렇지 집에서 네. 가까우니까 네. 동네에 뭐 선배들도 가고 막 그러니까 저도 따라갔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그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후에 콜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회종 될 사람 선교사 할 사람 나오라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따라 나가서 나도 네. 덩달아 따라 나갔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0: 네, 예, 예. 그때 서원을 하셨군요. 네.
1: 그렇죠. 그리고 싹 잊어버렸다가 이제 그 직장 다니면서 네. 이제 야간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퇴직하고.
0: 아, 그러셨군요. 예, 예. 네. 이 서원을 보통 해놓고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서원이 목사님들 되신 분들 보면요.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저를 놓으시고 목사가 되기를 서운하셨다라는 분들 본인은 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목사가 되어 있는 본인을 보면서 참 이 그 서운을 하는 걸 꼭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1: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늦게 이제 신학을 이제 퇴직하고 늦게 신학하면서 이제 한 10년 정도 또 우리 아내와 같이 이제 1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네. 이제 목회를 하다가 10주년 되는 그때 영국에 있는 친구 선교사가 이제 몰타로 오면 쯤에 선교 나가라고 몰타에 이제 한국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받으러 1년에 5, 600명이 오는데 한국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네. 그래서 나보고 거기를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지금 그 목회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할 때 딱 주님이 그동안 수고했다. 네. 빨리 가라. 그래서 우리는 즉각 우리는 이제
0: 순종하면서.
1: 네, 그래서 네. 일주일 내에 아내와 같이 이제 몰타를 그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오는 그 멜리데 섬, 예,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저녁 때 이제 그 몰타 호텔에서 이제 머물게 됐는데 아침에 그냥 꿈에 내 주변에 그냥 사다마귀 귀신들이 그냥 칼을 들고 그냥 쫙 모여들면 날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거기서 내가 죽을 질 수가 있어요. 이미 주님의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예시바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중국 영화에서 싹 다 쓰러지는 네. 것처럼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유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몰타로 가기로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여보 그러면 헝가리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헝가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일단 나는 헝가리 왔다가 몰타로 가려고 했는데 헝가리를 이제 나오면 아 하나님의 뜻이 헝가리구나. 유럽 중앙에서 유럽을 네. 이제 깨우는 일을 예, 그렇게 됐습니다.
0: 네. 참 사모님이 헝가리를 처음에 먼저 가셨을 때는 이렇게 또 나중에 미래에 배우자를 만나서 헝가리로 다시 돌아가서 사역을 하실 거라고 생각도 못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네 못했었죠.
0: 이제 사모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한인분들도 얼마 안 계시고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한국 기업들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한인들도 늘어났지만 현지인들이 바라보는 또 한국이 너무나도 다를 것 같아요. 요즘 또 K-culture, K-문화로 네.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네. 어떻습니까?
2: 아, 그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아, 한국이 도대체 어디야? 막 이렇게.
0: 어디서 왔냐고. 네,
2: 막 그렇게 하고, 막 길가에서도 우리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막 네. 눈을 막 이러면서, 아, 네. 막 골리고, 막 좀 그러고 그랬는데, 굉장히 지금 그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죠. 네. 88 올림픽. 뭐 그 이후로 이제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니 한국 기업들이 막 들어오니까 네. 특별히 우리 이제 꼬마룸 그 지역에 그 이제 그 취직하기 위하여서 한국말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2018년에 그곳에 이제 들어갔지만 그 다음 해에 한글 학교를 개교를 해서 네. 헝가리 사람 대상으로
3: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통하여서 사람들을 이제 많이 오게 되었고 하여튼 뭐 그 K컬처가 굉장히 지금 붐이 일어나서 언어뿐만 아니라 네. 음식 그다음에 뭐 막 BTS 하면 뭐 굉장히 그다음에 드라마 네. 저도 보지 못한 드라마를 다 보고 와서 이야기하고 아주 그 요리 교실 뭐 그런 것도 북글씨 굉장히 지금 인기 네.
1: 열풍이 불고 있어요.
0: 네. 네. 아니 방금 저도 보지 못한 드라마를 봤다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저도 저희 이웃이요. 미국 분이신데 저도 뭐 보지 못한 드라마 그리고 뭐 연예인들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헝가리에서도 그렇군요.
3: 네. 네.
0: 얼마나 좋으세요? 자랑스럽고.
3: 헝가리. 네. 아주 지금 같아서 정말 92년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참 많고 처음에 막 처음으로 나간 선교지였으니까 네. 적응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3년 하다가 막 지쳐가지고 그냥 거의 번아웃 되어가지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네.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셨어요. 그래서 네. 그 두 번째 텀부터는 굉장히 재밌게 그렇게 사역을 했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네. 제가 2001년에 이제 다시 2003년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한 15년 후에 남편하고 함께 보내셨어요. 네. 그래, 늘 그때도 아 나는 여기서 이제 헝가리 말 배운 것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이제 유럽으로 나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네. 같이 나오게 되어서 그 헝가리는 너무나 애증의 관계랄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막 적응 못해서 미워하고 네. 막 이런 근데 이제 정말 또 나에게 주신 나라다라는 한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남편을 도와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선교사님들이 K 한류의 그 굉장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이신 것 같아요.
1: 예, 예.
0: 현장에서 참 예전에는 정말 어디에서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못하지만 이제 지금 코리아가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3: 네.
0: 어떤 나라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K-POP 스타를 보는 것처럼 보면서 네, 아이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한글 학교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한국, 헝가리인들이 굉장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한글 학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3: 네. 근데 2019년부터 이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그 사이에 눈이 안 좋아가지고,
0: 네.
3: 눈을 좀 잘 볼 수가 없게 되어가지고, 오른쪽 눈이.
0: 네.
3: 그래서 지금 잠깐 이제 중단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한테 여기 와 있는데도 연락이 와요. 한글 언제 또 가르쳐 줄 수 있는가.
0: 네.
3: 그래서 이제 가서 다시 또 소수지만 이제 복음 한글 복음 학교
0: 네.
3: 이런 식으로 그 처음에는 이제 너무나 그러니까 학교처럼 이제 학원처럼 그렇게 했지만
0: 네.
3: 이제 지금은 온전히 그 한글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네. 한글뿐만 아니라 한글 요리 교실도 그렇죠. 뭐 하신다고요?
3: 네, 요리 교실도 했어요. 뭐 저는 요리 교사, 요리 그 뭐죠? 그 자격증은 없는데 요리사 자격증은 없지만
0: 네.
3: 어쨌든 한국 음식을 어느 정도 할 수만 있으면
0: 잘하시죠. 네.
3: 모든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었더니 네. 막 또 막 모여가지고
0: 네.
3: 재밌게 하고 그 중에서 어떤 자매는 뭐 자기가 책을 내겠다고. 일일이 그걸 다 사진을
0: 네, 사진
3: 찍고
0: 찍어서, 네.
3: 설명을 막 다 쓰고 물어서 하고 아주 그렇게 재미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0: 네.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3: 잡채.
0: 잡채를 예, 좋아하신 것 같아요.
3: 잡채는 뭐 항상 불고기. 예. 근데 잡채를
0: 네.
3: 너무너무 좋아하죠.
0: 네.
3: 여러 가지 약간 매운 것도 좋아하고 음식 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1: 김밥, 김치.
3: 하고 뭐 김치.
0: 네. 사실 김치가 예전에는 냄새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그냥 다 극복들을 하신 것 같아요. 네,
1: 중독됩니다.
3: 근데 어떤 자매는
0: 네.
3: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실제로 남편은
0: 네.
3: 막 코를 막고 막 그런다는데 그렇죠. 김치를 담아서 혼자 먹고 그런대요.
0: 네.
1: 그 우리 하나님께서
0: 네.
1: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0: 네.
1: 제가 한국에 가면은 우리 네. 딸이 아빠 뭐 먹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치킨이 배달이 오는데
0: 네.
1: 그게 배달의 민족이에요. 내가 그걸
0: 네.
1: 보고 그렇다 우리나라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배달의 민족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그러니까
0: 네.
1: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K컬처 또 K복음이 최고지요. 네. K복음 네. 또 K팝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도구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니, K푸드, K화장품, K팝은 들었는데, 오늘 전에 또 K보금은 처음 듣는 그렇죠. 말인데, 정말 그러네요. K보금으로 전 세계로 또 퍼져나갈, 지금 뭐 이미 씨를 다 뿌려 놓으셨으니까.
1: 그럼요.
0: 네. 그 열매들을 이제 거두시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한글 학교에서 학생들을 한국어도 가르치고 요리도 가르치시다 보면은, 제자들이 많이 이제 생기셨겠어요.
1: 이자벨라.
3: 네, 그렇게.
0: 네, 예를 좀 어떤 아까 좀 전에 뭐 요리로 책을 내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던 분도 계신데. 네.
3: 그렇게 한데 또 이제 개혁교인이지만 초창기부터 저하고 또 개인적인 그런 교제를 하면서 늘 우리 예배에도 나왔어요.
0: 네.
3: 그러니까 언어가 우리가 약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언어로 하고 이제 이러니까 자기 10시에 가서 예배드리고 11시에 우리 예배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특별히 이제 제가 통역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 이제 좀 더 설교를 정교하게 다듬어 주는 일을 수년 동안 그렇게 또 도와주고 지금도 아주 가끔 만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네. 그렇게 하는 사람 특별히 이제 그 아담 앤드레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그 사람은 이제 변호사이기도 한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한국의 통일에 대한 비전을 주셨대요.
1: 네. 남북 통일.
3: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에 사로잡혀서 한국 사람들 너무너무 이렇게 접촉하기를 원하고
0: 네.
3: 우리 교회에도 와가지고 늘 그 비전을 나누고 한국에 좀 가서 이거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냐 자기도 네. 데리고 가라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 남북이 그 DMZ에서 모여서 음악회를 하기를 그러면서 하나 되게 네. 하는 그런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 좀 네. 이렇게 정말 지원해서 그 한국에 갈 수 있게 막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참 남의 나라를 위해서 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너무 네. 감사하고 있어요.
0: 그렇죠. 저도 좀 보면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기대도 있고 소망이 있지만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외국 분들이 굉장히 한국의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면서 기도하시면서 예, 예. 헌신하면서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1: 예, 예.
0: 네. 그렇게 이분도 꿈속에서 정말 네. 그 환상을 보고. 네.
1: 그래서 이번 10월이나 11월에 우리가 한국을 방문하는데
0: 네.
1: 그때 이제 모시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0: 모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많은 이제 후원을 네. 모금을 해서
0: 네.
1: 그분들을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두 분인데 두 분.
0: 두 분. 네.
3: 이번 여름에 아니 이번 5월 달에 또 온 그 후원교회에서 방문했는데 그분은 파주 근처에 사시는데 네. 그분이 오라고 모시고 오라고
1: 그러면 자기 집에서.
3: 자기네가 집에서 한 3일 정도는 모실 수 있고 네. 거기 그 민통선 그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도 소개해주고 돌아보게 해주겠다 네. 그런 약속은 받았어요.
0: 아 그러시군요. DMZ 그 네. 지역에 또 가까이서 네. 갈 수 있다는 것도 참 실제 현장에서 보면 더 절감하게 되지요.
1: 네.
0: 네. 아,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한국 문화와 음악과 언어를 통해서 복음도 함께 전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1: 예.
0: 네. 실제적으로 좀 그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분들과 선교적인 접촉은
0: 네.
1: 그 한글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제 한글 복음학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와서 주일날 이제 출석 우리 출석을 또 이렇게 권장하고
0: 네.
1: 또 그분들을 이제 모셔서 그래서 이제 그 한글 복음학교 할 때 우리 이제 아내가 헝가리 말도 유창하게 또 잘하니까 또 한국말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같이 성경을 또 같이 거기서 또 나누고 또 짧게 이제 기도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좀 하고 있죠.
0: 네, 그렇군요. 이 헝가리의 좀 정치와 경제적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권이 또 이제 좀 변화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정책들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기업들이 또 자연스럽게 헝가리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정치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 배경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3: 아무튼 그 한국에 많은 기업, 한국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특별히 그 법인세를 굉장히 낮추었대요.
0: 네.
3: 9%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일들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또 그거를 슬며시 올렸다 그래. 다른 나라에서도 좀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뭐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한국이 특별히 헝가리에 많은 투자를 한 나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오르반 빅토르라고 하는 그 수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기업의 그 투자를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유치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번 올해 4월에 그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근데 이제 그 동안에 많이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나라가 좀 부유해진 것도 있지만 물가가 많이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네. 다들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권이 이제 바뀌어 가면서 지금 이제 저 피테르 마자르 이제 티서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올해 16년 동안이나 올해 집권을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사법 언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부패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되돌리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선교사들에게 좀 민감한 부분은 바로 이제 이민법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거류증 받는 네. 거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그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쉽게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민법이 완전히 바뀌면서 외국 사람들 노동자들 들어와서 일하는 거를 제한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들까지도 처음에는 이제 아더 타입으로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쉽게 이제 그 거래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전면 없애버리고 그냥 자원봉사 그런 비자로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2년씩밖에 안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장기 거래증은 또 신청할 수 없도록 그렇게 네. 좀 해놓은 것이 우리에게 아주 민감한 새로 들어오는 선교사들에게 좀 이렇게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이죠.
0: 네.
1: 그리고 저희가 2018년에 제가 이제 나왔는데. 얼마 안 있어서 2019년에 그 우리나라 그 관광객 유람선이 그 부다페스트
0: 그렇죠.
1: 단유강에서
0: 그때 좀 예, 피해가 있었죠.
1: 예, 네. 그 뒤에 독일 큰 크루즈선이 뒤에서 이제 충돌함으로 인해서 25명의 이제 한국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안타까웠는데 많은 헝가리 사람들이 그 다리에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꽃을 갖다 놓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더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선교할 때도 그들이 마음을 여는 이제 그런 또 계기도 또 되었었어요.
0: 네.
1: 안타까웠지만.
0: 네. 안타까웠지만 또 한국에 대해서 예, 예. 애도하는 마음을 예, 예. 함께 갖게 되었네요.
1: 예.
0: 네. 우리 신은규 선교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 예.
0: 붕 선교사로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1: 예, 예.
0: 왜 붕 선교사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1: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부흥사로 좀 활동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된 것은 가장 그 주요 이제 그 요인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의 기라선 같은 그 부흥사님들이 네, 많았었습니다.
0: 맞아요, 네.
1: 조용기 목사님부터 해서 그 부흥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빌리그레엄 목사님과 또 무디 목사님 또 찰스피니 이런 그 부흥사들 영향을 많이 받고 나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은사도 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어디 가든지 네. 이제 부흥을 부흥의 불을 던지고 또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그 복음 전도가 선교가 다 부흥이 일어나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선교사라는 표현보다 부흥을 전하는 이제 선교사. 그래서 부흥 선교사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PR,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거 알고 그게 아니라 네. 피 터지도록 알려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기 잠깐 원래 샬롯에 잠깐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냐 하나님이 작년에 내가 미국 동부 지역도 좀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뉴욕과 워싱턴에 있는 여덟 교회가 집회가 잡혔어요.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부흥 선교사님께 이렇게 집회를 열어주시는구나 좀 그러고 있습니다.
0: 네, 예. 어렸을 때 보면 정말 부흥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막 갔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예. 어느 순간에 요즘은 부흥 선교사님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한국에.
1: 그렇죠. 이제 네. 많이 좀 식었죠.
0: 네, 네. 네. 사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분도 엄청난 사실 부흥 선교사라고 아, 말씀할 수 있죠. 어느 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 북한에도 가셨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굉장히 닮고 싶어 하시는 분을 말씀하셨어요.
1: 예, 예.
0: 찰스 피니.
1: 예, 예.
0: 이분이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시잖아요.
1: 예, 예.
0: 이분의 무엇을 담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1: 뭐 리바이벌.
0: 리바이벌.
1: 부흥이죠.
0: 네, 부흥이죠. 네. 네,
1: 부흥은 이제 다시 살리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0: 네.
1: 시편 그 말씀. 우리 주님은 예, 어느 때든지 다시 이제 부흥을 원하셔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잠든 유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0: 네.
1: 다시 부흥의 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최근에 찰스 피니에 대한 그 이제 여러 가지 이 내용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은 내가 가는 곳마다 부흥을 주옵소서.
0: 네.
1: 내가 머무는 곳마다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이렇게 부흥을 네. 간절히 사모할 때 부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흥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저에게 성령 불을 내려주세요. 불은 계속 번지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2차 대각성을 주도했던 대표 목사님이 바로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분이 이제

0: 보아타요. 유럽 교회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한국 교회가 사실은 유럽의 앞선 그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분들로부터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토마스 선교사, 정말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신 최초의 선교사이시고, 이분이 또 순교를 하셨고요. 네. 서구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복음을 전했고, 그 열매 가운데 오늘의 한국 교회가 세워졌는데, 현재 실제 유럽 교회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1: 제가 이전에 우리 아내와 저를 소개해 준 우리 친구가 영국 선교사로 가 있는데,
0: 네.
1: 맨 처음에는, 야,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무슨 선교사가 필요하나? 맨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님이 유럽으로 가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 이제 헝가리에 나와서 저는 이제 헝가리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유럽을 이렇게 보니까, 아, 유럽이 완전히 진짜 그4% 미만일 때에 이제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데, 실제로 그쪽 보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 그 영국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도 보내고, 또 미국에 청교도가 가고, 전 세계에 이 선교를 주도했던 영국이 그렇게 할 때는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서 세계 최대의 미국 그런 강국이 되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영국 교회를 보니까 그 찬란한 그 기독교 이런 큰 예배당도 이제 술집으로 팔리고, 서커스단으로 팔리고, 심지어 저는 이슬람 이제 사원으로 팔리는
0: 사원으로도
1: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왜냐하면 그 넓은 그 건물을 유지가 안 되니까, 또
0: 그렇죠.
1: 사람이 없으니까.
0: 보수도 해야 되고
1: 교인들이 감소되고, 또, 예배가 실종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점점점점 기독교가 쇠퇴해지고, 또 세속화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그런 시대적인 그런 것들로 팽배해져서, 또 진화론, 여러 가지,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젊은이들도 다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제가 보면서, 아, 에스겔 골짜기에 그 31장에 그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들 같이 되었구나. 저들은 스스로 아무리 뭐 신학교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스스로 이제 소생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탁월하거든요. 신학적인 면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주 모든 것 준비된 선교사님들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살릴 수 있는 이제 나라는 우리 한국뿐이었다. 또 우리가 복음에 빚진 나라니까 복음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유럽 영적 대학성 비전,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 할수 없는 일이지만은,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일을 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저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이제 유럽 영적 대학성 운동을, 이제 유럽을, 성령의 능력으로 유럽을 깨워서, 다른 거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제 또 말씀으로만 다시 살아나는데, 오직 성령으로 유럽을 깨우고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와 이제 열방을 살린다. 유럽이 살아나야 아프리카 선교가 살아나고 세계 선교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0: 우리 신은규 선교사님과 박윤혜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유럽을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 나가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미 씨를 뿌리셨고 정말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그 사실 그 꿈을 이루고 가고 계신 그 실제 증거가 또 유럽 영적 대각성 선교센터를 지금 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1: 아, 그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꼬마로 엘림 열방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근로자들을 이렇게 또 디아스포라들을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헝가리 사람들을 이제 선교하는 가운데

0: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유럽 영적 다각성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제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통해 또 무디 목사 이런 감명을 받고 이제 나도 청년 때부터 저는 그전 세계를 다니면 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늘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해 왔어요. 그런 게 없더라면 유럽 영적 대학생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럽 대학생 운동을 하는데 그런 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유럽 영적 대학생 센터를 좀 땅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어차피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천국은 침노한자의 것이니까 하나님 땅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3,000평을 이제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금을 해서 한 2억 원 정도 모금해서 우리가 5년 전에 그것을 이제 다 구입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센터가 세워졌고 또 거기 있던 그 식당, 헝가리 식당, 또 한국 식당 그것을 교회로 이제 개조해서 그러나 아직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라면 이제 기도 중에 있는데 유럽 영적 유럽 대각성 성전을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센터는 하나님이 유럽 가운데 이제 3,000평 말 그대로 이제 유럽의 오살리 기도원 같은 영적 센터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쉬고 주님이 거기는 이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먹고 자고 이런 건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고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좀 2, 300명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머물 수 있는 숙소 이런 것도 지금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할수 있지만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머물며 같이 기도하고 유럽을 향해서 기도의 미사일을 쏘고 또 유럽의 각 나라의 대도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노방전도, 외침전도, 축구전도 또각 나라에 이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1: 땅은 이미 이제 구입을 하셨고 점점 더 이제 건물을 높이 이제 다 이제 세워 나가시겠네요. 조감도를 제가 좀 봤는데요. 마가의 다락방, 다윗의 장막, 오벳 에돔의 집, 미스바 기도, 라바나오요 동산, 실로암과 베데스다 연못, 성령 공동체, 생수의 강, 라이트하우스.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다 이름들도 정하셨고 지금 꿈을 꾸고 계신데요. 이 특별히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 공간이 있으실까요?
0: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어떤 이제 부흥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유럽 영적 대학성이라는 그 비전을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름으로 이제 기도의 집을 하나 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 기도의 집을 유럽 대학성 사무엘 기도의 집을 이제 그분이 보내주신 그 건축 원금을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지난 5월에 기도의 집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거기서 지금 요즘 그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 뭐 이런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누구든지 오고 싶고 굉장히 그 아주 작지만은 나무로 만들어서 아름답고 또 숲속이니까 너무도 좋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바로 그냥 응답이 될것 같은 그런 그래서 우리 센터는 말 그대로 유럽 영적 대각성 운동은 기도거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연합하고 이제 선교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이제 오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 임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 연약했던 그 분들이 다시 회복돼서 다시 사명으로 갈수 있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또 유럽에 이렇게 하나님이 센터로 이렇게 3,000평 준 데는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 유일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럽의 현실을 또 보고 같이 유럽을 살리는 그 일에 이제 동참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센터에 영적인 의미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미스바 이제 그건 이제 그 사무엘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유럽을 살려달라고 유럽의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달라.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그런 이 미스바 또 오병이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베데스다 치유의 기적. 이 복음은 이 실제고 능력이거든요.
1: 네. 네,
0: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은 주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 그런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그 주의 말씀을 확증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도 지금 암 환자가 치료되고 또 기를 먹으신 분이 그 기가 열리고 열려라 해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영적인 그런 그 많은 좋은 현상들을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하나하나의 그 방들, 건물에 네. 아주 뜻깊은 그런 의미를 다 담고 계십니다.
0: 네.
1: 네, 사모님께서도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보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코마롬, 내일은 유럽, 모레는 세계로 이런 비전을 갖고 계신데요.
0: 네.
1: 네. 어떻게 이 꿈을, 마음을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0: 아, 이제 이것은 내가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코마롬, 그러니까 우리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1: 네.
0: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루살렘은 지금 꼬마롬입니다. 꼬마롬.
1: 네.
0: 이전에 이 꼬마롬에서도 이런 기독교의 부흥들이 있었던다는 그런 것도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니무강이 바로 있거든요. 우리 동네 다니무강.
1: 네. 네.
0: 그 강을 다리를 건너가면 슬로바키아인데 그 다니무강이 저 독일에서 흘러서 오스트리아 또 헝가리 또 세르비아 불가리아 저 흑해로 가는데 이것이 그래서 이런 꼬마름에서 그 일어난 성령의 불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 유럽 전체 흘러서 유럽을 변화시켜서 유럽이 다시 성교의 중심가로 회복되어서 다시 전 열방으로 나가는 그 일.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유럽을 깨우고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와 열방을 살린다. 예, 그런 취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센터 건립과 또 사역을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그 교회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함께 동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동참을 할 수 있을까요?
0: 예,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존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피 터지도록 알립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은 유럽 대각성 성전이 200명 이상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좀 건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1: 네.
0: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건축 헌금을 좀 해주시면은
1: 네.
0: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1: 네.
0: 예, 예.
1: 네. 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또 예. 나중에 또 연락처를 원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예.
1: 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사모님께서도 박윤혜 선교사님께서도 전하고 싶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방송을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위에서 계속해서 이 조그만 그 땅 꼬마름에서 이 부흥의 그 불꽃이 일어나서 점점 퍼져서 전 유럽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그런 꿈인데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하신 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시간이 금방 이렇게 갔네요.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예,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 저는 워싱턴 오기 전까지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제 계획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배달의 민족으로 유럽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는 가는 선교사 또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저희의 이 일에 많은 기도와 또 감동 되시면은 이제 귀한 그 헌금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에게 큰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듣고 있는 이 시간 성취자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과 늘 성령 충만함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코마롬, 내일은 유럽, 모레는 세계라는 비전을 품고 유럽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 신은규 선교사님 그리고 박윤혜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빚을 이제 사랑과 섬김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 길을 가고 계신 이 두 분께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하시기를 저도 함께 소망하겠습니다.
0: 아멘.
1: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두 시간 저와 함께 라디오 워싱턴 초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방송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 여러분들, 하우바이하우루 페어팩스 그리고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K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K라디오 우리 카톡으로 연결해 주시는 분들께 네, 20불 쿠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싸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잔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8: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7: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8: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7: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9: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7: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8: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부엌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화장실을 바꾸거나 혹은 하드우드 플로어를 깔고 집 안팎을 새롭게 페인트하시면 너무나 좋은데 그런 결심을 하고 돈을 선뜻 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모든 분들의 동일한 바람은 작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계획을 하다 보면 한 가지도 시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산도 적게 들고 때로는 홈오너가 스스로 해볼 수도 있는 작은 투자로 효과 만점인 집 꾸미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이브웨이 실러입니다. 차고 앞에 드라이브웨이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조금씩 갈라져 있다면 업체에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에 놀라고 실러를 하고 난 뒤에 너무 깨끗하고 새 것 같아서 두 번 놀라십니다. 간혹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외로 쉽지 않은 일이라 일단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파워와시도 적극 추천합니다. 댁이나 패리오, 특히 베이스먼에서 밖으로 나가는 워크아웃 계단이나 집 앞에 계단에는 이끼나 먼지가 계속 쌓여서 거뭇거뭇한 자욱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간혹 사이딩도 몰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파워와시 업체를 불러서 한번 청소를 하고 나면 속이 다 후련해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일은 조금 부지런하시다면 시중에서 파는 파워와시 기계를 구입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직접 하셔도 그 비용이 절약이 되고도 남겠습니다. 집 앞에 화분이나 나무 심기도 집을 파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 만점입니다. 커다란 화분 두어 개를 구입해서 집 대문 양옆에 놓으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시선과 첫인상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크지 않은 계절에 맞는 나무를 구입해서 뒤뜰에 심는 것도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비용을 올려볼까요? 댁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기둥과 프레임은 그대로 두고 상판, 즉 발로 밟는 바닥 부분과 핸드레일 쪽에 나무들만 걷어내고 새로 올릴 수 있습니다. 땅에 기둥을 박고 프레임을 세우는 일이 큰 공사이고 위에 상판을 얹는 일은 규격에 맞게 잘 자를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사실 직접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좋은 컨트랙트를 고용하셔서 한다면 더욱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집 바깥을 한번 둘러보시면 지붕 처마 밑에 페인트들이 벗겨지거나 마찬가지로 창문 주변, 가라지 도어 주변, 댁으로 나가는 문틀 주변 같은 곳들에 페인트가 상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스테리어 페인트가 벗겨지면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고 결국에는 프레임이 썩어서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캡핑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사이딩 재질로 아예 쌓아버리는 방법이 있고 익스테리어 페인트를 구입하셔서 덧칠을 하시면 비용은 크게 줄지만 익스테리어 페인트는 1, 2년에 한 번씩은 꼭 하셔야 합니다. 집 안에는 부엌 캐비넷의 도어납이나 핸들을 바꾸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방문마다 달려있는 문고리를 요즘 스타일로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집을 꾸미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너무나 종류가 많습니다. 버젯을 세우시고 그에 맞춰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으시면 집을 파실 때 혹은 새로운 기분으로 집을 단장하고 싶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개최되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동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메릴랜드 총 한인회가 주최하며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광복회 워싱턴 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후원하며 참전용사단체와 보훈단체는 물론 여성단체, 차세대단체, 체육회, 복지기관, 경제단체까지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워싱턴 DC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경축식 행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703-507-822 하나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 K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 첩보를 받고 비밀리에 군용기로 환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포스 1을 미끼로 활용하는 이례적인 대피작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치킨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경제 압박으로 이란의 굴복을 노리고 있지만 이란은 생존 체제로 버티기에 나서면서 장기화될수록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주에 이어 시카고시도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AI 열풍 속 데이터센터 급증에 따른 전기료와 수자원 문제 등이 미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자금 지원에 나서면서 불거진 순환 금융 논란에 직접 해명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투자 건당 최대 25%까지만 지원한다고 밝혔고 시장의 우려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도 이용자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챗GPT와 함께 글로벌 AI 시장의 대중화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불법 월경자가 급감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장벽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장벽에 더해 약 2,000km를 추가 건설하며 강력한 국경 통제에 나섭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게도 준의 학비 혜택을 주는 뉴욕과 커네티컷, 버몬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학비 지원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법적 충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아다니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을 기각하면서 기소 철회를 결정한 미 법무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의 결정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며 정치적 판단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I가 사람 대신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AI도 AI 에이전트 그록봇을 공개하며 오픈 AI와 구글, 엔트로픽과 경쟁에 나섰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 뒤 튀르키예를 떠날 때 이스라엘 측에서 암살 첩보를 받고 군용기로 비밀리에 환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스라엘이 당시 미국의 에어포스1을 겨냥해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이란의 암살 기도 첩보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에어포스1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진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이런 기만 작전은 처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위협 정보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당시 백악관 비밀 경호국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첩보 작전이나 다름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탈출은 10일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튀르키예 앙카라 공항을 떠나면서 일단 에어포스1에 타는 모습을 연출한 뒤 기체 반대편 문으로 연결된 기내식 운반 컨테이너에 몰래 갈아타고서 군용 수송기로 옮겨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에어포스1에 탄 백악관 취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승한 것으로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비행기는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하기 위한 미끼 역할을 한 셈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던 기자들은 이륙 시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자들이 왜 블라인드를 내리라고 했는지 아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더러운 인간들 탓에 아마 위험한 비행이었을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C-32A 수송기는 추적 시스템을 끈 채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에 부여되는 항공교통관제용 호출부호인 에어포스1이 아닌 리치-18이라는 평범한 호출부호를 사용하면서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로 비행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황급히 에어포스1으로 옮겨 탄 뒤 카메라 앞에 나타나 미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비밀 항공기 환승 작전을 두고 과거 클린턴 행정부의 대응과 비교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기자들에게 사전에 상황을 설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알리지 않아 언론과의 관계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우려해 비밀리에 항공기를 바꿔 탄 것과 관련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도 유사한 작전을 벌였지만 당시에는 언론에 이 내용을 알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튀르키예 앙카라를 떠나며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에서 군용기로 바꿔 타면서 동행 기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점을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대응과 비교했습니다. 2000년 3월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인도 방문을 마치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하며 신변 안전을 위해 실제 탑승 항공기를 숨기는 작전을 폈습니다. 당시 에어포스1과 동일한 표식이 있는 미끼 전용기가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슬라마바드에 착륙했고 클린턴 대통령과 닮은 비밀 경호국 요원이 이 전용기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에어포스1 표식이 없는 다른 항공기가 착륙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이 항공기에서 내렸습니다. 당시 백악관 출입 기자협회 회장 이자 대통령 일정을 취재 중이던 수천 페이지는 이 기만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향하기 전 페이지에게 전화를 걸어 비보도를 전제로 대화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백악관 언론 및 보안 담당자들은 페이지에게 작전 내용을 설명하며 대통령의 실제 위치와 동행 기자들을 위한 안전 조치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페이지는 워싱턴 포스트에 그들은 그곳으로 비행하는 데 따르는 위험 때문에 미끼 비행기 사용을 포함해 취해지는 특별한 보안 절차에 대해 내게 설명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험성은 클린턴 대통령뿐 아니라 일정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도 해당됐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백악관도 클린턴 행정부 때와 비슷한 보안 딜레마에 처했지만 언론을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튀르키예를 떠나며 구형 에어포스1에 탑승했다가 몰래 내려 기내식 운반 차량을 이용해 소형 공군기로 옮겨 탔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에어포스1에 탑승해 있던 취재진은 당시 창문 덮개를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비행기 교체 탑승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튀르키예에서 구형 에어포스1을 타고 영국으로 이동한 뒤 현지에서 신형 에어포스1으로 갈아탄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사건이 이미 팽팽한 긴장 상태인 백악관과 언론 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퀸즈의 여러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활동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엘름허스트와 코로나, 이스튬 엘름허스트, 칼리지 포인트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뉴욕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작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 퀸즈 일부 지역에서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단속 활동이 최근 강화됐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자 관리 단체와 지역 정치인들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엘름허스트와 이스트 엘름허스트, 코로나, 칼리지 포인트 등에서 ICE 원들의 활동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퀸즈는 뉴욕시에서도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 많아 이민자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와 엘름허스트, 잭슨하이츠, 이스트 엘름허스트,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등은 주민 가운데 외국 출생자가 50%를 넘는 대표적인 이민자 밀집 지역입니다. 이민자 관리단체에 따르면 최근 ICE는 이민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서로를 보호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의원 곤잘레스 로아스도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민자 가족 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뉴욕시 5개 보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ICE 작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한편 뉴욕시 이민자보호국은 최근 ICE 단속에 대비해서 이민자들이 알아둬야 할 권리와 법률 지원 정보를 다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자신의 권리를 미리 숙지하고 ICE 요원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플러싱에서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ICE 단속에 대응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설명하는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현재로서는 퀸즈 전역에서 대규모 단속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ICE 활동이 늘었다는 신고가 이어지면서 이민자 사회가 긴장 속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미국 성인의 대다수는 출생 때와 다른 성별의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에게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작년 11월 18세 이상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3%가 이 같은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성 정체성을 가져 여성으로 성전환을 선언한 뒤 여성부 경기에서 출전하는 사례를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등의 얘기입니다. 출생 시 성별과 다른 스포츠팀에 참가하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3%였습니다. 조사 대상의 66%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출생 당시의 성별과 일치하는 팀에서 경쟁하도록 요구하는 법률과 정책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학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성별로 보면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생 때와 다른 성별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남성은 77%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고 여성은 69%가 이런 상황에 대해 불편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65세 이상은 80%가 불편하다고 답했고, 이어 50세에서 64세가 79%, 30세에서 49세가 70%, 18세에서 29세가 60%였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한 백인은 75%에 달했고, 이어 아시아계와 흑인, 히스패닉 등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직장이나 가정, 공공장소 등에서는 성전환자에 대해 비교적 포용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 등에서 트랜스젠더 차별을 막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이 넘는 56%였고 반대한 사람은 16%에 그쳤습니다. 신분을 속여 미국 기업의 원격 근무 형태로 위장 취업하는 북한 IT 인력이 연방정부기관에까지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국 고위 당국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3: 매체 연방 뉴스 네트워크에 따르면 최근 FBI 사이버 역량 담당국의 토드 해먼 부국장은 한 컨퍼런스에서 최근 연방 정부를 위해 일하던 북한의 원격 IT 근로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먼 부국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기관명이나 담당 업무를 밝히지 않았지만 민간 부문 비중이 훨씬 높지만 정부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언론들은 연방기관의 직접 고용에는 엄격한 신원조사가 들어가는 만큼 해당 인력이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외주업체의 원격 계약직 형태로 침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들은 주로 중국에 머물며 미국 내 브로커를 통해 신분을 위장하고 브로커가 미국 현지에서 수령한 노트북으로 원격 접속해 일감을 수행하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이들은 버는 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핵심 시스템이나 정보에 접근해 기밀을 탈취할 위험도 커 미 당국이 경각심을 바짝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 등 10개국과 함께 북한 IT 인력 위장 취업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미 의회와 법무부 역시 법안 제정과 중형 선고 등을 통해 북한의 원격 위장 취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벤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벤커호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시험루스밥 개당 5불99, 자매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프레시안 오이 100당 99전,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에서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자동차 번호판을 선보입니다. 뉴저지주가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이번 기념 번호판에는 미국 독립전쟁의 상징적인 장면인 조지 워싱턴의 델라웨어강 도하 모습이 담깁니다. 여기에 뉴저지가 독립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미를 담아 혁명의 교차로라는 뜻을 담은 문구도 새겨질 예정입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관련 법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특별 번호판 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법안을 추진한 알렉스 소키 의원과 롭 클리프턴 의원은 뉴저지가 미국 내 다른 어느 주보다도 많은 독립전쟁 관련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의원은 특히 뉴저지가 독립전쟁의 전세가 미국 측에 유리하게 돌아선 중요한 장소였다며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뉴저지에서 벌어진 주요 전투와 교전을 빼놓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번호판은 단순히 미국의 250주년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전쟁 당시 뉴저지가 담당했던 역할을 알리고 역사적 유산을 보존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들이 실제로 이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뉴저지 자동차관리위원회 MVC는 뉴저지 역사보존기금과 협력해 번호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발행은 앞으로 약 13개월 뒤 시작될 예정입니다.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초기 비용은 기부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최소 500건의 신청이 접수돼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운전자는 $50의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하고 번호판을 계속 사용하려면 매년 $10의 갱신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뉴저지의 이번 결정은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메리카 250 기념 사업의 하나입니다. 미국은 독립혁명과 건국을 기념하는 250주년을 맞아 각 주에서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뉴욕,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델라웨어, 인디애나, 아이다호, 뉴햄프셔 등도 이미 2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번호판을 도입했거나 발행을 승인했습니다. 특히 뉴저지는 독립전쟁 당시 수많은 전투와 교전이 벌어졌던 곳인 만큼 이번 번호판을 통해 주의 역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관건은 실제 제작에 필요한 500건 이상의 신청이 얼마나 빨리 접수되는지입니다. 뉴저지 주민들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독립혁명 250주년을 기념하는 이 특별 번호판은 앞으로 뉴저지 도로 곳곳에서 미국의 건국 역사와 뉴저지의 역할을 알리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롱아일랜드의 한 수영 강사가 자신의 집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다 타운 당국으로부터 수업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린이가 물에 빠졌을 때 스스로 물 위에 떠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셀프 레스큐 수영을 가르쳐 왔는데요. 강사는 1대1 수업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타운 측은 주거 지역에서 수영장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건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롱아일랜드 쇼어햄에 거주하는 제시카 샬라자르는 어린이들에게 물에 빠졌을 때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왔습니다. 생존 수영은 물에 빠졌을 때 몸을 뒤집어 물 위에 떠서 호흡을 확보하고 구조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수영법입니다. 샬라자르는 자신의 두 자녀에게도 어린 나이부터 이 방법을 가르쳤으며 지금까지 200명 이상의 어린이를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수영장 현장에 있는 자택에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브룩헤이븐 타운 검사관들이 찾아와서 소환장을 발부하고 수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주거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수영장을 이용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살라자르는 수영 강습을 집에서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며 당국의 조치가 예상 밖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수업은 여러 어린이를 한꺼번에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1대1로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브룩헤이븐 타운 측은 주거지역에서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개인 교습은 허용하고 있지만 수영장은 거주자와 가족, 초대받은 사람들의 사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퍼카운티 보건국도 별도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거용 수영장에서 정식 수영 강습을 실시할 경우에는 뉴욕주 위생법에 따라서 허가를 비롯한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살라자르의 수영장이 필요한 허가 없이 교육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고 검사 보고서를 발부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수영장에서는 수영 강습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라자르의 프로그램은 약 6주간 진행되면서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5번 수업을 받습니다. 한 번 수업 시간이 불과 7분에서 10분 정도이며 브룩헤이븐 지역에서 이 같은 어린이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수영장 공간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 익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인 만큼 규정 문제와 별개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퍼카운티에서는 2024년 모두 24명의 익사 사망자가 발생해서 뉴욕주 카운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살라자르는 타운 법원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수영 교육을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연방법원이 인도 최대 부호 구아탐 아다니 아다니그룹 회장의 형사사건을 기각하면서도 기소를 철회한 법무부의 결정 과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과 연방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기소 철회를 결정한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아다니 회장은 미국에서 증권사기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무부가 기소를 전면 철회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연방법원 판사가 법무부 요청에 따라 인도 최대 부호인 구아탐 아다니 아다니 그룹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석연찮은 이유로 기소 철회를 결정한 법무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11일 뉴욕 동부 연방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전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다니 회장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며 기각 요청서를 제출한 트렌트 맥코터 법무부 차관보를 향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아다니 회장에 대한 기소를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담당 검사가 아닌 맥코터 차관보 명의로 소송 기각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통상 미국에선 검찰이 재량으로 공소 중단을 결정할 경우 법원은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합니다. 가라오피스 판사는 이날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아다니 회장을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가라오피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검찰의 기각 요청 결정에 대해 맥코터 차관보는 다수 연방기관 관료들의 전문적 의견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과 협력했을 뿐 혐의를 조사한 수사관이나 연방검사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또 맥코터 차관보에게 기각 사유에 대한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사법부를 대등한 기관으로 보는 존중이 결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맥코터 차관보가 후임 행정부가 잠재적으로 늪에 빠질 사건을 전임 행정부가 떠넘겼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진술이라고 비판하며 아다니 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뉴욕 동부지검은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 2024년 11월 아다니 회장과 그의 조카 등 8명을 증권 사기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소장에서 아다니 회장 등이 미국 투자자들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사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대 자금을 확보하고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미고 인도 공무원들에게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뒷돈을 건넨 대가로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 개발 사업에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기소로 인도 증시에서 아다니 그룹의 10개 계열사 주가가 급락하는 등 직격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아다니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투자 약속이 법무부의 기소 철회로 이어진 게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아다니 그룹과 아다니 회장 등은 이들 소송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아다니 그룹은 항구공항운영 등 인프라 사업을 필두로 석탄, 가스 등 자연개발 유통과 전력 사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아다니 회장의 재산은 약 1,120억 달러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에 이어 전 세계 부호 순위 18위를 나타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월경자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1일 세관 국경보호국 자료를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남서부 국경에 최소 1200마일에 달하는 1, 2차 장벽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남서부 국경 전체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장벽을 교체하거나 보강하는데 사업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담아 지난해 7월 제정된 법률을 통해 국경 장벽 건설에 약 470억 달러의 전용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국경 장벽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규모입니다. 해당 예산은 2029년 9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계획의 핵심은 국경에 가장 가까운 1차 장벽의 길이를 현재 약 2배로 늘리는 겁니다. 1차 장벽은 일반적으로 약 5.5에서 9.1m 높이의 철제 울타리 형태로 설치됩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에서 모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이미 330억 달러 이상의 건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행정부는 기존 1차 장벽을 보완하기 위해 국경에서 더 떨어진 곳에 2차 장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OK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OK라디오 정오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무난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소 덥겠고 밤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비슷하게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아침과 밤에는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오전을 중심으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니 외출하실 때 더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한층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낮에는 한여름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고 장시간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불법 이민자에게도 공립대학 학비를 감면해주는 뉴욕과 커네티컷, 버몬트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뉴욕주 등 세 곳을 상대로 제2 순회 항소법원에 소송을 냈다며 지역 내 미등록 이민자에게 학비 감면,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 시민들을 위헌적으로 차별하고 불법 이민을 조장하며 미국 시민이 받지 못하는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차관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는 오래전부터 불법 이민자들을 자국 시민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민자 학비 지원을 통해 뉴욕과 버몬트, 커네티컷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역 내 고교생이 일정 재학 기간이나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주내 거주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후 5년 이내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주내 거주 학비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내 거주 학비 혜택을 적용받아 뉴욕 주립대에 입학하면 미등록 이민자도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학비를 약 7,700만 달러만 내면 됩니다. 이는 다른 지역 출신 미시민권자가 내야 하는 학비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집권을 시작한 후 미국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 불법 이민자 주내 거주 학비 제공 제도를 없애기 위해 꾸준히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버지니아주 대학가가 연방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린다 맥마흔 연방교육부 장관이 버지니아주 대학 총장과 이사회에 대학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교육의 질과 비용 부담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엄격성, 공공 책임까지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에서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0: 잡지 홈페이지에 엄격한 교육과 선도적인 연구, 국가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캠퍼스 시위와 관련한 정책과 대학의 정치적 중립성,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른바 DEI 정책 등도 주요 개혁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버지니아주 대학들은 이미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학생 대출과 대학 프로그램, 인증 제도뿐 아니라 취업과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DEI 정책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 대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 등에서는 DEI 정책과 학생 권리 등을 둘러싼 연방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대학가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에서는 연방 정부의 개혁 요구 자체보다 누가 대학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학 이사회와 대학 운영기관을 대표하는 대학 이사회협회의 로스 머글러 회장은 대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머글러 회장은 대학의 개혁 방향은 각 대학의 사명과 특성에 맞춰 이사회와 대학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정치적 압력에 의해 개혁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맥마은 장관은 대학들이 이미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일대학교와 벤더빌트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등 일부 대학들도 최근 대학의 중립성과 캠퍼스 시위, 입학 정책 등을 둘러싼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의 이번 요구는 단순한 대학 운영 개선을 넘어 고등교육의 방향 자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대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방정부의 입장과 대학의 학문적 자유와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대학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다만 버지니아주에서는 대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여전히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버지니아 비즈니스 고등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를 포함한 응답자의 90%가 버지니아의 대학과 대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학교육이 버지니아 경제성장과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방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 요구 속에서 버지니아 대학들이 교육의 질과 비용 부담, 공공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적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낼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엔비디아가 월가 6개 금융사와 5천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자금 조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뒤 젠슨 황 CEO가 직접 나서 순환 금융 논란을 해명하면서 신용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5년물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은 지난달 말 원금 1천만 달러당 연 8만 2천 달러까지 올랐다가 이날 7만 3천 달러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엔비디아의 2056년 만기 회사채와 같은 만기 미 국채 간 금리 격차도 113베이시스포인트로 2베이시스포인트 줄어 채권시장에서도 위험인식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오하이오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최대 2,500억 달러를 보증하고 칩 구매 자금 3,500억 달러 조달까지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고객사에 대한 대출로 매출을 부풀리는 순환 금융 구조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군 정보 당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더 큰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이란이 핵 프로그램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미군 정보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1일 NBC 방송에 따르면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미 당국자가 미군 정보당국에 이 같은 평가를 전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승리할 보장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치명적이고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장악 작전에 돌입할 경우에 미군 다수가 부상하거나 전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NBC 방송은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도는 승리가 불확실한 위험한 작전이 될 것이며 미군 군함에 대한 미사일 드론 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유럽과 걸프 지역

0: 에서도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미국에 이 같은 평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란은 오만과 함께 해협 관리 방안을 협상하며 통제권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이란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강력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한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5개월을 넘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진퇴의 양난에 빠진 상태입니다. 무기가 급속도로 소진된 상황에서 확전은 부담이 큽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을 두고 발을 뺐다가는 이란 비핵화 성과도 없이 해협 경색만 초래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와 제재 확대가 장기화하면 이란 지도부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지만 국제사회의 오랜 제재를 감내해온 이란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가능성을 제기하며 압박에 나서자 각주 선거관리당국이 사소한 오점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유권자 명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주 선거관리 담당자들은 사소한 행정적 실수라도 이번 중간선거 결과 전체의 정당성을 흔드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시민권이 없는 27만 8천 명 이상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국토안보부 DHS는 뉴저지와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4개 주를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해당 주들은 연방당국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하면서도 뉴저지주의 경우 소프트웨어 오류로 6,600여 명의 비시민권자가 명부에 추가됐던 사실을 파악해 바로잡는 등 명부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 법무부까지 전국 선거 담당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명부 등재를 방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현장의 압박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 선거당국은 사망자나 이사자, 투표 자격이 없는 인원을 명단에서 즉각 제외하기 위해 매일 유권자 명부를 대조 점검하는 등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차단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1: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스페이스X AI도 이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스페이스X AI는 AI 에이전트 그록봇을 시험판으로 공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그록봇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거나 문서를 생성하는 기존의 챗봇과 달리 실제 인간 이용자를 대신해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이메일 등에 직접 접속해 업무를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스페이스X AI는 그록봇을 이용하는 방법과 관련해 동료에게 하듯 이 메시지를 보내고 업무를 넘길 수 있다며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하고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연락한다고 때문에 노트북을 닫거나 이용자가 자리를 비워도 작업을 계속 수행하며 여러 봇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의 협업도 가능합니다. 스페이스X AI는 원래 그록봇을 사내에서 활용할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했는데 회사 전체로 빠르게 확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록봇은 이날부터 데스크톱과 아이폰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료 구독자를 시작으로 차례로 제공됩니다. AI 개발사들은 올해 초 이후 사무용 AI 에이전트 도구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성능이 매우 뛰어나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을 잠식할 것이라는 이른바 사스포칼립스 전망을 낳기도 했습니다. 사무용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그록봇은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워크, 오픈 AI의 ChatGPT워크, 구글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등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록봇은 스페이스X AI의 모회사 스페이스X가 인수작업을 진행 중인 스타트업 커서가 샌드라는 내부 코드명으로 개발해온 도구입니다. 스페이스X는 커서의 인수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커서의 브랜드를 스페이스X AI의 AI 모델인 그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보기술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이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야외 현장 근처에 이동식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잇따른 암살 위협 속에 대통령 경호 수준이 이동식 미사일 포대까지 동원될 정도로 대폭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용화 기자입니다.
3: 골프를 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이동식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된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1일 미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9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트럼프 대통령 곁에 미사일 시스템이 장착된 미군 차량 험비가 포착됐습니다. 험비에는 스팅어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어벤져 시스템이 장착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에 신속한 근접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골프장에 동원한 셈입니다. 지난 1일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영상에서도 어벤져 시스템을 볼 수 있다고 워존은 전했습니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복을 입은 이들과 차례로 악수하면서 나는 미사일과 드론 걱정 안 한다고 격려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한 군인들은 어벤져 시스템을 운용하는 병력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해당 골프장 상공에는 민항기 두 대가 임시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해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에서 F-16 전투기 두 대를 출격시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위험에 부쩍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초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를 마치고서는 이란의 공격을 우려해 전용기인 에어포스1에 탑승한 것처럼 꾸민 뒤에 기내식 운반 트럭에 숨어 군용기를 타고 튀르키예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만찬장에 무장 남성이 보안 검색대를 뚫으려다 체포됐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던 캘리포니아주 골프장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2024년 7월에는 대선 후보로 선거 유세를 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총알에 스치고 지나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올해 2분기 미 가계 전체 부채와 연체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총액과 전체 연체율이 고르게 개선된 가운데 세부 항목별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미 가계의 전체 부채 잔액은 18조 8천억 달러로 지난 분기보다 130억 달러, 약 0.1% 줄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잔액이 13조 1천억 달러로 740억 달러 감소했고, 학자금 대출도 1조 6,500억 달러로 70억 달러 줄어들며 전체 부채 감소세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대출 잔액은 1조 2,600억 달러로 210억 달러 증가했고 자동차 대출은 1조 7,100억 달러로 28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안도 잔액 역시 4,590억 달러로 13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계부채 중 30일 이상 연체 비중은 4.7%로 직전 분기 대비 0.1%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신용카드 90일 이상 고위험 연체율 또한 12.9%로 여전히 높지만 상승세가 한풀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뉴욕연은 연구진은 카드 연체율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것에 대해 대출 기관들이 장기 상환 불이행 기록을 계속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신규 연체 유입 비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Radio입니다.
1: 뉴욕주에 이어 시카고시가 일시적 데이터 센터 모라토리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11일 성명에서 브랜던 존슨 시카고시장이 데이터 센터 규제 검토 강화와 일시적 데이터 센터 건설 모라토리엄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모라토리엄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카고 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시의회가 모라토리엄을 검토해 승인하면 시의회와 협력해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과 기존 시설의 실질적인 확장에 대한 일시적 모라토리엄을 도입하는 입법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존슨 시장은 시카고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수자원 고갈, 에너지 비용 상승, 지역사회 건강 훼손 등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시는 현재 39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캐디오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 전체 차원의 1년간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쏟아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가 소음과 전기요금 상승, 수자원 고갈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1,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구, 그린 호박 파운드당 49센트, 시험류 수박 5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싱글박스 24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동부 최대 규모의 한인 탁구 축제이자 오랜 역사와 깊은 전통을 자랑하는 제34회 뉴욕 대한체육회장배 탁구대회로 품격 있는 탁구 동호인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뉴욕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뉴욕 한인 탁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다가오는 9월 5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뉴욕 인근의 웨스트체스터 탁구센터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승부의 장이 될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분들께는 기념품과 점심, 다채로운 간식은 물론 저녁 식사로 맛있는 김밥이 제공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분들께는 영광의 메달과 푸짐한 상품 그리고 우승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공정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참가 신청은 다가오는 8월 14일에 최종 마감이오니 뜻깊은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347-622-1980, 347-622-1980. 탁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 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 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개최되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동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메릴랜드 총 한인회가 주최하며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광복회 워싱턴 지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후원하며 참전 용사 단체와 보훈 단체는 물론 여성 단체, 차세대 단체, 체육회, 복지기관, 경제 단체까지 매우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워싱턴 DC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경축식에 한인 동포분들이 많은 관심을 바라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워싱턴 지구 한인협의회 703-507-8221, 703-507-8221번으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학교를 벗어나 방송계 출판계까지 넘나드는 철새 교육인 초교율을 높여줄 동물이야기 들고 오신 안

0: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주현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안주현 선생님 뭐 교단에 서시고 네. 방송 출연하는 건 많이들 아시지만 책을 쓰신다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주경야도.
1: 아, 주경야도.
0: 예, 하면서 책을 직접 쓰기도 하시는데요. 이게 저한테도 선물로 첫 만남 때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1: 어, 맞습니다.
0: 올해 나온 책이죠?
1: 네, 올해 그렇죠. 여름에 나온 책입니다.
0: 생명의 언어들이라는 아주 명저입니다, 명저. 저는 그 강원도 화천에 한국수달연구센터 주차장에서 읽었어요.
1: 오.
0: 너무 잘 읽혔습니다. 오. 재밌게.
1: 고향을 찾아가신 거였나요?
0: 아, 수달. 그렇죠. 수달과 한마음이 됐어요.
1: 예.
0: 동물 이야기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 예. 제목이 생명의 언어들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지구상에 생명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듯이 생명체들도 각자의 나름의 이제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뭐 과학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이 또 연구자들이 그 다른 생명체의 언어들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지구에 잘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세상에 있을 테지만 그 중에 좀 재미있고 귀엽고
0: 맞아요.
1: 좀 이왕이면 흔하게 알려지지 않은
0: 기발하고.
1: 것들을 네, 찾아서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글을 좀 보셔서 알겠지만 네. 말하듯이
0: 친절하게
1: 네 예. 말하듯이 계속 제가 소리내서 읽으면서 썼거든요. 소리내서 계속 맞아들면서
0: 그런 느낌 그런
1: 네,
0: 느낌
1: 네 그래서 그게 예. 이제 좀 특징적이라 아마 좀 부담스럽지 않게 좀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술술 읽힙니다. 술술.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에는 동물들의 겨울나기 방법, 이제 겨울잠 편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밤새 날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친구들이죠. 철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철새는 정확히 뭐 어떤 새를 가리키는 걸까요, 선생님?
1: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도 사실 많이 쓰잖아요. 이제 철새처럼 이동한다 이런 표현을 쓰듯이 한 장소에서 이제 생애를 모두 보내지 않고 1년의 특정 시기에는 뭐 A라는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가 이렇게 이제 이동해서 이제 살아가는 새들을 우리가 흔히 철새라고 하는데
0: 네.
1: 굳이 또 용어를 쓰자면 이제 번식지와 활동지를 구분해서 살아가는 새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0: 아, 번식지와 활동지라고 하는구나.
1: 네, 네. 어쨌든 이제 떠돌아다니는 새들 이렇게 이제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철새 이동이 오래전부터 아주 신비의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철새가 이렇게 때마침 이동을 한다는 사실은 언제부터 알려진 걸까요?
1: 사실은 옛날에도 눈에 이제 새들은 많이 관찰이 됐을 거잖아요.
0: 네.
1: 야생에서 막 주변에 새들이 있구나 이러는데 보이던 새들이 어느 날 보이지 않고 어디 갔나 했는데 다음 해에 다시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이 옛날에는 더 자연을 많이 관찰했었기 때문에 더 많이 관찰이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봤겠죠.
0: 네.
1: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동안에 얘네는 어디가 있는 거지?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리고 갔다 오는 애들이 제가 작년에 봤던 N지 아닌지도 좀 헷갈릴
1: 알 수도
0: 것 같고.
1: 예. 옛날 사람들은 사실 뭐라고 생각했냐면 기록들을 보면 아 새들이 달에 갔다 오는 거다.
0: 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1: 지구에서 이제 지내다가 달에 갔다 오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경우도 있었고
0: 네.
1: 아니면은 이제 큰 새들의 등에 작은 새가 타고 이렇게 이제 겨울을 나는 거다. 이렇게 상상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근데 어쨌든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과학의 영역에서 이거를 좀 진짜로 얘네가 어디로 가는 건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연구들이 시작이 됐는데 많이 이제 아시는 방식이 이제 발목에 고리로 뭔가를 매달아서
0: 표식.
1: 네, 표식을 남겨서 내가 봤던 그 새가 내년에도 오는 게 맞는지 이제 이런 거를 구분하기 시작했고요.
0: 네.
1: 그런 기술들이 점차 발달하다 보니 요즘에는 이제 GPS를 달아서 그렇죠? 이동 경로를 아예 따라가면서 추적할 수 있고
0: 그러네.
1: 그렇죠? 그다음에 그 돌아온 새들이 그 새인지 아니면 뭐 같은 종이지만 다른 새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됐고요. 이제는 놀랍게도 사람들 왜 스포츠 할 때 기록 재듯이
0: 예.
1: 새들도 얘가 대체 어디까지 어느 정도 거리까지 멀리 날아갔다 온 거지 이런 것도 그래서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0: 알 수가 있어요. 네. 오, 신기하네. 철새들이 철마다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1: 아, 역시 이게 또 저희가 이제 겨울잠에서 또 이제 한창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살기 위한 조건을 찾아가는 걸 텐데요. 살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0: 먹이.
1: 먹이죠.
0: 그렇죠.
1: 먹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 먹이도 결국 생물이기 때문에, 뭐랑 관련될 거냐면, 뭐, 기후랑도 연관이 될 거고요.
0: 아, 먹이들이 또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 그쵸. 되니까.
1: 이제 예.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결국은 이동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기온.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새들이 보통 계절적으로 관찰이 되잖아요. 몇 월에 관찰되는 새, 뭐 봄에 특히 많이 보이는 새, 뭐 겨울에 많이 보이는 새 이런 식으로 이제 철 따라 나타나는 특징이 결국 먹이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얘네가 이제 좀 멀리 가는 애들은 좀 보통 장거리 뛰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넓은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어떻게 길을 잃지도 않고 수천 킬로미터씩 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1: 너무 신기하죠.
0: 네.
1: 이제 가끔은 이제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네. 뭐, 지상에서의 운전도 요즘에는 많이 의존을 하시지만, 뭐, 이제, 그, 비행할 때도 예. 역시 이제 뭔가 정해진 항로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새들도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럼 그 항로에 대해서 얘네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를 봤더니, 일단 낮에는 태양, 태양의 방향을 이제 감지해서 그걸 기준으로 내가 날아가야 할 목적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생각해보면 태양이, 아침에 있는 위치랑 점심에 있는 위치랑 저녁에 있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0: 다르죠, 다르죠.
1: 계속 지구가 사실은 이동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태양의 위치가 계속 변하는데 그러면 목적지를 태양을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네. 태양이 이동해버리니까 내 목적지가 틀어지는 게 아닐까?
0: 맞아요.
1: 좀 이런 생각을 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놀랍게도 그 오차를 보정해가면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0: 나보다 훨씬 똑똑하네.
1: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내부에 이제 생체시계 기능을 하는 역할하는 예. 호르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정을 해서 이제 갈 수 있다고 이제 이런 게 또 연구를 통해 밝혀졌고요. 네. 그럼 이제 밤도 생각해봐야겠죠.
0: 밤에도 얘네 돌아다니나요?
1: 네,
0: 밤에도 이동해요.
1: 엄청 열심히 이동을 하는데요. 예. 낮에는 태양에 있어서 이동하듯이 밤에는
0: 달이구나 달. 별?
1: 달과 별.
0: 별.
1: 그렇죠. 특히 이제 별, 뭐 별자리, 별의 위치 이런 거를 마치 사람처럼 사람들도 예전에 이제 교통수단 없이 혼자 뭐 홀로 사막을 걸어야 한다. 이러면은 별에 의지해서 갔다고 이제 얘기하듯이
0: 네.
1: 새들도 마찬가지로 별을 나침반 삼아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0: 그 정보가 몸에 이렇게 있나 봐요. 철새 이동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철새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습니까?
1: 철새도 종류가 많고.
0: 아, 그렇지.
1: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진짜 쉬지 않고 11시간,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거든요.
0: 11시간도 가요?
1: 네.
0: 와.
1: 고요새 종류인데. 근데 이제 반면에 그렇게까지는 아닌 새들도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먼 거리, 뭐, 기네스, 이렇게 이제 잡아보면.
0: 네.
1: 순위권에 넣을 수 있는 새들도 있기는 있죠. 네. 그 중에 1위를 차지한 새가 있다면.
0: 네.
1: 이제 북극 제비갈매기라고 있습니다.
0: 북극 제비 갈매기, 제비인가요? 갈매기인가요?
1: 갈매기입니다.
0: 갈매기군요. 예. 북극 네. 제비 갈매기.
1: 네. 예. 얘는 왜 유명하냐면 지구에 있는 철새 중에 지금까지 관찰된 바로는 가장 최장거리를 왕복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0: 아니,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1: 얘는 1년에 두 번의 여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1년에, 멀리 워낙 멀리 가서 네. 반대로 가는구나.
1: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날아간대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쉬어가긴 하지만
0: 네.
1: 그거를 따지면 굉장히 멀리 가는 건데 1년에 얼마나 이동하는지는 측정을 해보니까 7만에서 8만 킬로미터를 날아다닌다.
0: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라고 네. 알고 있는데.
1: 지구 두 바퀴 오는 정도의 연간 이동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대단하다. 스태미너 왕이네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1년 중에 9개월을 계속 날아다니고 있대요.
0: 그러네.
1: 이동에 선물을 하고 네. 그럼 나머지 3개월 동안에 뭐 번식도 하고 먹이도 보충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이름이 복잡하지만 북극 제비 갈매기. 요게 네. 그렇고요.
0: 네.
1: 근데 얘가 이제 평균 수명이 30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날아다니는 거리를 합치면 240만 킬로미터.
0: 생각보다 오래 산다는데. 그럼 240만?
1: 네, 240만. 와. 이 거리를 이제 한번 추산해보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할 세 번 할 수 있는 거리.
0: 이거 웬만한 그 운수업 하시는 분들도 평생 이 거리 차로 못 갑니다. 예, 진짜. 와, 대단하네요.
1: 그래서 정말 멋진 새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제가 좀 좋아하는 새인데, 붉은 가슴 도요라고 해서.
0: 아, 붉은 가슴 도요.
1: 네, 도요새 종류긴 한데, 이 친구가 바로 논스톱 장거리. 비행에 어? 혼도를 달리고 있는 친구입니다.
0: 얼마나 가나요?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최대 13,560km가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0: 얘가 아까 뭐 한 11시간
1: 가는
0: 그
1: 네.
0: 친구?
1: 그래서 현존하는 새들 중에 지구 최장 비행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 이동 경로는 얘가 이제 알래스카부터 네. 호주까지
0: 알래스카부터
1: 이동해요.
0: 호주까지. 와. 네.
1: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에 살다가 추워지기 전에 얼른 호주로 이동하고 뭐 뉴질랜드 네. 호주로 그다음에 거기 이제 좀 너무 그러면 다시 이동하고. 11일간 연속으로 비행한 기록도 있대요.
0: 그러니까 연속으로 했다는 건 쉬지 않고 그게 되니 어떻게 이 작은 몸에서.
1: 너무 신기하죠. 네.
0: 신기해요 진짜.
1: 그래서 이런 새는 이제 중간에 쉬지 않기 때문에 비행하기 전에 최대한 먹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당연히 지방을 추척을 하고 심지어 이제 소화기간 같은 거는 나는 동안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중간에 먹지 않으면 소화시킬 일도 없으니까. 그렇죠. 소화기관의 부피를 굉장히 축소시킨대요.
0: 와.
1: 왜냐하면 그 부피만큼 지방을 더 축적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참고, 날아서 이제 도착을 하는.
0: 아, 정말 이 시간 매번 느끼지만 동물마다 정말.
1: 너무 신기하죠.
0: 쩌는 개인기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진짜.
1: 너무 신기해.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새입니다.
0: 예. 철새도 이제 때를 지어서 가면.
1: 네.
0: 대장. 역할 리더가 있겠죠?
1: 네네.
0: 제일 앞에 있는 애가 리더인가?
1: 그 예전에 저희 그 뭐 애니메이션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예,
0: 어렸을 때?
1: 엄마 찾아가는데 기러기 중간에 만나고.
0: 산만리?
1: 오, 오, 오
0: 엄마 아, 찾아 맞나요? 산만리?
1: 중간에 기러기 만나지 않았네요. 아닌가?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보면 항상 네네. 묘사할 때 이제 V자로 날아가죠.
0: 그렇죠.
1: V자 편대를 구성을 하고 그럼 V자에 항상 꼭지점에 해당하는 그 지점에 있는 게 리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0: 네.
1: 그러면 걔가 항상 리더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0: 네, 네.
1: 제가 굉장히 아끼는 2024년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하는
0: 뭐죠?
1: 와일드 로봇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혹시 예. 보셨나요?
0: 아, 못 봤습니다. 와일드 로봇
1: 꼭 보세요.
0: 볼게요. 예.
1: 눈물 아, 진짜 저는 제가 그 로봇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렇게 오열을 하며 울 줄 몰랐어요.
0: 무슨 로봇이랑 여우 한 마리 있네요, 포스터에.
1: 거기에 예. 이제 또 기러기가 나오는데요.
0: 네.
1: 거기에도 이제 약간 오게 트일 수 있는데, 리더 기러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 리더가 고정된 리더로 나와요.
0: 네.
1: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네. V자에 선도하는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기러기가 있는 건 맞는데, 리더의 역할이 수시로 바뀐대요.
0: 아, 돌아가면서?
1: 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는 항상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0: 공기 저항. 그러니까
1: 공기 저항을 가장 많이 받고요. 게다가 이제 뒤에 따라가는 새들은 앞에 기러기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흐름이 생긴 공기를 타고 오히려 좀 더 편하게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물속에서 어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0: 네.
1: 어류들도 때로 지어서 물이 지어서 헤엄치는 물고기들 중에
0: 네.
1: 앞에 있는 그룹보다 뒤에 있는 그룹이 훨씬 더 에너지를 덜 소모하면서 헤엄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0: 네.
1: 마찬가지로 같은 유체니까. 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역할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0: 아 진짜로.
1: 서로 협력하면서 날아가는
0: 것. 약간 그 것을.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 같네요.
1: 맞습니다.
0: 그죠?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앞장서주고 뒤에서 네. 엉덩이 손대고 따라가.
1: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막 순서 정해가지고 이렇게 가듯이. 뭐 그때 나름의 이제 전략이 있는지를 봤더니 일단 초반에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건 주로 이제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개체. 왜냐면
0: 네.
1: 길을 알아야 되니까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의 리더 뭐 이런 느낌이라면 좀 날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균형도 맞춰졌고 대열도 유지가 되고 이제 이대로 쭉 가면 되겠다 싶으면 빠르게 교체를 해서 이제 젊고 튼튼하고 체력이 좋은 개체가 이제 리더 역할을 하고요.
0: 야.
1: 그리고 좀 지치면 네. 또 계속 바꾸고요. 이렇게 해서
0: 이제
1: 먼 비행에 서로 체력을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네트워크가 네.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0: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1: 네.
0: 네. 얘네가 매년 그 이동하는 길이 딱 이렇게 내비에 기록 남듯이 최단거리 설정하듯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매해 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나요?
1: 둘 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0: 아,
1: 일단은
0: 그래.
1: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0: 네.
1: 이제 심지어 어떤 연구까지 했냐면 얘네 아마 날아다니는 게 수십만 년 동안에 유지되어 온 항로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에 의해서 이제 배워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어떤 그 비법서 같은 그런 거겠지만
0: 네.
1: 본능적으로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내재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만 년 동안에 이제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서 그래서 유지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1: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환경이 변하고 요새 뭐 기후 변화나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0: 네.
1: 그다음 예전에는 저기에 가면 먹을 게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 2시간 정도 달리다가 저기 어디야? 저기 그 망향 휴게소에 쉬어서 거기서 만나서 뭐 좀 먹고 가자. 예.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네. 어느 날부터인가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그 휴게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거기는 갈 수가 없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예. 어떤 정밀한, 세밀한 부분들은 이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경로 자체는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 세계적,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네트워크가 형성해 있는지 분리를 해봤더니 한 8개에서 9개에 해당하는 경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0: 그래요.
1: 예. 아마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실 것 같은데
0: 네.
1: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찾아주신 그림이 이제 9개의 세계 철새 이동 경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단체에서 발표한 거 약간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8개의 경로를 얘기하긴 하는데 저 중에 이제 어떤 경로가 좀 분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이 있어서 미국의 어떤 학회에서는 9개로 제안을 새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러니 저러니 했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로 자체가 고정적으로 꽤 오랫동안 와 있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끼어 있는 경로를 보면 네. 시베리아랑 몽골에서부터 출발해서
0: 네.
1: 한국이랑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 호주까지 내려가는 그 경로 이게 이제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경로고요.
0: 시차는 상대적으로 덜하겠네요. 시속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오니까. 예예예. 예, 예.
1: 역시 배우신 분들.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새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기러기, 도요새, 물대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뭐 이제 지구는 둥그니까
0: 네.
1: 이제 굉장히 다양한 향로들에서 다양한 철새들이 이 시간에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시간에도 이동을 하니까 그러네요 진짜.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철새들은 날면서 잠잘 수 있나요?
1: 오!
0: 아, 이게 된다고? 난 당연히 아니오라고 생각하고 던졌는데. 날면서 자요?
1: 날면서 잘 수 있을까요?
0: 근데 너무 오문이어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건가?
1: 잠이 들면 네. 떨어지지 않을까요?
0: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반성하면 되는 건가요?
1: 아니요.
0: 반성하고 넘어가면.
1: 근데 놀랍게도.
0: 예.
1: 근데 자지 않고, 아까 11일, 뭐 11시간, 11일 이렇게 연속으로 나는 새들은 안 자고 그러면.
0: 그쵸.
1: 나는 건 불가능해요.
0: 졸음운전 위험하기도 하고. 예.
1: 이제 많은 이제 관찰 끝에 내린 결론은 반만 수면하는 게 가능하다.
0: 반수면?
1: 네. 반수면 상태로 비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0: 아, 날면서 반 정도 깊이로 잠들 수 있어요?
1: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실 지상에,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아있는 다른 동물들 중에서도 사바나나 이런 초원, 야생 초원에 사는 이제 특히 기린 같은 초식 동물들 중에서 어떤 종들은 짧게 짧게 끊어 자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밤만 잠들어 있는 것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지 않고 가벼운 이제 잠든 것처럼 수면 효과를 내는 그런 상태로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0: 인간도 아는 잠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얕은 잠 요 정도 수준인 거야?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
1: 같은 남과는 다른 게 네. 비행은 계속 해야 되니까요.
0: 아, 그 깨어 있는 건데 그렇죠. 또 자는 거고.
1: 다른 느낌으로 예. 이제 잠이 일어나는데
0: 네.
1: 근데 그 상태로 계속 날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결국은 푹 자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죠.
0: 그렇죠.
1: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날아가는 건 가능하다. 제가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반구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말 그대로 이제 밤만 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렇게 이제 밤만 잠든 상태로 날아가는 철새들을 봤는데
0: 네.
1: 일단 청둥오리 같은 경우에 지상에서 8시간 정도 자고요. 그다음에 비행하는 동안에 1시간 정도 잔대요. 꼭 그러면은 이제 부분 수면을 취하는 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한 번에 멀리까지 날아가지 못하고 중간중간 이제 쉬어가면서 가는 새인 거죠.
0: 네.
1: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구남조라는 새가 있어요. 구남조도 굉장히 멋있게 생긴 새가 있는데
0: 네.
1: 이 친구는 하루 수면량이 42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0: 엄청 조금 자네요.
1: 네.
0: 예.
1: 이 친구는 그 42분을 날아가는 중에 잔다고 합니다.
0: 잠이 없는 친구구나.
1: 네. 예. 대신 막 활공 중에 수면이라고 하니까 네. 꽤. 근데 이제 그런 상태는 아무래도 이제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날아갈 때보다는 좀 취약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아마 밤이나 천적의 활동이 덜한 상황에서 이제 그런 수면의 형태를 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밤이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다른 새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0: 아, 구남조 되게 멋있게 생겼다.
1: 그건 진짜 멋있죠. 이름부터 구남조예요.
0: 소리 주머니 같은 게 있네.
1: 맞아요. 거기가 되게 빨간색인 구남조도
0: 예.
1: 있더라고요.
0: 예. 이 친구는 42분 자고 그 거리를 갔는
1: 네,
0: 굉장한 친구네요.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에너지가 절약되면서도 잠도 보충할 수 있고 게다가 날아가고 있는 방향도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네.
0: 그렇죠.
1: 왜냐하면 중간에 또 쉬고 이러면 시간도 딜레이 되지만 역시 경로도 흔들릴 그렇겠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고요.
0: 네.
1: 그다음에 반수면 하는 동안에 뇌는 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좀 필요 없는 부분에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니까 좀 휴식을 취하면서 갈 수 있는 것도 맞고요. 대신에 천적이 만약에 단하고 위험 상황이 나면 이제 순식간에 또 바로
0: 깨어요. 각성.
1: 가동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스탠바이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 능력 있으면 되게 요긴하게 저도 쓸 것 같은데. 예. 그렇고요. 그리고 요거 좀 궁금한데 우리나라에서
1: 네.
0: 철새와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발견한 사실이 있다던데요.
1: 네.
0: 맞습니까?
1: 아, 네.
0: 처음 듣는 것처럼. 네.
1: 아, 그런 건들이 사실은
0: 네.
1: 몇 건이 사실 있었는데.
0: 아, 몇 건이 있어요.
1: 근데 가장 최근 거는
0: 그러니까 뭐 두견이 얘긴
1: 네.
0: 것 같은데.
1: 두견이 연구가
0: 예.
1: 있더라고요.
0: 예.
1: 저 이거 연구 사진을 봤는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0: 두견이 귀엽다.
1: 일단 눈 초롱초롱하고요.
0: 맞아.
1: 그럼 저 귀엽게 등에 배낭 맨 것처럼 장치 부착한 거 보세요.
0: 아, 저게 GPS인가요?
1: 저 멀리 떠날 네. 때 가방 딱 싸들어지고 이제 떠나온 거죠.
0: 네네.
1: 두견이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저런 이제 철새들을 주로 연구하시는 기관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부산화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이라고. 인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에 가봤는데요.
0: 네.
1: 혹시 못 가신 분들 추천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저는 거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물이 뭐였냐면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박제라고 하죠. 흔히 동물들.
0: 네. 네.
1: 박제라고 하면은 좀 이제 그 자연사 박물관에 이런 데 전시되어 있는 동물들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박제를 봤을 때 가장 현실감이 떨어지고 우스워 보이는 포인트가 뭐냐면 눈이에요.
0: 아, 눈은 너무 좀 인공적이죠.
1: 네. 눈이 너무 인공적인 눈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 개체가 아무리 막 포식자에 막 위험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느낌이 되게
0: 가짜 느낌.
1: 인위적 느낌이
0: 그렇죠.
1: 나죠.
0: 예.
1: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연구하신 분들이 거기에 이제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갔더니 전시품 중에 박제할 때 사용했던 그 인공 눈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들을 쭉 전시해 놓은 전시품이 있었는데 저 옛날에 그걸 개관한 지 얼마 돼서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0: 궁금하다.
1: 박제사분들도 진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고.
0: 네.
1: 그다음부터 박제 볼 때 되게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0: 네.
1: 아무튼
0: 거기서 기관에서 연구를 한 거군요.
1: 이제 연구한 것 중에 예. 이제 철새의 이동 경로들을 이제 꾸준히 연구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연구 대상 종 중에 두견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0: 네.
1: 얘는 이제 여름 철새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로 이동을 합니다.
0: 멀리 간다.
1: 그다음에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겨울을 거기서 보내고 이듬해 이제 다시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로 와요. 얘들 꽤 멀리 다니죠. 그래서 이동 경로를 계산해 봤더니 이제 아까 등에 맨 장비로 추정을 봤더니 27,340km. 한번 이제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사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발견한 지점이 사실 뭐냐면. 이렇게까지 장기간 쉼 없이 횡단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낸 거거든요.
0: 아, 두견이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를?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잡아가지고 작년 5월에 이제 네. 두견이 두 마리에 발신기를 이렇게 달아줬어요. 배낭을 매게 해줬는데
0: 네.
1: 얘네가 그해 5월부터 한 8, 9월까지 제주도에 머무르다가 서쪽으로 이동해서 중국 찍고 인도 찍고 스리랑카 찍은 다음에 인도를 지나서
0: 네.
1: 아프리카에 갔군 연말에 도착을 했대요.
0: 예,
1: 이제 그걸
0: 예.
1: 이제 모니터로 다 보고 있었겠죠. 편안하게 이제 보셨겠죠.
0: 그렇죠. 예.
1: 열심히 날아가고 있구나. 근데 그중에 한 마리가 모잠비크에서 겨울을 난 다음에 4월에 다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거슬러서 6월에 제주도에 도착을 했대요.
0: 와.
1: 8월, 9월, 그러니까 8월 달에 떠난 애가 6월 달에 다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두견이도 귀소 본능이 있구나. 귀소성이 있구나.
0: 그러네.
1: 요거 일단 알아냈고
0: 네.
1: 그다음에 특히 한 번에 최장거리를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봤는데 그 수많은 이동 경로 중에서 6일 동안 쉬지 않고 횡단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0: 얘도 지구력 좋다.
1: 네, 한 4,180km를 이제 이동했다고 합니다.
0: 아, 그걸 알아냈구나.
1: 맞습니다. 예. 그 밖에도 사실은 이제 뭐 철새 연구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철새 연구가 기후변화 연구가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철새가 늘 오던 애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태계에 문제가 생긴 신호로 볼 수도 있거든요.
0: 그렇겠네요.
1: 예. 이제 생태계 모니터링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철새 연구를 우리가 계속 유심하게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아, 단순 뭐 세 차원의 연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1: 맞습니다.
0: 기후와 환경을 또 환경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1: 네. 1년에 한 번씩 들려서 우리의 생태계를 좀 진단해주는 중요한 존재들이다라고
0: 그러네요.
1: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생존을 위해 이동하는 새들 철새에 대해서 오늘 또 재미나게 알아봤습니다.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해태나 봉황 혹은 동화 속 인어, 유니콘. 여러분은 이런 전설 속 동물들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존재들을 만들어냈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설마 어딘가에 얘네가 진짜로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그 비밀을 풀어주실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한국민화센터 이사이자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만화 콘텐츠 스쿨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김용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덕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없고요. 네. 교수님께서 그 학예사로서 미술사학을 또 공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4: 저는 그 문화유산 속 동물 이미지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이면서요. 미술사학 전공했죠. 네, 한국미술사 전공해서 여러 박물관, 미술관에 한 10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예사 일은 잠시 접어두고 예. 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0: 학생들한테 무슨 과목을 가르치시나요?
4: 현재는 이제 신화학.
0: 신화학.
4: 동양신화, 서양신화, 그리고 요괴 관련된.
0: 요괴학?
4: 예, 예 그런 게 요괴학. 예, 예.
0: 그런 실제로 건. 요괴학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방송 전에 말씀 나눠보니까.
4: 일본 민속학에는 예. 민속학 중에 요괴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일본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0: 그렇군요. 예. 제가 몰랐던 세계인데 오늘 한번 맛을 예, 맛있게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또 다른 책이 제 손에 있는데요. 문화재의 숨은 신비한 동물사전이라는 아주 예쁘게 나온 책입니다. 저희 프로와 같은 어떤 사전형 콘텐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책에서는 이제 환상동물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 것 같던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전설 속 동물, 신화 속 동물, 뭐 상상 속 동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학계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뭐 따로 있을까요?
4: 환상동물이라는 거는 거의 제가 처음 쓴 것 같아요. 예, 대중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환상동물이라고 쓰는데 학계에서는 물론 있죠. 예, 학계에서는 이런 환상동물을 상서를 서자를 써서 동물 숫자에 서수 혹은 신령수라는 영자를 써서 영수 혹은 신자를 써서 신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0: 서수, 영수, 신수.
4: 네, 맞습니다.
0: 상서로운 동물, 신령스러운 동물 예. 이런 뜻이군요. 그럼 그 서수, 영수에 해당하는 그런 동물은 몇 종류나 될까요? 이거 뭐 셀 수가 있을까요?
4: 글쎄요. 제가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연구하고 제가 본 것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과 봉황부터 저 광화문의 해치 뭐 동아시아 문화 속에 그런 환상동물을 보면 한 수백에서 수천은 이를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4: 네,
0: 그 정도라는
4: 것들 형체가 없지만 기록만 있는 것들 그리고 미술로 표현된 것들 다 합치면 수백 수천에 이르죠.
0: 이 세계가 엄청 방대한
4: 네, 엄청 방대한 세계입니다.
0: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는 누구나 아는 존재이지만 또 그만큼 미스터리한 바닷속 존재인 인어 이야기를 저희가 교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대부분 이제 인어 하면 그 동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인어 공주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은데요. 서양에서는 그만큼 인어가 좀 친숙한 존재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4: 그렇죠. 우리나라에 약간 도깨비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굉장히 친숙한 존재.
0: 네네. 예.
4: 뭐 중세부터 근대일까지 여러 기록에는 이 인어를 실제로 목격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양인의 관념 속에 이 인어라는 존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0: 목격담까지 전해줄
4: 정도로. 예, 맞습니다.
0: 제가 아는 그 서양 문화권 속의 인어 이야기는 좀 이렇게 사람을 좀 유혹해가지고 위험에 네. 빠뜨리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4: 네,
0: 것 같은데,
4: 맞습니다.
0: 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4: 이게 뭐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네. 그 우리 조상들 혹은 이제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제 바다에 일단 어떤 존재가 살고 있었는지 궁금해했겠죠.
0: 아, 그렇지, 알 수 없으니까.
4: 지금이야 이제 태양학이 발달하고 뭐 그런 게 됐지만 그때 당시 그런 것도 없었고. 네. 그리고 그에 동시에 바다가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0: 아, 그렇죠.
4: 특히 서양 바다가 좀 험난해요. 예. 뭐 대서양이라든가 지중해 바다가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호기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 등 이런 걸로 인해 다양한 인어가 탄생시키는데, 근데 이 서양의 인어가 바로 이중에서 두려움이 네. 반영된 겁니다.
0: 예.
4: 배를 침몰시키는 괴물 인어 스킬라, 뭐 목소리를 유혹하는 세이렌. 뭐
0: 아, 이런 세이렌, 거, 세이렌.
4: 네. 어, 네, 이런 게 대표적이죠. 어. 네.
0: 세이렌이 목소리로 그 어부들 유혹해서 침몰시키는.
4: 네, 맞습니다. 네.
0: 얼굴도 예쁘다고 돼 있었나요?
4: 어.
0: 아닌가? 목소리만 예쁜가?
4: 아, 이게 세이렌이요. 예, 예, 예. 그리스 신의 등장 인어인데요. 예.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원을 유혹하죠.
0: 아, 목소리로.
4: 예. 흔히 우리가 사이렌이라고 하는 경고음이 바로 이 세이렌으로 유래된 거죠.
0: 아, 거기서 나온 거예요?
4: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어,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커피 매장 로고도.
4: 어, 그렇죠? 스타벅스죠.
0: 예, 그렇죠, 그렇죠. 예.
4: 이게 원래 세이렌이 근데 인어가 아니었어요.
0: 아, 그럼요.
4: 인면조.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 바다새의 몸을 지닌 형태였는데,
0: 아,
4: 근데 물에 산다는 속성 때문인지 중세 유럽부터 하반신이 물고기로 이루어지죠.
0: 어.
4: 네. 보통 이제 꼬리가 두 개 달린 모습을 표현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벅스 로고가 바로 네. 세이렌입니다. 아. 이게 이 세이렌이 목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0: 네.
4: 그런 것처럼 이 창업자는 아름다운, 아, 향기로운 커피 향기로 네. 사람, 고객들을 뭐 네. 이렇게 유혹하겠다. 이런 네. 전략인데.
0: 창업자이신 것 같아요.
4: 아, 예, 아, 근데 성공적인 것 같아요.
0: 어, 네. 그렇구나. 네. 아, 원래 새였어요?
4: 네, 원래 새였습니다. 아. 네. 고대 그리스 미술에 보면 네. 대부분 세이렌이 새로 표현돼요. 얼굴은 아. 사람, 이제 몸통은 새로.
0: 몸통은 표현되죠. 새.
4: 네. 예,
0: 인면조.
4: 네.
0: 근데 물고기와 인간의 조합을 좀 다양하게 변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떠오르는 인어 이미지는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 이 조합이지 않습니까?
4: 네.
0: 이런 이미지는 처음에 어디서 나왔을지도 궁금합니다.
4: 아마도 근데 이게 물론 사이렌이 세이렌이긴 하지만 네. 뭐 서양은 물론 동양에도 이런 이미지가 여러 있고요.
0: 네. 네.
4: 우리가 알고 있는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돌고래도 있고요. 장어도 있고 아, 뭐 오징어 같은 연체동물. 그러니까 해양 생물과 인간의 요소가 다양하게 혼합된 존재들을 저희가 인어 하면 그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물고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예.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0: 반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4: 네, 그렇죠.
0: 상반신이 물고기,
4: 네.
0: 하반신은 사람.
4: 사람인 것도 있고요.
0: 있고. 네. 그렇죠. 예. 그럼 그 동화 속 그 인어 공주의 이미지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캐릭터다 볼 수 있을까요?
4: 그게 아마 중세 유럽 때 정립된 세이렌이 맞을 거예요.
0: 아.
4: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세이렌이 인어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어의 모습으로 표현되죠. 근데 이게 동화 요소가 결합돼서 안드레스는 동화,
0: 예. 예.
4: 인어공주 이후에 선한 여성 혹은 순결한 사랑의 주인공 뭐 이런 이미지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고
0: 네.
4: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 이후로 여러 미술품 뭐 존 리엠의 워터하우스라는 이제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인어 소녀라는 그 작품이 유명합니다.
0: 예.
4: 거기 엄청 아름답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안데르센 영화 이 인어공주 대박을 쳤잖아요.
0: 네, 그렇죠.
4: 그래서 그 코펜하겐 가면 네. 청동 인어상도 있습니다.
0: 아, 청동 인어상 그래 본 것 같아요.
4: 네네네. 그게 약간 그쪽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은 거죠.
0: 그렇군요. 네. 예. 세이렌에서 따왔을 가능성.
4: 네.
0: 예. 실제 인어를 봤다는 목격담 같은 게 아까 많이 전해진다고 하셨는데.
4: 네.
0: 자, 그럼 동양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 네.
0: 동양에서는 인어에 대한 기록 뭐 언제 시작될까요?
4: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중국 고대 지리 백과사전인 산해경이죠. 가장 오래된 백과사전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정말 다양한 인어가 존재해요. 뭐 물고기 몸에 손발이 달린 능어도 있고요. 사람 얼굴에 물고기 몸을 지닌 적유.
0: 그리고 그 교수님, 인어가 눈물 흘리면 네. 진주가 된다 이런 얘기 유명하잖아요.
4: 네네네.
0: 이것도 뭐 동양에서 나온 얘기라던데요.
4: 그렇죠. 네. 우리 푸른 바다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 전지현이 인어로 나온 거기 보면 이제 네. 전지현이 눈물 흐르니까 진주가 돼서 그 비닐봉지로 안고.
0: 예.
4: 그게 전부 다 이제 동양에 있는 그 여러 기록들인데 그 수신기라든지 박물지 같은 동양 고전을 보면 교인이라고 하는 네. 인어가 등장해요.
0: 교인.
4: 네. 이 교인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비단을 짭니다.
0: 오.
4: 예. 비단을 짜는데 그거를 용실이라고 하는데요.
0: 용실.
4: 네. 오, 그게 아주 방수가 되는 기능성 비단입니다. 엄청 비싼 값에 팔린다고
0: 그렇겠네.
4: 하고. 예. 그리고 이 비단을 짜는 것과 동시에 슬피 울어서 눈물을 흘리면 진주가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진주를 인어의 눈물이라고 하거든요. 동양에서는.
0: 네. 네.
4: 바로 이런 기록 때문에 아마 진주가 인어의 눈물이라고 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0: 서양의 인어는 약간 유혹하는 이미지, 네, 위험에 그렇죠. 빠뜨리는 이미지였는데 동양 인어의 네. 특징이라고 그걸 봐도 될까요? 뭔가를 좀 생산해내네요.
4: 오, 예. 네. 이 서양의 인어가 유혹과 생명 이런 걸 좀 위협한 존재라면 동양의 인어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이 점으로 비교했을 때 비단 짜는 행위를 통해 예, 경제활동을 하고 예, 그리고 인간과 교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존재입니다. 네, 박물지에는 주인과 이별을 앞둔 교인 인어가 즉 눈물로 구슬을 만들어 바쳤다라는 내용도 확인되죠.
0: 아, 근데 주인이라고 나와요, 사람이?
4: 네, 주인이라고 나옵니다.
0: 그럼 약간 좀 부려먹는 느낌이네요.
4: 글쎄요. 아닌가? 이게, 그렇기도 하지만, 네. 주종 관계로도 표현되지만, 네. 동등한 관계로도 표현돼요. 여러 가지.
0: 네. 하여간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도 하고,
4: 네, 헌신적.
0: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4: 네, 경제활동도 하고.
0: 인간이 이제 눈물이 진주잖아요.
4: 네. 네.
0: 그럼 그 진주 빨리 막 황금알을 낳는, 뭐 거위 배 가르는 것처럼, 네, 네, 네. 일부러 막 울리고 이런

0: 대표적으로 여수와 부산에 유명한 인어가 있나요?
1: 예, 전설이 있죠. 네. 예. 우선 그럼 여수 볼까요, 전라도?
0: 예. 예.
1: 여수 거문도 지역에는 네. 신지끼라는 인어 전설이 있습니다.
0: 신지끼?
1: 네.
0: 일본 이름 같기도 하고.
1: 하얗다는 뜻의 전라도 옛방언.
0: 아, 옛 전라도 방언이구나.
1: 네. 예. 근데 이 옛방언인 신지끼는요, 예. 어민들한테 날씨를 알려주는 고마운 존재였다고 여겨졌는데
0: 예.
1: 이 신지끼가 나타나는 날에는 날씨가 안 좋고요.
0: 예.
1: 나타나지 않는 날이면 좋은 날씨에 항상 만선이었다고 합니다. 약간 날씨를 알려주는 약간 점쟁이였다고 기상캐스터가
0: 있어요.
1: 날씨 요정.
0: 예.
1: 날씨 요정.
0: 예.
1: 아, 날씨 요정 좋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전설을 바탕으로 얼마 전에 웹드라마가 시작됐는데 이게 국제상 수상하게.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굉장히 유명합니다.
0: 아, 봐야겠다.
1: 네.
0: 예.
1: 그리고 부산에, 예. 그 부산의 해운대, 동백섬이죠.
0: 예.
1: 거기는 이제 황옥공주 전설이 등장합니다.
0: 황옥공주 동상은 저거.
1: 저건 현대에 이제. 기념물로.
0: 덴마크 인어공주 동상 같네요.
1: 네, 좀 비슷하죠.
0: 예.
1: 네.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국제결혼을 한 국제를 시집으로 온 이 황후공주가
0: 예.
1: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 황후공주를 따르던 그 시중 중에 거북이 있었군요.
0: 예.
1: 거북이 공주에게 빛나는 구슬을 이렇게 줍니다. 구슬을 주면서
0: 네.
1: 공주님. 보름달이 뜨는 날에 네. 꺼내서 달에 비춰보세요 라고 하니까
0: 착하다.
1: 예. 예. 그래서 며칠 후 과연 보름날이 돼서
0: 예.
1: 예. 황공주가 그 구슬을 달빛에 비췄더니 예. 이게 오로라처럼 쫙 퍼지더니
0: 예. 예.
1: 예. 자신의 고향 입구가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헤엄을 쳐야 되잖아요. 예. 황공주 헤엄을 못 친단 말이에요.
0: 고향 입구가 됐다고요?
1: 예. 고향 입구가.
0: 아, 그걸로 갈 수 있는 거야?
1: 예.
0: 오, 예.
1: 그러려면 근데 헤엄을 쳐야 돼요.
0: 예. 쳐야죠, 쳐야죠.
1: 근데 헤엄을 못 쳐요.
0: 황공주가?
1: 예. 그래서 슬퍼하려고 하는 차에 갑자기 몸이 인어로 변하고.
0: 아, 그럼 갈 수 있겠네.
1: 예. 그 몸에 빛이 나더니 바다를 건널 수도 인어로 변했고, 그래서 황후공주는 인어의 몸으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고향에 갈 수 있었다라는 전설인데,
0: 해피엔딩이네.
1: 예. 이야기가 아마 가야 김수로의 부인인
0: 네.
1: 그 허황옥 고사에서 유래된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0: 아, 허황옥.
1: 예. 허황옥, 황옥공주, 그리고 오라가문도 비슷하고요.
0: 네.
1: 황후공주 역시 인도에서 건넜다고.
0: 그렇지, 인도죠, 그분은.
1: 네,
0: 예, 맞죠.
1: 좀
0: 예.
1: 이렇게 우리나라 곳곳에서 다양한 인어 전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0: 국제결혼이라고 해서 약간 아리엘 기대에.
1: 아, 그쵸, 그쵸.
0: 허황옥일 네. 가능성이 있거든요.
1: 네.
0: 예. 얼마 전에 이제 배우 차인표 씨가, 예, 인어 사냥이라는 책으로 문학상을 수상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 조선시대 어유야담이라는 책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1: 예.
0: 어우야담. 예. 네. 어우야담.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까? 예.
1: 조선 중기 유몽인이 쓴 어우야담. 제5권에 바로 인어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강원도 흑곡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현재 강원도 통천군에 해당하죠.
0: 예.
1: 예. 그 해안으로 인어 한 마리가 떠밀려왔대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건지 아니면 뭐 힘이 없던 건지 모르겠지만.
0: 예. 근데
1: 그걸 본 어부가 이 인어를 잡았는데
0: 예.
1: 하얀 눈물을 비처럼 흘리고 있었다고요. 아마 그 눈물 역시 진주가
0: 그렇겠죠,
1: 진주였겠죠.
0: 그렇겠죠. 예.
1: 그래서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이 어부가 당시 고을의 사또 현감인 김담령이라는 사람들 데려갔는데 이 막 울고 있는 인어를 가엽게 여긴 이 김담령이 인어를 풀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0: 아.
1: 예.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감정이입이 되어 뭐 바다에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이지 않을까라는 뭐, 예. 아마 그런 내용이. 예, 어우야담 보면
0: 어우야담에
1: 네,
0: 아 이게 모티브구나.
1: 네.
0: 네. 그러면 뭐 일본도 인어라는 개념이 굉장히 친숙한 나라에 속한다고 봐야 되나요?
1: 오, 그렇죠.
0: 네. 네.
1: 이게
0: 네.
1: 우리 애니메이션 원피스.
0: 원피스.
1: 예. 네, 어인족.
0: 어인족 나오죠.
1: 네, 징대,
0: 예.
1: 아론 뭐 이런 캐릭터도 나오고.
0: 예.
1: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사실 인어 서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0: 아무래도 섬나라기도 하고.
1: 네. 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런 섬나라 특성도 있고
0: 예.
1: 신도라고 하죠. 특히 예, 세상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특유 애니미즘 신앙체계.
0: 아.
1: 예. 이런 영향으로 일본은 예로부터 다양한 요괴 스토리를 또 지니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이 인어에 관련된 기록이 일본 역사상 일본서기가 있는데 일본서기 619년 기록에
0: 네.
1: 어부가 연못 깊은 곳에
0: 네.
1: 그물을 던졌는데
0: 네.
1: 그 모양이 아이와 같아 물고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기록이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최초의 인어 기록인 거죠.
0: 근데 바다 아니라 연못이면 약간
1: 네, 연못
0: 민물인어네.
1: 민물. 민물인어도 있고
0: 민물인어.
1: 바다 인어도
0: 바다
1: 있고.
0: 인어도 있고.
1: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어라는 존재가
0: 네.
1: 예로부터 일본 문화권의 기숙이 자리를 잡았다고 그런 거죠.
0: 인어는 뭐라 그럽니까, 일본에서?
1: 뭐, 닝교라고도 하는데요. 아, 예.
0: 그럼 일본 인어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1: 앞서 봤듯이, 예. 이제 블루불사.
0: 아, 장수.
1: 장수이기도 하고, 아니면 요게 그 자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나 요괴 문화가 발달했냐면요. 네. 일본 에도 시대 때 네. 18세기경에 화도 백기 야횡이라는 사전이 편찬이 돼요.
1: 사전이요?
0: 예, 예. 이게 뭐냐면요. 네. 요괴 전문 백과사전입니다.
1: 와, 에도 시대 때?
0: 예. 특히 에도 시대 박물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발전을 해요. 예. 발달하는데 사전류가 편찬이 되는데 그중에 요괴 사전까지 편찬이 됩니다.
1: 아니, 이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 같은 훌륭한 책이 네. 에도 시대에?
0: 에도 시대 때. 아. 예. 거기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가파. 예. 가파도 있고 그 네코 고양이 요괴도 있고 아, 예, 예. 그 수많은 요괴 중에 인호가 수록되어 있죠.
1: 아, 예. 그렇군요.
0: 다양한 예,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1: 그 일본 워낙 애니메이션 잘 만드니까 그런 게 또 현대 애니메이션화 되기도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럼 설화가 있을까요?
0: 이제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인어 말고 또 역병을 몰아주는 인어 설화가 있습니다.
1: 치유의 인어네.
0: 치유의 인어. 바로 아마비에라고 하는 인어입니다.
1: 아마비에. 네. 네.
0: 이게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예. 200년 전 일입니다.
1: 네. 예. 이거 한번 깔아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0: 아, 네, 예, 그렇습니까.
1: 예, 몰입됩니다.
0: 아, 예. 늦은 밤.
1: 예, 늦은 밤. 예.
0: 해안가에 예. 성광이 번쩍 하고 이제 번쩍이는 거 목격한 이제 마을 사람들.
1: 예, 예.
0: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해안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인어 한 마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인어의 모습이 호구에 둥둥 떠 있는데 그 머리는 산발이 돼서 발 밑까지 길게 늘어져 있고요. 그리고 물갈퀴가 달려 있고요. 뭐 새 부리가 있고요.
1: 새 부리.
0: 예, 그리고 세 개 꼬리 지느러미까지 나는 약간 그로테스크하고 약간
1: 혼종이네, 모습. 혼종.
0: 예, 예. 끔찍한 혼종 같은 예. 예.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인어 모습을 괴물이다 하고 이제 비명을 질렀죠.
1: 그렇죠. 예.
0: 근데 이 인어는 태연하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1: 뭐라고요?
0: 예, 자신의 이름은 아마비에라고. 참 예의가 바른 인어죠.
1: 와타시노 나마요 아마비에데스라고 했겠죠.
0: 예,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해요. 네, 네. 자기소개에 이어서 올해부터 네. 6년간 이 마을은 풍년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후부에는 역병이 유행할 것이니 그때 내 모습을 그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줘라라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유유히 또 갑니다. 자기 할 말 다 하고 또.
1: 그럼 잘 기억해놔야겠네, 그러려면.
0: 네, 네, 네. 그래서 봤더니 네. 진짜 아마비의 말대로 네. 6년 동안 풍년이 들고요.
1: 풍년이었다가.
0: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6년 후에 바로 역병.
1: 역병이 들어. 야 네. 그럼 시킨대로 하겠네요.
0: 네, 이제 그걸 이제 기억했던 관리가 네. 아마비의 모습을 생긴 목판화를 찍어가지고 사람들 돌렸다라고 합니다.
1: 그래서 역병이.
0: 네, 없어졌다고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비의 는 나쁜 일을 알려주거나 혹은 병을 다스린 존재로 여겨지게 되죠.
1: 야.
0: 예, 얼마 전에 일본 교토대학교 도서관에서 예, 예. 이 아마비의 모습이 새겨진 네. 그림이 공개가 됐어요.
1: 네.
0: 예, 거기는 이제 그 모습과 또 아까 그 모습들은 뭐 길게 늘어지고 불이 달리고
1: 산발의 새불이 예.
0: 그 모습과 함께 1846년이라는 예, 재작년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 1846년에? 예. 오.
0: 그러니까 아마 그 이 시기 때부터 이제 아마비에라는 그 인어가 뭔가 역병을 몰아낸 존재가 아니었을까? 예, 그런 중요한
1: 우리 아까 우리나라의 호랑이처럼.
0: 예, 그렇죠? 호랑이처럼.
1: 예. 야, 굉장히 오래된 그러면 설화네요.
0: 예, 그러고 예. 나서 코로나 시대 때. 이때 이제 예. 사랑을 받게 됩니다.
1: 역병이 돌았죠.
0: 예, 그때 일본 정부가 코로나 예방 캐릭터를 아마비에로 선정해요.
1: 그럴만하다. 예, 그럴만하다.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그 핸드폰이나 부적을 호랑이 부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네.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아마비에를 온 이제 특히나 일본은 코로나 좀 심했지 않습니까?
1: 네, 참.
0: 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이제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랑을 받고 귀여운 캐릭터로 디자인해서 굿즈 상품으로 개발하고 웹드라마로 왓챠에 보면 네. 그 요괴 쉐어하우스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또 아마비 캐릭터가 또 나와요.
1: 예.
0: 드라마에도 등장하고.
1: 예. 백신 내지 힐러의 역할을
0: 네,
1: 하는
0: 힐러의 역할.
1: 요괴네요. 네. 예. 웬 사진 한 장을 이제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요. 일본에는 인어 미이라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기괴하게 생겼거든요. 좀 뭐 정체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0: 일단 뭐 이게 일본의 인어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례죠.
1: 아니.
0: 이게 오사카에 즈이를 지하라는 사찰이 있어요. 네. 거기에 소장된 인어 미랍니다. 좀, 예, 징그럽죠. 예. 이 일본 에도 시대 때 포획했다고 해요.
1: 네. 포획당한
0: 네, 포획됐다고 해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진짠가? 아니면 원숭이와 물고기 박제를 반반 붙인 건가? 뭐 여러 측지들이 난무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최근 정밀 조사를 실시했는데 예. 그냥 합성 피혁이더라고요.
1: 뭐라고요?
0: 합성 피혁이 나왔다고. 인조 가죽구냐.
1: 인조 가죽이요?
0: 예, 예.
1: 아.
0: 예, 못도 아닌, 예. 박제도 예. 아닌 게 인조 가죽.
1: 아, 인조.
0: 예. 근데 이게, 이 이놈이다가, 예. 이 지류지 뿐만 아니라, 예. 영국 박물관에도, 예. 그리고 해외 다른 박물관에도 수상되어 있거든요.
1: 예, 저 영국 박물관에 수상된 거 저 서프라이즈에서 봤거든요.
0: 예, 예, 예. 예. 그게 뭘까?
1: 저건 뭐예요?
0: 당시 이게 이 예. 이놈이다가, 관광 상품처럼 제작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굉장히 많은 해외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으니. 뭐 제작된 건지 알 수 없지만 네. 일단은 일본의 인어사랑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GLG에는 네. 인어미라뿐만 아니라 용미라도 있어요. 용미라.
1: 용미라는 네. 것들이 생겼네.
0: 진짜 용처럼 생겼습니다.
1: 그건 뭔가요, 그러면?
0: 네, 그것도 역시 동일한 예, 동일한 예. 소재입니다. 예.
1: 그렇구나. 인어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
0: 네.
1: 자, 마치면서 인도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인도에도 네. 유명한 인어설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아, 있죠. 네. 예. 인도에는 네. 인도 신화를 보면 3대 신 있죠. 네. 창조의 신 브라마, 파괴의 신 시바, 그리고 보존과 유지의 신 비슈누.
1: 예.
0: 이 바로 비슈누가 인어와 관련돼 있습니다.
1: 비슈누가 인어와 관련 있습니까?
0: 네. 네. 이 비슈누는 네. 세상이 위험에 빠질 때 혹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 모습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아바타라고 합니다. 아바타.
1: 그게 아바타예요?
0: 예. 우리 영화 아바타 보셨죠?
1: 아~
0: 예, 그리고 혹시 예전에 세이클럽?
1: 세이클럽 알죠?
0: 예, 거기에 예. 아바타 꾸미는 게 그때 최초로 된.
1: 그렇죠,
0: 그렇죠. 이게 바로 인도의 비슈누의 화신 아바타에서 예, 예. 유래가 된 겁니다.
1: 아, 예. 아바타 사실 세이클럽까지 안 가도 알 수 있는데 예, 굳이 세이클럽까지 가시나요? 예. 아, 근데 그 비슈누가 인어로도 변하는 거예요?
0: 열 가지 아바타 중에 예. 첫 번째로 변한 아바타가 바로 이 인어 신인 마치아라고 합니다.
1: 예, 예.
0: 마치아, 물고기 혹은 물이란 뜻을 지닌 마치아는 예. 그 신화에서 대홍수로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배를 이끌고 악마를 퇴치한 구세주로 등장하는데 열 가지 아바타 중에 마치아가 첫 번째잖아요.
1: 예.
0: 그 이유가 바로 그 인도 보면 지금도 겐지스 강도 그렇고 인더스 강도 그렇고 특히 겐지스 강에 보면 사람들이 그 겐지스 강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하죠. 얼마 전에 그 약간 더럽다는 그 물 고기도 장례도 치르고
1: 아, 그렇죠.
0: 물 예. 의식도 하고
1: 예.
0: 이 인도는요 그
1: 네.
0: 그 최초의 생명이 물에서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1: 아.
0: 사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1: 예. 과학적으로도?
0: 과학적으로도.
1: 예. 예.
0: 그렇다는 관념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슈누 또한 물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치아가 첫 번째 아바타일 거고
1: 네.
0: 물고기 그 자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주로 이 물고기 입에서 네. 인간의 상반신이 분출되는 그런
1: 아.
0: 형태로 표현, 등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1: 아, 그로테스크하네.
0: 네.
1: 입에서 인간의 상반신이 나온다.
0: 네.
1: 물이 어쨌든 신성한 공간이니까.
0: 네, 그렇죠.
1: 예. 예. 그렇군요. 환상 동물의 세계는 정말 방대하군요.
0: 예.
1: 오늘 1편 인어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다음 주엔 또 어떤 상상 속 동물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해보면서 김용덕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인어와 반대로 하반신은 사람의 하반신, 상반신은 물고기의 상반신을 가진 존재를 우리는 흔히 편의상 어인이라고 하고 영어권에서는 뭐 리버스 머메이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영화 돌연변이에서 배우 이광수 씨가 연기한 물고기 두상의 캐릭터라든지 만화 원피스의 어인족이 있겠습니다. 뭐 인어든 어인이든 사람과 반만 닮은 탓에 환영받지 못하고 주로 어떤 두려움이나 서러움의 아이콘으로 전해져온 좀 짠한 감정을 주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만화 네모바지 스폰지밥 속 비키니 시티 수많은 주민들처럼 행복하게 해맑게 잘 살고 있는 어인들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인어공주 꿈 꾸세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17일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당대표 후보자들은 4차 TV토론을 통해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TV토론의 주요 장면들 내용으로 짚어보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취임 1년을 앞둔 가운데 당원과 일반 시민 2만 7천여 명이 사퇴하고 서명을 하면서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 제안이 나왔지만 장동혁 당대표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노컷 단연에서 주요 정치 현안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정점을 지나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유지된 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중심으로 수급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33.51포인트 3.68% 오른 6,579.04로 저항 규정을 마감했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 박종호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과 교수와 함께 증시 상황과 그리고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부동산 이야기까지 우리 경제 이슈 전반에 대해서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CBS 박지용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용의 한판 승부.
1: 네, CBS 박종호 한판 승부 앞서 얘기드린 대로 경제 이야기로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박종호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3: 네, 안녕하세요.
1: 오랜만에 바쁘시죠?
3: 아니, 맨날 똑같습니다.
1: 맨날 똑같이 바쁘시다는 말씀. 네. 자, 일단은 최근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나눴는데 이것도 좀 시끄럽습니다. 교수님 총평을 간단히 해주시면.
3: 네,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약간 의구심을 많이 남긴 것 같다.
1: 아, 그래요?
3: 그런데 중장기적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1: 예?
3: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많은 국민들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부동산 세제 개편에 초점을 두셨겠죠. 그런데 저처럼 이제 산업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그래도 가장 이건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게
1: 예.
3: 국내 생산 세액 공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전 세계가 완전 자국 중심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모든 생산 설비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국내에 유치해서 국내에서 가동하자. 이게 기본 원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큰 시장 가지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1: 예.
3: 중국이니 미국이니 인도니 이런 곳은 너희가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주면 그럼 니네 거 물건 사줄게. 이걸로 완전히 노선이 바뀌어버렸어요.
1: 예.
3: 그러다 보니까 참 불가피하게 우리 기업들도 수출해야 먹고 사니까
1: 예.
3: 자꾸 해외 공장을 더 짓게 됐고 그러다 보니 요즘 서울과 수도권과 달리 지방 경제가 더 공동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더 낙후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한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앵커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지방의 생산 기지를 더 짓는 걸 덜 하고 전부 미국이나 외국의 생산 기지를 짓는 걸 지금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3: 바로 이거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세제 개편 안이
1: 예.
3: 국내 생산 세액 공제라는 겁니다.
1: 아하.
3: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는 국내 뭔가 큰 투자할 때 시설물을 투자할 때만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운영비도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1: 아.
3: 공장 지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 예.
3: 매년 운영비로 저희가 얼마 썼는데 이것도 세액 공제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것도 해줄 테니 국내에다가 제발 생산시설 인프라를 구축해라.
1: 나가지 마라.
3: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는 예.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1: 아.
3: 특히 이렇게 운영비가 시설 투자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태양광,
1: 아하.
3: 2차 전지,
1: 예.
3: 반도체입니다.
1: 아.
3: 우리나라 다 미래 먹거리잖아요.
1: 그러네요.
3: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니 바이든이 온갖 혜택 준다고 해서 다 불러들이는 거 무조건 거기만 쳐다보지 말고 국내도 세액 공제 있으니 꼭 여기도 뭐래도 또 남겨놔라 이런 시그널 준 거 이건 되게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 사실 그런 기업들 공장이 있어야지 좋은 일자리가 국내에 있는 거잖아요.
3: 그럼요.
1: 예.
3: 예.
1: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유치하는 게
4: 그 나라도 일자리가 문제니까 일자리 네. 일자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3: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오랜만에 저도 한판 승부같이 핫한 채널 나왔으니까 정치적으로도 좀 정치 쪽에 계신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을 거 한 말씀 드리면.
4: 잘
3: 들으세요. 예. 아, 또 그렇게까지 부담을 주세요. 아니 또 갑자기 뭐
4: 이상형사.
3: 예, 아니 왜 이러세요.
4: 자 액션.
3: 예. 이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지역 균형 발전 하자라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죠?
4: 그렇죠. 예.
3: 그런데 예. 머릿속 속에 지금 그리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의 그림이 저희 같은 산업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림과 좀 다릅니다. 예, 좀 설명을 드릴게요.
4: 예, 설명해 주세요.
3: 작년에 샤오미가 발표했던 것들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게 몇 개 예. 있었는데요. 예. 샤오미가 작년 여름쯤에 우리 휴대폰 만드는 축구장 8, 9개만한 규모의 공장을 무인 공장화한데 성공했다라고 발표했어요. 3초에 하나씩 휴대폰이 완성돼서 뚝뚝 떨어질 때까지 단 한 명의 사람도 투여되지 않는 무인 공장을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샤오미 엔지니어들이 이 무인 공장 완성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가 만든 공장은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인데 아니 우리가 조명을 왜 단 거야? 해서 조명을 다 없애버렸어요.
4: 아하.
3: 그래서 그 공장의 닉네임이 다크 팩토리예요.
4: 아,
3: 조명이 없어요.
4: 어두운데 뭔가가 생산되고 있고.
3: 그렇죠. 조명도 없는 어두운 공장이다 이거죠.
4: 예.
3: 작년 연말에는 심지어 샤오미가 우리 이제 전기차 공장도 무인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라고 발표했어요.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해드리려는지 감 오실 겁니다.
4: 예.
3: 지금 국가에서 반도체 공장 크게 지방에 짓는 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4: 맞습니다. 예.
3: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또 지자체 국회의원들은 이제 마치 우리 뭐 호남이든 또 다른 지역에도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4: 네.
3: 다른 지역들도 여기 마치 수도권에 용인이나 화성이나 아니면 평택같이 삼성 임직원들 잔뜩 내려와서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것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 세계 리딩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탑티어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4: 예.
3: 이 기업들의 머릿속에서 구상하는 차세대 공장들의 대부분은 무인 공장을 지향할 거예요.
4: 로봇도 있고.
3: 그렇죠.
4: 예, 예.
3: 만약에요, 지금 공장 착수해서 예. 순차적으로 빠르게 런칭한다고 했으니까
4: 예.
3: 뭐 아주 빠르게 런칭해도 2030년대 초반이 될 텐데
4: 예.
3: 그때쯤이면 그때 만약에 공장을 완성했는데도 예. 그 공장에서 일할 직원들 5천 명, 1만 명 뽑는다 하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국가 차원에선 고용 창출에 기여한 거 맞지만
4: 예.
3: 그 공장을 완공한 S사, 또 다른 S사는 냉정하게 말하면 중국이 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 그러네요. 네.
3: 아직도 사람에 이렇게 많이 의존해야 된다는 구조가 된다는 거요.
4: 예, 예.
3: 자, 그래서 지방에서 그런 큰 공장 유치하는 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4: 예.
3: 머릿속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천 명의 직원들과 그 일가족들 3.5인 해가지고
4: 예.
3: 다 내려와서 인구 늘어나고 상권 활성화되고 그걸 그리시는 그림보다는
4: 예.
3: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공장이 2030년대 초중반에 완공됐었을 때 그때 오히려 지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수혜는 지방세수 더 받을 수는 있으실 거예요.
4: 세금.
3: 그렇죠. 이렇게 큰 공장이 내려와서 세금을 많이 낸다면 이건 지역경제에 기여될 수 있는 시드를 받는 거잖아요.
4: 예.
3: 차라리 그 시드로
4: 예.
3: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토착기업들 육성하고 지역의 차세대 미래인재 육성하고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고 하면 제가 크게 걱정을 안 할 텐데 저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하고 많이 일을 합니다만 지금 기업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과
4: 예.
3: 지금 지역에서 이 기업들 내려오면 우리 어떻게 될지 그림이 예.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 좋네요.
3: 네.
4: 네, 사실 그 지역에 공장을 짓고 뭔가 하면 한 10년 전, 20년 전 생각 그대로 좀 머물러 있는 듯한
3: 그렇죠.
4: 느낌이 드는데
3: 예.
4: 이제 그 공장을 짓고 했을 때 낙수효과가 어떻게 분산될까 이 부분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야겠다.
3: 그럼요.
4: 이런 말씀이시네요.
3: 조금 더 나가면요. 네.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4: 네.
3: 아직도 착공 중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가 한 30여 개가 되고요.
4: 네.
3: 이제 산업단지 저 짓자. 해서 확정적인 게 40여 개가 됩니다.
4: 예.
3: 근데 아직 삽도 안 떴어요.
4: 예.
3: 근데 이거는 확정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조성 중이어서 삽 뜨고 뭐 공사하고 있는 그 부지와
4: 예.
3: 이제 아직 삽도 안 뜬 그 부지들 여기가 이제 조성이 다 되고 그 위에 기업들 다 들어오고 공장 풀리 가동하려면 다시 한 10년 가까이 더 걸리거든요.
4: 예.
3: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근 어떤 거는 20년 뒤에나 이제 가동될 산업단지들인데
4: 예.
3: 그러면 그 산업단지를 그릴 때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걸 지금처럼 생각하면서 그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여기 산업단지, 국가산단 뭐 이런 거 큰 거 들었으니까 옆에 아파트 단지 잔뜩 짓고 사거리에는 사람들 식사로 와야 되니 뭐 상가 건물 짓고 저는 이것도 상당 부분 대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자체 장분들 중에서 몇 분 아는 분들 예. 있어서 예. 우연히 마주칠 기회가 있으면 예.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저 같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그런 자문하고 조언 드리는 게 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이 산업단지 유치했다고 테이프 커팅하고 다 예. 기분 좋게 으쌰으쌰 했는데
4: 그렇죠.
3: 그래서 지자체 주민이나 지자체 기업들 중에 누군가는 예. 벌써 투자해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서 근로자들 잔뜩 일할 때쯤 이 길 건너에서 밥집 하면서 상가 해야지 해서 상가도 샀고 했을 텐데
4: 예.
3: 이거 전면 재수정해야 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 이 고민도 그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4: 예.
3: 제가 그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4: 예.
3: 이제는 우리가 진짜 국토에 대한 대전환에 대한 관점 속에서 이걸 다시 그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4: 그러네요.
3: 네.
4: 특강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국회에 가셔서
3: 아유, 아닙니다.
4: 오늘도 한판승부에 나오셔서 또 일가를 해주셨는데
3: 예.
4: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많이 참조하시면 좋겠고 다시 그 세제 개편안 얘기 좀 잠깐 들어가
3: 네.
4: 보면 그 ISA
3: 네.
4: 계좌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국민 절세 계좌였는데 이게 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4: 네.
3: 사실 이제 국민들에게 IS 계좌가 이렇게 크게 논의됐던 이유, 네. 이슈가 됐던
4: 네.
3: 이유는
4: 네.
3: 이렇게 요즘 받아들이신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4: 네.
3: 원래 있었던 IS 계좌는 우리나라 국장이든 미장이든 아무렇게나 투자하시면 네. 세제 혜택 빵빵하게 드립니다. 요 논조였는데.
4: 무제한 만기연장.
3: 맞아요. 진짜 우리 항상 야 무제한? 그러면 무조건 가입해야 되잖아요.
4: 네.
3: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4: 네.
3: 이거 얼마 지나고 나면 단종할 거고요.
4: 예, 예.
3: 새로 만든 생산적 금융 ISA라는 계좌만 혜택을 주는데
4: 예.
3: 이거는 국내 국장만 투자해야 혜택을 준다라고 하니까
4: 예.
3: 마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4: 예.
3: 혜택 줄인다는 것도 기분 상했는데 계좌 망가진 지금 주식시장 망가진 걸 다시 우리 돈으로 그거 펌프질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 돈 넣게서 그거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4: 해외 주식 간 거 다시 돌아오게 한다.
3: 네.
4: 이런 느낌.
3: 네. 그것까지 빼서 국장 올리는데 내 돈 늘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여셨나 봐요.
4: 예.
3: 요즘 심정적으로 사실 주식 망가져서 기분 상하신 분들 너무 많은데
4: 예.
3: 그나마 미국 증시에서 그나마 빨간불 켜져 있어서
4: 예.
3: 여기선 이득인데 국장이 마이너스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4: 그렇죠.
3: 그런데 그것까지 빼서 국장으로 가져와야지만 세제 혜택 준다고 하니까
4: 예.
3: 기분이 많이 상하신 거죠.
4: 그래서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4: 예.
3: 단기 처방은 좀 잘못했는데
4: 예.
3: 중장기적으로 잘한 게 많다라고 했는데
4: 네, 네.
3: 단기적으로 잘못한 대표적인 게
4: ISA.
3: ISA죠.
4: 근데 이거 기존 혜택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3: 예, 다시 뭐 이제 저희가 또 들풀처럼 일어나니까. 예. 저도 투자자입니다.
4: 우리 교수님한테 강하게 말씀하니까.
3: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4: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4: 네.
3: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4: 대통령도 이거 그냥 한번 하고 국민들의 또 반응을 보고 개편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취지의
3: 네.
4: 말씀.
3: 네. 아마 그래서 다시 이제 원상 복귀가 좀 된 것 같은데
4: 예.
3: 아무리 급해도 국민들에게 약속해 주신 건데 그거 빼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4: 야, 우리 박 교수님이 또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3: 제 마음입니다.
4: 예, 또 우리 교수님도 국민이기 때문에
3: 예.
4: 정부가 또 이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했다가 증시 등락폭이 딱 커지자 또 여러
3: 네.
4: 대책을 내놓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한도도 좀 늘리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3: 네.
4: 오늘 이제 코스피 사이드카드 발동이 되고 이제 등락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3: 네.
4: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거 맞는 거야?
3: 네.
4: 이런 생각.
3: 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4: 예.
3: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라는 것은
4: 예.
3: 결국 주식의 거래량과 거래 금액으로 변동성이 확인되는 거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4: 그렇죠.
3: 그러다 보니까 장 중에 언제 변동성이 커지느냐를 보고 이 변동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솔직히 냉정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4: 예.
3: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들. 예, 예. 이거는 뭔가 기관들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리밸런싱 해야 될 이유가 생겨서 예. 그걸 재조정하는 시점은 대부분 장 끝날 때 몰려 있어요.
4: 예.
3: 그러니까 장 끝날 때 변동성이 요즘 굉장히 높아진 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리밸런싱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난 변동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전체 요즘 있었던 변동성의 크기에서 한 30에서 많을 때는 한 40% 차지했었어요.
4: 예.
3: 이거 엄청난 변동성을 하나로 유발된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4: 예.
3: 그런데 또 변동성이 커졌던 시점이 장 초반하고 12시 넘어서 요 두 구간이 있는데
4: 예.
3: 요 두 구간은 우리 개인들이 신용 쓰고 미수한 거 이거 반대 매매하는 그런 변동성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4: 아하.
3: 물론 장 초반 같은 경우 어젯밤에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밤사이에 있었던 이슈까지 반영하다 보니까 꼭 반대 매매 때문에 우리가 신용 쓴 거로 인한 반대 매매 때문에 변동성이 다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예년에 비해서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이건 우리 개인들이 신용 많이 쓴 것들이 일부 변동성의 요인으로 작용한 거 맞고요.
4: 예.
3: 12시 넘어서도 우리가 작용한 거 맞습니다.
4: 예.
3: 그러니
4: 예.
3: 모든 걸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솔직히 없더라고요.
4: 아.
3: 분석을 해보니까
4: 예, 개인 투자자 역할도 있다.
3: 개인이 그동안 레버리지 네. 신용 쓰고 미수한 것도 네. 솔직히 있긴 있었어요.
4: 예, 예.
3: 사실 그것도 이해도 됩니다.
4: 예.
3: 아니 직장 생활하는데 네. 옆에 부서에 누가 삼성전자로 SK하이닉스로 몇 배 벌었대더라 하는데 누가 포모가 안 오겠습니까?
4: 그러니까요.
3: 그러면 나는 이미 30만 원대 뭐 150만 원대 넘어서 이제 슬슬 눈에 띄었는데
4: 네.
3: 이때 이거 따라잡으려면 뭔가 레버리지 써야죠.
4: 예.
3: 그래야지만 수익률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4: 예.
3: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과 장 중 12시 넘어서는 우리가 일으킨 일부 레버리지 맞지만 적어도 장 후반에 있었던 그 30-40%의 어마어마한 이 변동성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만든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부도 오판했다라고 나중에 생각한 것 같아요.
4: 밤잘 못 잔다.
3: 예.
4: 아니, 그래. 예, 어쨌든.
3: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한 2개월 만에 대폭 수정을 했었죠.
4: 예.
3: 신규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상장해서 거래해보겠습니다 하는 거 전부 다 불허해버렸고, 그리고 교육 시간도 늘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도
4: 1000만
3: 늘리고.
4: 3천으로 늘리고.
3: 맞습니다.
4: 예.
3: 이런 걸 통해서 해봤습니다만,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않았습니다.
4: 예.
3: 지금 오히려 변동성이 조금 한풀 꺾인 이유는
4: 예.
3: 증시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꺾인 거지
4: 예.
3: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올리고 신규 상장 못하게 했고 했기 예. 때문에 잡힌 게 아니에요.
4: 아, 오판하지 마라.
3: 예, 너무 뜨거웠던 우리 증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뜨거웠던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제가 날짜가 너무 놀라워서 기억하고 있는데요.
4: 예.
3: 7월 27일입니다.
4: 오.
3: 이 7월 27일 날 전 세계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 있잖아요.
4: 예.
3: 이 디지털 자산 해외 거래소들에서 SK 하이닉스 본주를 사고 판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베팅하는 상품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닉스코인이라고 부릅니다.
4: 예.
3: 그 닉스코인 하루 거래량이 야 4조 원이 넘었어요.
4: 코인.
3: 예. 닉스를 바탕으로 SK 하이닉스를 바탕으로 똑같이 가격이 연동된 상품이에요.
4: 아하.
3: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본주를 살 수 없는 국가의 국민들이나
4: 예.
3: 아니면 그냥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4: 예.
3: 어차피 그게 똑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인다니
4: 아.
3: 이 닉스 코인을 사자 해서 아하. 그날 하루에 거래 금액이 4조 원이 넘었는데
4: 예.
3: 그날 코스피의 SK 하이닉스 본주의 거래 금액이 얼마였느냐? 7조 달러였어요. 아, 7조 원이었어요.
4: 아하.
3: 그러니까 한 40% 이상이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4: 코인으로 왔다 갔다
3: 한 거예요. 그러니 이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얼마나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지를 반증한 거예요. 그러니 정부의 정책적 실기도 있었지만
4: 예.
3: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진짜 뜨거운 감자가 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됐고
4: 예.
3: 사고팔고 하는 비중이 커졌고
4: 예.
3: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4: 아, 그럼 이거 우리 정책 당국의 어떠한 통제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3: 예,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도 내놨었고 네.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는 7월 마지막 주죠. 저도 개인 투자 25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네. 그런 한 주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야, 저도 견디기가 힘들 정도인데 예. 일반 투자자분들은 오죽하셨겠어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4: 예.
3: 월요일 시작할 때 종합주가지수가 저도 정말 허망했는데
4: 예.
3: 금요일 종가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4: 시작과 끝만 보면.
3: 예.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많은 사이드카와 예.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는데. 결국 시작과 끝이 똑같아졌다?
4: 예.
3: 뭐야,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4: 예.
3: 자, 그 사이에 그 일주일 동안 종합주가 지수는 원위치로 돌아왔지만 개인들의 계좌는 탈탈 털렸죠.
4: 그래서 버틴 사람만이 승자다?
3: 예. 근데 많이 털렸어요. 그리고 많이 정냄이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4: 예.
3: 그래서 유동성이 예전만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 예.
3: 여전히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있어요.
4: 그러니까요. 예. 날씨 소나기 오듯이 왔다 갔다 하니까.
3: 맞습니다.
4: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되는 건가요?
3: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4: 그렇구나.
3: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4: 예.
3: 우리나라 GDP가 2조 달러가 좀 안 돼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시총 1조 달러 넘었고요. 삼성전자 시총 1조 달러 넘었습니다.
4: 예.
3: 무슨 얘기 하려는지 감 오시죠?
4: 예.
3: 연못에 고래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4: 아...
3: 국가의 GDP가 2조 달러가 안 되는데 시총 1조 달러 넘는 회사가 두 개나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게 전 세계에서 시총이 1조 달러 넘는 회사를 두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4: 그래, 우리나라 어느새 그런 나라가 됐더라고요.
3: 예.
4: 네.
3: 1조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씩 더 있는데
4: 예.
3: 대만이 TSMC 하나 가지고 있고 사우디가 아람코 국영 석유 회사죠.
4: 예.
3: 그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4: 예.
3: 일본은 없습니다.
4: 예.
3: 그러니 정리하자면 우리보다 경제 규모 큰 나라들 정말 많은데
4: 예.
3: 그런데 1조 달러 시총을 찍은 회사를 두 개 가지고 있다? 야, 한국에게는 축복일 수 있지만
4: 예.
3: 부담도 되는 거예요.
4: 너무 크니까.
3: 예. 그러다 보니 이 회사 두 개가 주가가 10%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사이드카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4: 예.
3: 이 두 회사 왔다 갔다 하면 이 두 회사 협력 회사들도 당연히 똑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4: 예, 예.
3: 그러다 보니 앞으로 사이드카 제도를
4: 예.
3: 이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했었을 때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4: 좋은 포인트네요.
3: 예.
4: 아,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예. 또야 또야 하니까 이제 무감각해져요 이제는.
3: 그렇죠.
4: 옛날에는 속보로 해갖고 정말 중요한 이슈로 다뤄야 되는 건데 이제 그냥 소나기가 저 왔다 갔다 하니까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한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한 5분 후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3: 네.
4: 예, 주식. 그래서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그냥 버티면 됩니까?
3: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요즘 많은 방송에서 똑같은 질문을 지금 이제 한 1000번쯤 들은 것 같아요.
4: 죄송합니다.
3: 버틸까요?
4: 새로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3: 아닙니다. 이게 예. 다 관심이니까요.
4: 예.
3: 버틸까요? 어떡할까요? 예. 다 물어보세요.
4: 예.
3: 자,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4: 예.
3: 주가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4: 예.
3: 하나는 실적이에요.
4: 예.
3: 그다음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4: 예.
3: 그리고 세 번째는 수급, 유동성입니다. 실적 너무나도 좋습니다.
4: 그러니까.
3: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회사에서 영업이익 1등 기록하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4: 네.
3: 그리고 마진율이 70, 80%로 물건을 팔아요. 제조업이. 네.
4: 네.
3: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마진율이 10% 언더입니다. 70, 80% 이거 놀라운 거예요.
4: 그러니까요.
3: 그래서 실적 빵빵하다.
4: 네.
3: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게 AI라는 대서사가 도대체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4: 네, 네.
3: 갑론을막은 많았지만
4: 어허.
3: 악재일 듯 보인 것들 하루 지나고 봤더니 별거 아니었네. 네. 그리고 별거 아니었네. 다 확인됐어요.
4: 네.
3: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접을 이슈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급이 깨졌어요.
4: 오.
3: 개인들이 계좌가 털렸고요.
4: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3: 웃음 일이 아니죠.
4: 무슨 일이 아니에요.
3: 근데 허탈한 웃음이 나는 것도 네. 이해가 돼요. 개인들이 계좌가 털렸고요.
4: 네.
3: 안 털렸어도 어우 이런 변동성에 전 못하겠어요라고 생각하는 주식 신입생들이 네. 돌아갔습니다.
4: 주린이.
3: 주린이들. 예. 장을 떠났어요. 예. 그다음에 외국인들. 저도 학부 동기생 동기들 중에서는 외국 기관 투자자들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야 정호야 나 이제 한국 주식 비중 줄이려고 그래요. 오. 아니 왜? 아니 본사에서 유럽 본사나 미국 본사에서 예. 야 오늘 한국 증시는 왜 이런 거야? 리포트 해봐. 보고서 쓰라고 하는데 예. 직장인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4: 예.
3: 보고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과잉 그 심리적인 요인으로 움직인 걸 그때그때 사유를 만들어서 리포트를 하려니 예. 자기도 이게 부담감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차라리 한국 증시가 좀 안정감을 되찾은 뒤에 돌아와야지 아 이게 나도 겁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도 일부 떠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4: 예.
3: 이 수급이 다시 돌아오려면요. 전에 우리가 몰랐던 어마어마한 호재.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게 들어와야지만 다시 한번 돈 넣어볼까? 그 마음이 생겨요.
4: 예.
3: 그 서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4: 아, 그렇군요. 아유,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그냥 빨려 들어가는데 일단 보내드리고
3: 네.
4: 나중에 또 이 부동산 이슈 관련해서 네, 네. 모셔도 되겠죠?
3: 네, 그럼요.
4: 예,
3: 네.
4: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호 명진대학교 신물투자분석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5: K라디오.

0: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예, CBS 박종현 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한 노커 대련 시간입니다. 먼저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1: 예, 김재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3: 안녕하십니까.
1: 예, 그리고 오늘 김유정 의원님과 장성철 소장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정치 이슈 굉장히 많은데 아, 요즘 또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배우 하영 씨. 네 분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영 씨 아세요?
2: 얼굴은 알고 있어요.
4: 알고 있습니다.
1: 예, 예. 이분이 이제 증조부의 그 친일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제 아마 의사 집안인 것 같아요. 그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자랑처럼 얘기를 꺼냈다가 이게 이제 과거에 증조부가 친일 행적이 좀 드러나서 이제 본인도 몰랐다는 거고 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게 자랑처럼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하면서 오늘 자필 사과문까지 올린 이제 지금 이미지가 또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아, 자필을 썼어요. 해서 이제 반성한다. 또 이 하영 씨의 아버님도 몰랐다. 아,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었다라면서 굉장히 또 사과한다. 겸손하게 살겠다. 이렇게 이제 아,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아,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이 경솔했다는 것과 또 아, 증조부의 일인데 그것까지 또 우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들어볼까요? 먼저 백 소장님.
2: 예. 전 두 가지 시각이 다 맞다고 봅니다.
1: 예.
2: 한쪽 견해에서는 집안자랑 하다 보니까 하영 씨의 집안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집안이야. 그러니까 겉모습에는 뭐 의사 최초의 의사 집안에 뭐 고종황제를 진료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1: 예. 예.
2: 뭐 이제 뭐 네티즌들이나 몇몇 분들이 그러면은 당신 집안을 조사했더니 증조 그 분이 친일이다. 라는 것인데.
1: 예?
2: 뭐, 비난을 할 수 있으나, 저는 사실 하영 씨가 증조부라면 얼굴을 봤을까? 아니면 그걸 대대로 뭐, 조부든,
1: 예.
2: 아버지든,
1: 예.
2: 우리 증조부가 친일파였으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좀 하영 씨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건 또 과할 수도 있겠다. 제가 양비론을 피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모든 그런 상황들이 둘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1: 예.
2: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1: 예.
2: 저는 조금 하영 씨가 그 본인의 집안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게 하나의 뭐 지금 현재의 어떤 사회 풍토나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네티즌들의 파묘의 어떤 능력들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증손녀가 책임지고 사과까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사회정의가 바로 서나? 라는 생각에서는 좀 고민할 대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김지혁 최고께서는?
3: 글쎄요, 근데 뭐, 이게 우리 과거의 아픈 역사잖아요.
1: 예.
3: 근데, 그리고 또 대한민국 헌법은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1: 예, 예.
3: 하영 씨가 무슨 증조할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3: 그리고 글쎄 그 이거를 그렇게 막 그 과거에 그 사람의 증조부까지 쫓아가면서 이 사람이 무슨 뭐 물론 이제 연예인이라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1: 예, 예.
3: 뭐 공적 자리라 그 연예인은 뭐 어떻게 보면 공인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에게는 그래 니네 집안 그렇게 잘났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1: 예, 예.
3: 그래서 파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그 기획사도 이거 잘 몰랐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다가
1: 예,
3: 이거 알아봤더니
1: 사실 부분이다 그랬다가
3: 예, 그랬다가 알아봤더니 사실이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사과를 했으니까 뭐 저는 본인이 사과를 하는 게 옳은지도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접어두면 되겠다 이걸 갖고서 계속 논의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1: 예.
3: 참고로 저는 친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 우리 그게,
3: 할아버지
5: 그게 또 파묘돼요.
6: 아니 파도 상관없어.
5: 네티즌 시대들이
3: 우리 그냥 네요. 우리 저 할아버지 농부셨고.
5: 맞아요. 또
2: 알았어요.
1: 예.
2: 관련 소장님.
5: 친일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1: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예.
5: 논리적인 이성적인 접근보다는 감정적인 접근이 더 강한 것 같아요.
1: 예, 예.
5: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아, 한 문장으로.
5: 뭐든 자랑하지 말자.
1: 아, 뭐든 자랑하지 말자. 네,
5: 하영 씨가 아. 이거를 만약 옥탑방 퀴즈 여기 나와서 네. 자랑하듯이 네, 네. 되게 얘기를 안 했으면은 네.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냥 자랑하지 말고 자기 뭐 했다고 얘기도 하지 말고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윤주 소장님 얼굴 잘생겼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2: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제가 얼굴 크다고 자랑한 적은 있어. 나만큼 얼굴 큰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3: 어, 얼굴 천지 김주일 씨한테.
1: 얼천 얼천. 네.
4: 잘생겼잖아요.
2: 예. 감사합니다.
1: 김정은 의원님 짧게.
3: 영화 동생이라고 아주
2: 형님 최고예요.
4: 일단은 저희가 그 친일 반민족 회기자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차원에서 또 역사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기리고 예, 기억하는 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하영 씨 저 중증외상센터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인데
1: 아, 그쵸, 그쵸.
4: 이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1: 예, 예.
4: 그러니까 이제 안하영이잖아요. 예, 원래 이름이 맞아요. 하영으로 이제 예. 예명으로 쓰고 있는 건데
1: 예.
4: 저희가 2009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친일 인명사전을 예.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 예. 누락된 사람도 많고 거기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증조부가. 그런데 다 넣을 수도 없었고 뭐 돈도 부족하고 해외에 있는 자료나 지방에 있는 자료 다 넣을 수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증보판이나 뭐 수정본 나왔을 때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1: 예.
4: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증손녀가 자필 편지로 역사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겠다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한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제 잘 커나가고 있는 배우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이 정도

0: 네. 가장 여당 전당대회다운
1: 괜찮았어요?
0: 보여줬었다. 1, 2차 토론에, 1차 토론은 밋밋했고요.
1: 맞아요.
0: 1차 토론에는 선을 넘었고요. 3차 토론에는 그래도 각을 세우면서도 조금 뭐 의도하든 안 했든 간에
1: 예.
0: 뭐 구성한 작가가 예. 그렇게 질문을 뭐 했기 때문에 예. 뭐 서로 간에 웃으면서 칭찬도 하고 또 돌발 질문에 답을 하면서
1: 예.
0: 뭔가 좀 재미와 묘미를 보여줬던 그 토론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3차 토론에는 투표에는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2차 토론에서 대다수 뭐 어떤
1: 결정을 했다.
0: 결정들이 됐고 사실 TV 토론회가 그렇게 표에 큰 영향은 없어요.
1: 예.
0: 그 지지하는 진영들, 세력들만 아, 이 사람 역시 내가 선택을 잘했어. 이 정도만 주는 게 이제 TV 토론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합동연설회가 15, 16이 남았는데 그것도 표 영향이 없어요. 다 끝나고 하는 거예요.
1: 결국은 그게 기형적이에요, 사실.
0: 많이 기형적이에요.
1: 예, 예.
0: 그래서 8일날, 9일날까지 저는 각 후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네거티브나
1: 예.
0: 선을 넘는 행위들은 끝났고 표 영향도 없다. 그래서 저는 3차 토론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전당대회다운 토론회를 마무리돼서 그나마 저는 재밌게 봤어요.
1: 아, 재밌게 봤다. 네. 예. 오늘 SBS에서 했었는데 김정은
2: 최고도 저는 그 시간에 네. MBC 출연하고 있었거든요.
1: 아, 못 보셨구나.
2: 그래서 예. 뭐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예. 자료로 클립. 봤는데 예. 어, 뭐 열심히 많이 싸우셨더라고요. 조금 이따 뭐 얘기들 하시겠지만 재미 아이 그거 나 그냥 그 방송 안 나고 그거 볼 걸 했나 봐.
0: 그래도 웃으면서 서로 덕담도 했잖아요.
2: 아, 그래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3: 오늘 꿀잼이었어요.
2: 아, 그 때문에요.
3: 네.
1: 김유정님 어떤 점이
2: 진짓 그러지.
3: 글쎄 말해. 그래도 이제 마무리는 또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1: 예, 예.
3: 질문 자체가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서로 칭찬하기도 있었고
1: 예, 예.
3: 또 뭐 대통령이 초대했는데 한 명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
1: 만찬에 데려갈 수 있다면
3: 누구를 선택할 거냐 뭐 이런 질문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봤던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 예.
2: 어떤 분이 부인 데려간다고 그랬다며
1: 정청래 후보는 안 해. 송영길을 보는 김용채 의원 정말 고생했으니까 대통령님을 못 받았으니까 한번 가서 용의 좀 경제 좀 해줘라 하면서 데려간다. 김민석 후보는 저는 정청래 후보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동안 많이 싸웠으니까 뭐 누가 됐든 만약에 본인이 거짓말이라니
0: 아니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1: 아,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저도 그 장면 되게 재밌었어요. 그
3: 마음이 네. 이렇게 삐뚤어지셨어요.
2: 아이고.
3: 굉장히 훈훈하고 좋았어요.
2: 뭐 진실을 얘기해야지 뭘.
3: 다들 진실을 얘기했어요.
2: 한 사람만 데려간다는데 뭘 정청래 후보를 데려가겠어요.
0: 요즘 아이고. 국민의힘 상황이
3: 네.
0: 우리 김종혁 최고를 네. 삐뚤어지게 만든 거예요.
1: 아.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요즘 마음이 많이 펴있는 장 소장님은 오늘 토론회
4: 50호 얘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50호?
4: 국정과제 50호.
1: 아, 50호? 아, 아, 예, 예.
4: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50호 모르잖아요!
1: 이거 뭐냐면, 1호 과제를 정청래 후보가 잘 못했더니,
3: 아니, 제가 그 얘기 하려던 처음이었어요.
1: 예, 정청래 후보가 성경 후보한테, 50호 뭐예요? 물어봤더니, 네,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4: 지금 보고 왔잖아요!
1: 지금 보고 있잖아요!
4: 보고 있게 돼요! 맞아요! 내가
0: 눈을 침뱉게.
3: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정청래 후보가 지난번에 국정과제 1호 때문에 엄청 긁혔구나.
1: 네, 맞아요, 맞아요.
3: 엄청 긁혔구나.
1: 네.
3: 물어본 송영길 후보조차도 당황했잖아요.
1: 네.
3: 진짜 모르고 있어서 놀랐다는 거잖아요.
1: 네.
3: 그리고 당황해서 이제 다른 얘기 막 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작심하고 퀴즈를 많이 준비해왔더라고요.
1: 아,
3: 50호는
1: 서로.
3: 뭐야? 그러니까 아. 50호 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하는 거 누가 못해요. 막 그러니까 이제 말 돌리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 네.
3: 아, 1호도 모르면서 무슨 50호 여기 다 있다 이렇게 에, 얘기하면서 덧붙인 에. 말 때문에 제가 빵 터졌어요.
1: 예.
3: 부끄럽죠.
1: 맞아요.
3: 부끄럽죠. 아~ 라고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얘기한 거예요.
1: 예, 예.
3: 안 부끄럽다고 하는데 저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정말 제일 흥미로웠어요.
4: 예.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예. 나중에 이제 칭찬 한번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1: 아, 칭찬해보라고. 예.
4: 정청래 후보가 송영길 후보한테는 이게 쌓인 게 많았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원로로 앞으로 그냥 보내버리더라고요 원로 다시 원로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원로요 원로 나 뭐 원로라고
3: 두 살 차인데 원로로 보내버려
4: 그러니까
0: 권정의
4: 최다성 원로니까 막 잘 당 이렇게 하라고
0: 저도 비슷하게 봤어요.
1: 예.
0: 정청래 후보가 예. 송영길 후보 칭찬하는데 원로 정치인으로 남으라는 거야. 근데 뒷방 늙으냐는 소리잖아요. 그냥 헌정에 가라는 소리인데
3: 상인고문이잖아.
0: 네, 상인고문도 시켜주지도 않았어요. 상인고문 복귀해서. 근데 일단 그거는 아. 먹이는 거고
1: 예.
0: 저는 이제

0: 그 국정과제 50분 물어본 건 예. 긁히기도 했지만 그건 예. 누워서 침 뱉기예요.
1: 아.
0: 안 좋은 이슈로 다시 끌어냈잖아.
1: 아.
0: 본인 국정과제 1호를 아는 거 50% 아는 거는 천지 차이죠. 우리가 최소한 1, 2, 3은 알죠.
1: 예.
0: 머리가 안 좋아도 1은 알지.
1: 1.
0: 근데 예. 관심이 없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50%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를 끄집어내서 송영길 후보한테 알아요. 하면서 그런 해프닝을 한 게 당원들이 그냥 웃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1: 예.
0: 혀를 끌끌끌 찰 거예요. 아, 특히 호남민심 더 그럴 것이다.
1: 아, 그럴 것이다.
2: 근데 1호는 네. 그 내란청산 그거는 조국당의 국정과제 1호를 하는데요.
3: 네. DNA가 흐르잖아요.
2: 오, 야, 그런가 봐.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네. 아마 그 몸은 지금 민주당에 있고 마음은 조국당에 가 있나 봐요.
1: 네.
2: 그래서 야, 그런가 싶더라고. 이번에 하여튼 많은 거 알게 됐어.
1: 그 정청래 후보가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와 그 송영길 후보 본인 주도권 토론일 때 입장이 어떤지 막 묻는 그런 질문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토론회가 이제 오늘 네 번째 하는데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원래 이제 토론이나 이런 게 잘한다라는 정평이 나 있었지만 송영길 후보가 굉장히 뭐랄까요 득표율에 비해서 굉장히 끝까지 열심히 하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재평가.
0: 박지웅 앵커께서 네. 그게 이제 사실 잘 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1: 네.
0: 세 사람 중에 토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송영길 후보.
1: 원래.
0: 네.
1: 아.
0: 연설도 뭐 이제 물론 김민석 후보도 있지만 네. 송영길 후보가 연설에도 일가견이 있고.
1: 아, 그랬군요.
0: 왜냐하면 일단은 암기력이 좋아요.
1: 아.
0: 그래서 머리도
4: 그러네.
0: 본인이 크다 하시고 든 게 많아서 막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네. 토론회를 하면 본인이 축적해놓은 암기해놓은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네. 막 얘기하면
1: 네.
0: 한 뭐 2시간 3시간 떠들 수 있는
1: 아,
0: 그런
1: 그래요?
0: 정도의
1: 암기력?
0: 어떤 지식의 양을 갖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저도 국회 출입기자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는데
1: 예.
0: 국회 부반장들이나 이런 좀 뭐 잡진들이라고 예. 해야 되나 뭐 예. 이 표현은 그렇지만 또 부반장들이
1: 잡진
0: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 전문 용어예요.
0: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층.
1: 아, 예, 예, 예.
3: 그래서 중진이라
0: 일진 말진 중간에 있는
1: 중진이라고 하죠.
0: 그러니까
1: 예.
0: 당을 오래 출입했던
1: 예.
0: 그런 출입 기자들이 하는
1: 예.
0: 말이
1: 예.
0: 사실 세 후보 중에
1: 예.
0: 합동 연설회나 토론회를 봐서는 송영길 후보가 1등이다.
1: 아...
0: 왜냐면은 주목도도 높고 메시지도 명확하고 사실상 역량이 당대표를 할 만하다
1: 예.
0: 뭐 하긴 했으니까
1: 이미 그런 했잖아요.
0: 평가예요.
1: 예.
0: 근데
1: 예.
0: 이제 구조적으로
1: 예.
0: 이미 이제 친명계에서는 김민석 후보 쪽으로 기울어서
1: 예.
0: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쉽게 깨지는 못할 것 같다는 아쉬움들을 토로했다.
1: 예.
4: 득표력과 득표율은 낮아질 것 같아요.
1: 송영길 후보의
4: 예.
1: 시간이 갈수록
4: 재밌어서 자꾸 보게 되고 야 그냥 오
1: 흥행은 됐다.
4: 예, 다른 면을 봤네.
1: 맞아요, 맞아요.
4: 또 그런 생각은 갔는데
1: 예.
4: 그것이 이제 당대표로 이제 밀어줘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1: 예.
4: 잘한다라고
1: 예.
4: 하는 기저에는
1: 예.
4: 야 정청래 대표를 저렇게 잘 패네. 저런 사람이 있네.
1: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웬만하면 당황 안 하세요.
4: 그러니까
1: 토론할 때 전혀 당황 안 하시는 분인데. 정청래 후보 얼굴이 그 좀 당황한 표정이 많이 읽히더라고요.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보면
4: 그거에 대한 좀 네. 희열감이 좀 있는 것 같고
1: 네,
4: 또
1: 네.
4: 재밌게도 하시고
1: 네, 네, 네.
4: 근데 그것이 이제 자 송영길 후보를 찍으면은 아 김민석 후보 이거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 막 이런 생각도 갖고 1순위에서 그냥 끝내버리자 이번에 확실하게 그래야 정청래 후보나 팀 정청래 지지자들이 뭐라고 안 할 거다 시비 안 걸 거다. 그러한 판단이 좀 있지 않을까.
1: 우리 김정혁 최영은 또 우리 송영길 후보와 대학 시절부터 또 잘 아시던 분이기 때문에. 아, 파묘하면 안 됩니까?
2: 아니, 파묘?
1: 그러니까 그냥 과거를.
2: 나는, 뭐 이렇게 친한 거. 사적으로 얘기하면,
1: 네.
2: 야, 연기를 보고 재밌다고 그런 사람도 있구나.
1: 아, 그래요?
2: 아, 원래, 대학 때부터,
1: 네.
2: 이런 타입이었으니까.
1: 아, 그래요?
2: 아주
1: 똑같아요.
2: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1: 네.
2: 이 친구, 아니, 친구라고 안 되죠. 우리 저 송 후보님이,
1: 네.
2: 그, 재주가 많아요. 영어도 매우 잘해요.
1: 그래요?
2: 네, 제가 옛날에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미국에 와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1: 네.
2: 아, 영어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통위가 뭐, 외교부 장관하고 싶다는 얘기 들었을 때,
1: 예, 맞아요.
2: 그래서 그런 뭐, 나름대로의 어떤 외교, 안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생각이 있구나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특수관계라, 아무래도 친구관계니까
1: 네.
2: 제가 좀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4: 아니, 그러면 저 영어를 잘하시면 영어할 때도 How do you do?
5: 그렇게 아, 땡큐.
0: 이렇게 그렇게 안 해.
4: 그렇게 안 해.
5: 어떻게 해요?
6: 그럴 리가 있습니까?
0: 그래.
1: 원래 영어는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0: 네, 매력적이네.
3: 아니, 송영길의 재발견이라고 전세를 탑니다. 아, 네. 네, 원래 이제 되게 뭐 하나 주제를 던지면 막 되게 길게 만연체 막 아, 이런 느낌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과거에. 예. 근데 이렇게 짧게 치고 빠지고 상대를 당황시키고. 예, 예. 그래서, 3위가 될지언정 저는 예. 당원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각인이 됐고. 예. 이번 전대회로 정치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1: 그럼요.
3: 예, 재발견, CS 스틸러 역할 톡톡히 했고. 미래가 아주 이 밝은 네. 미래가 펼쳐진다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 당대표 시절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그런데 보면 당대표 두 당대표가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을 했던 시기가 두 분 대표였던 시절이었어요.
3: 맞아요.
1: 그렇게
3: 맞아요.
1: 보니까.
0: 그러니까 그 네.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여야 간의 정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시점이었다.
1: 아.
0: 그러니까 송영길 당시 대표가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이준석 대표하고 소통하고 싶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리고 정치라는 것들이 서로 달라도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풀린다 이런 지론이라서 저는 집권 여당에 필요한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장동윤 대표랑 마주할 수는 없을 거예요.
1: 예.
0: 마지노선 이준석 대표일 것 같다라는 전 개인적인 네. 생각은 네. 있으나 최소한
1: 예.
0: 저는 송영길 후보의 재발견에 있어서 국정과제 1호 물어본 거는 제가 역대 이런 토론. 각종 네. 전당대회나 뭐 토론회에서 봤던 장면 중엔 압도적이었다. 그냥 바로 KO를 시켜버린 거예요.
1: 아.
0: 근데 그게 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옆에 있는 보좌진이 대본을 써준 게 아니라 네. 얘기를 했대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신 게 어때요? 했더니 아니 송 후보 입장에 그 당연히 하는 거 물어봤다고 괜히 이게 민망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걸 물어봐야 얘기가 되는데
5: 또 스토리 쓰려고 그러는데
0: 그 걱정하지
3: 아니에요 진짜요
0: 아, 진짜 그랬다니까
3: 진짜요
5: 그걸 믿어요
0: 안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정천의 네. 후보가 이거 네.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훅 질렀는데 그게 성공한 거지
4: 좀 만들지 맙시다
0: 아니, 아니, 진짜라니까
6: 송영길의 재발견이 아니라 송영길 라인의 재발견인 것 같아 내 자기 송영길 재발인 것 같아
0: 아니 내가 머리 큰 거 빼고는 뭘 라인이야. 머리 큰 거 똑같은 거.
1: 약간 빼고는. 학원이 비슷하시네.
0: 아, 그런가요?
1: 예. 자, 근데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오늘 또 이제 토론회 중에 이제 전남 광주 북구의 전진숙 의원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대화관이 있었었는데 이제 전진숙 의원을 고발하는 일이 정청래 후보 측에서 있었습니다. 이 전 의원이 본인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또 김민석 후보는 이 문제 제기를 한 측이 이제 또 반명인 분이 이것을 문제 제기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함께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을 그 공방이 오갔던 장면이 있었고, 이 장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는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설명해 주세요.
3: 그래서 그 전지숙 의원이 네. 이거 철저하게, 이건 정치 공작이다. 그래서 의혹을 철저하게 좀 밝혀달라라면서 이제 당에 요구를 했거든요.
1: 네, 네.
3: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본인 핸드폰으로
1: 네.
3: 청년 당원이 자원봉사자가
1: 네,
3: 네.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네, 네. 전화한 게 네. 무슨 불게 불법 전화방이냐라는 거죠.
1: 네,
3: 그래서 네.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1: 네.
3: 걸어와서 했던 사람이 정청래 후보 측의 과거에
1: 네.
3: 전략 부실장이었던 사람이고,
1: 예, 예.
3: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 시절에 그 이낙연계라고 불렸던
1: 예.
3: 인물이 예, 예. 전화해가지고 이 청년에게 계속 뭔가 유도 질문을 하고,
1: 예, 취재하듯이 유도 질문을 했다.
3: 그런
1: 전진숙 의원 입장
3: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이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또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돼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당사자이기도
1: 맞아요.
3: 하고, 예. 이 사람이 또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도 받았고 당원권 1년 정지 먹었던 그런 사연도 있고 과거에 그래서 문제적 인물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1: 예.
3: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잊지도 않은 사실을 막 자꾸 취조하듯이 물어가지고 당황해서 예예예 뭐 이렇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불법 전화방이며 어떤 장소를 해가지고 전화를 쭉 늘어놓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다. 그래서 전진숙 의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1: 예?
3: 중앙당 차원에서 철저히 진상조사 해달라. 청년 후보 측에서 지금 인물들이 오히려 역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지금 분기탱천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1: 예, 선관위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네요. 일단 오늘 녹화 때는 여기까지. 네 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도군요. 입추가 지나면서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걷기에 좀 편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도 우리의 삶도 이러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쌀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장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6: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7: You see, paid family leave,
8: that prevents child abuse.
6: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7: prevents child abuse, too.
9: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8: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5: we prevent child abuse
7: from ever happening.
9: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10: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11: 안녕하세요. 비전원 크레딧 대표 박유진입니다. 저희 비전원 크레딧은 2007년부터 크레딧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파이낸셜 크레딧 문제, 앞으로도 한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혜택을 저희 비전원 크레딧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0: 703-539-8377, 703-865-7308.
12: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개최되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동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메릴랜드 총 한인회가 주최하며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광복회 워싱턴 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후원하며 참전용사단체와 보훈단체는 물론 여성단체, 차세대단체, 체육회, 복지기관, 경제단체까지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워싱턴 DC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경축식 행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703-507-822 하나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요새 미국은 물론이고요. 한국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오디세이인데요. 트로이 전쟁을 끝낸 오디세우스가 무려 10년에 걸쳐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담은 그런 영화죠. 그런데 이런 관람평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끝나고 5분 만에 집에 왔는데 죄책감 드네요. 왜 야구 경기 보러 가거나 풋볼 경기 보고 나올 때 주차장까지 가는 데만도 사람들이 치여서 많은 시간 걸리지만 또 주차장에서 나오는 데만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앞으로 그럴 때 있으면은요, 오디세우스를 떠올려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10년씩이나 걸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0: 저도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새 이 오디세이 때문에 방송은 물론이고 유튜브에서도 온통 오디세이 얘기뿐입니다. 아직 영화로 본 거는 아니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 짧게 짧게 보기는 했습니다. 뭐 그냥 신화 이야기던데요. 실제 인물도 아니고 고대 그리스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20년간의 귀향 여정을 다룬 대서사시라고 해야 할까요? 트로이 전쟁 승리 후 10년간 바다를 방황하다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와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아내 페넬로페에게 구원을 하려는 100여 명의 무법자들을 처단하고 가족을 되찾는 복수극이라고 해도 뭐 딱히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남자들은요. 그쵸, 여자가 이쁘면 사족을 못 사는 것 같아요. 미망인이건 이혼녀건 심지어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뺏고 뺏기는. 좀 안 이쁘신 여성분들이 들으면 질투가 날 법도 하겠지만은 근데요,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할 때가 많을 겁니다. 예전에 라디오스타라는 그 예능 프로에 류승수라는 탤런트 분이 나와서요. 이 세상에 돈만 많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게 뭐야,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왜 굳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살고 싶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돈이 좀 있어야 하겠지만 가끔은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 가서 편안히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쩔 때는 아, 내가 성격이 안 좋은 건가? 아, 나 굉장히 털털한 편인데 아,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일일이 지적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거슬리고 가끔 짜증도 나고 점점 내가 거칠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땐 정말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듭니다. 그런데 막상 또 그런 데 가서 살라고 하면 아마 못 살걸요. 입마려워서. 제가 라라랜드를 두고 어디 가겠어요. 예. 오늘은 좀 오프닝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데 안 가실 거죠?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의 모든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해 주세요.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블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짜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매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As veterans, we're no strangers to helping others.
6: That's what we were taught, service before self.
5: But we do have one question for the veterans listening.
7: When is the last time you reached out for help?
5: If you or someone you know needs resources, whether it's for stress, finances, employment, or mental health, don't wait. Reach out.
7: Find more information at va.gov/reach. That's va.gov/reach.
8: Brought to you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d Council.
9: Let's go!

씨 이야기. 프랑스 북부 그라물린 원자력 발전소에서 해파리 수십 톤이 해수 취수 설비를 막아 원자로 3기의 가동이 중단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시기에 해파리 유입으로 원자로 4기가 멈춘 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어선까지 배치했지만 올해도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해파리 유입에 대비해 어선 세척을 원전 앞바다에 배치하고 24시간 순찰과 포획 작업을 벌여왔고 취수로와 여과장치에는 해파리 유입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감시 카메라도 설치했지만 수십 톤에 달하는 해파리가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취수 설비가 막혔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해파리 대량 유입이 앞으로 더 잦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워싱턴 DC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이번 사태를 폭염과 가뭄, 해수 온도 상승 등 기후변화와 관련이 된 환경 변화가 프랑스 원전 운영에 부담을 주는 사례로 평가했는데 다만 수온 상승이 일부 해역에서 해파리 증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는 있지만 해파리 대량 발생에는 지역과 종, 또 먹이 상황, 남획과 해양 생태계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프랑스 지부는 이번 사건을 기후변화에 대한 원전의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규정했으며 반면 프랑스 전력공사는 원자로가 정해진 안전 절차에 따라 멈췄으며 시설 안전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지난해 사고 뒤 마련한 감시나 포획 체계로도 대규모 유입을 막지 못하면서 원자로 재가동과 별개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됐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유럽의 파이브 아이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프랑스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강물 감소로 물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역대 최장기의 가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물 관리부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주간 가뭄 관측 보고에서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드문 예외적 현상이라고 밝혔는데요. 독일로부터 네덜란드로 흘러들어오는 라인강의 유입구가 있는 로비트의 강물 수위는 폭염과 가뭄으로 이미 크게 낮아졌고 또 유입량뿐만 아니라 이곳 수위로는 역대 최저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벨기에를 통과해 네덜란드로 흘러들어오는 메즈강의 수위도 대폭 낮아졌는데 이 나라들의 강물과 지하수 수위도 대부분 낮음에서 매우 낮음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하천수 고갈은 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다음 주에도 폭염과 가뭄은 더욱 심해져 메마른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강수량 부족 상태는 약 300m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18년의 혹독한 가뭄 기간과 맞먹는 수준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빗물 부족량이 400mm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이런 장기 가뭄은 농업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일부 지역은 이미 농작물과 환경 생태계에 큰 피해가 일어났고 지금도 더욱 악화 중이라고 합니다. 수질도 나빠져서 일부 지방에서는 녹조 현상과 물고기의 떼죽음이 보고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지난달에 네덜란드 정부는 장기 가뭄과 폭염으로 수자원이 타격을 입고 있다며 전국의 물 부족 상태를 임박한 물 부족 단계에서 실제의 물 부족 단계로 상향 발표했고요. 현재 담수의 확보와 강물 수위 유지를 위한 각종 대책들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에 대한 물 사용량 절약과 이를 위한 급수 제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D&B 지역 비가 매일 내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맞물냉 먹는 것도 아니고 맛보기로만 살짝살짝 보이는데 좀 화끈하게 한번 내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비 소식은 있습니다만은 진짜 도시 전체를 한 번쯤은 푹 적셔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수요일 오늘 날씨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조용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조한 날씨에 계절에 맞는 기온과 적당한 습도 유지되고 있고요. 주초에 비를 몰고 왔던 기상 경계선이 현재 우리 지역의 남쪽과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교적 건조한데요. 특히 오후와 저녁에는 또 다른 기압골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악천후 발생 가능성은 화요일보단 낮지만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체감온도는 90도 초반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부분적으로 흐리면서 습도 80%로 높은 편이고요. 최저기온은 70도, 섭씨 21도. 전선이 아직 근처에 있어서 저녁과 밤 사이 간헐적 소나기나 천둥번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비교적 조용하겠네요. 내일 목요일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부분적으로 맑은 하늘과 높은 습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기온이 다소 상승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9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습도는 적당히 높겠고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몇 도 정도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낮 동안의 기온 상승으로 인해 오후와 저녁에 국지적인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다시 한번 비가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부분적으로 흐리겠고요. 바람은 약하고 변덕스러운 가운데 한랭전선이 천천히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점차 내려가 최고 기온은 주로 80도 중반대에 머물겠고요. 악천후 발생 가능성은 비교적 낮고 전선이 지나간 후에는 습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욱 떨어지고요. 날씨가 건조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토요일 주말을 시작하는 아주 좋은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맑은 하늘과 눈에 띄게 낮아진 습도를 보이겠는데요. 오후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까지 오르겠고 비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요일 또한 부분적으로 맑겠으나 오후에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있네요. 더 따뜻하고 습하며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체감 온도는 90도 초반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후 들어 구름이 많아지고 저녁에는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슷한 날씨 보이다가 이달 말까지는 비 소식 없고요. 80도 중반에 적절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7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1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과 함께 샹송, 깐손의 경음악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1980년대 초반 유럽 전역을 흔들며 유로 디스코와 카리브의 사운드에 화려한 정성기를 이끌었던 독일 출신의 레전드 팝그룹 곰베이 댄스밴드의 1979년에 발표한 곡 자마이카의 태양입니다.

군뱅이로 잘못 발음할 수도 있는데 이 군뱅이는요 카리브의 세인트 루시나 섬 작은 만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색적인 이름답게 뮤직비디오나 TV쇼에서도 매우 독특한 걸 보여줬는데 남자 리드싱어가 그의 양옆에 서 있는 두 흑인 여성에게 횃불을 건네주고 자신은 나레이션을 하면서 노래는 시작이 됩니다. Long time ago when I was a young man. 예, 오래전 내가 젊었을 때 영화 Mutiny on the Bounty 를 봤어. 바로 마운틴호의 반란을 봤어. 내가 우상처럼 좋아했던 말론 브란드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였지.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그런 위대한 모험을 동경하게 됐어 라고 하면서 나레이션으로 이 노래는 시작이 됩니다. 이 노래 속의 남성은 어린 시절 말론 브란드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자메이카를 동경하게 된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꿈속에서 푸른 바다, 하얀 모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을 그리며 언젠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세월이 흘러 결국 사랑하는 여인 말라이카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은 처음부터 운명처럼 영원한 것이라 느끼며 그녀와 함께한 순간들을 달콤한 추억으로 회상하며 반드시 다시 돌아와 그녀 곁에 영원히 머물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가사 내용입니다. 실제 1789년에 발생한 마운티호 선상 반란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1962년 마론 브란드가 출연을 해서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또 이 곡은요, 카리브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와 팝적인 감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1980년대 초 유럽 전역을 열광시킨 노래로 이후 여러 차례 리메이크하면서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곡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곡에는 흥미로운 반전이 있는데요. 자메이카 현지 뮤지션이 만든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흥겨운 레게의 리듬과 원주민풍의 코러스를 들으면 당연히 자메이카 출신 그룹일 거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노래를 만든 이들은 당시 서독 출신의 프로젝트 그룹인데요. 이 그룹의 리더이자 보컬인 올리버 벤트는 독일 태생의 순수 백인 음악가로 어릴 적엔 독일의 유명한 레겐스브루크 소년 합창단에서 성악을 배웠고 또 청년 시절에는 독일 전통 대중가요 슐라거를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970년 후반에 솔로 가수 생활을 하다가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작정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세인트 루시아 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의 인생을 바꾼 두 가지 운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자메이카 현지 여인인 알리시아와의 만남입니다. 둘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고 나중에 군베이 댄스 밴드를 결성할 때 아내 알리시아와 자녀들이 밴드의 보컬과 멤버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는 진짜 원주민의 소울 흉내가 아니라 진짜 카리브의 출신인 그의 가족들이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낸 찐 감성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영화 같은 해방감인데요. 카리브 하의 태양 아래 누워있던 그는 어릴 적 보았던 영화 말론 브란도 주연의 마운티호의 반란을 떠올리게 됩니다. 문명을 벗어나 남태평양의 낙원으로 숨어들었던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그 역시 독일이라는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 영혼의 치유를 경험한 것인데요. 그는 자신이 느꼈던 온전한 해방감을 유럽의 청중들에게도 그대로 전하고 싶어 독일로 돌아온 후 그는 레게에 적합한 음악성을 가진 흑인 보컬 멤버들을 영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1980년 혼성 4인조 그룹인 군베이 댄스 밴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뷔곡 대망의 Son of Jamaica가 세계적인 히트와 함께 단번에 인기 그룹으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노래의 도입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레이션으로 시작이 되는데 영화가 시작하기 전 마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 노래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100만 장 이상이 판매가 됐고요. 독일에서는 플래티넘 인증을 받으며 그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는데 묘하게 당시 인기 그룹이었던 보니엠과 종종 비교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두 팀 모두 유로팝, 유로디스코의 반복이 되는 코러스와 휴양지를 연상시키는 가사, 그리고 전자음향이 조화를 이루는 소카와 칼립소 리듬을 더한 독특한 스타일로 독일의 팀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은 엘도라도라는 곡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룹이죠. 굼베이 댄스밴드의 Son of Jamaica 들어보시겠습니다.

0: 엘도라도라는 곡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룹이죠. 붐베이 댄스의 Son of Jamaica 들려드렸습니다. 사담으로 여러분은 자메이카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카리브해 한가운데 자리한 자메이카는 면적으로는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에 불과하고요. 인구도 30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섬나라인데요. 하지만 세계 대중문화와 스포츠, 특히 육상에 남긴 족족은 엄청납니다. 먼저 레게의 고향이고요. 전설적인 레게의 뮤지션이죠. 밥 말리의 조국이기도 합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네, 맞아요. 우사인 볼트의 고향이고요. 감미로운 럼주와 최고급 블루마운틴 커피의 생산지이고요. 사계절 내내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이 반기는 그런 휴양지입니다. 자메이카 사람들에게 음악은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고 하는데 거리에서도 해변에서도 작은 선술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아마도 Son of Jamaica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이유 역시 그 특유의 자유롭고 낙천적인 생명력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아, 이렇게 카리브에 있는 이 자메이카가 멋있는 나라인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또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봤거든요.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내년쯤에 자메이카로 한번 라라랜드를 거기서 한번 해볼까라는 또 이런 또 기특한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광고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지구촌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잠시만요.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0: 2875 609-2875 BK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NBA 전직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이 잇따라 미국 여자 프로농구 드래프트 일명 선수를 선발하는 경기에 참가를 선언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 자격을 둘러싼 논쟁이 풍자와 조롱으로 연결되는 모습인데 미국의 각 언론에 캐시 앵겔버트 여자 프로농구 총재가 최근 리그 소속 12개 구단에 트랜스젠더 선수 참여 문제에 대한 리그 입장을 담은 메모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 논란은 인디애나 피버 소속 가드 소피 커닝햄이 언론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제한을 지지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락커룸의 어린 소녀들과 신체적 남성과 겨룰 필요가 없는 여성 선수들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커닝햄의 원정 경기가 열린 시애틀과 포틀랜드 등지에서는 그녀를 규탄하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대로 홈 경기장 주변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지지 집회가 열리며 팬들 사이 갈등으로까지 번졌는데 여기에 전직 NBA 선수 두 명이 풍자와 비판을 목적으로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에네스 칸터 프리덤과 로이스 화이트는 스스로를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규정하겠다며 WNBA 여자 프로농구 드래프트 참가를 주장했는데요. 짧은 프로레슬링 경력과 함께 인권운동가이기도 한 에네스 칸터 프리덤 NBA 농구 선수는 포용성을 강조하는 리그의 출전 자격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성으로 정체화만 되면 된다는 점을 깨닫고 드래프트 선언을 하게 됐다고 비꼬았습니다. 현행 WNBA 단체 협약 13조는 여성 선수만 리그에서 뛸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성 정체성이나 출생지, 지정 성별에 대한 세부 정의는 담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다른 주요 스포츠 기구와는 달리 WNBA 선수 자격 규정은 선수 협회와의 단체 협약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WNBA가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 자격을 둘러싼 찬반 대립 속에 단체 협약 개정 등 구체적 기준 마련에 나설지는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기껏 달고 나와서 먼지거리래요. 아니, 오직 못 났으면 여자들 노는데 기웃디야. 고무줄놀이도 아니고 말이오. 쪽팔린 줄을 알아야지. 이런 못난 놈들. 칠레에서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에게 태아의 심장 박동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희한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어라 라는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정치권과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안은 임신 중단 수술에 앞서 환자가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의료진이 시술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이 됐는데 이런 법안은 공화당과 국민자유당, 국가수의신당 소속

0: 강경 우파 성향의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했다고 합니다. 주요 발의자인 크리스토발 우루티코 에차 의원은 정부에 법안 지지를 요청하며 목적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듣는 것이 여성의 임신 중절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여성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고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2017년부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가 생존할 수 없거나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등 세 가지 사유에 한해 임신 중절이 허용되고 있는데 현재 법안은 하원 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긴급 법안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며 우파가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법안의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하네요.
1: 이 뭔 개소리야?
0: 긴 말 필요 없지요? 이? 뭐지? 한 번 더 들려줘?
1: 이 뭔 개소리야?
0: 운항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 탈출구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남성 승객에 대해 현지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케탈라주 경찰은 운항 중인 여객기 비상 탈출구를 개방하려 한 혐의로 체포가 된 20대 남성 승객에게 기존 항공법 위반 혐의 외에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사건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인도 코치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 탈출구로 접근한 뒤 손잡이를 작동시켜 문을 열려고 시도했는데 만약 비상구가 실제로 열렸을 경우 급격한 감압 현상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승무원들과 주변 승객들이 즉시 피의자를 제압하면서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항공기가 목적지에 착륙한 직후 대기 중이던 경찰은 피의자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는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등을 우선 적용했으나 사건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형법상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승객 수백 명이 탑승한 고공 운항 상태에서 비상구를 열려는 행위는 승객 전체를 사망에 빠뜨릴 수 있는 고의적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였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는 그저 순간적으로 그러고 싶었다. 비행 중에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는 말레이시아에서 호텔 서비스업 등에 종사했으며 당시 갓 태어난 아이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현지 수사 당국은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여부, 약물 투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오 이 생때 같은 그것도 갓 태어난 지 애 보러 가는 길인데 아이고 왜 뒤지고 싶었디야 이 코 껴서 결혼이었나 캐나다에서 어린아이가 좌석 착석과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면서 여객기가 이륙을 앞두고 터미널로 다시 돌아왔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한 어린아이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이유였는데요. 부모와 승무원들은 아이를 좌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매도록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항공사는 결국 해당 가족에게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요청했으나 이 과정에서 부모와 아이, 수화물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운항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입니다. 결국 토론토행 항공기는 이후 빅토리아 국제공항의 활주로 운영 종료 시각을 넘기게 됐고 공항 운영 시간이 끝나면서 해당 항공편은 더 이상 운항할 수 없게 돼 기내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모두 항공기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한 아이의 안전벨트 착용 문제에서 시작이 된 일이 항공편 전체의 결항으로 이어진 셈인데요. 항공사 측은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했으며 해당 항공편 승객들을 다음 날 운항편으로 재예약했다고 하네요.
2: 우리 한국 부모 같았으면 그냥 쥐어 팼을 것인데, 아니면 밧줄로 그냥 꽁꽁 싸맸을 것인데, 아이고, 이 미국 사람들 애 다루는 거 보면, 아이고, 어쩔 땐 그냥 열통 터져가지고 그냥 확 쉐레블 시도.
0: 요즘 바닷가에 독성 해파리가 많이 나타나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높은 수온과 강한 해류의 영향으로 독성 해파리의 출현 시기가 예년보다 2주가량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독성 해파리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올해 출현량이 지난해보다 5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몸길이 최대 2m, 무게 150kg에 달하는 유령 해파리도 출현이 늘면서 휴가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해파리에 쏘였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온 뒤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돗물이나 알코올을 사용하면 남아있는 독침이 더 자극이 돼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해파리에 직접 닿지 않아도 떨어져 나온 촉수에 쏘이는 경우도 많다며 차단망이 설치된 해수욕장에서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네요.
2: 아이고, 기분 좋게 가서 이런 일 당하면 안간이만 못하죠. 예. 조심하세요, 그세요. 예.
0: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의 요트가 연료가 떨어진 근처에서 표류하던 작은 배의 구조 신화에 대응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길이 약 6.4m의 보트에는 여성 2명과 어린이 1명, 반려견 1마리가 타고 있었는데 연료 부족으로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배 근처에는 저커버그의 약 3억 달러 상당의 초호화 요트, 런치 패드가 있었지만 구조 작업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표류하던 배를 구한 것은 응급구조 신호를 감지한 탐험용 배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저크버그 측 대변인은 사건 발생 당시 저크버그 CEO와 그의 아내 프리실라 찬은 요트에 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으며, 이어 요트 승무원들이 무전 요청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다른 크루즈선에 의해 구호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2: 아니, 아내랑 타고 있지도 않은디, 아이 배는 왜 바다에 떠 있었디야? 아, 이상하잖요. 아, 주인도 없는데 그 배가 왜 떠 있겠냐고. 혹시 그 배에서 못 나오는 속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암살 위협 첩보가 입수된 상황에서 백악관 참모진과 기자단이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 일명 에어포스 1을 미끼로 내세운 채 다른 수송기로 갈아탔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경호 당국의 판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전적으로 비밀 경호국에 달린 일이라며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경호국과 군의 판단을 따르며 그들은 안전을 위해 내가 다른 항공편, 다른 비행기를 이용하기를 원했다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에서 8일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일명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때는 카타르에서 기증받은 신형 보잉 747-8 전용기를 이용했지만 귀국길에는 이란 암살 위협 첩보를 이유로 구형 에어포스 1에 탑승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형 에어포스 1 탑승 직후 기내식 운송용 캐터링 트럭을 타고 공군 C-32A 수송기로 다시 갈아탔던 사실이 1개월 뒤에 밝혀졌는데요. 공군 수송기는 미국 고위 당국자 수송에 쓰이는 군용기로 대통령이 이용할 수는 있는 기체이지만,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했음에도 교통관제용 호출 부호를 AF-1, 일명 에어포스 1으로 바꾸지 않은 채 영국까지 비행했다고 합니다. 대신 백악관 참모진과 기자단이 탑승한 에어포스 원 기체는 호출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영국까지 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언론들은 에어포스 원은 결과적으로 미끼가 됐다. 기자들과 직원들은 대통령이 함께 탑승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2: 아니 그럼 만약에 말이오 본인은 빠져나오시고 기자들과 직원들은 뭐 뒤져도 된다는 말씀인가 뭐 그것은 아니시겠지만서도 귀가 구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놈이나 죽을 깨배 당당히 탈 수도 있는 전용기 못하고 군비행기 타시는 분이나 아니 근데 이니는 욕을 하도 그냥 잡수셔가지고 오래는 사시겠네. 이 오래 사실교 걱정 허덜덜 마시오. 이 일찍 안 죽으시니께 오래 사실교.

박정식의 천년바위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랄랄라 퀴즈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개최되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동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메릴랜드 총 한인회가 주최하며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광복회 워싱턴 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후원하며 참전용사단체와 보훈단체는 물론 여성단체, 차세대단체, 체육회, 복지기관, 경제단체까지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워싱턴 DC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경축식 행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703-507-8221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역시 도와주고 계시고요. 매주 월요일 인사드렸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수요일로 살짝 이사했어요. 오늘도 수지의 그때 그 시절 잠시 후에 만나볼 텐데요. 오늘 시간도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틀어달라는 노래 곡을 딱 보니까요. 우리 특히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2부 첫 곡은요. 주현미가 부릅니다. 정말 좋았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하시면서 감사 기도하신다고요. 선을 행하다 보면은 낙심할 때 많죠. 그래서 포기할 때도 있고 또 피곤하게 되면 때가 왔을 때 제대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는가 봅니다. 언제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꿈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하루의 일과가 되었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를 지내셨는지 궁금도 하고요.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일도 서로 자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송은경님께 사연을 주고받으면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려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아유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어깨가 조금 무겁기도 하고 혼자 어려운 일도 여럿이 나누면 이루어지리라 믿고 또 믿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마음의 평안과 삶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같이 듣고 싶은 곡은 천관웅의 우리 함께할 세상 신청해 주셨습니다.

은경 씨, 오늘은 한 주의 중간, 험프데이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에는 한 주의 중간에서 다시 힘을 내는 느낌의 글귀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수요일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날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세요. 오늘의 작은 걸음이 아름다운 내일을 만듭니다. 아, 우리 조석진님은 이런 거 어디서 그렇게 잘 찾아서 딱딱 보내주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면요, 좋은 날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수요일의 햇살처럼 마음에도 따뜻한 빛을 채워보세요. 여기에 짧은 한마디. 수요일 조금 지쳤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 같아요. 보너스 덤을 많이 주시네요. 나태준님의 시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멀리까지 보이는 날. 나태주. 숨을 들이쉰다. 초록의 들판 끝 미루나무 한 그루가 끌려 들어온다. 숨을 더욱 깊이 들이쉰다. 미루나무 잎새에 반짝이는 햇빛이 들어오고 사르락 사르락 작은 바다 물결 소리까지 끌려 들어온다. 숨을 내어 쉰다. 뻐꾸기 울음소리, 꾀꼬리 울음소리가 쓸려 나간다. 숨을 더욱 멀리 내어 쉰다. 마을 하나 비 맞아 우거진 봉숭아 꽃나무 수풀까지 쓸려 나아가고 조그만 산 하나 우뚝 다가와 선다. 산 위에 두둥실 떠있는 흰 구름. 저 녀석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몸 안에서 뛰어놀던 바로 그 숨결이다. 윤종신, 곽진원의 지친 하루 신청해 주셨네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6: 어,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8: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9: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8: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0: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11: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12: You see, paid family leave?
13: That prevents child abuse.
11: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12: Prevents child abuse too.
14: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13: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10: we prevent child abuse
12: from ever happening.
14: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15: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번 주요. 아직까지 한 분도 정답을 올려주신 분이 없습니다. 어쩜 좋아. 복별님, 너무 퀴즈가 어려웠나봐요. 이번 주 퀴즈는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인데요. 자, 지금부터 다섯 곡 모두 들어보시고 공통된 단어가 떠오르신다면 바로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를 내주시는 분에게도 드리는 상품 있죠.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릴 텐데요. 단 50불 이상 드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0: 입담이 좋고 춤만 잘 추는 줄 알았는데 오, 노래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1: 편안함이 지겨웠었는지
0: 얼굴까지 잘생긴 김희철이 부르는 옛날

힌트를 굳이 드리자면 노래는 그닥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가수들에게 집중을 해주세요. 전혀 일맥상통할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수들의 공통점. 유난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따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 너무 많이 힌트 드리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김현우가 부르는 여전히 아름다운지라는 곡.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가수가 부르는 노래 아니면 다섯 가수의 지금 딱 한 분이 정답 올려주셨어요. 어이, 거봐,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다니까. 예, 이 다섯 곡의 공통점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 한 분 더 올려주셨어요. 아.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0: 오늘은 제가 미리 전화를 드렸어야 하는데 전화를 드린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지금 방금 전화를 드렸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수지씨 나와주세요.
1: 네, 나왔습니다.
0: 아이고, 월매나 반가운지.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있었습니다.
0: 네. 오, 지금 여기 하늘이 지금 막 먹구름이 막 끼고 있는데 뭐 비 소식은 없지만 뉴욕은 요즘 날씨 어때요?
1: 엄청 지금 화창하고 오늘은 다행히 습기가 좀 덜해요.
0: 어.
1: 온도는 높아도.
0: 아, 마치 LA 날씨 같은?
1: 그렇죠.
0: 아유, 좋으시겠어요. 더운 거 싫어하시잖아.
1: 아유, 그래도 더워요.
0: 그래요. 이제 입추도 지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가 이제 말복이란 말이죠. 이 말복만 네. 지나고 나면 바로 선선해질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 며느리는 봄볕에 내보내고, 딸은 가을볕에 내보낸다고, 가을에는 똑같은 태양빛이 비춰도 그렇게 자외선 지수가 높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햇빛이 굉장히 많이 비쳤거든요. 근데 자외선 네. 지수가 벌써 8, 7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1: 어.
0: 그래서 이제 가을이 코앞에 뒀다. 그래서 벌써 마음이 싱숭생숭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수지 씨는 우측에 가을을 타시는지.
1: 그냥 이제 뭐 나이 먹으니까 가을인가 보다. 뭐 봄인가 보다.
0: 누구 말대로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조금 더 심하면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0: 예, 네, 계절의 감각을 잊어버린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맞습니다. 그러지 말자고요. 예. 자,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인지요?
1: 오늘은요, 만능 엔터테이너이신 최무룡 씨입니다.
0: 예. 얼굴까지 잘생기셨잖아, 이니는 또. 아,
1: 참. 그러게. 네. 최무룡 씨 본명이 최한련이래요.
0: 이름이 좀 어렵네요.
1: 네, 한련. 1928년 3월 16일생이고요. 1999년 11월 11일에 사망하셨어요. 대한민국의 배우, 가수, 성우 겸 감독이자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냈죠. 배우 최민수 씨의 아버지이고 네. 수많은 영화들에 출연하며 흥행가도를 달렸던 팝스타였죠. 아들 최민수도 나중에 스타가 되었지만 네. 최무룡 전성기 시절의 높은 존재감과 위상을 따라가지는 못했다는 평이에요. 한마디로 한 세기를 풍미했던 대배우, 최초의 성우라 할 수 있는 KBS 성우극회 특히 출신 중 한 명이에요.
0: 네.
1: 성우 출신의 연극으로 다져져서 발성이 굉장히 좋았대요. 옛날 방송에 출연했던 모습들을 보면 워낙 성량이 좋아 스튜디오가 울릴 정도였다고 해요.
0: 아유, 보통 얼굴이 잘생기면 목소리가 좀 아니고 목소리가 또 너무 좋으면 얼굴이 좀 처지는데 뭐 이분은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네요.
1: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1928년 음력 2월 25일 경기도 파주군 임진면, 지금의 파주시 문산읍에서 유복한 집안에서 일남 3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대한척을 가진 선주로 임진강을 통해 중국 대륙을 오가면서 곡물, 특히 콩을 사고 팔던 도매업자였대요.
0: 아유, 나 이참에 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방송 부적절이라 말도 못하고. 어쨌든 뭐 눈치채신 분들은 뭐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이고 이분도 아주 그냥 부잣집 도련님이셨네.
1: 네, 예. 맞습니다. 1940년 임진공립 신상소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개성상업학교에 진학해 1945년에 졸업을 했어요. 당시 분단 이전으로 지금 같은 거리감이 없었기 때문에 고향 파주군 임진면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는 경성부가 아닌 개성부였기에 개성부로 학교를 다녔대요. 예, 개성상업학교 졸업 후 일본인 교사의 추천으로 조선상업은행 본점에 입사해서 은행원으로도 근무를 했대요. 8.15 광복 후 그해 11월 사직한 뒤 입시 준비를 했는데 이때 연극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듬해인 1946년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입학을 했고 1947년에 국대한 파동과 네. 관련해서 시위에 그 참여했다가 경찰의 연항대에서 네. 고문을 당했대요.
0: 아유, 이분이 굉장히 의식이 있으신 분이었네.
1: 법학을 전문을 해가지고.
0: 아이고, 의외요.
1: 그쵸? 예. 그 뒤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중퇴하고 1948년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입학해서 연극반을 창설했고 당시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있던 시공간에서 햄릿을 공연하면서 연극 배우로 데뷔를 했어요. 햄릿 공연을 통해 성공적인 데뷔를 했었고 같은 해 서울중앙방송국에 방송극 연구원 2기로 입사를 하면서 성우로 데뷔를 한 거예요.
0: 아유, 성우도 성우지만 그냥 대본에 영화 배우로 하셨어도 대할 뻔했을 텐데. 응?
1: 이제 대본에 대요 이제.
0: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알겠어요. 네.
1: 연극을 하던 시절에는 백조 가극단에 속해 있었는데 네. 백조 가극단을 운영하던 여배우 전옥 씨 있죠. 네네. 눈물의 여왕 전옥의 딸이 바로 최민수의 어머니가 되는 강효실이거든요. 네. 그 강효실은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 강홍식을 따라서 평양으로 갔고 일본인 계모의 슬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아버지와 친어머니의 대를 이어 배우가 되었어요. 이후 한국전쟁 도중 월남에서 어린 시절 그 헤어졌던 친어머니 전옥과 재회를 하게 돼요. 그러나 모녀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다시 만나서 서로가 어색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머니 극단에서 같이 연기를 하던 최무룡과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옥은 후배 최무룡을 각별히 예뻐했는데 사위로는 최무룡이 탐탁지 않았는지 최무룡과 강효실의 사이를 반대했대요.
0: 아니 왜? 아이고 시상에 엎드려 절에도 현찬을 판국에 학벌 얼굴 뭐 무엇이 빠졌? 집도 부자구만. 아무에.
1: 그래도 자기 딸이 이제 더 괜찮은 거로 생각이 됐나 보죠. 두 사람은 결국 전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최민수가 태어나서 이제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네네네. 그러나 최무룡과 김지미의 간통으로 최무룡과 강효실은 결국 이혼을 하게 돼요. 요런 바람길을 봤나 보죠. 그니까 여기서 우리 꿈 사라지고 들어보죠.
0: 네.

0: 비가 좀 내리죠? 아, 오리지널 판이니까.
1: 네. 그 다음에 깃들어.

0: 뒤에 짐이 있는 뒷얘기가 있는데
1: 네네.
0: 최무령하고 강효실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건 부산 피난 시절인데 미군의 함정을 빌려서 선상 결혼식을 했대요. 당시 결혼식에는 신랑이 이제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입담이 좋은 사람이 제담을 섞어서 하객들을 웃기면서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그런 축사라는 순서가 항상 꼈었대요. 그런데
1: 네.
0: 최무령과 강효실의 결혼식에서는 최무령의 고향 친구라는 이가 그 축사라는 것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축사가 한 시간이 다 되도록 끝날 줄을 몰랐고 마침 그때 몸이 불편했던 강효실은 함정이 좌우로 요동치는 바람에
1: 네.
0: 배멀미를 하게 되었고 배멀미를 견디다 못해서 결국 졸도를 하고 말았대요.
1: 생기다 말았나? 무슨 배멀미에 졸도까지?
0: 그니까 다행히 신랑이 신부를 재빨리 부축해서 무사할 수 있었지만 결혼식은 아주 우습게 끝나고 말았대요.
1: 아유, 난 그냥 학교 다닐 때 그 교장 선생님 연설이 길어지면 그냥 픽픽 쓰러지는 애들 보면서 아니, 우치게 하면 저렇게 쓰러질 수 있지? 라고 참 부러워했었거든요.
0: 저도요. 왜 난 안 싫어지는겨?
1: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연설은 왜 그렇게들 길었는지. 어쨌든.
0: 아, 예. 예. 1952년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후 1954년 이만흥 감독의 영화 탑류를 통해서 영화계에 데뷔해서 개성 있는 연기와 목소리로 강한 인상을 남기며 허장강, 이해춘, 독고성 등과 함께 영화계 대스타로 성공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앞에 세 명 모두 아들이 부친의 뒤를 이어서 배우의 길을 걷고 있죠.
1: 아, 네, 그럼요.
0: 네, 각각 허기호, 허준호 형제, 이덕화, 독고 형제 이렇게 되죠.
1: 네, 네, 네.
0: 원로 배우 엄행란 씨의 회고에 따르면은 최무령은 상당히 신사적이고 매너가 좋았대요. 길을 가다가 진흙탕이 있으면 겉옷을 그 위에 덮어서 여배우가 밟고 지나가게 배려를 해줬대요.
1: 아유, 그건 좀 오버 아닌가?
0: 그렇죠.
1: 내 여자도 아닌데.
0: 응, 근데 신성일은 그런 경우, 야, 뛰어와서 건너! 하고 외친대요. 아유. 그런 부연 설명도 잊지 않고 하더라고요.
1: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셀피시하게 사셨더라고. 그 엄앵란 씨가 나와서 한 얘기는 빙산의 일각이래요.
0: 그렇대요.
1: 아유, 멋지게 한번 그분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분은 노래가 없어서.
0: 아유, 노래는 동해 뭐는 이슈? 이게 암기도 못해서 테레비도 못 나오는데.
1: 예, 넘어가요.
0: 네. 최무령은 1960년 4월 24일 유지광, 임하수의 구속을 언급하는 기사에서 충무로 이가의 반공예술인단 사무실에서 동대문파 4, 5명에게서 용공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했대요. 총 3번 결혼을 한 관계로 가정사가 꽤나 복잡하죠. 첫 번째 부인 강효실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고 두 번째 부인인 김지미 사이에서 딸 하나 최영숙인데 밍크라고도 하죠.
1: 그렇죠. 유명하죠.
0: 네. 네. 근데 이 사실 최무령과 김지미 사이에서 아들 둘이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한 명은 조산으로 없어졌고 또 다른 한 명은 화상 사고로 인해서 어릴 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마당에 솥을 걸고 간장을 끓이는데 김지민의 앞마당에서 애기 보는 애가 애를 놓고 들여다보다가 애가 그만 간장에
1: 아,
0: 그 끓는 간장에
1: 아, 들려.
0: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1: 아우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0: 이거 실화예요.
1: 아유 세상에 아우 나 생각만 해도 어떡하면 좋아. 아유.
0: 그래서 밍크라는 그 최영숙이 하나예요.
1: 네.
0: 또 세 번째 부인 차금자 사이에서 일남일녀를 두었고 이래서 총 떠나간 애들 빼고 7명이 생존을 하고 있어요.
1: 파복하시네.
0: 네. 여기저기서.
1: 네.
0: 1962년 당시 김진희와 함께 간통 혐의로 구속이 됐잖아요.
1: 네.
0: 이때의 그 최무령의 아내는 배우 강효실이었죠.
1: 네.
0: 그 강효실의 부친은 월

0: 한국 영화 감독 강홍식으로
1: 유명하시죠.
0: 그는 2011년에야 탈북자 김영순 그 열린 북한 방송
1: 네네.
0: 그분 증언으로 요독 수용소에서 1971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수갑을 찬 최무령과 김지미 두 사람의 그 행복해하는 모습에
1: 네.
0: 당시의 언론은 연일 화제였죠. 지금 관점으로도 충분히 파격적이지만 당시 시각으로는 그야말로 대형 스캔들이었죠. 결국 1963년에 강여실과 이혼하는데 이때 이혼 위자료를 김지미가 지불을 했대요.
1: 글쎄요. 그 아주 유명한 또 얘기잖아요.
0: 그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위자료인 400만 원.
1: 집이 한 세 채는 되겠네. 청담동에.
0: 그렇죠. 위자료 330만 원 플러스 채무가 70만 원을 모두 지급하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어요.
1: 예.
0: 이때 400만 원은 매우 큰 돈이었어요.
1: 아유, 어마어마하죠.
0: 네. 심지어 6년 뒤 채무령과 이혼할 때도 김지미가 그 이혼 위자료를 전부 부담했다고 해요.
1: 오, 진짜 사랑하셨나 보네.
0: 네. 당시 여성 혼자 그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기가 힘든 시대였고 통상적으로 이혼 위자료는 남성이 다 책임지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1: 네.
0: 김지미의 재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1: 아유, 큰 손이시래잖아요. 큰 손.
0: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그 유명한 아유. 말을 남기고 이혼을 했죠.
1: 그 얘기하고 싶어갖고 아주 입마려 죽는 줄 알았죠. 기다렸죠. 네.
0: 그렇죠.
1: 네.
0: 근데 네, 여기서 우리 노래 흰구름이 피어오르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단둘이 가봤으면 흰구름이 피어오르 들으면 아실 거예요.

0: 여기서 조금 세대 차이가 나네요. 저는 이 곡 조금 생소한데요.
1: 그래요? 예, 예. 저는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네. 참고로 강효실은 최무정의 외도와 이혼에 크게 상처를 받아서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굉장한 마음고생을 했대요.
0: 그렇겠죠.
1: 네, 당시 이혼하면 자녀 친권은 남편 쪽이 가져가는 게 당연시 되던 시절이라서 강효실은 최민수를 직접 키우지도 못했고 그 모자가 제외한 것은 최민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었어요. 김지민은 2003년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네 번의 결혼과 이혼을 회고하며 나이 많은 남자, 어린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다 살아봤는데 네네. 남자는 별거 아니더라. 남자는 다 어린애 같고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다. 그렇지만 함께 자녀를 낳아 길렀던 최무룡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어요.
0: 아유, 지가 봐도 뭐 질 났는데 뭘, 뭐 하나 빼놓을 게 있어야지.
1: 근데 생긴 것도 그렇지만요, 이 최무룡이 너무너무 많은 거를 김지미 위주로 참아줬어요.
0: 아, 또
1: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0: 아, 아유, 그리고, 하나님도 아담 보시기에 외로우니까 여자 주었잖요. 남자들은 혼자 두면 안 돼.
1: 간통 당시 이미 100일이 된 갓난아들 최민수를 둔 상태였는데 이혼 후 김지미가 잠깐 최민수를 맡아 기른 적도 있다고 해요. 이런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최민수와 최무룡은 부자관계가 꽤 오랫동안 좋지 않았어요. 전성기 시절부터 가수로서 음반도 발매해서 외나무다리, 꿈은 사라지고라는 자신의 그 명곡도 있어서 가요 무대에 출연도 한 적도 있죠. 1988년에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의 천고로 제13대 총선의 국회의원으로 당선 후 역임했으나 정계에 별다른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어요. 또한 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한 후 93년부터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을 지내다가 94년 분당 택지 불화를 미끼로 22억을 가로채서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어요.
0: 공부 많이 하셨네. 아유, 박수, 요 타임에서 세상에. 우찌개 그냥 구석구석, 아니, 안 쑤신 데가 없으시고 그냥 탁 찾아내셨네.
1: 오케이요. 해야죠.
0: 예.
1: 또한 마지막으로 1995년에 우리 영상 사업단 이사장을 지낸 후 1998년부터 악극 이것이 유랑단, 아리랑 등에 출연하면서 연기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다가 99년 11월 11일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서울 신천동 그 세브란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밤 9시 40분에 상년 71세 일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0: 너무너무 이르게 갔어요.
1: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립승하원에 화장이 되어 있고 여기까지고 마지막 노래는 외나무 다리.
0: 끝이 너무 허무하네요. 70이면은 그쵸? 어우 너무 한창 때인데. 그죠?
1: 그렇죠. 네.
0: 너무 아까운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1: 네, 말년에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죠?
0: 그러게 말해요. 그리고 성품이나 심성이 정말 좋으셨대요. 그 당시 그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물론 이제 여자 관계 뭐 요게 좀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1: 달래 언챙이요?
0: 아이고 맞아요. 자, 그러면 끝곡으로 최무룡의 외나무다리 제가 준비했는데요.
1: 네.
0: 괜찮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역시 최무룡 하면 외나무다리죠.
1: 그렇죠.
0: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지 씨였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2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최무룡의 외나무다리 들으시면서 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성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0: 박희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용기 내어서 도전해보라고 격려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아니고 끝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마무리가 깔끔해야 발 뻗고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융자와 관련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크레딧 점수도 좋아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융자도 어프로블이 나와서 며칠 후면 클로징을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서류를 보내기 전에 직장에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융자를 줄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손님은 너무 태연하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 더 좋은 어퍼가 있어서 이번에 직장을 옮겨요. 연봉도 더 많이 받기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B 선생님은 있는 자산을 다 동원하고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간신히 융자 액수와 다운 페이먼트를 맞추어 놓았는데 융자를 주는 은행으로부터 이전에 이야기되었던 융자 액수보다 더 적게 융자를 줄 수밖에 없다며 다운페이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와 달라진 융자 금액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손님은 은행에다가 이유를 따져야만 했습니다. A씨와 B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왜 벌어진 것이며 누구의 실수였을까요? 직장을 옮기신 A씨는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반드시 융자인과 부동산에게 먼저 알리고 직장을 옮기는 시기를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계산과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장이 더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계산과 조건은 무효가 되고 다시 프로세싱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이 다른 종류의 직업, 예를 들어서 요리사였던 분이 자동차 메케닉으로 옮기셔야 한다면 더 어려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언제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심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리사가 자동차 정비공으로 오랫동안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융자 액수가 줄어든 B 선생님은 다름이 아니고 융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새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스토어 카드와 크레딧 카드를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오픈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의 빚을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 신청한 카드로 당장 내일이라도 빚이 늘어날 수 있는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모든 경제활동과 직장 관련 변화가 있으시면 꼭 부동산과 먼저 의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님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거래를 하는 상대방 셀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희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
3: Evening 주요 뉴스입니다.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이라는 말만 많고 행동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해외 순방 중에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암살 위협 첩보를 받고 전용기 대신에 군용기로 비밀리에 갈아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건설 개보수 공사에 9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기밀 계약서를 입수해 12일 보도했습니다. 미 성인 73%가 트랜스젠더 선수의 성별 불일치 경기 출전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이민 단속 강화에 대응해서 이민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특히 법적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 이민자들을 위해서 725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요원이 차량을 몰던 여성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폴리마켓과 칼시 등 예측시장 업체들의 마케팅 행태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주가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제공해온 대학 학비 지원 정책을 놓고 연방정부와 뉴욕주가 법정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미 독립 250주년을 맞아 뉴저지주가 조지 워싱턴의 델라웨어강 도하 장면을 담은 특별 자동차 번호판을 선보입니다. 워싱턴 DC 조지타운에 위치한 역사적인 흑인 공동묘지에서 미확인 묘지 보호와 공사 과정의 소통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찾아오는 대표적인 유성우인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오늘 밤 절정을 맞습니다. 특히 뉴욕 일원에서는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유성을 관측하기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동부의 주요 관문 중에 하나인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 안전과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릴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뉴욕 퀸즈 한 고급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개를 산책시키러 왔다고 주장하며 프론데스크에서 아파트 열쇠를 받아 실제 입주자의 집에 들어가는 주거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 소셜에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나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대일한 해상 봉쇄가 모든 이들에게 강철의 벽이라 불리고 있으며 이란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는 해군도 공군도 없다며 남아있는 병사들은 급여를 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괴멸에 도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돈도 없으며 나라가 망가졌다며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가짜 뉴스와 300%의 인플레이션 뿐이라며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란은 말만 많고 행동은 없다며 더 이상 중동의 불량배가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놓고 이란과 중동 중재국 간의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해협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과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중재국들 사이에서는 이란과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미국과 이란은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기싸움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해외 순방 중에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암살 위협 첩보를 받고 전용기 대신에 군용기로 비밀리에 갈아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연방정부의 이 같은 미끼 작전을 두고 대통령 신변보호는 당연하다는 입장과 함께 탑승했던 수행원과 취재진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스 등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튀르키예 앙 공항 떠날 당시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이란이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향해 지대공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긴급 첩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비밀 경호국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만 작전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 원에 오르는 척 연출한 뒤 기체 반대편 기내식 운반 컨테이너를 통해 비밀리에 내려와 호출 부호를 바꾼 수송기로 옮겨 타고 영국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에어포스원 기내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연방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물론 다수의 취재진과 군 관계자들이 탑승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정작 자신들이 미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위험지역 상공을 비행해야 했습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조로크하트 등 전문가들은 민간인과 수행원들을 정보 제공도 없이 위험에 방치한 꼴이라며 사람을 방패막이로 삼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일기 당시 부비서실장을 지낸 조셉 헤이긴 등 일부 경호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며 백악관 순방에 동행할 때는 일정 부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비상조치를 옹호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비밀 경호국의 조언을 따랐을 뿐이라며 내가 탔던 수송기가 오히려 더 위험했을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사전에 위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언론과 동행자를 미끼로 활용했다는 유권자들과 현지 언론의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건설 개보수 공사에 9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기밀 계약서를 입수해서 12일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백악관 부지 내 건설 개보수 공사의 총 비용이 최소 9억 2,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백악관 이스트 윙 연회장 건설뿐 아니라 백악관 인근의 라파에트 광장 개선, 헬기 착륙장 건설, 새 방문객 보안 검색센터 건립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현대화 프로젝트로 이름 붙인 이 사업의 전체 비용은 기존에 보도된 금액보다 훨씬 큰 규모로 80여 년 만에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되는 백악관 개보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공사 비용의 대부분은 납세자들이 부담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개보수와 각종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를 통해 직접 확보하는 대신 다른 연방기관과 민간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백악관 유지 보수용 계정에 넣어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계정에는 통상 대통령 관저의 일상적 유지 보수를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이 들어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백악관 현대화 프로젝트의 자금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워싱턴포스트의 분석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이 계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공사 발주액만 1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입수한 계약서대로 자금이 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백악관은 계획된 공사의 총 비용이나 자금 출처와 관련한 워싱턴포스트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면서 백악관 유지 보수 자금이 의회의 원래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출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공보 담당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조국의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면서 국민의 집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오랫동안 미뤄져온 필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동관 연회장 공사를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한인 2세 후보인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이 고배를 들었습니다. 12일 AP통신 등 언론들에 따르면 전체 표의 98%가 개표된 현지 시간 새벽 2시 34분께 데이비드 크롤리 미러키 카운티 행정관이 39.8%의 득표율로 39.4%의 표를 얻은 홍 후보를 근소한 차로 제치고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 소속인 홍 후보는 경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 사상 첫 한국계 미 주지사 탄생 기대를 부풀렸지만 끝내 당 주류의 지지를 받은 중도 성향의 크롤리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근소한 차이로 추격전을 벌이던 홍 후보는 결과 확전 전 지지자 연설에서 우리는 정치를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만들었다며 우리가 한 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계속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매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 박스당 12불99, 대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 카드 고기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다섯 펀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 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이민단속 강화에 대응해 이민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특히 법적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 이민자들을 위해서 725만 달러를 투입기로 했습니다. 12일 캐티 호컬 뉴욕주 지사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이민당국의 단속 강화에 대응해서 뉴욕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특히 현재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보호자 없이 입국한 이민 아동 및 청소년 약 1,400명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정부가 725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약 250명은 현재 이민당국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31일 보호자 없이 입국한 이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법률 지원 계약을 종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뉴욕주 이민자 지원 기관인 ONA가 히스패닉 연맹을 중심으로 한 법률 서비스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아동들에게 변호사 지원과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민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미성년자들이 법률 지원 없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연방정부가 지원을 중단한 상황에서 뉴욕주가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뉴욕시는 이민자 법률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가 이민자 법률 대리와 권리 안내 등을 위해서 1억 5,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여러 언어로 이민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리는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이와 함께 연방이민단속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보호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정된 주법에 따라 주정부와 경찰 등이 연방정부와 287 협약을 체결해 민간 이민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한되며 학교와 병원, 보호시설 등 이른바 민감한 장소에서의 이민단속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됐습니다. 또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도 주법에 명시됐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민자 아동들이 법률 시스템을 혼자 헤쳐나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며 뉴욕주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관계자들은 최근 뉴욕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연방이민단속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민자들에게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알고 필요한 경우에 법률 지원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이민자 지원기관인 ONA는 지난 2012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이민자 뉴요커들에게 각종 법률 및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이 차량을 몰던 여성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스 측은 여성이 차량으로 단속 요원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지만 여성은 단순히 차량에서 항의했을 뿐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서 아이스 요원이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에게 총을 겨누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여성은 아이스 요원들에게 항의했을 뿐 차량으로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안보부는 해당 여성이 차량을 이용해 단속 요원들을 위협했다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영상은 당시 현장에 있던 캐롤라이나 몰리나 씨가 직접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영상입니다. 몰리나 씨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폴스처치의 한 주차장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남성 두 명을 체포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몰리나 씨는 이민 변호사들의 명함을 나눠주며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해당 주차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몰리나 씨는 차량을 몰고 아이스 요원들 옆을 지나가면서 이들에게 욕설을 섞어 항의했습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몰리나 씨가 차량 창문을 통해 아이스 요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몰리나 씨가 우회전한 뒤 잠시 후 다시 돌아오자 아이스 차량 두 대가 앞뒤로 접근했습니다. 몰리나 씨의 차량은 두 아이스 차량 사이에 사실상 갇힌 상태가 됐고 복면을 쓴 아이스 요원이 차량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원은 몰리나 씨에게 자신들을 따라왔느냐고 물었고 몰리나 씨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지만 몰리나 씨는 자신은 아이스 요원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후 몰리나 씨는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해당 요원이 총기를 손에 들고 몰리나 씨의 운전석 창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요원은 몰리나 씨에게 우리에게 거의 차를 들이받았다며 촬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몰리나 씨는 자신에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며 위협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언쟁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아이스 요원은 총기를 손에 든 상태였습니다. 몰리나 씨는 자신이 아이스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원들을 따라가거나 차량으로 위험에 빠뜨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몰리나 씨가 자신이 미국 시민으로서 아이스 요원들에게 항의할 권리가 있다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총기를 꺼내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무슨 말을 했든 그것은 미국 시민으로서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그렇다고 이런 과도한 무력 사용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몰리나 씨는 또 아이스 요원이 처음 차량에서 내릴 때부터 이미 총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한 이후 요원이 자신이 차량으로 단속 요원들을 거의 뻔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주차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공식 입장을 내고 몰리나 씨를 반아이스 활동가로 규정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0일 아이스가 폴스처치에서 특정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던 중 몰리나 씨가 차량을 이용해 아이스 요원들 주변을 반복해서 돌았고 이후 차량을 무기로 사용해 요원들을 해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단속 대상자들이 뺑소니와 마약 밀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과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요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몰리나 씨의 차량을 정차시켰으며 신원과 관련한 기본 정보를 확인했고 향후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아이스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도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이스 요원에 대한 폭행은 1300% 이상, 차량을 이용한 공격은 3300%, 살해 위협은 8000%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법집행 요원들이 자신과 동료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몰리나 씨가 실제로 아이스 요원들을 차량으로 위협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이민 단속 과정에서 법집행 요원의 안전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안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아이스 단속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장 대응의 적절성과 무력 사용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매년 여름 찾아오는 대표적인 유성우인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오늘 밤에 절정을 맞습니다. 특히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유성을 관측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로 알려졌습니다. 유성우의 중심점인 페르세우스 자리는 밤 11시쯤 북동쪽 하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후 자정부터 목요일 새벽 해가 뜨기 전까지가 가장 좋은 관측 시간입니다. 유성우를 만드는 것은 스위프트 터틀 혜성이 남긴 먼지와 작은 입자들입니다. 지구가 매년 혜성이 지나간 자리에 잔해 구름을 통과하면서 이 입자들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는데 초속 약 37마일, 시속으로는 약 13만 5천 마일에 달하는 매우 빠른 속도로 대기와 충돌하면서 빛을 냅니다. 이 과정에서 입자와 대기가 뜨거워지면서 약 화씨 3천도에 이르는 열이 발생하고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밝은 유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성우를 잘 관찰하려면 주변이 어두운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시처럼 불빛이 많은 도심보다는 가로등이나 건물 조명이 적은 외곽 지역이 관측에 더 적합합니다. 관측 조건이 좋을 경우에 1시간에 최대 100개가량의 유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을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은 오늘 밤 구름이 부분적으로 끼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돼 구름으로 인한 방해도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밤에 관측하지 못하더라도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8월 23일까지 계속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기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흐리고 습하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70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로 조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뉴욕시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이며 바람은 북서풍이 시속 4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조금 흐리고 습한 날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91도, 섭씨 32도. 오늘 밤에는 조금 흐려지며 습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92도, 섭씨 33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일원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이며 바람은 남서풍이 시속 2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생생한 현지 영어 표현을 함께 전달하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미주 한인 동포사회 부모님들과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대학 교육과 취업일 텐데요. 최근 명문대에 진학하더라도 취업시장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라기보다는 직업기술을 배우는 직업학교 트레이드스쿨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칼럼 Even elite colleges have become trade schools. 명문대조차 직업학교가 되어버렸다 기사를 통해 우리 미주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주요 영어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입생 때부터 취업 압박에 시달리는 현실과 한 명문대 졸업생의 이야기입니다. They have started worrying about employability the second they walk through the campus gates. Colleges are already trade schools. 학생들은 캠퍼스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취업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대학들은 이미 직업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Employability, 취업 가능성, 고용 가능성을 뜻하는데요. 기사에서는 Lehigh University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수백 군데에 지원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기리언 소백 군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요즘 대학생들이 입학하자마자 스펙과 인턴십 쌓기에 치여 대학 본연의 목적인 자아 탐색을 할 여유조차 없다고 토로합니다. 그리고 The second they walk through the campus gates. 여기서 The second는 무엇무엇 하자마자 무엇을 하는 순간 그 찰나를 뜻합니다. 따라서 The second they walk through the campus gates는 그들이 대학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각해진 대학생들의 취업 난항과 높아진 특화 스펙의 벽입니다. Employers are looking for highly specialized graduates who had internships going all the way back to freshman year of college. 고용주들은 신입생 시절부터 인턴십을 거친 고도로 특화된 졸업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Highly specialized, 고도로 전문화된, 특화된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처럼 경제학이나 교양학문 학사학위만으로는 좋은 직장을 잡기 어려워졌으며 고용주들이 학부 1학년 때부터 관련된 직무 경험을 쌓은 유능한 준비된 인재만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o all the way back to 무려 어느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또는 어느 때부터 이미라는 의미로 internships going all the way back to freshman year 라고 하면 인턴십이 대학 1학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또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인턴 경험을 쌓아온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대학 등록금 부담과 치솟는 학생 대출금 문제입니다. Higher education is still burdening millions of young people with what feels like insurmountable debt. 고등교육은 여전히 수백만 명의 청년들에게 극복하기 힘든 막대한 빚이라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Burden A with B. A에게 B라는 부담을 지우다 라는 의미이고요. Insurmountable은 극복할 수 없는, 넘기 힘든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surmount가 극복하다, 넘어서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in이 붙어서 insurmountable, 극복할 수 없는 이란 의미가 되죠. 기사는 현재 연방 학생 대출금, Federal Student Loans 총액은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며 수천만 명의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막대한 빚더미에 앉아 short-term ROI, 즉 단기적인 투자 대비 수익률만을 쫓게 만든다고 비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을 치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지수와 시적인 비유입니다. It's like riding a bicycle with a blindfold on. You can feel the thrill, and you also have this weird anxiety about not knowing where you're going to end up next. 눈을 가리고 자전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의 질주감도 느끼지만 동시에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묘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Harvard Youth Poll 조사에 따르면 미주 청년 중 미래에 대해 희망을 느낀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는데요. 취업난 속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심정을 눈을 가리고 자전거를 타는 것, Riding a bicycle with a blindfold on에 비유했습니다. 불안감 속에서도 페달을 계속 굴려야만 하는 우리 청년들의 고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feel the thrill. Thrill은 짜릿함, 전율. 또 this weird anxiety. Weird는 이상한, 묘한, 설명하기 어려운 이란 뜻이고요. Anxiety는 불안, 불안감을 뜻하는데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흥미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청년들의 감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학이 단지 직장을 구하기 위한 직업 훈련소로 전락하는 것은 청년들의 다양한 지적 잠재력과 꿈이 묻히는 꼴이 되어 사회 전체에 큰 손실일 것입니다. 어려운 취업 시장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비전을 위해 발걸음을 떼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6: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7: 뱅크오브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6: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합.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6: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9: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0: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9: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

0: 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은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폴리마켓과 칼시 등 예측시장 업체들의 마케팅 행태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의 광고와 허위, 기만적인 홍보 여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뉴욕시 의회가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예측시장, 이른바 이벤트 배팅 플랫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폴리마켓과 칼시, 코인베이스, 제미니 타이탄 등 뉴욕시에서 영업하거나 사업 기반을 두고 있는 4개 업체가 포함됐습니다. 줄리맨인 뉴욕시 의회 의장은 11일 이들 업체에 각각 서한을 보내 소비자 보호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는 폴리마켓의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6월 폴리마켓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영상 1,100여 개와 관련 교육자료, 그리고 폴리마켓과 협력했던 인플루언서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영상의 약 70%가 실제 거래 화면이 아닌 회사가 마련한 가상의 사이트, 이른바 더미 사이트를 이용해 가짜 거래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생은 폴리마켓에서 수십만 달러를 베팅해 큰 돈을 벌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SNS에 올렸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 결과 영상 속 거래는 실제 거래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이런 홍보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실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광고가 젊은 성인, 나아가 미성년자까지 겨냥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니 의장은 폴리마켓에 보낸 서한에서 회사가 마케팅 대행사와 SNS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젊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또는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이번에 단순히 광고 내용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각 업체의 뉴욕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규모와 뉴욕시 거주 이용자 수, 마케팅 운영 방식 등 60개가 넘는 질문을 제시하고 14일 안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회가 형사 기소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기업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소환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거나 시민 대상 교육과 공공보건 대책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측 시장은 이용자들이 스포츠 경기나 선거 결과, 정치, 경제적 사건 등 미래에 발생할 특정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걸고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업체들은 일반적인 스포츠 도박과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용자가 카지노나 스포츠북 같은 하우스와 직접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과 계약을 거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도박보다는 금융시장의 거래소에 가깝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각 주정부와 규제당국에서는 사실상 도박과 다를 것이 없다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규제 권한을 놓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최근 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칼시가 뉴욕에서 불법 도박 앱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칼시를 비롯한 예측시장 업체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상품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뉴욕주를 비롯한 일부 주정부는 연방 규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의 도박 관련 법률을 피해갈 순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뉴욕시 의회 조사는 단순한 광고 규제를 넘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예측시장 산업을 어디까지 도박으로 보고 어디까지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미국 내 논쟁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미 동부의 주요 관문 중 하나인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 안전과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릴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총 3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공항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연방교통부 시온 더피 장관과 연방항공청, FAA 브라이언 베드퍼드 청장은 11일 뉴악공항을 방문해 차세대 지면 감시 레이더 머델사 SMR사의 가동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신형 레이더는 지난 30년 동안 사용되어 온 구형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으로 악천후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활주로와 유도로 위에 있는 항공기 및 차량의 움직임을 항공교통관제사가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뉴악 공항에 도입된 이 레이더는 미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설치된 최첨단 장비입니다. 이번 레이더 교체는 연방정부의 3천만 달러 규모 공항 인프라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뉴악 공항은 이미 노후화된 구리 배선의 90%를 고속 광 케이블로 교체했으며 종이 운항표를 전자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오는 2027년 여름까지 신형 음성 스위치와 전자정보 디스플레이도 추가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하루 1,0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하는 뉴악공항은 지난 2025년 운항 제한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상반기 미 북동부 주요 공항 중 정시 운항률 1위를 기록하며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뉴욕 퀸즈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개를 산책시키러 왔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열쇠를 받아 실제 입주자의 집에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부부는 당시 휴가를 떠나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옐림 킴 씨와 빌 킴 씨 부부는 지난 7월 24일 밤 집안에 낯선 여성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는 검은색 드레스와 하이힐을 착용한 여성이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카메라에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 벽에 설치된 카메라를 뜯어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부부는 카메라에서 침입 사실을 알리는 경고를 받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옐림 킴 씨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부부는 곧바로 경찰과 친구에게 연락했고 친구가 먼저 아파트로 가 여성을 마주하고 이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후 확인한 결과 이 여성은 아파트 1층 프론트데스크에서 자신들의 집 열쇠를 전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에 따르면 여성은 당시에 매우 다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개를 데리러 가야 한다고 반복해 말했고 이에 프론트 직원이 압박을 느껴 열쇠를 건넨 것으로 전해집니다. 빌킴 씨는 이번 사건을 두고 우리의 사생활과 안전이 완전히 침해됐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구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는 입주민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한 여성이 자신을 도그워커라고 주장했고 프론트 데스크에서 아파트의 열쇠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업체는 열쇠를 건넨 직원은 해고했으며 이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 절차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성의 정신건강 관련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뉴욕 경찰은 이번 사건을 주거 침입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로 기소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부부는 이번 사건 이후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킴 씨는 이제 복도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긴장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옐림 킴 씨는 안전은 사치가 아니며 기본적인 기준일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경찰과 건물 관리업체는 이 여성이 실제로 부부의 반려견을 데리러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독립 250주년을 맞아 뉴저지주가 조지 워싱턴의 델라웨어강 도하 장면을 담은 특별 자동차 번호판을 선보입니다. 뉴저지의 독립전쟁 역사와 역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실제 제작을 위해서는 최소 500건의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뉴저지에서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자동차 번호판을 선보입니다. 뉴저지주가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이번 기념 번호판에는 미국 독립전쟁의 상징적인 장면인 조지 워싱턴의 델라웨어강 도하 모습이 담깁니다. 여기에 뉴저지가 독립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미를 담아 혁명의 교차로라는 뜻을 담은 문구도 새겨질 예정입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관련 법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특별 번호판 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법안을 추진한 알렉스 소키 의원과 롭 클리프턴 의원은 뉴저지가 미국 내 다른 어느 주보다도 많은 독립전쟁 관련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의원은 특히 뉴저지가 독립전쟁의 전세가 미국 측에 유리하게 돌아선 중요한 장소였다며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뉴저지에서 벌어진 주요 전투와 교전을 빼놓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번호판은 단순히 미국의 250주년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전쟁 당시 뉴저지가 담당했던 역할을 알리고 역사적 유산을 보존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들이 실제로 이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뉴저지 자동차관리위원회 MVC는 뉴저지 역사보존기금과 협력해 번호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발행은 앞으로 약 13개월 뒤 시작될 예정입니다.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초기 비용은 기부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최소 500건의 신청이 접수돼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운전자는 $50의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하고 번호판을 계속 사용하려면 매년 $10의 갱신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뉴저지의 이번 결정은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메리카 250 기념사업의 하나입니다. 미국은 독립혁명과 건국을 기념하는 250주년을 맞아 각 주에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뉴욕,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델라웨어, 인디애나, 아이다호, 뉴햄프셔 등도 이미 2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번호판을 도입했거나 발행을 승인했습니다. 특히 뉴저지는 독립전쟁 당시 수많은 전투와 교전이 벌어졌던 곳인 만큼 이번 번호판을 통해 주의 역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관건은 실제 제작에 필요한 500건 이상의 신청이 얼마나 빨리 접수되는지입니다. 뉴저지 주민들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독립혁명 250주년을 기념하는 이 특별 번호판은 앞으로 뉴저지 도로 곳곳에서 미국의 건국 역사와 뉴저지의 역할을 알리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뉴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스카이의 봄을 찾기 출발!

여러분, 마지막으로 알람 소리 한 번에 군말 없이 벌떡 일어난 게 언젠지 기억나요? 자,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오늘 아침에 알람 몇 번 끄셨나요? 첫 번째 알람은 눈을 떴는데 몸은 이미 이불이랑 모라일체. 5분만, 딱 5분만 더. 이거 거의 아침마다 외치는 전국민 공통 주문 아닌가요? 한 번에 바로 일어난 분. 네, 그런 분들은 잠시 라디오 끄고 나가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랑 사는 세계가 조금 다른 인류진화의 왕성형 같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보통은 이렇죠. 알람이 울리고, 아, 일어나야 되나? 끄고 다시 잡니다. 그리고 또 울려요. 오케이. 이번엔 마지막. 또 끕니다. 세 번째 알람쯤 되면 이제 그 소리가 단순 멜로디가 아니라 거의 경고음이죠. 최후통첩.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어, 주변이 너무 환해. 어? 시계를 봐요. 그러고 한 번 더 봅니다. 어? 그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지죠. 아까만 해도 세상 평화롭게 이불 속에서 꼼지락 거리던 사람이 갑자기 특수부대 군사작전 시작하죠. 한 손으로 양치하고 다른 손으로 바지 입으면서 입으로는 오늘 저녁에 진짜 아 맹세코에 찍 잔다 라고 굳게 다짐하죠. 하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Let's be honest. 그날 밤 침대에 눕는 순간 모든 다짐을 초기화된다는 거. 딱! 유튜브 하나만 보고 자야지. 하고 경건하게 핸드폰을 들고 하나 봅니다, 일단. 추천 영상에, 어? 이것도 재밌는데 하면서 또 봐요. 그러고 쇼츠를 틀죠. 그거 아시죠? 쇼츠는 개미 지옥인 거. 손가락만 까딱하면 1분이 1시간이 되는 마법. 정신 차리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 47분.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또 말합니다. 아, 내일은 진짜, 진짜 일찍 자야지. 참 신기하죠? 어제도 이랬고, 오늘도 이러고, 아마 내일도 비슷할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정직하고도 무서운 루틴 아닐까요? 신기하죠? 어제도 이랬고, 오늘도 이러고, 아마 내일도 비슷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냉장고를 열어요. 먹을 게 없어요. 다시 닫아요. 10분 뒤에 또 열어요. 여러분, 10분 안에 냉장고 안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죠? 혹시 치킨이 만들어졌을까? 아이스크림이 번식됐을까? 그치만 우리는 또 엽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출근할 때, 밥 먹을 때, 퇴근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반복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털어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루틴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루틴, 이상한 루틴, 절대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루틴까지 오늘 싹 다 받겠습니다. 아아, 응답하라. 여기는 스카이. K4의 D&B 지금 시작합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2026년 8월 12일 스카이의 K-Play DMV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루틴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하루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반복하고 있는 행동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건 하루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사실 어떤 건 솔직히 끊어야 하는데 몇 년째 못 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걸 하루 안에 안 하면 괜히 찝찝합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삶에 침투해 있는 반복적인 행동들이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무슨 상위 퍼센트가 실천하는 미라클 모닝, 성공을 부르는 다섯 가지 습관, 이런 거창하고 딱딱한 이야기를 사실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 인생을 가장 성실하게 지탱하고 있는 루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알람을 미루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니까 엄청난 꾸준함 아닌가요, 사실? 비가 쏟아져도 눈이 내려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아, 물론 평화로운 주말은 알람 자체를 맞추질 않고요. 사실 꼭 거창하고 대단해야만 루틴은 아닌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비몽사몽하며 하는 첫 번째 행동도 루틴이고 출근길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들어있는 그 노래도 루틴이고 식사 후에 의무감처럼 찾게 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루틴이고 집 현관문 열자마자 침대로 다이빙하는 것도 루틴이고 졸려 죽겠는데 굳이 핸드폰 불빛 보고 있는 것도 다 루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꼭 하나쯤 있잖아요. 아, 이거 안 하면 하루 종일 영 찝찝해 싶은 나만의 사소한 의식들.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 냄새 나는 루틴들에 대해 수다 좀 떨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 부끄럽지 않은 좋은 루틴부터 남모를 이상한 습관, 제발 고치고 싶은 거, 절대 양보 못하는 인생 루틴까지 싹 다 보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저녁 6시부터 8시를 함께 놀 여러분들의 친구 스카이입니다. 편하게 동생 대하듯이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 카카오톡 K-Radio DC 열려있고요. 오픈톡에서 K-Radio 검색하시면 익명으로 마구마구 떨어주셔도 감사합니다. 인스타 thread K-Play DMV, K-Radio DMV 열려있고요. 방송 듣는 법은요. kradio.us로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On Air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DMV 누르시면 라디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루틴을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볍게 몸풀기부터 가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 정신 차리자마자 가장 먼저 몸이 반응한 게 혹시 뭐였나요? 저 궁금해요. 혹시 벌떡 일어나서 시원하게 물 한 잔?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커피팟 가서 커피 내리는 그런 루틴?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부터 켜는 스트레칭? 아니면 교회 다니신 분들은 경건하게 시작하는 짧은 기도? 아니면 모닝커피 한 잔의 여유? 아니면 본능에 충실한 화장실 직행? 아마 대부분 이런 거 아닐까요? 시계 숫자 확인하자마자 빛의 속도로 다시 감는 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루틴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선택지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아침 첫 마디가 뭔지 들어도 약간 그분들의 성격을 알 것 같아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눈 뜨자마자 이불부터 칼각으로 정리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 남성분들인데 군대에 딱 나오자마자 그 루틴이 몸에 배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침대를 군대에서처럼 딱 칼각 맞춰서 정리하는 분들. 제 기준에서는 거의 초능력자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미 눈을 뜬 그 찰나에 자신의 우주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쩌면. 반면에 저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보통 다 이렇죠. 침대에서 일어나고 이불 밖에 나오기도 전인데 핸드폰 켜고 핸드폰에 노티피케이션 몇 개 있는지 체크하고 밀린 카톡 체크하고 인스타 피드 한번 쭉 돌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도 좀 쓱 훑어보고 저같이 정말 게으른 분들은 CNN 스튜디오 뉴스 한번 틀어서 15분만 딱 듣고 오늘 옷 뭐 입지 날씨도 좀 보고 자기 전에 못 본 유튜브 영상까지 착 훑어보고 몸뚱이는 아직 이불이랑 껌딱지처럼 붙어있는데 우리 영혼은 이미 정말 지구 세네 바퀴는 좋게 돌고 왔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평일에 루틴을 반복하는 이유. 결국 우리는 다 이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말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 생각 하나로 버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잠시 태연의 위켄드 듣고 오늘 첫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0: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1: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2: You see, paid family leave,
3: that prevents child abuse.
1: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2: prevents child abuse, too.
4: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3: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0: we prevent child abuse
2: from ever happening.
4: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5: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6: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7: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6: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7: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6: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8: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6: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7: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0: 네, 저희 첫 번째 코너로 돌아왔는데요. 이거 이제 밸런스 게임, 이것도 루틴이다 아니면 이건 그냥 이상한 습관이다. 여러분, 제가 행동을 하나씩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정상적인 루틴인지 아니면 그냥 이상한 사람인지 판정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집 나갔다가 문 잠갔는지 다시 확인하러 가는 사람.
1: 있어요, 있어요.
0: 이게 루틴인가요? 아니면 습관인가요? 이상한 습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2: 습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 습관도 있어요. 네.
0: 습관이요. 아, 저는 이거 루틴인 것 같아요.
1: 아, 루틴.
0: 네, 루틴. 이게 반복이 되면은 몸에서 기억을 해서 내가 문을 잠갔는지 확인을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몸이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 잠그자마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위로 위로 흔들고. 밑으로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카페 가면 항상 똑같은 메뉴를 시킨다. 루틴일까요? 그냥 이상한 습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루틴인 것 같아요.
3: 루틴이에요.
0: 루틴인 것 같아요.
1: 몸에서 딱 그거 땡기는 게 아니에요.
0: 아, 뭐가 뭐 땡기시나요?
1: 일주일에 한 번은 뭐 투나 샌드위치 먹어야 된다든지.
0: 네.
1: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소고기를 땡겨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걸로.
0: 오.
1: 몸에서 아는 게 아닐까요?
0: 그렇군요. 혹시 뭐 시키시나요? 카페 가면 보통.
3: 저는 항상 달달한 거 시켜요.
0: 아, 달달한 거요?
1: 네. 당이 떨어지는 거죠.
0: Like a caramel macchiato?
3: 네.
0: 아, 그럼 저는 꼭 추천 메뉴를 시킵니다.
1: 근데 추천 메뉴.
0: 네, 카페 알바생들의 추천 메뉴를 시켜요. 이상한 습관 같아요, 저는. 네. 자, 세 번째, 샤워할 때 콘서트를 연다.
1: 샤워할 땐 빨리 한다.
0: 샤워할 땐 빨리 한다. 아,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1: 일단 빨리 한다.
0: 샤워는 일단 빨리 한다. 물 아껴야죠.
1: 하지 않는다.
0: 맞아요, 물 아껴야죠, 요즘에. 저도 샤워 빨리 합니다. 네.
1: 일단 뭐든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0: 일단 제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잘 못해요.
1: 어, 진짜요?
0: 네.
1: 찬물 샤워를 해요?
0: 저는 찬물 샤워를 선호합니다. 오, 그래가지고.
1: 신경 가벼울 것 같아요.
0: 아, 저는 그래서 찬물 샤워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샤워를 잘 못해서.
1: 찬물 샤워가 피부에 좋습니까?
0: 어?
1: 오,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0: 어, 저도요.
3: 그래도 미지근한 물이 좋죠. 너무 차가워도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1: 참고로 여기는 피부 전문 샵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십니다.
0: 아, 네. 자기소개는 조금 이따가.
1: 아,
0: 네네네네네. 자, 그럼 네 번째. 잠자기 전에 냉장고를 한 번씩 열어본다. 루틴일까요? 이상한 습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그 루틴 안 좋아요. 자꾸 먹어요.
0: 아, 혹시 자기 전에 냉장고 한 번씩 체크하시나요?
3: 저는 엽니다.
0: 열고 뭘 스캔하시죠?
3: 먹고. 뭘 먹을까? 삼을까?
0: 아, 저는 사실 냉장고 문을 딱 열고 하나씩 꺼내는 게 꼭 있습니다. 마스크팩.
3: 오.
0: 아.
3: 오. 좋은 습관이네요.
0: 맞아요. 제가 최근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와서 가는 동안 스킨케어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1: 오, 피부가 완전히 박살이 맞아요. 났겠네요.
0: 사실 그 전에도 안 했습니다. 아, 네. 마음에 찔려서. 네. 근데 막상 가니까 갔다 오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탔어요. 네. 갔다 와서 제일 먼저 들은 소리가, 와, 형 진짜 많이 탔다. 어, 형 필리핀 사람 같아. 어, 형
1: 필리핀
0: 태국 왕자 같아.
1: 태국 왕자 좋다, 태국 왕자.
0: 아, 맞아요. 태국 왕자 그 친구가 최대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 준 것 같은데, 아, 그 소리 듣고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원래도 까만 편이지만, 갔다 와서, 멕시코 갔다 왔냐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네. 사이트랙이 됐는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 다섯 번째. 차에 타면 출발하기 전에 무조건 노래부터 고른다.
1: 맞습니다.
3: 루틴. 습관.
0: 루틴.
3: 네.
0: 여섯 번째, 밥 먹을 때 볼 영상 찾느라 음식이 식는다.
1: 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찾아놓느라. 넷플릭스 켜놓고 일단 먹으니까.
0: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이제 혼자 사니까. 혼자 살면서 이제 저는 TV 앞에 이렇게 상을 차리고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상 딱 차리고 밥은 이미 준비됐어요. 근데 볼 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고를 것도 많아요. 저는 이제 애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있고 피카크도 있고 훌루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HBO도 있고 그러니까 아 페어먼트도 있네요. 페어먼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거 하나 고르는데 시간 가고 또 들어가서 이제 또 생각합니다. 뭐 보지? 오늘은 스포츠를 볼까? 재방송 경기를 볼까? 아니면 드라마를 볼까? 영화를 볼까? 그러고 나서 10분이 거의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밥 다 씻고 이제 영상은 이제 골랐는데 다시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야 돼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3: 네, 저도 자주 그럽니다. 네, 빨리 고르는 편이에요, 저는.
0: 아, 빨리 고르신 네. 편이에요. 혹시 팁 같은 거 있을까요? 고르는 팁.
3: 저는 보통 탑 제일 앞에 뜨는 탑5를 봅니다.
0: 아, 유튜브 같은 거예요?
3: 뭐든,
0: 아니면?
3: 네.
0: 아, 뭐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좋은 팁. 감사합니다. 자, 일곱 번째. 집에 혼자 있을 때 혼잣말을 한다. 루틴일까요? 아니면 이상한 습관일까요?
1: 이상한 습관이에요.
0: 이상한 습관이에요? 혹시 많이 하시나요?
1: 네, 많이 해요. 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0: 저는 이게, 저도 이거.
1: 그래요. 마음의 소리가 자꾸 올라와요.
0: 저도 이거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있으면 그 공백을 좋아해서 말을 거의 안 해요. 네, 가끔 말할 땐 이제 가끔 친구들한테 전화 왔을 때. 네.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말하시는 분들 진짜 신기해요. 제가 아는 형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 형이 요리하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냥 형
1: 넣고,
0: 나한테 말 걸었어?
1: 소금 넣고.
0: 맞아요.
1: 후추 어디 갔지?
0: 맞아요. 오, 엑스페리시네요. 많이 해보셨나봐요.
1: 아,
0: 그럼 다음 문제. 배달 앱을 열어서 30분 고민하고 결국 항상 먹던 걸 시킬 때 루틴일까요? 습관일까요?
3: 습관이죠.
0: 혹시 그러신 적 있나요? 혹시 제일 좋아하는 배달앱이 뭐예요?
3: 미국은 사실 배달앱이 한정되어 있죠.
0: 그죠. 한정되어 네. 있죠. 알겠습니다. 자, 자기 전에 알람이 제대로 맞춰졌는지 세 번 확인한다. 습관일까요? 루틴일까요?
1: 루틴입니다.
0: 루틴이라고 합시다. 그래야지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알람을 꽤 많이 맞춰요.
1: 전 네 개요.
0: 혹시 제 오프닝 들어보셨나요?
1: 아, 네네. 저는, 올라오느라고 못
0: 저는 알람을 한 2분 간격으로 한 15개쯤은 맞춰놓고 자요.
1: 그리고
0: 미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끕니다. 하나 끄고 다시 눕고, 하나 끄고 다시 눕고. 저는 이거 루틴이라 해야지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헬스장 가서 운동 시작하기 전에 20분을 차 안에 앉아 있는다.
3: 마음의 준비를
1: 하나요? 마음의 준비하는 건가요?
0: 안 하시는 헬스장 안 가시나요? 이런 분들 사실 많아요. 이런 분들
1: 헬스장에서 네, 헬스장에... 주차 자리 없으면 안 가요.
0: 헬스장에 사실 가서 이제 이게 차 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드레싱 룸일 수도 있는데 가서 이렇게 일단 딱 앉아서 안 들어가고 아니면 운동 안 하고
1: 맞아요.
0: 약간 딱 들어가서 한 10분, 15분 이제 핸드폰 쭉 하시다가 이제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3: 맞아요. 저는 그러면 집에 돌아갑니다.
1: 아, 네? 집에 돌아갑니까? 그 시간에 바로?
0: 그 시간에 바로요? 거기까지 갔는데?
1: 20분이면?
3: 저는 시작을 안 하면
0: 이제 이해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여러분. 저희가 10가지 정도 이제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것을 가져와서 이제 이게 루틴인가 이상한 습관인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사실 좋은 루틴보다 훨씬 재밌는 게 이상한 루틴이에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남들에게 얘기하면 왜? 라는 말을 보통 듣는데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거든요. 예를 들어 라면 먹을 때 김치를 반드시 왼쪽에 놔야 된다든지 아니면 샤워를 할 때 항상 똑같은 순서로 씻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잠을 잘 때 이불 밖으로 발 하나 딱 나와야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영화관 가면 무조건 특정 위치에 앉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비행기 타면 이륙할 때 꼭 음악을 들어야 멀미를 안 한다든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이해 못하는데 나는 꼭 해야 되는 이상한 루틴. 이거 오늘 청취자분들께서도 익명으로 받겠습니다. 아니 우리 오픈 채팅방 어차피 익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하지 마시고 자신의 이상한 루틴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제가 오늘 라디오 하면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상한 루틴이 있나요? 나만의?
1: 저는 그 비행기.
0: 비행기에서
1: 이제 착륙하려고 이제 씻벨 메고 다시 뭐 이렇게 내려간다 얘기가 나오면 그때 껌이나 사탕을 꼭 먹어요. 이게 공기 기압 때문에 갑자기 침을 계속 삼키고 있으면 귀가 이렇게 뻥 뚫리는 그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좋더라고요.
0: 아, 껌이나 사탕.
1: 네, 그럼 계속 침이 입에서 나오니까 귀가 안 아프더라고요. 어쩔 땐 귀가 너무 아파갖고 그 사탕이랑 껌이랑 이런 거 꼭 챙겨가요. 내려갈 때 바로 씹고 있어요. 저만의 방법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귀 아픈 게 기압이 딱 바뀔 때 귀 아픈 게 너무 싫더라고요. 껌 소리 나는 것 같이 그 있잖아요.
0: 저 그거 이해해요. 저는 보통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귀가 아프면 그냥 하품 한번 해요. 하면은 없어지더라고요. 네.
1: 하품은 생각 못 해봤네요.
0: 아.
1: 껌이랑 사탕이랑 막.
0: 껌이랑 사탕. 여러분 이거 근데 좋은 팁 같아요. 네네네네. 진짜. 오. 혹시 자기만의 이상한 어차피 다 몰라요.
3: 저는 아까 말씀하신 샤워 루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샤워 루틴이요?
3: 무조건 순서대로.
0: 순서대로?
3: 네.
0: 어떤 순서대로 하시는지 조금만.
3: 무조건 칫솔 먼저 하고, 샴푸 먼저 하고.
1: 칫솔, 샴푸 하고.
0: 컨디셔너, 바디워시.
3: 네. 그리고.
0: 비싸네요.
3: 마지막에 얼굴 씻고.
0: 아.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뭐, 이상하다 해서, 뭐,
3: 이상한
0: 바디워시 머시하고, 뭐, 샴푸와 컨디셔너, 컨디셔너는 오른쪽, 샴푸는 왼손에, 이렇게 해서 둘 다 같이 한다든지. 전 좀 특별한 걸 원했는데, 뭐, 보통이네요.
3: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0: 네. 네. 라리님께서, 저는 가스불을 쓸 때 살짝 숨을 안 쉬어요. 가스 마실까봐. 이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저만의 루틴이 있긴 한데, 라면 먹을 때, 김치는 반드시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1: 단무지는요?
0: 단무지는 같이 안 먹어봐서, 저는 라면은 김치 파라.
1: 라면은 네. 김치.
0: 근데 이제, 어릴 때 그러잖아요. 국 오른쪽, 밥 왼쪽.
1: 그쵸.
0: 라면 먹을 때 밥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라면은 돼. 오른쪽, 김치는 왼쪽.
1: 귀여운데요.
0: 네. 맞아요. 사연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연 이거 한번 읽고 갈게요. 저는 집에서 심심하면 냉장고를 엽니다. 배고픈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는지도 다 압니다. 왜냐면 10분 전에 열어봤으니까요.
3: 그렇죠.
0: 그런데도 또 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고 다시 닫아요. 그리고 20분 뒤에 또 엽니다. 제가 뭘 기다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 이거 근데 공감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3: 맞아요.
0: 저도 공감해요. 이거
1: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0: 너무 이해. 그러니까요.
3: 입이 심심한 것 같아요.
0: 아 입이 심심한 것.
3: 배고픈 건 아닌데.
0: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냉장고를 열 때마다 저희 마음 한구석에 약간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3: 설렘?
0: 혹시 아까 없던 치즈케이크가 지금은 있지 않을까.
1: 그건 마술인데 거의 마술.
0: 약간 내 냉장고는 다른 사람들의 냉장고와 달라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약간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 안 했어요. 저는 혹시 MBTI가 N?
1: 저는
0: 아니신가요?
1: N이죠.
0: N? 근데 그런 기대 안 했어요. 저는 가끔 하거든요. 네.
1: 냉장고의 기대는 좀 낮은 편.
0: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거리가 느껴지네요. 네. 두 번째 사연. 저는 매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항상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제 자리에 앉아 있어요.
1: 그럼 안 좋지.
0: 빈 자리가 진짜 많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3: 그쵸.
1: 내 걸 뺏긴 것 같은 느낌?
3: 맞아요.
0: 맞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그 자리를 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맞아요. 저도
1: 완전 혹시... 공감해요.
0: 그래요? 자주 가는 카페가 계신가요?
1: 네. 항상 가는 앉아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딱 그런 느낌 들어요. 여기도 이제 고만해야겠다.
0: 그러고 카페를 옮기시나요?
1: 그 때려치는 거예요. 근데 그 카페는 더 이상 가지 않고 다른 곳에 또 아지트를 찾아서 혼자만의 그 딱 자리를 만들어요.
0: 혹시 공감하시나요? 카페에 자주 가세요?
3: 네. 저도 공감합니다. 같은 자리를 원해요, 저도.
0: 어디 앉으세요, 보통 가시면?
3: 전 창문 쪽으로 많이 갑니다.
0: 창문 쪽에?
3: 네.
1: 전 구탱이.
0: 구탱이, 약간 코너.
1: 코너, 잘 안 보이는데.
0: 잘 안 보이는데요?
1: 약간 어둡고, 약간 구탱인데, 나만 이렇게 아늑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곳.
0: 그래요?
1: 그런 구탱이 좋아합니다.
0: 저랑 앉는 자리는 비슷한데, 이유가 다르시네요.
1: 저는 구탱이 좋아해요.
0: 저는 저도 구석을 좋아해요. 네네네. 근데 그 이유가 구석에 딱 앉으면 그 카페 내부가 다 보이잖아요.
1: 맞아요. 다 보이기도 하고.
0: 그래서 혹시나 테러가 났을 때.
1: 테러?
0: 네. 네. 제가 한 발 빠르게 이렇게.
1: 대각선으로 앞에 출입구를.
0: 아니죠.
1: 도망갈 수 있는.
0: 아니죠. 밑으로 기어서. 이렇게 최정의 루트로 빠져나갈 수 있게 아니면 화장실로 도망갈 수 있게. 약간 그런 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니라.
3: 문 앞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문 앞에 앉으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총 맞아요.
1: 그럴 수 있겠다.
0: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1: 죽은 척 해야지 뭐.
0: 코너에. 근데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죽은 척을 해요. 그 사람이 쏘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카페 측에서 진짜 지정석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1: 누가 말하지 않아요?
0: 내 마음속에는 이미
1: 지정석.
0: 맞아요. 천사호, 천사, 스카이. 그 자리에 이렇게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오늘 게스트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깐 자기소개 가능할까요?
1: 안녕하세요. 돌아온 뽀닉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뽀닉스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날 뵙고 있죠. 네.
4: 안녕하세요. 에스티션 리나입니다.
0: 리나 씨와 리나 맞나요?
4: 네.
0: 네, 리나 씨와 뽀닉스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게스트들을, 게스트님들의 루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퀘션을 가져왔는데요. 들으셨을 때 빨리, 신속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4: 네.
0: 알겠죠?
4: 네.
0: 자, 그러면 이렇게 뽀닉스님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리나 측에서 대답하시는 걸로.
4: 네.
0: 네. 자, 알람 몇 개 맞추시나요?
4: 4개. 안 맞춥니다.
0: 오!
1: 오!

0: 아침 샤워.
1: 커피 하루 몇 잔?
2: 하루 왼종일.
1: 온종일.
0: 하루 왼종일.
1: 한 잔. 한 잔. 항상 시키는 카페 메뉴.
2: 아메리카노.
0: 핫. 달달한 거. 그때그때 메뉴. 기분 따라.
1: 알겠어요. 네. 화장실에서 핸드폰 가져가시나요?
2: 안 가져갑니다.
0: 가져갑니다.
1: 샤워하면서 노래해요?
2: 아, 가끔 합니다.
0: 안 합니다.
1: 자기 직전에 하는 행동은?
2: 이빨을 닦죠.
0: 소설 봅니다.
1: 소설을 봐요?
0: 웹소설.
1: 아, 갑자기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게스트분이 오셨어요. 자, 침대에서 핸드폰 몇 분?
2: 2시간.
0: 1시간.
1: 1시간, 오. 운동하는 요일 정해져 있어요?
2: 있었습니다.
0: 있습니다.
1: 스트레스 받으면 꼭 하는 행동?
2: 먹는다. 매워 먹기.
0: 먹는다.
1: 자주 먹는 고정 메뉴?
0: 떡볶이. 매운 거. 샤브샤브.
1: 샤브샤브. 매주 꼭 만나는 사람이 있나요?
2: 있죠.
0: 있습니다.
1: 하루라도 안 하면 찝찝한 행동 있나요?
2: 있죠.
0: 있습니다.
1: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당장 없애고 싶은 루틴 하나?
2: 나도 알람을 없애고 싶다.
0: 없습니다.
1: 네?
2: 오, 멋지다.
0: 루틴이 딱히 없어요. 루틴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뭐가 생기면.
1: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게스트분을 오늘 잘못 소개한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오늘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0: 그래요?
1: 저희 게스트분께서 루틴이 없으시답니다.
0: 저는 근데 루틴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거기 집착하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2: 무서워요, 무서워요.
1: 그러시구나.
2: 그럴 수 있겠다.
1: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오늘 게스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저희 음악 듣고 다시 찾아뵐게요.

0: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1: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3: 자, 오늘도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 코너 심리 테스트 코너 돌아왔습니다. 저희 오늘은 심리 테스트 어제 많이 했거든요. 어제 세 개나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자, 상상을 해볼게요. 평소처럼 아침 눈을 떴는데 시계를 보니까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이 다시 안 와요. 완전히 깼어요. 여러분은 그 1시간 동안 뭘 하실 건가요? A. 그래도 누워있는다. B. 커피 마시면서 혼자 여유를 즐긴다. C. 운동이나 산책을 한다. D. 밀린 일을 미리 처리한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평소처럼 아침에 눈을 떴는데 1시간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시 잠이 안 와요.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하실 건가요? 그래도 누워있는다. 커피 마시면서 혼자 여유를 즐긴다. 운동이나 산책을 한다. 아니면 밀린 일을 미리 처리한다. 자, 우리 포닉스님.
4: 저는 누워있는 게 제일 좋아요.
3: 누워있는다.
5: 무조건 누워있는다.
3: 무조건 누워있는다. 리니님.
6: 저도 누워있습니다.
3: 누워있습니다. 아, 누워있는다. 저는 1시간 일찍 일어났으면 저는 운동이나 산책을 할 것 같아요.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편이라 아침 1시간 일찍 운동을 시작하면 1시간 일찍 운동을 끝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1시간 일찍 출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1시간 일찍 퇴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4: 그렇다고 퇴근을 일찍 할 수는 없어요.
3: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1시간 일찍 운동을 한다. 자, 여러분들은 뭘 고르셨나요? 저희 풀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A.
4: 누워있는다.
3: 그래도 누워있는다. 여러분은 회복형이십니다. 여러분은 에너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타입입니다. 그쵸. 시간이 생겼다고 무조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쉴 수 있을 때 쉬자 라는 마음이 강합니다.
6: 맞아요.
5: 공감.
3: 쉽게 네. 말하면 1시간 더 잘 수 있는데 왜 이러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정상입니다, 여러분. 네.
5: 다행이다.
3: 자, B. 커피 마시면서 혼자 여유를 즐긴다. 당신은 여유형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루를 급하게 시작하기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시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커피 한 잔, 음악 한 곡, 창밖 보기 이런 작은 행동이 하루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주는 타입입니다. 오, 커피 좋아하시는 여러분, 낭만이 넘치시는 분이시군요. 커피 한 잔, 음악 한 곡, 너무 낭만 있는 것 같아요.
6: 부러운 삶이에요.
3: 그러게요. 이런 친구들 알려주세요. 저 친구 하고 싶어요. 좀 배우고 싶어요.
6: 그죠.
3: 네.
4: 멋진데.
3: 여유 있는 삶. 아, 멋있는 것 같아요.
4: 누워 있는 삶도 좋아요.
3: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C. 운동이나 산책을 한다. 당신은 활동형의 사람입니다. 몸을 움직여야 하루가 시작됐다고 느끼는 스타일. 산책이나 운동처럼 작은 성취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좋아! 오늘 잘 시작했어! 하는 만족감이 큰 편입니다.
6: 맞나요?
3: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심리 테스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 자신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6: 네.
3: 아, 내가 활동형이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4: 나는 회복형이구나. 아, 우리는 그러니까요. 회복형이구나.
3: 네.
6: 그죠.
3: 네. 이렇게 작은 성취 하나를 가지고 만족을 하는 편이다. 아, 그래서 제가 불만이 없이 사나 봐요. 갑자기 이해가 확 되는 느낌. 오케이. 자, D를 고르신 여러분, 밀린 일을 미리 처리합니다. 당신은 성취형의 사람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리 끝내놓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시간이 생기면 뭐하지? 보다 뭐부터 끝내지?가 먼저 떠오르는 타입. 문제는 여러분, 쉬는 날에도 당신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왠지 나 뭐하지? 보다 뭐부터 끝내지라는 마인드셋을 가지면 일을 계속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느낌?
6: 느낌?
3: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4: 공감이 힘들어요.
3: 맞아요.
6: 피곤할 것 같아요. 아닌가? 본인은 괜찮으려나?
4: 그럴 수 있지.
3: 혹시 우리 누리님께서 이제 뭐라 하셨죠? 그거 스킨케어 엑스퍼트이시라고 혹시 아침에 좋은 스킨케어 루틴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6: 있죠.
3: 혹시 쉐어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6: 무조건 좋은 루틴은 선크림입니다.
3: 선크림.
6: 네.
3: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얼굴 씻고 이제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그 다음에 선크림 바르는
6: 네,
3: 건가요?
6: 매일매일 선크림 바르는 루틴을 가지면 너무 좋습니다. 피부에. 노화에도 좋고요.
3: 혹시 아셨어요?
4: 제가 그 루틴을 안 해서 이 모양이.
3: 어떻게 제가 물어볼 거 아셨나 봐요.
4: 네네.
3: 제가 아셨어요? 라고 물어볼 거 아셨어요.
4: 저는 그래서 피부과로 가야 하는 슬픈.
3: 그러면 선크림 말고
6: 네.
3: 혹시 그러면 선크림은 얼마나 자주 바르는 게 좋나요? 제가 사실 선크림을 뭐 형들이 말하기에 뭐 최대한 시간 날 때 많이 발라라.
4: 2시간에 한번 발라라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3: 그게 확실한가요, 근데?
6: 2시간에 한 번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땀을 흘렸다. 아니면 조금 여성분들은 화장이 조금 지워졌다 하면 다시 고쳐주는 게 좋죠.
4: 저는 아침에 바르고 끝까지 갔었어요.
3: 끝까지 갔었어요?
4: 끝까지 갔었는데.
6: 햇빛을 안 보면 뭐. 네. 예.
3: 그럴 수 있죠.
4: 그럴 수 있죠.
3: 여러분들은 지금 포닉스님과 리아님과 스카이와 함께 K-Play DMV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희 노래 한 곡 짧게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새로운 루틴 잘 만드시나요? 우리가 항상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진짜 굉장한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를 삽니다. 아니면 운동복을 사고요. 물병도 사고, 영양제도 사고, 앱도 다운받습니다. 그러고, 유튜브에서 이제, 한글로 말하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루틴. 아니면 영어로 이제 morning routine for successful entrepreneurs. 이런 영상도 보고 진짜 준비는 진짜 완벽해요. 이제 첫날 완벽. 둘째 날 완벽. 셋째 날, 조금 힘드네 하고 이제 넷째 날은 이제 오늘 하루 정도는 뭐, 안 해도 되겠지.
1: 그렇게 되죠.
0: 그러고 다섯째 날 되면은, 아, 사람이 너무 빡빡하게 살면 안 돼. 갑자기 삶의 철학까지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혹시나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한 루틴 있다면 저희 사연 보내주시고 마구마구마구 쉐어해주세요.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혹시
1: 있어요?
0: 있어요.
1: 네.
0: 뭐
1: 이게 무려 몇 년이죠? 코비드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코비드가 몇 년 때죠? 2022년?
0: 2019년.
1: 하여튼
0: 코비드-19이라니까.
1: 꽤 많이 그죠? 꽤 많이 시작됐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회사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로서리에 들려서 그 달달한 것들을 사고 꽃을 한 다발 사갖고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월요일 날은 꼭 꽃병에다 그 꽃을 꽂아놔요. 그래서 그거를 인증샷을 SNS에 하나씩 올리면서 월요일 아침 시작했어요.
2: 봤어요.
1: 그래서 네. 그 꽃을 지금 다 합해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몇백 주가 다 된 거니까 아, 이게 근데 그걸 함으로 해서 그냥 그 월요일에 약간 의식같이 나는 네. 이렇게 꽃광에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뭐 화가 난 일이 있어도 꽃을 한번 보면서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뭐 그런 루틴이 생겼는데 그게 꽤 오래돼 거의 5년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0: 오, 네. 5년이나요? 네. 오, 꽤 오래 하셨네요.
2: 맞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1: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쉐어를 하는 거죠. 월요일 아침 짜증 날 수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꽃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여유도 마음에 생기는 것 같고
0: 아~
1: 그걸 또 일주일 동안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저만의 루틴 월요일 아침을 조금 이렇게 뽀작뽀작하게 보낼 수 있는 네.
0: 혹시 이런 좋은 루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혹시나 작심삼일만 몇 번 한 사연 알
2: 작심삼일만 하는 루틴은 지금
0: 저만 혼자
2: 10년째 하고 있는 게 있어요.
0: 뭐예요? 너무 궁금해요.
2: 식단을 하고 싶어서
1: 식단
2: 해보려고 항상 길게 한 주가 가는 것 같아요.
1: 식단은
2: 3일에서 3일에서 끝나고
0: 너무 힘들죠. 인생 너무 세상 빡빡하게 살지 맙시다.
2: 그렇죠. 그래서 3일에서 한 3일까지 가는 것 같아요.
0: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와 비슷한 분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저는 매번 새로운 습관을 시작합니다. 아침 운동, 영어 공부, 독서, 다이어리 쓰기. 처음 3일 정도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루를 빠지면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미 하루 못했는데 뭐, 하고, 일주일을 쉽니다. 그러다가 한 달 뒤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고 또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의지가 약한 걸까요? 아, 저는 사실 이 사연 듣고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루틴을 만들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한 번 깨졌으니까 망했다 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맞아요.
1: 근데 3일 지나고 다시 그 루틴을 또 시작하면 되지 않나요?
2: 그쵸.
1: 그럼 일단 하루는 망했어도 일주일 중에 6일은 된 거잖아요.
0: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하루 못한 겁니다. 사연자분.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안 깨지냐 보다 사실 깨졌을 때 얼마나 빨리 그 루틴으로 돌아가느냐가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회복 탄력성 제일 중요하죠.
0: 맞아요. 저도 사실 그런 루틴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운동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제가 술래길 갔다 오기 전과 후로 나뉘는데 가기 전에는 이제 운동을 거의 하루에 두 번씩 했어요.
1: 얼마나 준비하시고 가신 거예요?
0: 술래길이요? 준비 안 하고 갔어요.
1: 네.
0: 아 이게 제가 술래길은 사실 사실 내일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자 여러분께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제 스닉픽을 알려주자면 제가 술래길을 최근에 다녀왔어요. 산티아고 술래길을 다녀왔는데 이제 가기 전에도 사실 플랜을 안 하고 갔어요. 네. 저는 이제 J 성향이 가득하지만 가끔 가다 이렇게 스판테이니스한 이제 여행 같은 걸 좋아해서 이제 산티아고를 가기로 마음 먹고 그 다음 주 월요일 티켓을 사서 산티아고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가기 전에는 이제 루틴이 쫙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회사 가고 퇴근해서 저녁 먹기 전에 운동하고 저녁 먹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 할 일 하고 이제 자는 그런 루틴 있었는데 산티아고 갔다 오니까 제가 또 일을 그만두고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산티아고 당연히 그 제가 거의 1000km를 30일 동안 걸었어요.
1: 30일을 걸어요?
0: 네, 30일 동안 걸어가지고 당연히 회사를 쉬어야겠죠. 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간 거라 갔다 와서는 네, 갔다 와서는 지금 저의 루틴은 거의 엉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운동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러고 다시 침대에 들어가서
2: 내려놨네요.
1: 그런 거죠.
0: 네, 좋죠, 네, 좀 좋죠. 왜냐면 이게 30일을 진짜 빡세게 걷고 오니까 저 운동을 그렇게 막 당장은 다시 하고 싶진 않아요.
1: 하루 도대체 몇 킬로 걸는 거예요, 그러면?
0: 아, 그때는 막 50킬로 걸은 날도 있고, 뭐, 거의 25킬로에서 30킬로는 걸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네. 근데 뭐 가끔, 이게, 누군가와 같이, 걷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걷는 친구가, 이제 나랑 페이스도 맞고, 말이 너무 잘 통한다. 그러면 50킬로 걷는 거죠, 그냥 하루는.
1: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0: 네. 그래서 거기서 만난 친구 중에 한 명이 진짜 마음이 너무 잘 통해서 저희가 30일 중 거의 20일을 같이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50일도 걷고, 마라톤이 몇 킬로죠? 43킬로인가? 43킬로도 걷고, 우와.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이제 마라톤이라 안 불렀고, 그날은 워커선이라 해가지고 43킬로도 저희가 원래는 40킬로에 멈췄어야 됐는데, 야, 우리 그냥 마라톤 거리 걷자! 하고, 야, 3km만 더 걷자. 3km, 야, 30분밖에 안 돼. 해가지고, 더 걸은 거였어요, 사실, 그날. 그래가지고, 아, 그런 행복한 추억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빨리 돌아오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take my time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곧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분, 괜찮습니다.
2: 그렇죠.
0: 그럼요. 네, 안 망했어요.
2: 망한 거 아니에요.
0: 그리고 다이어리는 사지 맙시다.
2: 저도 다이어리가 많아요.
0: 아 그래요?
2: 저도 뭘 하려고 항상.
0: 아 저는 저는 다이어리를 이제 매년 새해 하나씩 사긴 하는데 아 중간에 빈 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족이랑 쓰는 이 캘린더 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타임트리라는 이제 캘린더 앱을 쓰는데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도 가능하고 애플도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폰을 쓰고 부모님은 이제 두 분 다 이제 삼성을 너무 좋아하셔서 네. 삼성 듣고 계시나요? 삼성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갤럭시를
2: 좋죠.
0: 네. 갤럭시 그 A 시리즈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신 저희 부모님이신데
1: 당신이시네요.
0: 맞아요. 그래서 갤럭시를 쓰시는데 이제 같이 캘린더 거기에 넣다 보니까 다이어리에 이렇게 손으로 쓰는 낭만이 조금씩 사라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맞아요.
1: 그 옛날에 스티커 붙이고 막 예쁘게 꾸미고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스티커를 붙여요?
2: 네. 예전에는 했었어요. 정성이.
0: 남자.
1: 제가 본의 아니게 그런 걸 많이 했어요.
2: 저도 했어요.
1: 재밌었어요.
2: 근데 만들 때뿐이죠. 그 다음에는 1년을 놔두고 있죠.
0: 네, 맞아요. 다이어리에 쓰실 돈 우리 우리 햄버거 하나 더 사 먹읍시다. 네. 자, 다음 사연. 처음 사귈 때는 잘 잤어? 이 한마디에도 설레는데 조금 지나면 잘 잤어? 가 1년 뒤에 일어남? 이라고 바뀝니다. 처음에는 전화 끊기 싫어서 내가 먼저 끊어. 아니야, 네가 끊어. 하던 게 나중에는 나 잘게. 뚝. 혹시 연애에도 루틴이 생기나요?
1: 편안한 건 소중한 거예요.
0: 이거는, 제가, 뭐.
2: 할 말이 없나요?
0: 할 말이 없네요.
1: 답이 없네요.
0: 네.
2: 연애에도 루틴이 있으면 좋겠죠.
0: 연애에도 루틴이 있나요? 이거는 사실 어제 왔던 전진님께서 들었어야 될 사연인데 그분은 네 연애를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잘은 네 모르겠지만 네, 잘하는 것 같아요.
1: 잘하는 것.
0: 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착한 남자.
1: 착한 남자.
0: 착한 남자 코스프레.
2: 네. 코스프레.
0: 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루틴이 있을까요? 그냥
2: 마음이 가는 대로.
0: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춰주고 싶어서 이제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다가 사람이 바뀌기가 힘들잖아요.
2: 그쵸.
0: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면 일어나? 아니면 나 잘게 하는 것처럼
1: 그럼 그것이 약간, 결국에 내 모습이었다.
0: 맞아요. 본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에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1: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 모습도 내 모습이잖아요. 그 내 모습도 좋게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2: 그리고 또 만일 원하면 상대방한테 나 이렇게 해줘 라고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0: 로맨티스트시네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잘 몰라서 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남자친구와 3년째 연애하고 있습니다. 요즘 데이트가 항상 비슷해요. 금요일 저녁에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봅니다. 예전에는 데이트 전날부터 설렜는데 이제는 너무 익숙합니다. 남자친구가 싫은 건 아닌데 가끔 우리 관계가 너무 루틴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편안함일까요? 아니면 권태일까요? 이거는 사연 보내주신 분뿐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 전부에게 묻고 싶은데 연애에서 반복되는 루틴은 안정감일까요? 아니면 권태기의 시작일까요?
2: 안정감일 수가 있지 않을까요?
1: 편안하면 안정감이고 먹고 있는 게 꼴보기 싫으면 권태기예요.
0: 그렇대요. 사연자 보내신 분. 혹시 먹는 게, 먹고 있는 걸 볼 때, 이제, 어떠신지.
1: 확인해 주세요. 저 먹는 게, 정말 맛있게 먹는구나. 진짜 꼴보기 싫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건 권태기입니다.
0: 그렇대요. 아니, 연애에도 진짜 루틴이 있나 봐요. 오늘 루틴인데 저는 사실 이제 연애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연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1: 기승전 연애군요.
0: 그러니까요.
1: 연애 루틴이 생기면 결혼으로. 결혼은 식장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걸로.
0: 기왕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혹시 그 커플들만의 루틴이 뭐 다 다르잖아요? 그죠? 뭐 금요일 날에 꼭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매년 같은 곳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아침마다 잘 잤어를 보낸다든지,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연애하면서 생긴 둘만의 루틴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네, 궁금합니다.
1: 저는 네.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아침에 브런치를 홈메이드로 쫙 깔아줘요.
0: 오, 대박. 대박.
1: 이게 어떤 때는 약간 유럽식으로도 깔고, 어떤 때는 약간 문어도 굽고, 그래서 지중해식으로 깔고.
0: 대박.
1: 그래서 요즘에 사실 식당 가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맛도 없는데. 그래서.
0: 오, 토요일 날 아침이요?
1: 토요일 날 아침은.
0: 몇 시에요?
1: 한 10시.
0: 10시에요?
1: 반에서 12시 사이에 이제
0: 진짜요?
1: 시작을 해서
0: 혹시 third wheel 가능할까요? 아. 저 분위기 띄워줄 수 있습니다.
1: 아, 네,
0: 앞에서 재롱잔치 떨고
1: 좋아요.
0: 네, 맛있는 거 먹고
1: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0: 너무
2: 제가
0: 감사해요.
2: 봤는데 너무 예뻐요.
0: 아 그래요? 네. 오 대박.
1: 인증샷도
0: 혹시 third wheel 가시나요?
2: 가고 싶어요.
1: 네, 여기서 네.
0: 안 돼요. 제가 가야 돼서. 아 네. 네
1: 그래서 토요일은 뭔가 그 한 주를 우리 모두 다 수고했다는 느낌으로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좀 나에게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싶고
2: 원래 좋네요. 네,
1: 원래 음식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토요일 아침은 홈메이드 브런치 만들기 그리고 이제 먹는 거를 봤을 때 난 아직까지 예뻐 보여요. 권태기 아닌 것 같아요.
0: 아직까지 예뻐 보여요.
1: 예뻐 보여요.
0: 아 그렇다고 합니다.
1: 네.
0: 제가 사실 연애에 대해서 이제 그만 말하고 싶어요, 사실.
1: 근데 이제
0: 연애를 또 이렇게 보내시네요. 매일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별거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나누고,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땐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루틴인 것 같아요.
1: 억지로 할 필요가 없죠.
2: 네.
0: 아, 그런 의미에서 저희,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전혀 연애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면 고쳐야 하는 습관이나 성공하기 위한 습관부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떤 루틴은, 오래오래 계속됐으면 좋겠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퇴근길 할때 거의 매일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 먹었어? 오늘 뭐 해? 아빠는? 정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엄마 얼마 전에 친구가 너 엄마랑 진짜 자주 통화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언젠가는 이 전화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올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부터 평범했던 퇴근길 전화가 조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오, 와. 아, 저 이거 공감돼요. 저도, 사실, 저희 가족들이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엄마랑 저도, 매일 9시 반쯤에, 연락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매일은 못할 때도 있지만, 거의 매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1: 좋죠.
0: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진짜 못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제가 산티아고 걸을 때 못했거든요. 네.
1: 거기서는.
0: 맞아요. 거긴 시차도 다르고 해서 저는 저녁에 안 하고 아침에 했어요. 근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이제 저녁 감성 좋아한다고, 저녁 감성, 저녁에 이제 몽글몽글한 그 멜랑콜리한 그런 느낌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녁에 엄마랑 대화를 하는 것과 아침에 대화를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1: 그쵸.
0: 네. 이거는 정말, 여러분, 정말 추천드리는 루틴입니다.
1: 그쵸, 좋은
0: 엄마가
1: 루틴.
0: 아니어도 돼요. 아빠여도 돼요.
1: 맞죠.
0: 근데 이제 다운사이드가 있어요. 아빠랑 통화를 하면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빠랑 얘기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설교로 바뀌어요. 네. 아빠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아빠보다는 엄마를 추천하지만 아빠와도 하고 싶으면 해도 좋은 루틴인 것 같다. 네. 혹시 부모님께 연락 자주 하시나요?
1: 같이 살고 있습니다.
0: 아, 네.
1: 저도 같이 살고 있어요.
0: 어머,
1: 같이.
0: 어머, 어머. 아, 매일 하시겠군요. 아, 그러네요.
1: 매우
0: 이런
1: 합니다.
0: 루틴이 필요가 없겠군요.
1: 네.
0: 아, 네.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안산지 이제 벌써, 와우. 벌써 12년? 13년이 다 돼가네요. 아, 네. 그렇다 보니까 엄마랑 아버지랑 이렇게 저의 하루를 쉐어하고, 진짜 뭐 별거 얘기 안 해요. 그냥, 아, 오늘 뭐 먹었고, 오늘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뭘할 거고, 뭐, 파티 가면 뭐 파티 간다 얘기하고, 뭐, 애들이랑 축구 가면 축구 간다 얘기하고, 뭐 그런 거 그냥 쓸데없는 거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또 다른 루틴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매일 반복되니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범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게 그것 자체가 진짜 감사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쵸. 축복이에요.
0: 네.
2: 맞아요. 어디가 아파 보면 그게 딱 느껴지거든요. 이
0: 아.
2: 평범한 일상을 몸이 아프거나 건강하지 못했을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루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매일 보는 친구. 집에 들어갔을 때 반겨주는 가족.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늘 걷는 출근길. 아니면 퇴근길. 이런 거 하나하나 자체가 사소한 일상이 정말 감사한 일일 수도
2: 맞아요.
0: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혹시 여러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루틴 중에 이거는 정말 추천하고 싶다 하는 루틴이 있나요?
1: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필라테스를 해요, 매주.
2: 필라테스.
3: 오~ 아, 네. 같은 선생님.
0: 네. 아, 같은 필라테스
1: 선생님이요?
0: 네. 아, 같은 선생님이요, 심지어. 네, 네. 네. 아, 여기 필라테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1: 있어요.
0: 네. 와. 필라테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매일 가시는 건가요?
1: 매일은 못 하고 한 주에 두 번을 갑니다.
0: 아, 한 주에 두 번 가시는군요. 그러면 가서 뭐 해요? 제가 필라테스를 사실 안 가봐서 한
1: 선생님이
0: 번도.
1: 뭐 이렇게 1대1로 네. 내 몸에 맞춰서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0: 오.
1: 너무 좋아요.
0: 아, 그래요?
1: 제가, 예. 네.
2: 저도 강추.
0: 아, 하고 뭐 바뀐 게 있나요? 뭐.
1: 자세도 바뀌고.
2: 어깨가 펴져요.
1: 네.
0: 아.
2: 어깨가 약간 굽어있는 거북목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거북목이에요.
0: 아. 그러면, 혹시 또 루틴이 있을까요?
2: 아, 저는 아까 말씀드린 월요일날 출근길에 꽃 사가기.
1: 너무 좋죠.
2: 네, 그거는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0: 다른 건 없어요? 그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안 할 것 같아서, 혹시 남자들도 할 수 있는.
2: 아, 그런 루틴?
0: 네.
1: 강아지 산책?
0: 강아지 산책? 강아지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2: 하죠? 고양이라도 데리고 나.
1: 운동.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외 나가서 한번 이렇게 걸든 뛰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하이킹도 좋을 것
1: 그쵸.
2: 같아요. 주말에 하이킹.
0: 아, 하이킹.
2: 그거는 뭐 남녀노소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0: 네,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2: 지난주에도 하이킹을 다녀왔는데 덥더라고요.
0: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2: 가까운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0: 아, 네. 저기 Great Falls?
2: 네, 그쪽으로.
0: 아, 거기는 언제 가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물소리도 크게 들리고 그렇지만 이제 걷는데도 이제 물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도 물소리가 들려서
2: 그러니까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그게 너무 좋아요. 되게 힐링돼요.
0: 맞아요. 그렇죠? 힐링되는 것 같아요.
1: 그게 야외의 매력이죠.
0: 저 가끔은 제가 거기 패스가 있어서 가끔은 돗자리를 가지고 가서 그냥 낮잠 때립니다.
2: 아, 진짜요?
0: 네, 혹시나 보이시면.
2: 벌레 없나요?
0: 제가 사실 벌레 잘 안 물리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당일 벅스페 갖고 가죠. 네, 네. 그래서 혹시나 돗자리 깔고 있는 낮잠 때리는 저를 보시면 간식
2: 스카이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0: 아니요, 간식만 이렇게 실적 낮추고 가셔도 네. 가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깨우지 마시고.
2: 깨우지 말고.
0: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인입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출근하는 날이면 거의 매일 아침 문자를 보내세요.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출근했냐? 밥 먹어라. 운전 조심하고. 처음에는 솔직히 귀찮았어요. 제가 서른이 다 되어가는데 매일 운전 조심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답장도 거의 이응이응, 넵, 출근함.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어느 날 아빠가 여행을 가셔서 아침 문자가 안 왔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출근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아빠 오늘 왜 문자 안 하지? 맨날 올 때는 괜찮더니 안 오니까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보냈어요. 아빠, 오늘은 운전 조심하라고 안 해? 그랬더니 10초 만에 답장하셨어요. 운전 조심해. 아빠, 그게 듣고 싶었던 건 맞는데 그래도 이 문자는 제가 몇 살이 되든 계속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가족 루틴인 것 같아요. 그 있을 때는 별거 아닌데
2: 맞아요.
0: 하루 없어지면 진짜 바로 체감 느끼는 거. 네. 아 근데 사연자님 아빠한테 답장 좀 성의 있게
2: 그렇죠. 아빠가
0: 길게 해주세요. 이응이응이 뭐예요?
2: 이응이응
0: 아니면 영어로 yep yes
2: 한마디라도
0: yes 세 letter이잖아요. 이응이응보다 한 letter 더 길어요. 네. 혹시 가족들하고의 사이가 좋으신가요? 아버님, 어머님한테 뭐 아침에 나갈 때 뭐 출근하고 올게 뭐라든지 아니면 퇴근길에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라든지 혹시 그런 루틴 있으신가요?
2: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가기 전에 필요한 거 없어라는 전화를 하게 돼요. 아. 왔다가 다시 나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네. 퇴근길에 뭐 필요한 거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요. 그런 전화를 해요.
0: 부모님께서 많이 시키시나 봐요.
2: 갑자기 이거 사와라. 왔을 때 이거 사와라 하면
0: 보닉스야.
2: 그렇죠.
0: 집에 김치가 그래서, 떨어졌다. 네, 그래서 김치 사와라.
2: 그냥 미리 물어보는 편이에요. 아 일단 집에 들어오면 나가고 싶지 않아요.
0: 그렇죠? 아 근데 그거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집에 오면은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저 집에 소파가 너무
2: 한몸 편해서
0: 맞아요. 혹시 리나 씨는 뭐 가족들 간에 이런 훈훈한 아니면 훈훈하지 않아도 돼요. 막장인 혹시 루틴 있나요?
1: 막장은 없고 저는 엄마랑 통화 마지막 끝에 무조건 사랑해를 합니다.
2: 오 스윗하다.
0: 너무 귀엽네요. 너무 저는 예쁜 것 같아요.
2: K 장녀다 보니 그런 거 잘 못해요.
0: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안 사랑해 이래요?
2: 그렇진 않죠. 나도 오히려 내가 나도 하는 그런.
0: 아, 끝에 사랑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2: 멋지다. 아, 부럽다.
0: 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고른 사연이에요. 저는 대학 친구 4명이랑 단톡방이 하나 있어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쓸데없는 소비 인증하기. 처음에는 제가 술 먹고 새벽에 40달러짜리 야식 시킨 걸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친구가 운동하겠다고 운동복을 200달러어치 샀는데 헬스장은 한 번도 안 갔다고 자랑했어요. 다른 친구는 식물 키우겠다고 화분이랑 장비를 다 샀는데 식물이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나 자신한테 투자한다 하면서 PS5를 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왜 자기 개발이야? 그 친구가 답장했어요. 멘탈 관리. 이제는 금요일이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한 명씩 인증을 올립니다. 졸업하고 다 다른 주에 살아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쓸데없는 사진 하나 때문에 매주 한 번씩은 다 같이 웃는 것 같아요. 언젠가 결혼하고 아기도 생기면 지금처럼 매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돼서도 금요일이면 이번 주에는 뭐 샀냐? 하고 서로 놀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1: 너무 좋죠.
0: 진짜 엄청 이게 막 엄청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진짜 쓸데없는 걸 계속 공유하는데도
2: 사소하고 소소한 이런 일상들
0: 맞아요. 쓸데없는 계속 공유하는 것도 이제 우정의 루틴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저도 사실 친구 그룹이 있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룹 챗은 아니고 이제 그룹 메시지 그 DM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쓸데없는 걸 공유하는 릴스 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루틴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제 친구들이 생각나가지고 네, 이 사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친구들과 그룹 채팅이 있으신가요?
2: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먹기?
0: 저녁 먹기.
2: 한 저 여자 5명이서 네. 저녁 먹는 루틴을 갖고 있어요.
0: 언제부터 친구세요?
2: 꽤 오래 됐는데, 올해 초부터 그냥, 한번 가보고 싶은 식당을 가보자. 그냥 이렇게 식당 깨기 약간 그런 느낌으로.
0: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친구들과 같이. 식당 가는 거.
2: 뭐 대단하게 미슐랭 이런 게 가자는 데가 아니고 네. 그냥 그 동네 맛집 같은 거 있잖아.
0: 그죠. 숨은 맛집 찾기. 맞아.
2: 재밌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맛집 탐방 저도 좋아하는데 네.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핑계로 얼굴 한번 보는 거니까.
0: 맞아요. 이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사연자분은 이제 친구들이 결혼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대학 친구들. 저까지 해서 4명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한 친구는 이제 작년에 결혼했고, 또 다른 친구는 이제 결혼을 가고, 이제 저와 다른 친구도 이제 결혼을 하겠죠. 그러면 진짜 이게 너무 공감돼요. 진짜 결혼을 하면은 한 사람씩 이제, 이렇게 매주 못할 것 같지만, 그냥 가정이 생기면 가정에 조금 더 이제 충실을 하게 되잖아요.
2: 아무래도.
0: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거가 너무너무, 이런 우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네. 저도 이제 너무 공감을 해요. 이런 우정이 진짜 언제까지 갈까. 진짜. 저는 이제 이런 PS5를 못 사게 하는 여친은.
1: 슬프다.
0: 그치만, 이런 진짜 한 사람씩 가고 이렇게 떠나면은 덜 보게 되고, 덜 만나게 되고, 이제 육아와 이제 직장에 치여서, 도파민 터지는 얘기를 더 못하게 되고, 도파민이 터지는 일이 없으니까 못하게 되겠죠, 당연히.
2: 네. 슬프대요, 되게. 그건.
0: 네. 그래서 이런.
2: 그런 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0: 이런 우정, 지킬 수 있을 때, 예, 지키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갈게요. 저는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엄마랑 똑같은 싸움을 합니다. 집에 갔다가 돌아가려고 하면 엄마가 꼭 뭔가를 싸줘요. 김치 가져가. 엄마 있어.
1: 엄마 있어.
0: 고기 가져가.
2: 고기 있어.
0: 나 혼자 살아. 이거 언제 다 먹어. 과일이라도 가져가. 엄마 진짜 괜찮아. 그러면 엄마가 마지막 필살기를 씁니다. 그럼 버려! 아니 버리라고 할 거면 왜 싸주는 거예요? 결국 저는 매번 양손 가득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냉장고 정리하면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가져온다. 그런데 다음에 가면 또 똑같아요. 얼마 전에도 엄마가 음식 싸주는데 제가 장난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 40살 되고 DC가 아닌 캘리사라도 이거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살아있으면 해주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많이 가져왔어요. 솔직히 앞으로도 집에 갈 때마다 엄마 진짜 필요 없다니까 라고 투덜거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계속 잔말 말고 가져가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
1: 감동적이네. 감동이네.
0: 저는 부모님이 곧

0: 인스타나 인스타릴스나 이제 쇼츠에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장 보러 가라고 하면서 부모님 집을 가서 거기에 이제 음식이나 이제 반찬이나 과자나 술이나 다 털어오는 거예요. 저 그거 사실 하고 싶습니다.
1: 재밌겠는데요?
0: 제가 지금 10년 동안 그걸 안 해봤더니 아 그거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연자분 너무 너무 너무 부럽습니다. 같은 DC 아니면 DMB 지역에 사신다는 게, 아,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1: 그쵸.
0: 네. 아, 공감을 못 하시네요. 두 분은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1: 네.
0: 너도 한번 살아봐라,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1: 예전에 그렇게 엄마 집 가서 뭐 가져올 때가 좋았던 것
0: 맞아요. 저는 사실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모가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이모가 약간, 이모가 그런 의미라면서요. 다른 엄마인가? 아니, 이모란 뜻이 있다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한국말을 잘 못해서. 근데 이제, 네네, 근데.
1: 교포?
0: 맞죠? 교포 맞죠? 네. 그래서, 이모 집에 가면은 이모가 이렇게 LA갈비도 싸주시고, 김치도 싸주시고, 이모는 제가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모는 이제 맛있는 걸 싸주시는데, 사실 제가 이모 음식 먹으면서 그 야채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 이모가 해주시는 그 갈색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그,
2: 고사리?
0: 맞아요.
1: 오,
0: 고사리 무침.
1: 갈색만 해도 어떻게 알아?
0: 고사리
1: 고사리.
0: 무침. 고사리
2: 엄마
0: 무침이랑,
2: 반찬에는 항상
0: 맞아.
2: 고사리가
0: 고사리
2: 있죠.
0: 무침이랑 시금치. 그러고 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1: 전. 손 많이 가죠. 손 많이 가.
0: 배추전이나, 지난번에 그 녹두전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모가 해주신 그 콩국수, 국물.
1: 콩국수 좋죠.
0: 네, 이모가 이제 교회에서 그 점심 당번 하셨다고 콩국수를 하셨대요. 그래서 콩을 다 가신 거예요.
1: 와.
0: 돌, 그, 뭐라 하죠? 그,
3: 맷돌.
0: 맷돌로. 그래가지고, 콩국수.
1: 보통 요즘에는 믹서로 갈지 않나요?
2: 그니까요.
1: 맷돌로
2: 가나요?
0: 믹서로. 네,
1: 믹서로
0: 가셨나봐요. 네네.
1: 정말 이런 줄 알았어요.
2: 이렇게
0: 근데
2: 하시니까.
0: 제가 이제 그 콩국수, 그거, 국물 팔잖아요. 그래서 이모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이모, 그냥, 왜 귀찮게 콩을 이렇게 사서 여기 가라. 이거 그냥 이거 팩으로 하면 되지. 했더니 맛이 다르대요.
1: 그렇죠.
0: 네. 그래가지고 해주시는데, 그런 거 저는 평생 갔으면 좋겠습니다.
1: 두부에다가 두유를 넣고 갈아도 돼요.
0: 두부에 두유를 넣고
2: 해봤어요.
1: 네, 두부에 두유를 갈아서 콩국수를 해 먹어도 맛있습니다.
2: 건강부터
0: 저는 안할것 같아요.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1: 그럴까요?
0: 네, 제가 잘 먹을 자신 있습니다. 아,
1: 네.
0: 여름이잖아요, 요즘에. 예,
1: 끝나고
0: 시원한
1: 콩국수 먹는
0: 콩국수.
1: 걸로.
0: 일품양에
1: 네,
0: 콩국수
1: 콩국수 갑니다.
0: 맛있다고 들었어요.
1: 오.
0: 오.
1: 지난주에 이어서 일품양으로.
0: 여러분, 광고 절대 아닙니다.
1: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0: 일품양, 듣고 계신 일품양 관계자분들, 저희 광고 할수 있고요. 환영합니다. 연락 주세요. 아, 저희가 시간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1: 음식으로
0: 맞아요.
1: 생각해.
0: 음식 얘기가 나오면은,
1: 저 오늘 뭐 먹지? 그런 생각을
0: 맞아요.
1: 하게 돼요.
0: 음식 얘기가 나면, 특정한 레스토랑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면 우린 알잖아요. 이 주변에. 네, 이 주변에 사니까. 그 음식 하면 그 집이 맛있고, 그 음식이면 그
1: 그
0: 집이
1: 집이
0: 맛있고.
1: 맛있고.
0: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두 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평생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나의 루틴이 무엇인가요? 이제 가족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매일 친구들과 밥을 먹는 거, 매일이 아니고, 매주 아니면
1: 매달.
0: 매달 친구들과 밥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일요일마다 가족들과 특별하게 보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을, 필라테스를 가는 루틴일 수도 있고, 산책을 가는 거, 아니면 아침 기도를 하고, 아침 커피를 마시고, 아니면, 연애를 하시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제 잘 잤어? 라고 보내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은데, 어떤 루틴이 있으신가요? 평생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나의 루틴.

0: 생각보다 하고 있는 루틴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굳이 꼽자면, 주말에는 같이 가족들과 뭐 브런치를 하든 저녁을 하든 같이 그렇죠. 밥을 먹는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1: 좋죠. 그것도 너무 좋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 소중한 시간일 것 같아요.
2: 그것도 좋네요. 네. 친구들 만나는 것, 뭐 매달 친구들 네, 만나는 거 한 번씩
1: 만나는 것도.
2: 그쵸. 자, 그럼 반대로 오늘 당장 끊고 싶은 루틴 하나는 예, 야식이 될 수도 있고 알람 미루는 거일 수도 있고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는 거일 수도 있고 충동 구매.
0: 자기 전 핸드폰.
1: 맞아요.
2: 전 애인 SNS 확인하는 것도 있고. 아. 오늘 끊고 싶은 오늘 당장 끊고 싶은 루틴 하나는
0: SNS 밤에 끊기.
2: 오케이.
1: 저는 핸드폰 보지 않기.
2: 언제요?
1: 저녁에.
2: 매일? 아. 저녁에.
1: 저는 왜 이거.
2: 자. 그러면 그거 오늘 한번 끊어봅시다.
0: 끊어봅시다.
1: 그래요.
2: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삶 대부분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하게 반복되는 날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비슷한 하루였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루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BTS의 Life Goes On 듣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루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행동부터 출근길, 운동, 식사, 연애, 그리고 마지막엔 가족에게 하는 전화까지. 생각보다 우리 삶에는 정말 많은 반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루틴이라는 게 꼭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매일 운동하고 책을 읽고 완벽하게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힘든 날에도 나를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는 행동, 바쁜 하루 속에도 잠깐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시간, 그리고 하루쯤 못했다 해서 모든 게 무너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하면 돼요. 어쩌면 좋은 루틴은 절대 깨지지 않는 반복이 아니라 깨져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매일의 작은 반복들도 언젠가 돌아보면 가장 그리운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하루에서 계속 남아 있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반대로 이건 진짜 좀 그만해야겠다 싶은 것도 하나 찾아봐요. 특히 자기 전에 영상 하나만 보고 자야지 하시는 분들, 오늘도 그럴 거 알지만 괜찮습니다. 대신 진짜로 하나만 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밤 보내세요. 저는 스카이였고요. 지금은 노는 시간 K 플레이 DMB.

0: 지고 난 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8번째 페이지. 뉴욕에 스파이더맨이 있다면 서울엔 하나만 더 맨이 있다. 끝없이 뻗어나가는 거미줄 토크 히어로죠. 숭실 사이버대 환경안전과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does whatever a spider can. 스파이더맨. 간만에 이제 제가 그토록 바라던 시류를 타는 주제가
2: 곽지식 작가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류 타는 주제를
3: 갖습니다.
2: 예,
3: 맞습니다.
2: 이러면 곽시류로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3: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예, 아, 이렇게 예, 시류를 타는 주제라니.
2: 그렇습니다. 예. 바로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뉴데이가 시원한 흥행 질주 중입니다. 우리가 뭐 영화를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몰입을 하지만 다 보고 나면 근데 저게 과학적으로 진짜 가능할까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시류 타는 남자 곽지식 작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스파이더맨 하면 아무래도 그 방사능 거미에 물려서 초능력이 생기는 기본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3: 그렇습니다.
2: 예, 또 이제 한국의 저명한 또 SF 작가이자 과학자로서 왜 하필 거미라는 매개체를 선택했으며 그것도 그냥 거미가 아니고 방사능에 피폭된 거미라는 설정을 어떻게 떠올렸다고 생각하시는지 유추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아시는 게 있으면
3: 생물이 이렇게 특이하게 신기하게 변해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는 그 자연적으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정말 검증이 된 것이자 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돌연변이입니다.
2: 돌연변이.
3: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생물의 특이한 특성이 생기는데 그것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고 생존하는 데 적합하면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그 특성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대대손손 그 특성을 물려주게 돼가지고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뭐 이런 거가 생물학에서 많이 퍼져 있는 이론이지요.
2: 그렇죠.
3: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이 공룡이 옛날에 그냥 따라서 공룡 이러면서 걸어다니지 않았겠습니까?
2: 그렇겠죠.